0: 유치원 안 갔어?
1: 어, 갑자기 유치원에서 연락 왔는데 찐이가 뭐에 걸렸다는데.
0: 콩
1: 뭐더라?
0: 콩 뭐? 콩수? 콩콩? 콩상?
1: 다 아니거든요.
2: 아, 콩들다.
1: 그것도 아니야. 얼굴에 빨간 점이 생기는 거라던데.
0: 응? 아, 홍역에 걸렸구나.
1: 아, 맞다. 홍역.
0: 아이고, 찐이가 홍역에 걸렸네.
1: 근데 누나, 어떻게 얼굴에 빨간 점이 생겨?
0: 그럴 수 있어. 너 홍역에 걸린 세자 얘기 기억났나?
1: 아, 그 세자!
0: 아!
1: 기억났다.
0: 아이고. 또 기억을 못하는구나.
1: 근데 누나, 세자는 아직도 세자야? 임금님 안 되나?
0: 그러게 말이야.
1: 아무튼 누나,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0: 뭐, 그렇게 부탁한다면. 좋아,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1: 와, 역시 우리 난 최고지.

0: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러간 세자로부터 시작된다.
1: 아, 세자죠. 갑자기 여긴 왜 오신 겁니까?
2: 어허! 백성들의 삶을 잘 알아야 훌륭한 왕이 되지 않겠느냐?
3: 정말 훌륭하십니다. 핫도그, 핫도그. 맛있는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맛있는 핫도그.
4: 우와, 맛있겠다. 우와. 아저씨, 저 핫도그 하나만 주세요.
3: 아, 예. 자, 핫도그 나갑니다.
4: 맛있겠다.
2: 그, 나도 하나 주시오.
3: 네. 자, 핫도그 여기 있습니다.
2: 어디 보자.

0: 기침을 하느냐?
1: 어허! 나는 오늘 세자로 온 것이 아니다!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 그만 돌아가시지요.
1: 그러지. 진짜 맛있다. 그런데 며칠 후 세자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다. 아유 머리야.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기침에 콧물까지. 입 안에도 뭐가 난 것 같은데. 이게 뭐야? 공부는 쉬어야겠다. 모르겠다. 허나 세자의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4: 세자 저 일어나서 좀 드시지요. 네? 아니, 세자 저하도 빨간 점이 났습니다.
1: 세자의 얼굴에 빨간 점까지 생기자 결국 어이가 출동하고야 말았는데.
5: 아니, 그래서 이 빨간 점이 무엇이냐?
6: 저하, 이것은 홍역이라는 병이옵니다.
5: 홍역? 큰일 난 것이냐? 진짜 얼굴에 빨간 점이 생겼어.
1: 그렇다니까.
7: 근데 누나, 홍역에 걸리면 왜 빨간 점이 생기는 거야? 왜 빨간 점이 생기는 거냐고.

0: 점이 생기냐면 파란 점이 생기면 이상하니까
1: 뭐야 빨간 점도 이상하거든요.
0: 아 그런가?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홍역 딱지. 홍역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1: 누구세요? 헝헝헝, 나는 빨간 점을 만드는 홍역 바이러스다.
0: 무서워.
1: 근데 홍역에 걸리면 왜 빨간 점이 생기는 거예요?
0: 아, 그건 말이지.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에 세균이 들어가면
2: 세균 멈춰!
3: 너 혼자 우릴 막겠다고?
2: 나 혼자 아닌데? 얘들아! 모두 공기야!
0: 배털구가 나타나 세균을 막지. 하지만 우리 공역 바이러스는 조금 달라. 홍역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하면 홍역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데 세포를 공격하는 세균과는 조금 다르게 아유 이야기가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
4: 맞아 맞아. 근데 너희들은 누구야?
0: 근데 주인공이 정말 멋지지 않았어?
3: 다음 편이 더 기대가 된다니까.
0: 공역 바이러스는 세포를 속인 후
4: 얘들아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안녕.
3: 안녕.

0: 바이러스는 입안의 세포를 감염시켜 하얗게 만든 후 혈관을 타고 몸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또다시 세포를 감염시키는데
1: 세포 사구라 진짜 야호 빨간색이 좋지
2: 빨간색이 좋아 오 빨간색이 최고
0: 얼굴의 세포가 공역 바이러스에게 감염되면 빨갛게 변하는 거야
1: 아 그러니까 홍역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가서 그런 거구나
0: 그렇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세포마다 반응하는 게 달라 어떤 세포는 하얗게 어떤 세포는 빨갛게 변하지 근데 백혈구는 왜 막지 않은 거예요? 흥흥흥 백혈구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우리 혼자 다니지 않고 세포에 들어가서 움직여 백혈구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세포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
3: 쟤들 뭔가 이상한데요?
4: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하지만
4: 그냥 가자
0: 이렇게 백혈구는 우릴 막지 못하지
1: 그럼 홍역은 누가 막아요?
0: 맞아요. 누가 막으니까 낫는 거잖아요. 우리 막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감염시켰던 세포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감염된 세포들은 점점 정신을 차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0: 생각하지. 그리고
1: 이상해. 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2: 그치? 나도 뭔가 찜찜해.
3: 그럼 우리 집중해보자.
0: 집중. 어? 찾았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녀석들!

0: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공역 바이러스를 쫓아내지. 다른 집으로 가자.
1: 그래. 같이 가.
0: 너희 우리랑 놀래?
2: 싫어.
0: 왜?
3: 너희는 나쁜 바이러스잖아.
0: 어?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미 우리의 정체도 세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말아.
4: 너희랑 안 놀아. 저리 가.
0: 침투 실패.
1: 여기까지가 끝.

0: 우와, 그렇구나. 하나, 더. 예방주사를 맞으면 우리의 정보를 세포들이 미리 알아서 처음부터 속지 않아. 아,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홍역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였어. 하지만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 홍역에 걸린 후 홍역을 이겨내면 우리의 정보가 세포들에게 전달되긴 하는데, 그 전에 있던 다른 병의 정보가 모두 치워지고 말아. 다시 말해, 이미 맞은 다른 병의 예방주사를 또 맞아야 한다는 거지.
1: 주사를 또 맞아야 된다고?
0: 싫으면 미리미리 조심하던가. 헝헝헝.
1: 네, 조심할게요. 홍역 예방주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0: 맞아, 미리 홍역 예방주사를 맞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
1: 맞아, 맞아. 아참 누나, 그럼 이제 홍역 딱지 주면 안 될까요?
0: 줄게. 대신 노래 잘하면.
1: 우와, 우리 누나 최고 최고.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사며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오또
1: 어?
0: 나 속상해.
1: 오도도. 어, 아, 왜? 왜 속상한데?
0: 엄마 아빠가 싸웠어.
2: 소세지 반찬.
0: 아빠가 음식을 덜어먹지 않고 남겼다고. 엄마는 화를 내고 아빠도 짜증을 냈어.
3: 들어오지도 마. 왜 들어오니? 어? 이것도 다 내 돈 주고.
1: 그랬구나.
0: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정말 속상해.
1: 그러게. 엄마 아빠가 알바트로스 부부한테 좀 배우셔야겠도도.
0: 알바트로스?
1: 응, 알바트로스. 새 이름이야. 알바트로스는 날 수 있는 새 중에 크기가 가장 커. 한번 날아오르려면 이렇게 날개를 퍼덕거려야 하지만 일단 날아오르면 아주 아주 오래, 아주 아주 빠르게 날 수가 있도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엄마 아빠가 알바트로스한테 뭘 배워야 하는데? 나는 법?
1: 응? 아니, 아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법. 알바트로스는 부부끼리 사이가 좋기로 유명하거든. 봐봐. 남편 알찬씨, 부인 알송씨.
4: 우와, 엄청 나중에 보인다.
1: 알바트로스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헤어지지 않고 사이좋게 함께 살아.
4: 아, 그렇구나. 나 알바트로스 만나볼래.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만나서 물어볼래.
1: 오드도 좋았어. 그럼 그린조끼 꾸조대
4: 알바트로스를 만나러

0: 드로스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2: 어지러워.
0: 여기 어디 알바트로스가. 저거봐, 저거봐. 저렇게 서로 좋아한다니까.
2: 그러게.
0: 아이, 송샤. 아이, 찬샤.
3: 어? 도도.
4: 도도?
0: 알찬씨가 아니네.
1: 뭐라고?
5: 알찬씨는 없다. 이제부터 나 알통이가 알송씨 짝꿍이요.
0: 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알찬씨랑은?
3: 알찬씨랑은 끝이야.
1: 뭐야, 알바트로스는 한번 짝을 해주면 평생 함께 산다며.
0: 저 그러게. 어떻게 알바트로스가 이럴 수가 있어.
1: 아, 도도 진정해봐. 큰 크기시고.
3: 그래, 진정해, 도도.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봐. 나도 사정이 있다고.
0: 사정? 무슨 사정?
3: 일단 알통 씨는 나중에 봐요.
5: 빨리 와야 돼. 또 보고 싶으니까.
0: 자, 어서 말해보자도. 어떻게 된 거야?
3: 그러니까 1년쯤 전이었어.
6: 그때 우린 서로를 엄청 사랑했지.
0: 어머, 됐지.
7: 우리 예쁜 알송씨 배고프군요. 제가 맛있는 물고기 구해올게요.
3: 조심해서 다녀와요. I love you.
7: I love you.
6: 그 모습이 마지막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알찬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

0: 이제 그만 기다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 남편 알찬 씨는 돌아오지 않아.
1: 아니에요. 꼭 돌아올 거예요.
0: 과연 그럴까? 이제 곧 짝짓기 철이 시작돼요. 그러지 말고 나 알통이랑 결혼합시다. 나랑 결혼해서 같이 밥도 먹고, 에? 짝짓기도 하고, 에? 새끼도 낳고, 에? 행복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예? 알성 씨!
1: 어떡하지? 나 흔들려.
2: 그랬구나. 아니, 근데 남편 알찬 씨는 왜 돌아오지 않는 거더더?
3: 그러게. 무슨 일이 있나?
1: 근데 나뿐이 아니야. 알쑥이네 해도 알짠 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다른 수컷과 짝짓기를 했어.
3: 뭐람?
2: 알바트로스 부부의 세계에 뭔가 문제가 있구만.
3: 그러게. 우리가 알찬 씨를 찾아보자.
2: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알송 씨. 우리가 남편을 찾아올 테니까. 그린조끼 구조대 출동! 물고기를 잡으러 왔으면 여기 어디에 있을 텐데.
4: 아, 물고기한테 물어보자.
2: 어?
5: 물고기야!
2: 물고기야!
6: 물고기? 나?
2: 아니, 물고기, 너.
6: 아, 불고기. 나 불고기 좋아하지.
2: 으유, 대거. 혹시 알바트로스 못 봤다냐?
6: 알바 트로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2: 아유,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다.
3: 물고기야, 너 괜찮아?
6: 아, 나 안 괜찮아. 바닷물이 뜨끈뜨끈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3: 뭐? 바닷물이 뜨끈뜨끈하다고?
6: 응, 언제부턴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바닷물도 더워졌거든. 그래서 나 배고파.
2: 앙, 바다가 더워졌는데 배는 왜 고프더더?
6: 아, 몰라. 바닷물이 더워지니까 바다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아, 나 간다.
3: 어, 잠깐, 잠깐. 여기 너 말고 다른 물고기는 없어?
6: 어, 없어. 바다가 더워지니까 물고기들도 다 사라졌어. 아휴, 나 진짜 간다.
3: 어? 나 갔네. 도도, 근데 바다가 더워졌는데 왜 물고기들이 없지?
2: 난 알 것 같도도.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뜨거워지면 바닷물도 뜨거워지는데,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플랑크톤이 사라지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가 없는 거더더.
3: 아, 그럼 알천 씨 이렇게 된 건 아닐까?
2: 어떻게?
3: 알천 씨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왔는데 바다에 물고기가 없었던 거야.
7: 아무리 찾아도 물고기가 없네. 더 멀리 가봐야겠다.
3: 그래서 물고기를 찾아 더 멀리, 더 멀리 날아간 거지.
2: 어쩌다, 맞네, 맞아. 그럼 우리 알찬 씨를 찾아서 더 멀리 날아가 보도도.
3: 좋아. 근데 어떡해? 도전 내지 못하잖아.
2: 요정들의 힘을 빌려봐야지. 멸종 동물들의 정령들이여. 도도에게 알바트로스처럼 날 수 있는 힘을 쪼다다다다! 이번엔 알바트로스처럼 시속 127km로 날아보겠다. 준비 다 돼?
4: 준비됐어.
2: 좋아.

0: 드디어 찾았다도.
1: 도도.
0: 알찬 씨, 먹이 찾으러 간 새가 여기서 뭐 하고 있더도.
2: 맞아요. 왜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1: 그게 가까운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어서 물고기를 찾으러 멀리 오다 보니 그만.
0: 어? 그린이 말이 맞았네. 지구 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져서 물고기를 찾아 멀리까지 온 거였어.
1: 네, 그러다 보니. 아, 가만. 곧 짝짓기 철이네. 아, 깜빡하고 있었어요.
0: 자, 어서 돌아갑시다.
2: 빨리요. 알송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1: 네, 얼른 가요. 출발.
0: 출발.
2: 출발.
1: 참. 여보!
3: 알찬 씨!
1: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3: 아니에요. 당신을 믿지 못한 나도 너무 미안해요.
0: 두 분 잘못이 아니더더. 모든 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더더.
2: 맞아요.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더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두 분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잘 살아주세요.
4: 그럴게요. 약속.
0: 약속.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5: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0: 좋다. 알바트로스를 지키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음식 쓰레기 줄이기.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기지 않으면 음식 쓰레기를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더죠.
6: 먹을 만큼만 덜어서. 나 잘했지?
7: 잘했죠. 이렇게 해야 음식 쓰레기도 안 남고 지구온난화도 막고 얼마나 좋아. 그치 그리나?
8: 네.
6: 잘 먹겠습니다.
7: 맛있게 먹자.
8: 잘 먹겠습니다.
7: 그린이도

0: 대굴대굴 굴러가요.
1: 안녕. 누구나 요원한 게 원 요원 친구들.
2: 마드 마드. 안녕. 내가 좋아하는 당근 수프야. 매일매일 먹으려고 잔뜩 사왔지.
1: 이 많은 걸 계속 안고 있으려고.
2: 그렇지만 내려놓으면 대굴대굴 굴러가는 걸. 다른 방법이 없어.
1: 이거 토토는 참 옆에 잘 쌓아두면 되잖아. 통조림 캔은 세워서 쌓아두기. 기억 안 나?
2: 세워서 쌓아두기? 그게 뭐야?
1: 공기원이 만든 규칙이잖아.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날은 공기원이 꼴까닥 고개로 출동했던 날이었어.
3: 저쪽 봐, 이상 뭐? 공기가 지키는 이 우주는 오늘도

0: 번거롭구먼. 하하하하하. 어? 호출인가? 자, 타. 아, 여기는 곰길. 무슨 일인가?
1: 곰기야와, 지금 꼴가닥 고개에 통조림 캔이 몽땅 쏟아져 버렸다.
0: 아, 통조림 캔 한 개. 문제 없다. 당근수 맛있게 하는걸. 여기는 곰길. 통조림 캔을 무사히 구출했다. 오버. 어? 어? 어디? 그래 쉬운 건 재미없지. 이번에 동별아 모두 상대해주마. 모든 통조림 편이 멈췄군. 오늘도 가볍게 미션 성공.
2: 성공은 무슨. 저거 안 보여? 다시 굴러가지 않게 잡았어야지.
0: 어디? 와, 내가 분명 잡았는데 왜 다시 굴러가는 거야?
2: 이렇게 공기요원은 미션의 실패 위기에 처하고 만 거야. 요원들, 재미있게 봤어? 공기요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답해볼 수 있는 사람.
3: 좋아. 서윤요원, 얘기해볼까?
4: 아, 공기가 캔을 잡으려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캔들이 다 굴러갔어.
3: 그러면 여기서 문제. 곰기 여원은 분명 통조림 캔을 잡았는데 왜 다시 대굴대굴 굴러갔을까?
2: 혹시 이유를 아는 친구? 오! 우리 승아 여원.
4: 그 당근수도 통조림 캔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세워놓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다 굴러가서 그랬던 것 같아.
3: 오, 예리한데. 그러면 통조림의 모양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
2: 우리 서윤 요원
4: 동그랬어. 기둥처럼 그렇게 동글동글하면서 네모네모했어.
5: 위에는 납작한 동그라미 모양이라서 세울 수 있고 옆에는 그거 페트병같이 돼갖고 굴러갈 수 있는.
3: 그렇지. 그런데 통조림 캔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귀찮게 대굴대굴 굴러가긴 하고 말이야.
2: 궁금해? 그건 오늘 요원 수업에서 알 수 있기. 만약 통조림 캔이 공 모양이라면 어떨까?
4: 동글동글 공처럼 다 동그라미네.
3: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둥글어서 재밌는데.
2: 하지만 공 모양 캔은 멈추지 않고 대굴대굴 굴러다니기만 하고 있어. 공 모양은 재밌지만 모든 부분이 둥글어서 통조림 캔으로는 알맞지 않은 것 같아.
3: 계속 굴러다니는 통조림이라니 그건 곤란하지. 다른 모양으로 생각해보자.
2: 만약 통조림 캔이 상자 모양이라면?
5: 오, 정말 굴러가지 않네?
3: 게다가 모든 부분이 평평하니까 블록처럼 쌓을 수도 있잖아.
2: 하지만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아? 이런 뾰족한 끝은 아야! 다칠 수도 있고 쉽게 찌그러져서 당근 스프가 셀 수도 있어.
3: 공 모양도 안 돼. 상자 모양도 안 돼. 그럼 아까 그 통조림 캔 모양뿐인가?

0: 다시 공기온이 놓친 통조림 캔을 자세히 살펴보자. 모양이 어때?
1: 일단 길고 둥그러.
2: 저렇게 둥그니까 쓰러지면 대굴대굴 굴러갔구나.
0: 그리고 통조림 캔의 양옆은 무슨 모양이지?
3: 이렇게 보면 평평한 동그라미.
2: 어? 평평하다면 공처럼 굴러가지 않고 상자처럼 위로 착착 쌓을 수도 있겠네. 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우리 요원 친구들도 이해했어?
4: 이해했어!
2: 이 통조림 캔은 뾰족하지도 않으면서 평평한 부분으로 쓰러지지 않게 세울 수도 있고 위로 쌓을 수도 있는 거야.
0: 맞아!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떠올린 우리 곰기 요원은
5: 잠깐! 통조림 캔 모양아! 좋았어! 공개! 처리 완료. 앞으로 통조림 캔 모양은 세워서 보관하지.
6: 우리들의 새로운 규칙이다.
5: 모양의 특징을 알면 누구나 요원이.

0: 공기와 함께라면
1: 도전!
2: 오늘의 훈련은 누가 더 높이 쌌나?
3: 여기 훈련장 가득 떨어진 물건을 누가 더 높게 탑을 쌌는지 겨뤄보는 거야.
2: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양과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쌓아야 해.
0: 그리고 중간에 내가 주는 물건을 받아 탑 쌓기에 사용하는 게 곰기의 특별 미션!
3: 네모팀! 두 팀의 요원들 모두 준비하시고 시작!
2: 우와, 요원들 굉장히 빨라요.
3: 진짜 빠른걸요.
0: 비비비비 특별 미션이다. 이 상자에서
2: 첫 번째로 평평한 네모 모양 상자를 전달했군요.
3: 탑쌓기의 제일 좋은 모양이죠. 네. 아무래도 시작은 살살 봐주는 걸까요? 양 팀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3: 네, 공기 요원이 네.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2: 저 길쭉한 건 뭐죠? 탑쌓기에 너무 얇은 모양 아닌가요?
3: 그렇죠. 평평한 부분이 좁아서 쉽게 쓰러질 수도 있다고요.
2: 세모팀 어떡합니까? 마지막 5초입니다.
4: 4, 3, 2, 1

탑스킬을 가장 높게 한 팀은 네모템 승리! 모든 요원들이 신중하게 고르고 모양을 살피는 걸 보니 모두 훌륭한 요원이 될 것 같다. 그러니 오늘은 특별히 영광의 포옹을 선사하지. 자, 요원들 이리 와!

0: 한번 그래 바로 너.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달콤한 게 생각날 땐 안전초코와 초코입니다.
1: 곰씨 안녕? 나 바비.
0: 어? 안녕.
1: 지금 놀 수 있어? 나 애들이랑 공원 갈 건데.
0: 응? 그래? 뭐하고 놀 건데?
1: 얼음땡이나 술래잡기? 재밌는 거 많잖아.
0: 아 미안. 나 좀 바빠.
1: 알겠어. 빠이.
0: 빠이.
2: 자. 자.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조수, 뭐가 바쁘다는 거지?
0: 하는 소리죠.
2: 어?
0: 아니 얘들 맨날 잡기놀이, 얼음땡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3: 술래가 간다. 이 요시 잡는다.
2: 그럼 네가 애들을 잡으면 되잖아.
0: 아이 참, 못 잡겠어.

0: 그러니까 네가 달리기가 제일 느린 게 문제로군.
1: 콕 찍어 말씀해 주시니 기분 좋네요.
0: 나가 놀지 않을 거면 우유나 좀 사오지.
1: 잠시만요. 에이.
2: 저 갔다 올게요. 저 느린 보라 한참 걸릴 겁니다.
3: 거기 곰돌이 되는 친구. 아니 근데 우리 귀여운 친구 걱정이 이렇게 많아 보이네. 혹시 무슨 속상한 일 있어요?
1: 속상한 일이요?
4: 아유, 이리 와봐요. 어? 이거 시원한 주스 한잔 하면서 우리 얘기해요.
3: 이리 와봐.
4: 어? 아이, 괜찮아. 이리 와봐요.
3: 이리 와봐요.
5: 진짜 귀엽게 생겼다.
3: 이게 보통 주스가 아니에요.
6: 누구든지 킹으로 만들어주는 킹킹 주스.
1: 킹킹 주스?
6: 이게 종류별로 다 있어요. 공부킹, 킹킹, 이기킹, 축구킹, 외모킹, 개그킹, 참을성킹, 달리기킹.
1: 달리기킹?
6: 친구, 잡기놀이 많이 하죠?
1: 네.
6: 근데 매번 잡히죠?
1: 어떻게 하셨어요?
6: 우주의 기운이 말을 해주는.
4: 느껴진다, 느껴져.
6: 친구, 이것만 마시면 친구한테 안 잡힐 수 있어요. 왜? 너는 달리기 킹이니까.
1: 우와, 이거 마시면 바로 효과 있는 거예요?
4: 바로는 아니고 한 30분 후쯤?
6: 일로 와봐요.
4: 일로 와봐요.
6: 여기 정기배송 신청하면 이거 서비스로 한 개 줄게요.
4: 여기 부모님 전화번호도 적고.
1: 철수님 번호 적으면 되겠지?
6: 자, 여기 서비스.
4: 안녕, 잘 가요. 야, 안 그랬다.
1: 신난다. 이제 달리기.

0: 빨리 마셔야겠다.
1: 효과는 주스 마시고 30분 후에.

0: 你出来，
1: 找不到妈妈啦！
2: 어곰초이
1: 초이야잡기놀이하자
2: 잡기놀이26분후에하자기다려
3: 응

0: 선생님, 여기 어? 우유.
1: 수고했어, 조수. 근데 어딜 또 가는 거지?
0: 밖에 놀이하려고요. 22분 남았네.
1: 어? 이건 뭐야? 킹킹 주스?

0: 수상한 음료다.
1: 킹킹 주스 정기 배달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0: 어? 이걸 누르면 돈이 빠져나가는 걸 모를 줄 알고? 이 주스 만든 녀석들 내 손으로 잡아야겠어.
2: 잡는다. 시작.
3: 얘들아.
2: 초이 왔다.
3: 우리 잡기 놀이 하자. 앞으로 15분 5초 뒤에.
0: 킹킹 주스에 들어간 불량 색소 추적 모드 가동. 어? 이건 뭐지? 녀석들, 생각보다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어. 좋아.
2: 아, 뭐해?
4: 아, 할 거면 빨리 하든가.
3: 아, 8분만 기다려.
2: 아, 왜 갑자기 배가 아프냐?

0: 설탕을 팍팍 넣어야겠죠? 애들은 단맛을 하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1: 색소도 팍팍 넣을게요. 몸에 나빠도 애들은 예쁜 색을 좋아하거든요.
2: 찾았다, 요 녀석들.
3: 아 진짜 안 할 거면 나 간다.
4: 3, 2, 1. 됐다, 우리 자크.
0: 자크라?
5: 가위.
3: 얘들아 잠깐만. 가위.
6: 나 배가 좀.
3: 아 나도. 아.
0: 둘 다? 그거 다 넣어요 다.
1: 오케이 가.
2: 잘하는 지식은 너희들이 하는 짓, 이 특수렌즈 다 찍혔다. 어린이들 몸에 해로운 주스를 팔아 돈을 벌려고 해? 이런 불량식품 같은 녀석들. 에라이. 쌤통이다 이 녀석들. 어? 가만, 주스를 마신 곰초이는 괜찮은 건가?

0: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1: 곰쪼이 괜찮아? 킹킹 주스 그거 불량식품.
2: 시키지 마요 지금 또.
1: 어? 내 말 잘 들어 곰쪼이. 당장 다리를 꼬아. 몸을 뒤로 살짝 제껴. 됐어. 그 자세라면 똥을 더 잘 참을 수 있을 거다.

0: 배탈을 가라앉혀주는 특별한 핫초코다.
1: 우와, 고마워 철수.
0: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나 과자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잘 알겠지?
1: 네, 달리킹이 되게 해주려는 말에 그만. 나도. 응? 너도 킹크림주스 마셨어?
2: 응, 난 참을성 킹크림주스. 엄마가 맨날 나뭐 참을성 없다고 하거든.
0: 내가 볼 때 너희 둘 다 이미 킹인걸?
3: 우리가요?
0: 똥을 잘 참아낸 바비는 참을성 킹. 화장실까지 빠르게 달려간 곰초이는 달리기 킹. 안 그래?
1: 오, 맞네요. 우리는 킹! 예!
0: 나 곰철수? 나는 핫초코 킹이지.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뮤직 큐!

0: 수학탐정단 여러분, 이 원의 둘레를 자 없이 정확히 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에이, 자 없이 어떻게 재요? 줄자로 쓱 한 바퀴 돌리면 끝이죠.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2: 잠깐, 파이가 있잖아. 지름 곱하기 파이, 3.1469.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지.
1: 그 숫자가 그렇게 길어요? 대체 누가 그걸 다 계산한 거예요?
2: 루돌프 판 코일렌, 오직 손계산으로 35자리까지 구한 사람이야.
0: 대체 왜 평생을 숫자 하나에 바쳤을까요? 16세기 네덜란드 라이덴으로 떠나볼까요?
3: 1580년대 네덜란드 라이덴. 운하 너머로 안개가 자욱한 이 도시에 낮에는 검술을 가르치고 밤에는 원을 그리는 기묘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루돌프 판 코일렌. 그는 이미 몇 년째 하나의 질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름과 둘레 사이 그 완벽한 비율의 끝은 어디일까? 그러던 어느 날 날카로운 도전장에 날아듭니다.

0: 독자 판 로맨이 보낸 편지였죠.
1: 루돌프, 자네 실력이 진짜라면 증명해보게. 나는 원주유를 15짜리까지 찾아냈네. 자네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나?
0: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루돌프는 대답 대신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침묵의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루돌프는 2000년 전 아르키메데스의 방식을 꺼냈습니다. 원의 안과 밖에 다각형을 그려 범위를 좁혀가는 끈질긴 작업이었죠. 변의 수를 두 배로 늘릴수록 다각형은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1: 고작 96각형으로는 부족해. 상상도 못할 만큼 더 쪼개야 한다.
0: 루돌프는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루돌프의 방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변의 수를 두 배, 또 두 배로 늘려가며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를 더 얻기 위해 전보다 몇 배나 많은 종이를 써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옥 같은 계산이었습니다.
2: 저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숫자 하나 틀렸다고 처음부터 다시라니요?
3: 실수 하나가 다음 자릿수 전체를 무너뜨리거든.
1: 아무도 여기까지 온 사람이 없다. 그러니 내가 끝까지 가야지.
0: 수십 년이 흐른 어느 깊은 밤, 루돌프는 마침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수점 아래 35번째 자리.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죠. 공개 도전장을 던졌던 판 로맨도 그 숫자를 받아들고는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건 실력이 아니라 인생을 바친 결과였으니까요. 1610년, 루돌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돌프의 아내 안나는 남편이 평생을 바쳐캐낸 보석 같은 숫자들을 그의 묘비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는 이 비율, 당시엔 이름도 기호도 없던 그 숫자들은 훗날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루돌프의 숫자라고 말이죠. 인간의 생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원의 비율은 여전히 완벽하고 영원하게 남아있습니다. 컴퓨터도 없이 오직 종이와 펜으로 35자리라니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인키, 설명해 줄래?
3: 좋아. 루돌프의 계산법은 다각형 근사야. 원 안팎의 다각형을 그리면 원의 둘레는 그 두 다각형 사이에 갇히게 되지. 루돌프는 이걸 위해 62제곱각형까지 밀어붙였어.
0: 끝없는 숫자를 향해 걸어간 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안녕.

0: 1892년 프랑스 파리의 한 서점에서 향기로운 봄이라는 소설이 출간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춘향전인데요. 당시 조선에서는 홍길동전, 춘향전, 흥부전 같은 한글 소설들이 지금의 베스트셀러처럼 전국적으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방각본 덕분입니다. 방각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목판에 새겨 찍은 상업 출판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책을 빌려주던 새책점의 인기작들을 누구나 소유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는 조선 각지의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하며 서민 문화의 발달을 이끌었습니다. 서민 문화가 꽃피던 이 시기, 조선과 동아시아에서는 또 어떤 문화가 유행했을까요?
1: 안녕하세요. 자세히 보아야 재밌다. 역사

그렇다. 더 역사 히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1892년 프랑스에서 향기로운 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한글 소설 춘향전처럼 당시 조선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류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처럼 서민들의 이야기가 꽃을 피울 수 있던 건 조선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 동아시아는 사회 지배층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문화로 터져나온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경제성장으로 힘을 얻은 한국, 중국, 일본의 서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과 꿈을 노래하고 풍자했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 각 사회의 진짜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서민 문화가 화려하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17세기 이후 동아시아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상업이 크게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에 무려 1000개가 넘는 장터가 생겼고 안양이나 개성 같은 곳에서는 상업으로 큰 돈을 번 상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청나라에서는 강과 운하를 따라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고 일본 에도 시대에는 조닌이라고 불리우는 도시의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돌기 시작하자 이들을 위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도시는 단순한 경제의 중심지를 넘어 새로운 문화가 태어나고 소비되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이 널리 퍼지면서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조선에서는 양반들만 다니던 서원과 향교 외에 서민 자제들도 글을 배울 수 있는 서당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어려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소설을 읽고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새책점이나 시장 한복판에서 맛깔나게 소설을 읽어주던 전문 이야기꾼인 전기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역시 인쇄술의 발달 덕분에 책값이 싸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여유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서민들은 더 이상 지배층이 만들어주는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솔직하게 담아낸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개성 넘치는 서민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던 청나라의 서민 문화는 번화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화려하고 거대한 스케일로 발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종합예술 공연과 한 시대의 모든 것을 담아낸 소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경극은 18세기 말 베이징에서 여러 지방의 연극 양식이 합쳐져 탄생한 종합예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황실의 후원과 상인들의 후원을 동시에 받으며 발전했기에 궁중예술의 정교함과 대중예술의 활력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극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배우의 얼굴에 그리는 건보라고 하는 정교한 분장입니다. 경극의 이야기는 주로 삼국지 연의와 같은 역사 소설에서 가져왔으며

충과 효와 같은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교훈적인 내용보다는 화려한 의상과 분장, 현란한 무술과 노래가 어우러진 장대한 볼거리에 더 열광했죠. 18세기 청나라 건륭제 시대에 창작된 소설 홍루몽은 중국 사람들이 최고로 꼽는 고전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가씨라는 어마어마한 귀족 가문이 화려함의 절정에서부터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을 놀랍도록 세밀하게 그려냅니다. 이 소설은 귀족 사회 가치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반항적인 남자 주인공 가보옥과 몸은 병약하지만 누구보다 총명하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그의 사촌 임대욱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홍루몽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당시 청나라 사회가 가진 온갖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귀족 사회의 허위와 부패, 오직 가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진실한 감정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폭력성, 그리고 능력보다는 뇌물과 연줄이 우선인 관료사회의 비리까지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홍루몽이 위대한 서민문학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어려운 한문이 아닌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쉬운 말, 즉 구어체로 쓰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봉건 사회의 억압에 맞서 개인의 진실한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제는 당시 새롭게 성장하던 서민계층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홍루몽은 썩어가는 지배층의 세계를 서민의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서민들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바로 한글 소설이었습니다. 책값이 비쌌기 때문에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새 책점이 성행했고, 거리에서 돈을 받고 소설을 실감나게 읽어주던 전문 이야기꾼 전기수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홍길동전은 첩의 자식, 즉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차별에 고뇌하던 홍길동이 결국 불의한 사회에 저항하고 탐관오리를 벌하며 이상국가인 율도국을 세우는 이야기를 통해 신분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대표적인 춘향전은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의 자제인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그리고 부패한 지방관인 변학도의 수천 강요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춘향의 모습을 통해 불의에 굴하지 않는 민중의 꿋꿋한 정신을 보여주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시기에 탈춤도 유행했었는데요. 탈을 쓰고 마을 공터나 장터에서 벌어지는 민중들의 연극이었습니다. 춤과 노래, 그리고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탈춤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지배계층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풍자에 있습니다. 탈춤의 배우들은 왜 탈을 썼을까요? 울퉁불퉁하고 과장된 모습의 탈은 양반이나 타락한 승려와 같은 인물들의 어리석음을 한눈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탈은 연기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죠. 탈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평소에는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었던 양반에 대한 비판에 마음껏 쏟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리꾼 한 명과 북치는 고수 한 명, 단 두 사람이 무대를 꽉 채우는 공연을 본 적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판소리입니다.

0: 임금님, 쌀롤드 술 만들어 이놈 저놈 흥청망청.
1: 판소리는 소리꾼이 노래인 창과 말인 아니리, 그리고 몸짓인 발림을 섞어가며 한편의 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의 독창적인 음악극입니다. 고수는 단순히 북으로 장단을 맞추는 것을 넘어 얼씨구 좋다 같은 추임새를 외치며 소리꾼의 흥을 돋우고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관객들까지 추임새를 보태면 소리꾼, 고수, 관객이 하나가 되는 완벽한 판이 만들어지죠. 이런 판소리 공연은 짧게는 서너 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이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오전부터 시작하면 해가 질 무렵에야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꼬박 하루를 즐기는 중요한 공연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한 그림이 있으니 바로 민화라는 작품입니다. 민화는 전문적인 화가가 아닌 이름 없는 민중 화가들이 그린 가장 서민적인 그림입니다. 민화는 사대부들의 그림처럼 심오한 철학을 담기보다는 우리 이웃들의 소박한 소망을 담아 생활 공간을 꾸미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가장 유명한 민화 중 하나죠. 포작도라고 부릅니다. 보통 소나무 위에 까치가 앉아있고 그 아래에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까치는 서민, 힘만 세고 어리석은 호랑이는 부패한 관리나 양반을 상징합니다. 즉 약한 서민이 강한 권력자를 골탕 먹이는 통쾌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인 셈이죠. 동시에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의미도 있어서 새해가 되면 대문에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 에도의 존인들이 가장 열광했던 오락은 바로 가부키와 분라쿠였습니다. 가부키는 오늘날의 아이돌 스타처럼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배우들이 중심이 되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연극입니다. 가부키의 특징은 과장된 연기와 화려한 의상, 그리고 구마돌이라 불리우는 독특한 얼굴 분장입니다. 중국 경극의 건보처럼 구마돌이 역시 붉은색 선은 용감한 영웅을, 푸른색 선은 악당을 나타내는 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한눈에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가부키 극장의 가장 독특한 장치는 하나미치라는 무대입니다. 이것은 주 무대에서 관객석을 길게 가로질러 뻗어있는 통로인데 배우들이 이곳을 통해 등장하고 퇴장하며 관객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했습니다. 관객들은 마치 자신이 연극의 일부가 된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블라쿠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아주 정교하고 독특한 인형극입니다. 놀랍게도 거의 사람 크기만한 인형 하나를 무대 위에서 무려 3명의 인형 조종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주 조종사는 인형의 머리와 오른팔을, 다른 두 사람은 각각 왼팔과 다리를 맡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섬세하게 움직이죠. 더 신기한 것은 이 모든 인물의 대사와 상황 설명, 감정 표현을 단 한 사람의 해설가인 다유가 목소리 연기만으로 해낸다는 점입니다. 다유의 목소리와 인형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때 관객들은 나무 인형에 불과한 주인공의 비극적인 운명에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한 점을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그림은 가스시카 호크 사이에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그림입니다.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솟아오르고 그 발톱 아래에서 작은 고깃배들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장면이죠. 저 멀리에는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이 파도에 비해 아주 작고 평온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호쿠사이는 이 그림에서 거대하고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우키요에라고 부릅니다. 뜬 세상의 그림이라는 뜻을 가진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인 목판화입니다. 목판화는 똑같은 그림을 수백, 수천 장씩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서 서민들도 부담없이 사서 자기의 집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우키요에는 당시 서민들의 관심사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아름다운 기생이나 찻집 여급을 그린 미인도, 인기 가부키 배우의 모습을 그린 배우도, 그리고 에도의 활기찬 도시 풍경이나 일본의 아름다운 명승지를 그린 풍경화가 큰 인기를 끌었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본래 일본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던 이 우키요에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전해져 서양 미술의 역사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고흐나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우키요에의 과감한 구도와 강렬한 색채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를 자포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고흐의 탄기 영감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보면 우키요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동아시아 3국은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서민 문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전까지 문화는 주로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이 시기에는 서민들의 삶과 목소리가 담긴 새로운 문화가 활짝 꽃을 피웠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문화적인 측면을 넘어서 서민들이 역사의 전면을 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대 프랑스학부 명예교수 유기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강론적으로 AI 팀문역 시대 어떤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주제로 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글로벌 국제화 시대와 AI 통번역 시대. 이건 외국어와 관련시켜보면 대단히 모순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국제화 시대는 여러분들이 외국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 이제 외국어는 산수와 같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LA, 서울이 일일 생활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죠? 구글 통번역기, 구글 지도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뭐 통역사 뭐 번역가 없이도 손쉽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AI가 대체할 직업 1위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논문에 의하면 통번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인가? 자, 먼저 이제 AI 통번역이 어떤 발전 경로를 거쳐왔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자동 번역에 대해서 연구가 됐고, 우리에게 이제 충격을 준 것은 2016년도에 구글 통번역 앱이었죠. 그죠? 그 통번역은 그 수준이 가히 뭐 우리 일상적인 우리가 외국어를 하는 수준을 뭐 상회할 정도로 아주 잘하니 굉장히 이제 검색 실용화되고 상용화되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현재 AI 번역은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느냐. 딥엘이나 이제 구글 번역이나 챗GPT 뭐 이런 것들이 일반 텍스트 번역은 뭐 거의 퍼펙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실용화 단계고. 그러나 전문적인 고급 문서, 뭐 계약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AI 번역을 보조도구로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됩니다. 문학 번역은 거의 뭐 테스트 단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통역은 일상생활이나 여행해와 또뭐 대기업체에서 뭐 물건 파는 정도, 이거는 뭐 잘하고 있죠. 이건 실용화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순차 통역에서 실시간 음성 동시 통역으로 갈수 있느냐, 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지연 시간을 한 1초 정도로 이렇게 목표로 하고, 동시 통역이 이제 가능하냐, 뭐 이게 문제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외교, 법률, 의료, 고급 비즈니스, 이런 고차원적인 전문 분야는 여전히 인간 통역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I 통번역 시대에 왜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콥슨이 말했던 여섯 가지 언어 기능을 좀 뭉뚱그려서 합쳐보면 결국은 두 가지. 즉, 하나는 소통. 언어가 있어야 여러분과 저도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더하기 또 다른 기능은 친교. 말하면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뭐 온종일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뭐 바둑을 둔다든지 뭐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죠. 결국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말을 해야 언어를 통해서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소통 기능도 중요하지만 친교 기능도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죠. 언어는 해당 민족과 국가의 문화요 정체성 그 자체죠. 여러분들 알퐁스 도데어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 소설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 소설의 배경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독일의 비스마르크,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이죠. 비스마르크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전쟁에서 비스마르크가 이겼죠. 그래서 그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경계 지역인 알자스 지방을 독일에 넘겨주죠. 그래서 알자스 지방에서 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바로 마지막 수업인데, 이 수업 마지막 수업 날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프랑스어로 된 수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수업이죠. 이때 하멜 선생님이, 불어로는 아멜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쉬를 발음 안 하기 때문에 아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너무나 언어와 관련해서는 유명한 말입니다. 한 국민이 노예로 전락하더라도 언어를 유지하고 있으면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괴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언어, 모국어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알기 위해서는 타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빛을 알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 서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국 문화, 독일 문화, 프랑스 문화를 공부한다고 할 때, 셰익스피어나 괴테나 까뮈를 번역본으로만 읽고 나는 이제 그것을 전공했다, 외국 문화를 전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학술 연구나 국제 외교를 번역과 통역으로만 진행할 것인가? 이건 넌센스죠, 그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죠, 라틴어는. 이 라틴어의 위상이라는 건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오늘날 영어처럼 보편합니다. 링구아 프랑카라 그러죠. 17세기 이후에는 이제 중세처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교양과 문화의 상징이죠. 자,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선택할 때 위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학생이 실용적인 스페인어, 중국어를 선택합니다. 근데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들은 이것이 학문적인 언어, 철학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어를 많이 선택합니다. 최상위 성적 학생들은 여전히 그리스 라틴어, 그러니까 고전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라틴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외에 AI 통번역에 내재된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외국어를 이렇게 조합할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영어하고 동일한 유럽어, 그러니까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번역한다고 할때 오역률이 5에서 1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그다음에 이제 아예

어순과 구조가 다른 언어. 예컨대 영어하고 한국어, 일본어. 뭐 이런 걸 해봤을 때는 오역률이 15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베트남어나 소말리어 뭐 이런 예는 30에서 40%까지도 이제 갑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텍스트 유형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챗GPT나 뭐 이런 걸로 하는 LLM 같은 경우 실용 텍스트 번역은 아주 잘하고 있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런데 계약서나 뭐 법률 문서나 전문 용어 문서 이런 것들은 오역률이 15 내지 25%.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Closing of public offering은 이제 공모 마감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주식을 이제 공모를 이 날짜에 마감한다는 거죠. 주식을 살려면 이날까지 사라. 이거를 상장 폐지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상장 폐지는 딜리스팅인데 이거 하고 혼동이 된 거죠. 상장 폐지는 어떤 면에서 정반대 말이죠. 이거 상장 폐지되면 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심각한 오역입니다. 그죠? 사용할 수 없죠. 문학 텍스트는 오역률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는 아직 그런 다의성, 중의성, 또 행간의 의미, 또 뉘앙스 이런 것까지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Bonjour, Linette, Adieu, Fiesta라는 이제 보러 문장인데, 뭐, 뜻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Bonjour라는 것은 우리가 만났을 때 하는 인사예요. 안녕이고, Adieu라는 것은 우리가 작별할 때. 아, See you again이 아니에요. 다시, 내일 다시 만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아주 뭐 사별한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이제 이민을 가서 굉장히 오랜 기간 작별한다든지, 이게 이제 Adieu입니다. Adieu라는 것은 분철하면 Adieu. To God, 신에게 너를 맡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리네트 피에트라는 것은 에트라는 가훈을 살린 말이죠. 굉장히 문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봉주 리네트, 안녕, 안경. 그리고 리네트는 안경입니다. 피에트는 이제 아가씨입니다. 안녕, 피에트, 아가씨들. 이건 이제 내가 안경을 쓰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연애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우스갯소리를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딥델에 제가 돌려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저한테 해주세요. 안녕, 선글라스. 안녕, 어린 소녀들은 봉주하고 아듀의 차이를 전혀 못 살리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르네트 피에트 이거의 가군, 에뜨는 뭐, 살릴 수가 없죠. 이런 건그 누구도 살릴 수 없죠. 근데, 챗GPT는 봉주하고 아듀를 좀 구분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죠? 안경, 안녕, 소녀들아 잘 가. 근데, 봉주, 르네트, 아듀, 피에트의 그런 문학적 감성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할수 없이 안경은 오고 아가씨는 가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정도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안 됩니다. 그래서 AI 번역이 활성화된 시대가 온다 해도 뭐 문학까지 퍼펙트 한다, 하게 한다고 해도 결국 그 결과물의 감수는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외국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AI 통번역이 실용화된 미래 사회에서 외국어를 구사하는 인간, 외국 구사자는 그 사실만으로 교양과 문화의 상징으로서 더욱 존중받게 된다는 거죠. 라틴어가 그랬듯이. 자, 결론적으로 언어는 세계를 보는 창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죠. 그죠? 문화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의 창을 가질 것인가? 여러 개의 창을 가질 것인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AI 통번역 시대. 지금까지 제가 외국어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외국어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AI 통번역 시대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는 좀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AI 통번역 시대에는 종래 이제 통역이 가능한 외국어, 그냥 이렇게 소통만 시켜주는 외국어죠. 뭐 대기업체에서 물건을 판다면 이제 물건을 설명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외국어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토론이 가능한 외국어,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외국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통역에서 물리학을 뭐꼭 전제로 해서 통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미를 잘 소통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외교관이다, 비즈니스맨이다 이러면 내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의사를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중요한 거죠. 그죠? 소통 더하기 의사죠. 의사소통하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면 토론이 가능하고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고급 외국어, 고급 외국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과 학생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단어, 어려운 표현을 공부해야 되는 걸로 학생들이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은 굉장히 고급 외국어로

0: 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읽어보면 내용은 부질철학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그 토론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어는 정말 쉬워요. 프랑스어과 3학년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급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외국어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토론이 가능한 외국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외국어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요약하자면 통역이 가능한 종类의 외국어, 그거는 해야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어 공부하기는 하되 더하기 학문적이고 인간적인 실력, 학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인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그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훌륭한 의사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사소통이라고 했으니까 소통은 이제 외국어로 공부해야 되고 종례처럼 훌륭한 의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이것은 제가 책 읽기와 글쓰기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죠?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그죠?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외국어를 풍요롭게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세계를 결정짓고 나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대학에 외국어 전공 대학에 가면 학과는 뭐가 있고 교과 과정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뭘 공부해야 되고 졸업생 진로는 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를 예로 들어서 대학의 외국 학과 유형은 대체로 이제 불어 불문 학과가 있고 이게 제일 많죠, 그죠? 서울대도 그렇고 외대처럼 프랑스어과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학과로 이렇게 이름을 개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프랑스 통번역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방점이 다르죠. 불어 불문 학과는 linguistics, 의학하고 문학, literature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도 이제 다 조금씩 하죠. 그러나 이제 단연 이게 중심이 돼 있죠. 문학이 중심이 돼 있다는 거죠. 외대처럼 이제 프랑스학과는 언어 그 자체, 랭귀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학문 없이는 안 되죠. 어문학도 하고 또 지역학, 통번역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프랑스학과는 지역학을 하는 것이죠. Regional Studies. 이거는 어문학보다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 중심 교육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통번역학과는 문자 그대로 Interpretation하고 Translation을 중심으로 하죠. 자, 이렇게 조금씩 방점이 다른데 프로불문학과가 여전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어문학,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외국어 전공을 택했다. 여러분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뭘 공부하는 거냐? 1학년 때는 당연히 이제 랭귀지를 초급 프랑스어를 좀 공부를 하고 프랑스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인문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2학년 때는 중급 프랑스어 하고 전공 기초, 예를 들면 문학, 의학, 지역학 이런 거를 인문적인 그런 성격에 공부를 하게 되죠. 3학년, 4학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 구별 없이 대체로 이제 선택하게 하니까 3, 4학년, 고학년 때는 고급 프랑스를 하고 세부 심화 전공이죠. 예를 들면 이제 문학 같으면 이제 세기별로 19세기 불문학, 뭐 20세기 불문학, 또 장르별로 프랑스 시, 프랑스 희곡, 프랑스 소설, 뭐 이런 식의 세부 심화 전공을 분야별로 과학, 정치, 사회, 문화, 뭐 경제 쭉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럼 외국어 전공을 하면 졸업생이 어디로 진출하게 되는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외교 언론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꼭뭐 외교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외교부 직원이라든지 또 관련 국제기구 직원이라든지 이런 외교 그리고 언론에 또 많이 들어갑니다. 기자, 뭐 방송인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또 공기업 특히 코트라는 이제 무역진흥공사죠, 그죠? 한국관광공사 이런 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준정부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고이카 외국하고의 특히 개발도상 국가하고의 협력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문학의 출판계 많이 있습니다. 예, 출판사 같은 데도 많이 있고 또 교육계에도 특히 이제 프랑스 교사나 교수로 이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외교 언론 공기업 준정부 기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중에서 뭐 국내에서 이제 좋은 이런 전공, 좋은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해보고 싶은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외국어를 토론이 가능한 외국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약할 수 있는 나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흥입니다. 오늘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기본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 기본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인권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권. 자, 인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인권은 성별, 종교, 장애 유무, 그리고 나이 등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다음,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입니다. 누가 내려준 거죠? 국가가 부여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이 부여해준, 당연히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하늘이 부여해주는 거죠.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인권과 관련하여서 인권 보장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은요,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합의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권 침해 상황을 반성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권 향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특히나 그 이념과 내용이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각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저상버스, 높이가 낮은 버스를 얘기합니다. 대체 이런 저상버스가 왜 등장을 했느냐? 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이런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높은 버스에 탑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상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어디를 가든지 최근에는 이렇게 점자가 같이 붙어있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손 닦는 곳이라는 표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자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사실 여러 장애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도 인권을 고려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인권 감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인권 중에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 중에서 헌법이 규정하여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넓게 보면은 인권이 더 큰 범주이고요. 기본권은 그 안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이런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권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헌법 조문 살펴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권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으며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얘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토대로 모든 기본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여러 가지 기본권들은 결국 이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부터 볼게요. 자, 모든 국민이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국민이 직업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나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우리는 평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특수계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있으면 노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다양한 계급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계급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기본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라면 평등권은 전제 조건입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지붕입니다. 지붕. 궁극적인 가치예요.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평등권이고, 평등권이 보장된 이후에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을 통해서 이것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다음 기본권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기본권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얘는 자유권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민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참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범죄자가 구속을 당할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듣죠. 증언을 강요당하는 것은 결국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음, 선거권은 대표적인 참정권입니다. 우리는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공무담임권인데요.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공무담임권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사회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상교육 정책은 사회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정부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받을 권리인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다음, 최저임금제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권에 해당됩니다. 다음, 국가 등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때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청구권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역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애인단체의 교통시설 개선 청원이 있습니다. 청원권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자, 장애인단체가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왜? 본인들이 불편한 것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그 중에 청원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위헌적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한 시민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영업 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위 도중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시민이 부상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는 국가 배상 청구권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런 헌법을 바탕으로 국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대표적인 청구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결국 누구나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누구나 자유롭게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누구나 다양한 권리들을 청구할 수 있어야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평등은 기본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얘가 궁극적인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 기본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평등권에 해당하겠죠. 다음,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과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은 사회권이 아니라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기본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는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EBS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수학세포를 깨우는 시간, 여러분과 뉴런 수학 단기 특강을 함께하는 황성진입니다. 자, 이번 6강, 우리 드디어 인수분해라는 것을 다룰 거예요.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에서 이 인수분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오늘의 수학세포 살펴봅시다. 자, 우리 오늘 배울 수학세포들이 참 많아요. 우선 인수분해를 배울 거고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지. 첫 번째로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 1, 2 유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제곱식까지. 자, 우리 배울 내용이 많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수분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전에 인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인수는 우리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처음식의 인수라고 해요. 자, 예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라는 하나의 다항식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곱셈 공식 기억나나요? 우리 곱셈 공식을 잘 생각해보면 이 다항식은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과 x 플러스 4라는 다항식을 곱했을 때 1이랑 4 더해서 x의 개수, 1이랑 4 곱해서 상수항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곱셈 공식이 있었잖아요. 자, 봤더니 하나의 다항식이 지금 어떻죠?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각각의 식을 우리는 바로 인수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다항식에서 1과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다항식의 인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1은 어떤 식에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죠. 즉,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인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는 말 그대로 인수로 식을 분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 방금 했던 예시를 가지고 살펴보면 곱셈 공식에서는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4를 곱해서 전개를 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우리는 인수분해는 그 곱셈 공식으로 전개한 것을 어떻게? 맞아요. 반대로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감이 좋은 친구들은 결국 인수분해는 우리가 곱셈 공식의 전개의 반대 과정이니까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즉, 곱셈 공식이 복습이 되지 않았다면 당장 멈추고 곱셈 공식을 꼭 확실히 복습하고 와야 돼요. 알겠죠? 자, 준비됐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공통인 인수가 있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수 있거든요. 자, 공통인 인수라는 게 뭐냐? 다항식의 각 항을 살펴봤을 때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ma 더하기 mb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각각의 항을 살펴봤을 때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게 누구죠? 그렇죠. 바로 이 m이라는 문자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자, 그럼 이거를 묶어서 요렇게 괄호를 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수분해라는 건 전개의 반대 과정이잖아요. 여기 괄호에는 무엇을 써줄 거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했을 때 ma 더하기 mb가 되도록 써주면 되겠죠. 즉, 여기 a를 써주고 여기 플러스 b를 써주면 전개했을 때 ma 더하기 mb가 되겠구나. 이렇게 한 순간 어때요? 지금 하나의 다항식이 m이라는 다항식과 a 더하기 b라는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인수분해 방법이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개념책 61쪽의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자, 주어진 식을 봤더니 x 빼기 2의 제곱. 자, 우리 처음이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x 빼기 2의 제곱은 x 빼기 2를 두번 곱한 거죠. 그 다음, 더하기 x 빼기 2 곱하기 3x 더하기 1이 있어요. 각 항에 혹시 공통인 인수 보여요? 그렇죠. 여기 x 빼기 2랑 x 빼기 2가 공통으로 있죠. 그럼 우리는 공통인 부분 x 빼기 2로 묶게 되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준다? 전개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되도록. 즉, 나머지 x 빼기 2랑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나오도록 채워주면 되겠죠. 자, 채워보면 x 빼기 2 더하기 3x 플러스 1.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저 식을 정리하면 x 빼기 2 곱하기 두 다항식 합쳐주면 4x 빼기 1. 요렇게 두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인수분해에 있어서 공통인 인수를 이용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공식 그첫 번째 유형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자, 쌤이 말했지만 인수분해는 결국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은 자, 어떻게 전개된다고 했죠? 바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하나의 다항식을 봤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같은 맥락으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곱셈 공식의 반대를 떠올리는 거예요. 바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의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아직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잘 보면 앞에 a제곱, 그 다음 공통으로 뒤에 어떤 수의 제곱이 나타나죠. 즉, 9라는 것은 더하기 3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럼 이 중간에 마이너스 6a가
요런 모양이 될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3을 해주면 마이너스 6A가 되죠. 자, 그럼 둘 중에 어떤 형태를 적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할까요? 여기 두 번째를 적용을 해줍시다. 자, 적용하면 얘는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 유형은 그 결과가 어떤 다항식의 제곱인 형태가 등장하죠. 이러한 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완전제곱식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전제곱식. 다시 설명하면 우리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을 완전제곱식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 뒤에 배울 2차 방정식 풀이의 아주 핵심 열쇠예요. 그러니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완전제곱식. 자, 근데 특이한 점이 다항식의 제곱이니까 완전제곱식 알겠어. 근데 이 식의 수를 곱한 식 역시 우리는 완전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예시를 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 다항식의 제곱이니까 완전제곱식.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x 더하기 4y의 제곱, 분명 3x 더하기 4y의 제곱은 다항식의 제곱인 거 알겠는데 앞에 마이너스 2라는 수가 곱해져 있죠? 요렇게 어떤 수가 곱해져도 우리는 다항식의 제곱만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완전제곱식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2차 방정식 풀이를 하다 보면 이유를 알게 돼요. 참고로 여러분, 이 숫자 꼭 제곱인 수일 필요가 없다. 음수가 돼도 되고요. 뭐 양수, 무리수, 어떤 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0은 제외해야겠죠? 0은 곱하면 0이 되어버리니까. 자, 그럼 이 중요한 완전제곱식, 언제 완전제곱식이 될 것인가? 자, 요게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잘 정리해 봅시다. 참고로 우리가 어떤 2차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할 때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로 생각을 하고 조건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제곱 더하기 자 여기 중간이 플러스 2 곱하기 a 곱하기 b꼴로 나타나면 좋겠죠. 즉2 곱하기 여기 x가 있으니까 x 곱하기 자 무엇이 등장했을 때 플러스 ax가 되겠어요? 바로 2분의 a가 등장할 때 되겠죠. 자, 그럼 뒤에는 이 b가 b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해줘야 된다? 2분의 a의 제곱을 더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바로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라는 완전제곱식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이것이 좌변에서 플러스 b 상수항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b가 바로 무엇일 때? 2분의 a의 제곱이 될때 바로 완전제곱식이 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하나만 정리해주면 여기 플러스 a는 바로 x의 개수죠. 그 다음 플러스 b는 상수항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로 외워두기보다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식에서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라고 하면 요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상수항이

상수항이 뭘 때? x의 개수를 2로 나눈 것의 제곱이 될 때, 그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요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완벽해요. 다시,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언제 완전 제곱식이 되냐? 바로 상수항이 뭘 때? x의 개수를 2로 나눈 것의 제곱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알겠죠? 이거는 오늘 수업에서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의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교재에는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는 문제일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네모에 상관없이 풀이를 할 테니 여러분들이 보고 알맞게 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우선 앞의 a제곱. 그 다음 뒤에 플러스 1이 누구의 제곱이에요? 바로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자, 그럼 이 중간에 플러스 2a의 모양을 어떻게 살릴까? 봤더니 2 곱하기 a 곱하기 1.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우리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 a 플러스 1의 제곱이구나. 요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 자, 36이 6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보호로 시작했으니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6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2x가 되네요. 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4x제곱. 자, 누구의 제곱이죠? 바로 2x의 제곱이죠? 뒤에 플러스 1은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럼 중간에 있는 플러스 4x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된다? 플러스 2 곱하기 순서 맞춰서 2x 곱하기 1이 되니까, 아, 얘는 2x 더하기 1의 제곱이겠구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인수분해는 여러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 무한 연습 많이 살 길이라는 거 예제 3번 봅시다. 자, 다음 두 식이 모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양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내용이잖아요. 지금 보면 X제곱의 개수가 모두 1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식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언제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죠?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상수항이 x의 개수를 2로 나눈 것의 제곱일 때, 그럼 상수항 a죠. 이것이 무엇일 때? x의 개수 마이너스 11을 2로 나눈 것의 제곱일 때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즉 36이 되겠네요. 다음, 자, 두 번째 2차 식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식을 보면,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 1인 거 확인했죠? 상수항이 25죠. x의 개수는 플러스 b니까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것의 제곱.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4분의 b제곱이 25가 된다는 거니까 b제곱은 100이 되겠다. 자, 그럼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 b는 10 또는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지금 양수 ab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은 x. 자, 그럼 우리가 찾는 a 마이너스 b의 값은 36에서 10을 빼준 26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인수분해 공식 두 번째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곱의 차, a제곱 빼기 b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냐? 곱셈 공식 기억나나요? 합과 차를 곱하면 제곱의 차로 나타났었죠. 이거 그대로 반대로 해주면 되죠. 즉, a제곱 빼기 b제곱은 합과 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럼 예시 봅시다. x제곱 빼기 9는 x제곱 빼기 3의 제곱이니까, 제곱?

후배찬에 어떻게 인수분해된다?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a제곱 빼기 8b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자, 여기서 성진쌤의 꿀팁. 자, 너무 중요한 꿀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잖아요. 자, 이것만 배우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문제만 보면 어떤 공식부터 쓸까 먼저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인수분해의 기본 중에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주어진 식에 각 항에 공통인 인수가 있으면 먼저 공통인 인수를 묶어낸 후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8a제곱 빼기 8b제곱. 각 항에 공통인 인수가 있나? a랑 b 다르잖아요. 자, 우리 놓치면 안 되죠. 무엇을? 수도 놓치면 안 돼요. 자, 18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 다음 문자 a제곱 빼기. 자, 8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3제곱 곱하기 b제곱.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공통인 약수도 공통인 인수라는 거. 누가 공통이죠? 이 하나가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묶고 나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럼 2가 나갔을 때 9a제곱 빼기 2가 하나 나갔을 때 2의 제곱이니까 4b제곱이 되겠네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 여러분, 9a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이에요? 바로 3a의 제곱이죠. 그 다음 4b제곱은 2b의 제곱이죠. 따라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제곱의 차가 등장했으니 이것은 2 곱하기 합 3a 더하기 2b 차 3a 빼기 2b로 나타내서 정답은 3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의 수학세포를 살펴보았고요. 개념과 실전을 연결하는 시냅스 문제 확인하고 옵시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의 시냅스 문제 총 3문제죠. 우선 소단원 실전 테스트 38쪽의 1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주어진 식의 인수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인수분해의 기본 중에 기본.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바로 공통인 인수를 먼저 묶어내야 된다. 이때 수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럼 우선 소인수분해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x. 그죠?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a 곱하기 x의 세제곱. 자, 이것을 이제 공통인 인수로 묶어낼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우선 마이너스 써주고요. 2는 공통으로 한 개를 가지고 있죠. a는 공통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고 x도 공통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괄호 안에 채울 부분은 전개를 했을 때 주어진 항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ax에 얼마를 곱해야 주어진 항이 나올까요? 2a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얼마를 곱해주면 플러스 2ax 세제곱이 나오죠? 자,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인수를 한번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서 봅시다. 우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죠. 그 다음, a 곱하기 x 곱하기 2a 빼기 x의 제곱이 되겠다. 자, 우리는 인수를 찾을 때는 이것들을, 이 인수들의 곱의 조합으로 식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자, x제곱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x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은 인수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 eax 만들 수 있나요? 여기 2ax를 곱해주면 2ax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수 맞고요. 자, EA-X제곱은 만들 수 있나요? 여기 EA-X제곱이 곱의 형태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인수 맞고, 리을 봅시다. 자, EA 빼기 AX제곱을 만들 수 있냐? 우리가 이제 AX제곱을 만들려면 여기 A를 이쪽에 하나 넘겨서 곱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넘겨서 곱해주는 순간 이 A제곱 빼기 AX제곱이 되죠. 즉, 우리가 원하는 EA제곱 빼기 AX제곱은 될수 있지만 EA의 형태로는 이러한 식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은, 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곱셈 공식은 두 가지 식이 있었죠. 우선 4x제곱은 2x의 제곱이죠. 그다음 플러스 81은 플러스 9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플러스 3a-3의 x는 앞에 2x의 제곱, 뒤에 9의 제곱, 어떤 형태의 완전제곱식이 될수 있었다? 바로 2x와 9를 더해서 제곱이 가능했었죠. 자, 요렇게 더해서 제곱을 해줄 수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경우도 가능했죠? 2x와 9를 빼서 제곱을 해도 양 끝이 2x의 제곱, 9의 제곱으로 나타났었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더해서 2x 더하기 9의 제곱이 되는 경우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x를 포함한 항이 어떻게 돼야 됐죠? 바로 3a 빼기 3의 x가 2 곱하기 2x 곱하기 9, 즉 36x가 되어야 됐죠. 이것은 여기 x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3a 빼기 3은 36이니까 정리를 하면 a가 바로 13이 된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차의 제곱이 되는 순간은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3a 빼기 3의 x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이너스 5를 붙여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x 곱하기 9가 되어줘야 됐죠. 자,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6x니까 x의 개수를 비교해줬을 때 3a 빼기 3은 마이너스 36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 값은 13, 그리고 마이너스 11이니까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은 13 더하기 마이너스 11, 즉 2가 되겠다. 정답은 1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합의 제곱도 될수 있고 차의 제곱도 될수 있다는 사실. 소단원 실전 테스트 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4x 제곱 더하기 54y의 제곱. 인수분해 결과가 상수 곱하기 두 항의 합과 차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제곱의 차를 인수분해했다고 볼수 있겠죠. 우선 인수분해 합시다.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x 제곱 더하기 54는 3의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우선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이유는 공통인 인수를 찾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붙여주고 2 하나, 3 하나로 우리가 공통인 인수를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2의 제곱 곱하기 x제곱일 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3의 세제곱 곱하기 2y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 y제곱일 때 주어진 식으로 분배했을 때 전개가 되겠죠. 그럼 확인을 했더니 여기
2의 제곱 x 제곱은 2x의 제곱, 3의 제곱 y 제곱은 3y의 제곱이

0: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6 곱하기 2x의 제곱 빼기 3y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활용을 해주면 마이너스 6 곱하기 2x 플러스 3y 곱하기 2x 빼기 3y로 나타낼 수 있겠죠. 지금 b랑 c는 양수인 두 정수니까 비교를 해주면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리고 b의 값은 2, c의 값은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답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얼마? 주어진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1, 정답은 1번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수분해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여섯 번째 수학 유련을 밝히게 되었어요. 차근차근 우리 20개 다 채워봅시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인수분해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20일 완성 중학수학 뉴런 3학년 1학기 강의 오셨습니다. 저는 최은진이고요. 오늘이 우리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이 대단원, 1단원이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대단원을 둘로 나눠서 그중에 이제 3, 4강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공부하는 중이고요. 오늘 내용까지 해서 이제 무리수 단원을 마무리할 거예요. 실수와 무리수 이 부분에. 여러분 일단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계산,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중에서도 곱셈과 나눗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요, 이제 그 내용이 좀 기초가 돼요. 크기에다가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실제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근데 곱셈, 나눗셈을 잘 해야 덧셈, 뺄셈까지 연결이 되는 게 뒷부분에서는 혼합계산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용이 다 연결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랑은 공부하시면서 같이 조금 복습할 거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의 목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고요. 그 중에서도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요 덧셈과 뺄셈 내용을 한 다음에는 시험에 꼭 나오는 오늘의 문제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이 대단원 자체를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제 요런 걸 기획을 했어요. 만점 도전 2단원의 문제. 그래서 매 시간에는 시험에 꼭 나오는 오늘의 문제를 제가 계속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한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대단원이 끝나는 날, 대단원이 끝나는 날에는 항상 이 단원의 문제라고 해서 조금 난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와 함께 몇 개 확인하면서 단원을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 단원에서 이런 문제 정도 나오는구나. 내가 어려운 문제까지 좀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실 수 있게 마음의 안정을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고요. 일단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요. 뭘 상상하시면 가장 좋냐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자식을 계산한다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거의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 아이디어는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해요. 이거 계산이 될까 안 될까? 이 계산이 안 돼요. 이거를 만약에 이거 진짜 기억하시면

계산해서 문자로 쓸수 있어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는 AB. 이렇게 곱하기도 생략하고 예쁘게 쓸수 있단 말이죠. 근데 A 더하기 B는 하나로 합쳐서 뭘쓸수 있는 뭐 이게 없어요. 그치만 2A 더하기 A다. 그럼 이건 어때요? 3A. 이렇게 쓸수 있죠. 문자 계산. 동류항처럼 생각해서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다. 그러면, 루트 2가 한 개, 루트 2가 두개 있다는 뜻이라서, 3루트 2 맞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했어요? 문자식의 계산과 비슷한 느낌으로 계산을 해주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직업근의 덧셈과 뺄셈은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m에는 유리수이고 루트 a는 무리수라고 할 때, 즉 앞에 있는 개수는 유리수고요, 뒤에는 무리수인데요. 여기는 뒤에가 같네요. 루트 a, 루트 a. 그러면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루트 a로 묶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m 더하기 n을 앞에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연결해 볼게요. 2루트 3 더하기 3루트 3을 한다고 친다면 루트 3을 묶었다고 생각하시고요.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5루트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뺄셈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뺄셈도 루트 A를 똑같이 묶어줬다 생각하시고요. M 빼기 N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뭐, OA에서 3A를 뺐다. 루트 기호가 아니라 그냥 문자식이라고 하면, 그럼 이거 2A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생각으로 그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 루트 A, 루트 A를 그냥 문자식에, 문자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M 빼기 N의 루트 A다.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 루트 3, 루트 3을 문자식의 문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5 빼기 2의 루트 3이다. 그래서 3 루트 3이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요, 문자식에서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계산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마치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는 느낌 있죠? 동류항의 계산처럼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얘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들을 해 나가게 될 건데요.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은 일단 이런 순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있다면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푼다. 분배 법칙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우리 문자에서 쓰던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아무 말 없음 곱하기 생략된 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AB 더하기 AC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세요?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B 더하기 C가 있고요. 뒤쪽으로 A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지금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BA 더하기 CA 혹은 뭐 ABAC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괄호를 풀어내는 그 과정을 바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미 문자 계산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것처럼 괄호를 풀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번 같은 내용이 계산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건 우리 전에도 도움이 됐었어. 언제? 니네 이거 기억나요? 루트 12분의 4였다. 이렇게 있으면 계산 어떻게 했었죠? 선생님, 유리화를 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루트 12를 똑같이 곱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루트 12를 당연히 곱해서 루트 12 이렇게 곱해서 12분의 4 루트 12한 다음에 계산을 이어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 친구를 먼저 간단히 하는 거예요. 루트 12를. 그러면 2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그거 분의 4 이렇게 먼저 바꿔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면 요 이끼리 일단 약분이 되거든요. 예쁘게. 그리고 나면 유리화를 누구만 하면 돼요? 루트 3만 가지고 와서 하면 돼요. 루트 11을 가지고 유리화했던 이 상황보다 훨씬 수치가 간결해지죠. 따라서 3분의 2 루트 3이야.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하거든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원리로 여러분이 만약에 생

생각해 주신다면 조 2번도 마찬가지죠. A제곱에 B의 루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그 A제곱에 요 A제곱에 A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A 루트 B라고 고친 다음에 하면요. 계산이 나중에 분그 루트 안에가 너무 커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약분하거나 하는 것도 약분도 가능하고 앞에 것끼리 또 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아니면 요렇게 고침으로써 여기선 동류항이란 말은 쓸 수는 없지만 문자는 아니니까. 그치만 우리는 3루트이나 5루트이 이런 거는 덧셈뺄셈을 할 때는 동류항처럼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마치 이 뒤에가 문자인 것처럼. 왜냐면 이들끼린 덧셈뺄셈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동류항이란 말은 문자에서만 쓰는 말이긴 하지만 같은 루트를 가지는 같은 제곱근을 가지는 걸 이렇게 함으로써 또 찾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2번이에요. 그래서 2번 잊지 마시고. 또한 분모의 근호를 포함했다면 그런 무리수가 있다면 분모를 유리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5고 더하기 3루트 2야. 이거 지금 더하고 싶어. 지금은 못 더하죠. 그치만 여기를 루트 2로 이렇게 유리화를 하고 나면 루트 2가 이제 대표 가지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해지거든요. 물론 지금 이거 계산하자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유리화도 하나의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탠다드하게 항상 먹히는, 항상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죠.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은 나중에 한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사실은 문자 계산에서도 계속 계속 많이 하던 내용이에요. 괄호가 있다면 분배 법칙을 먼저 써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다면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덧셈, 뺄셈을 해라. 이건 그 어떤 계산에서도 다 적용되던 국룰이었고요.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통해 봐야 되겠죠? 자,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루트 2와 루트 3 더하기 루트 5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 하나. 분배 법칙을 쓰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따라서 루트 3과 루트 2를 곱한 것, 그 다음은요. 루트 5와 루트 2를 곱한 것, 요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분배 법칙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앞부분은요. 루트 2 곱하기 3이죠? 6이라고 한 번에 써도 괜찮을까요? 뒷부분은요, 루트 10이죠? 2 곱하기 5. 한 번에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 다음 더 진행할까요? 안 된다고요. 루트 6과 루트 10은요, 그냥 문자로 따지면 그냥 a 더하기 b인 거예요, 지금. 계산이 안 돼요, 더 이상. 그래서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루트 32, 3루트 2, 루트 8. 계산이 얼핏 보면 하나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32를 가만히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이 안에 2라는 인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2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8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좀 쪼개주셔야 됩니다. 자, 잠깐 볼게요. 32라는 것은요, 2의 몇 제곱일까요? 5제곱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2의 5제곱에 루트가 있다는 것은요, 짝수 제곱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2의 4제곱이 밖으로 나와요. 2의 4제곱이 나올 때는 2의 제곱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인 4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쵸?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32가 16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그 16이 나왔다고 지금. 4의 제곱. 그리고 그 안에 요 2는 남겨놓고 나와야 되죠?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걸 간단히 한다면 처음엔 4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루트인 그대로 일단 한번 써주시고 또 하나 루트 8입니다. 루트 8은 또한 보시면 알겠지만 2의 3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가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되죠. 2로 나오고요. 그리고 루트 2에 2를 남겨놓고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2루트 2가 돼서 여기가 2루트 2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들끼리의 이제 계산의 문제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약간 문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A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4A, 3A, 2A를 더하고 빼고 하는 느낌인 거라고요. 따라서 그 개수를 모아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느낌으로 4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 앞에 개수들만 싹 모아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루트2는 똑같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끼리 계산하면 1 더하기 2 하니까 3이 돼서 정답은 3 루트 2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천천히 풀어봤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꽤나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근호를 포함한 덧셈, 뺄셈 이런 거할 때, 이제 이런 연습들이 그게 이제 기초 연습이 잘 되셔야 이런 것까지 잘 되니까 여러분 그런 연습들을 조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만 확인차 연습하고 갈게요.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지금 2의 거듭제곱은 연습을 좀 했잖아요. 요걸 해볼게요. 루트 12 더하기 루트 27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떠세요? 좋아요. 루트 12는요. 4, 3, 10이죠. 루트 27은요. 9, 3, 27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4, 3, 12는 요게 2로 나오게 돼서 2루트 3으로 3은 남겨놓고 나오겠죠? 더하기 루트 9니까 3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3이 나오고 3은 또 남겨놓고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2들을 더하니까 5루트 3. 이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일부러 2를 끼고 있는 2의 거듭제곱을 끼고 있는 것도 한번 해보았고 지금처럼 3의 그 2의 거듭제곱이 나오고 나서 남겨진 게 3이 남겨진 껍데기가 루트 3인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면 이제 어렵지 않고 곱셈하고도 혼합되어 있는 계산도 이제 어렵지 않게 같이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5루트 2, 루트 7, 루트 32 이렇게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얘는 더 이상 뭐 간단히 하고 말고는 없고요. 마찬가지고요. 32는 조금 빼줄 수 있는 게 있겠다. 조금 아까 방금 봤잖아. 16 곱하기 2가 32이기 때문에 16이 밖으로 나오면서 2를 안에다 남겨놓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한 번만 더 쓸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을 또 정리해 볼게요. 이 뒷부분은요. 이제 얘들아 봐봐.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사실상 이걸 바라보는 방법이 무조건 유리화를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치만 유리화를 하면 되긴 되는데 수치가 커져서 나중에 약분을 해야 될 일이 또 그러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3하고 21이 어쨌든 약분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3과 루트 21을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유리화를 하기 전에 일단. 그러면 합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분이 안에서 예쁘게 되면서 루트 7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2루트 7이 돼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2루트 7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쁘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요걸 유리화를 하게 되면요. 루트 3을 곱하고 만약에 여기 루트 3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분모는 3분의가 되고 2루트 60 안에서 이걸 곱하게 돼서 63 이렇게 돼서 얘를 또 빼줘야 되거든요. 뺄순 있죠. 97에 63 해서 9 곱하기 7이니까 뺄순 있어요. 그래서 3이 밖으로 나가면서 얘랑 약분이 되겠죠. 당연히 할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계속 이를 벌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나는 답을 하나로 산출을 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계산의 경제적인 계산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세이브하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이유기도 하니까. 자, 그럼 이제 볼게요. 5루트 2랑 4루트 2는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들끼리는 지금 동류항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계산이 쟤네들끼리는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친구들이 또 계산이 가능하겠죠? 여기 루트 7과 그리고 2루트 7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5루트 2와 4루트 2를 계산하면 5 빼기 4, 그렇죠. 1루트 2가 될 거고요. 루트 7과 마이너스 2루트 7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오늘의 문제 두개 풀고 가볼까요? 자, 문제 보시면요. A, B 이렇게 되고요. A에서 B 빼라고 했어요. 그런데 AB 바로 뺄수 있을까요?
못 빼죠. 왜냐면 루트 3, 루트 5니까.

각각 분모가 다르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A와 B는 각각 분모를 유리화 혹은 분모를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A는요. 선생님, 저는 유리화를 그럼 바로 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유리화를 하면 요거 각각도 곱하고 해야 돼서, 저는 보통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권해드리냐면, 쪼개요, 일단. 그럼 루트 3분의 3이고요. 더하기죠?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루트 6이다. 요런 걸 쪼개는 것도 진짜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혼합계산 들어가면 이런 거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서. 쪼개고 나면, 제 이거 지난 시간에 말했죠. 유리화할 때 이거 꼭 유리화를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루트 3의 한 친구는 약분이 돼서 루트 3 하나만 남는 거예요. 오, 바로 갈게요. 요거는요. 요걸 안에서 계산하세요. 3분의 6으로. 그럼 여기가 안에서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안에서 2가 남으니까. 그쵸? 그래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요렇게 예쁘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유리화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겠다. 그 다음도 볼게요. 이번에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유리화를 루트 5로 위아래 곱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찢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 어떻게 하냐? 루트 5분의 루트 10이고요. 그리고 빼기 루트 5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루트를 합쳐서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5분의 10 되고요. 옆에는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5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면 요들끼리 약분을 하고요. 루트 2가 됐어요. 요들끼리 또 약분을 합니다. 루트 3이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AB가 예쁘게 산출이 됐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들을 A 빼기 B라고 했으니 부호에만 조금 유의해서 요렇게 괄호로 잘 묶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에 더하기 루트 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들을 잘 계산해 주시면요. 일단 루트 2끼리 없어지게 되고요. 2 루트 3, 루트 3이 2 루트 3으로 계산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2 루트 3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3의 5 플러스 2 루트 6에서 요거를 계산한 값, 루트 2의 괄호를 계산한 값이, 자, 이거 너무 중요해. 유리수가 되고 싶대, 값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계산을 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 뒤에 여기 유리수 부분은 살아있고, 루트 3이나 루트 2나 루트 6이 나오는 요런 부분은 0이 돼버려야 돼. 요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고등학교까지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요. 해볼게요. 그럼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괄호를 정리하면서 조금은 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가져가셔야 돼요. 정리해볼게요. 3, 5, 15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3하고 2를 곱하게 되죠? 6루트 6.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 다음은 이렇게 곱하게 되면요. 마이너스의 a는 살고요. 루트 2와 루트 3을 안에서 곱한 6이 돼요. 따라왔죠? 그 다음이요. 이렇게 곱하면요.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루트 2랑 루트 2를 곱하니까 루트 2의 제곱인 2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요. 공교롭게도 15와 2는 유리수끼리 계산이 가능했고요. 공교롭게도 루트 2, 루트 3이 엄청 많아 보였지만 이 둘이 다 루트 6이 남아 버렸죠? 그래서 루트 6으로 묶어서 6 마이너스 A라고 예쁘게 써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 친구가 유리수가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이 17은 중요하지 않아요. 유리수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 뒷부분인 루트 6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어서 유리수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따라서 A는 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가 막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시험에 꼭 나오는 오늘의 문제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는 이 단원의 문제로 넘어가서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이제 중단원 마무리합니다. 여기. 루트 60x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소재예요. 자, 이런 문제를 보면요. 요 친구가 정수가 되려면 이 안의 부분이 뭐가 돼야 되는지 그 기본 큰 틀부터 잡아야 돼요.

0: 잡아야 돼요. 땡땡수가 되면 되거든요. 맞아요. 제곱수가 되면 돼요. 따라서 이 안에 있는 60x가 제곱수가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60x에 60을 소인수 분해해 봅시다. 60은요, 6 곱하기 10. 6은 2 곱하기 3이네요. 여기는 또2 곱하기 5네요. 2가 두번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 안에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x만 더 곱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x는 누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3이랑 5는 하나씩 무조건 가지고 있어줘야 이 안에를 제곱수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맞아요. 최소한의 조건은 그거고요. 여기에다가 누군가의 제곱이 더 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치만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최소한의 조건 3, 5, 15. 요렇게 하면 x의 최소한의 자연수 x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15예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번은 조금 달라요. 36-x? 오! 지금은 아까랑 다르게 요게 자연수가 된대요. 어쨌든 자연수가 되려면 이 안에가 뭐가 돼야 돼요? 요수가. 역시 땡땡수. 그렇죠. 이 안에가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됐어요? 그럼 그 안에가 제곱수가 되려면 36-x가 될수 있는 후보는 1의 제곱 1, 2의 제곱 4, 3의 제곱 9. 이런 게다 되는 거네, 실제로. 그치? 그럼 문제가 뭐라고 물어봤어? 아, 이런 모든 자연수 x 다 더하래. 그럼 또 누구 있어? 이거 지금 얼마 안 돼요. 36에서 뺀 거기 때문에. 몇개 쓰다 보면 다 나올 수 있죠. 4, 4, 16 가능하겠죠? 5, 5, 25 가능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66에 36이 그 다음 수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 x는 0이 돼야 되는데, x가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안 돼요. 그 다음은 이제 x가 음수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불가능.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 그러면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5개일 거고요. 그런 x를 구하라고 하면요. x는 36 빼기 x가 1이니까 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32, 여기는요, 27, 여기는요, 20, 여기는요, 11. 이렇게 해서 요들끼리를 다 더하게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35, 32, 27, 20, 11을 더해주시면 여기가 67, 여기가 94. 요렇게 하면 114, 요렇게 하면 125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125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루트 3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요 값을 구해 보래요. 그러면 요 친구가 대충 어느 정도 순지를 알아야 되겠다. 3루트 3은 루트 얼마일까? 9, 3, 27이네. 27? 27이면 루트 25부터 대략 루트 5, 5, 25. 36, 4이니까 5부터 6, 4이다. 정수 부분은 어떻게 돼? 5점 얼마란 뜻이니까 바로 5가 나오죠? 소수 부분은요? 원래 모든 수는 정수 부분 아니면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3루트 3에서 5 빼주면 되죠. 맞습니까? 좋아요. 그럼 이제 요거 구하면 되죠. 대입 해볼게요. 차분하게 따라오세요. 자, 루트 3 곱하기 5가 되니까 여긴 5루트 3이에요. 그리고 B는요, 3루트 3 빼기 5예요. 맞아요. 그러면 둘을 더하면요, 8루트 3 빼기 5가 되어서 정답은 8루트 3 빼기 5.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원의 문제는 이 문제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는 늘 많이 등장하는 주제라 여러분 꼭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이제 끝으로 요 1단원, 대단원을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대단원으로 넘겨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4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제곱근과 실수단원이 완전히 각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 단원에서 또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바로 그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소수 곱하기 자연수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 한번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 있잖아요. 그거 풀면서 복습을 다 해왔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지난 강의보다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다면은 선생님이랑 오늘도 무리 없이 강의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배울 내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소수 곱하기 자연수 할 건데, 뭐 한대요?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 문제풀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엔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집중 빡 하고 준비됐죠? 좋아요.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연산 키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0. 몇 곱하기 자연수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0. 몇몇이죠, 지금? 0. 몇몇 곱하기 자연수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우리 했던 그대로 계산을 하고 점의 위치를 그대로 내려주면 된다. 자, 뭐 연산 키포인트 충분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풀어봐야 알죠. 풀어봐야. 자, 선생님이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0.06 곱하기 9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6 곱하기 9부터, 6 곱하기 9부터 한번 해봐야죠. 6, 9 얼마죠? 6, 9, 54입니다. 그래서 4 내려가고요. 5는 올라갑니다. 근데 9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쪼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9 곱하기 0 해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0이죠?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제 점의 위치만 알면 돼요. 점의 위치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은? 맨 뒤에서부터 몇칸 움직였는지 셌어요. 맞죠? 자, 맨 뒤에서부터 세봅시다. 한 칸, 두칸 움직였네요. 그럼 똑같이 한 칸, 두칸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니까 점이 여기에 딱 찍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자, 그럼 정답을 뭐라고 읽는다? 0.54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0.12 곱하기 3이에요. 자, 이것도 아까 했듯이 한번 해볼게요. 2 곱하기 3부터 계산해봐야겠네요. 2 곱하기 3 얼마? 2 곱하기 3은 6이 나옵니다. 그 다음, 1 곱하기 3 얼마?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0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돼요? 그쵸. 0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점의 위치예요. 소수점을 어디다가 찍을 건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맨 뒤에서부터 세보니까 한 칸, 두 칸, 이렇게.

북한을 움직이게 됐고요. 그럼 똑같이 움직이면 돼요. 한 칸, 두 칸, 이렇게 움직인 후에 소수점을 찍어주는 거죠. 하면 정답을 뭐라고 읽는다? 0.36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0.19 곱하기 3이네요. 자, 보세요. 9, 3, 얼마예요? 9, 3. 27. 그러니까 7을 적어주고요. 2는 올라갑니다. 맞죠? 1, 3은 3인데 위에 2가 있잖아요. 그럼 3 더하기 2 해서 5를 적어주고요. 그쵸? 그 다음, 0 곱하기 3 하면 당연히 0. 와, 이렇게 하면 이제 남은 건 소수점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다. 소수점의 위치 뒤에서 한 칸, 두칸 가니까 똑같이 한 칸, 두칸 가주면 된다 해서 정답이 뭐가 나온다? 읽어볼까요? 0.5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입니다. 9번. 0.39 곱하기 5예요. 점점 이제 좀 계산이 어려워지고 있음이 느껴지죠. 하지만 천천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9, 5, 9, 5, 45. 그래서 5 적어주고요. 4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쵸? 3, 5, 15죠? 그러면 5를 적어줘야 하는데 지금 4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5 더하기 4에서 9를 적어주고 1은 올라가게 됩니다. 맞죠? 자, 1 올라갔고요. 5 곱하기 0, 0 곱하기 5, 0 곱하기 5 얼마? 0인데 위에 1이 있으니까 1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제 소수점의 위치 찍어볼게요. 뒤에서 한 칸, 두칸 움직였으니까 똑같이 한 칸, 두칸 움직여서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찍으니까 얼마가 되나요? 1.95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0.62 곱하기 6이에요, 이번엔. 한번 이것도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0.62 곱하기 6. 2 곱하기 6부터 한번 먼저 계산해 봅시다. 2 곱하기 6은 12. 그러니까 2를 적어주고 1을 올려줍니다. 자, 6 곱하기 6은 얼마가 나오나요? 66에 36이니까 1을 더해줘서 37이잖아요. 7 적어주고 3을 올립니다. 이렇게. 자, 0 곱하기 6은 얼마예요? 0이죠. 대신 위에 3이 있으니까 3을 그대로 내려주면 되고요. 이제 해야 할건 뭐? 소수점의 위치를 찍어주는 거. 한 칸, 두칸 움직였으니까 똑같이 한 칸, 두칸 움직여주면 된다 해서 여기다가 소수점을 딱 찍으니 정답이 3.7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해봤고요. 다음 문제도 또 넘어가 봐야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0.03 곱하기 이번에는 32예요. 32. 겁먹지 마세요. 자연수가 10의 자리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32에서 1의 자리수부터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0.03 곱하기 2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 곱하기 2 하면 6이고요. 0 곱하기 2 하면 0. 0 곱하기 2 하면 똑같이 0이고요. 자, 이번엔 10의 자리 계산할 거예요. 3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3 곱하기 3은 9고, 3 곱하기 0은 0. 3 곱하기 0은 0입니다. 이렇게 웬만하면 소수 곱셈은 앞에 0이 있어도 0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계산을 해보면 되죠? 6, 9, 0, 0.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적어봤고, 그 다음에 소수점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뒤에서 한 칸, 두칸 갔죠? 자, 똑같이 뒤에서 한 칸, 두칸 가니까 여기에 찍힙니다. 그쵸? 그렇다면 결국 정답이 뭐라는 거예요? 00.96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쵸? 0.96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0.06 곱하기 28이에요. 아까 했던 대로 28에서 1의 자리수, 즉 8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8에 48이죠? 자, 8 적어주고 4는 올라갔는데 8 곱하기 0은 0이니까 4 그대로 내려서 적어줍니다. 자, 8 곱하기 0, 0. 이런 식으로 일단 계산이 됐고요. 그쵸? 자, 2, 6, 12죠? 그래서 2 적어주고 1 올라가는데 0 곱하기 2가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대로
1 적어주고 0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더 해주기만 하면 되네요. 8, 6, 1, 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건 뭐다? 소수점의 위치를 찍어주는 거다. 소수점의 위치 보니까 뒤에서 한 칸, 두칸 움직였고요. 그럼 똑같이 한 칸, 두칸 움직이니까 소수점의 위치는 이 중간에 찍히고요. 그렇다면 정답을 뭐라고 적는 게 맞나요? 1.68이라고 적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22번 한번 해봐야겠네요. 22번. 자, 22번 선생님이랑 해봅시다. 0.17 곱하기 22입니다. 자, 그러면은 1의 자릿수부터 또 계산을 해봅시다. 7이 14고요. 그쵸? 1이 올라가죠? 1이 올라가서 이 1은 2인데 1이 더해지니까 3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고 0 곱하기 2는 0.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 10의 자리도 계산을 해봅시다. 10의 자리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자, 4, 3, 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되네요. 한번 더해봅시다. 더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결과 값이 나오고요. 자, 소수점의 위치. 소수점의 위치 한번 찍어봐야죠. 뒤에서 몇 칸? 한 칸, 두 칸에서 두 칸. 똑같이 한 칸, 두 칸에서 두 칸째에다가 이제 찍어주니 정답이 뭐가 됐나요? 그쵸. 3.7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다. 어려웠나요? 아니죠.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2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7번입니다. 자. 0.68 곱하기 21이네요. 0.68 곱하기 21.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10의 자리수가 아니라 1의 자리수. 1의 자리수부터 항상 계산을 한다는 거 잊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1 곱하기 8. 1 곱하기 8은 얼마가 나오나요? 8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 곱하기 6 하면 6이 나오고요. 자, 1 곱하기 0 하면 0.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계산하니까 8이 16, 6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1이 올라갑니다. 그쵸? 6이 12에 12인데 1을 더해주니까 13, 13으로 적어줄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친구들이 계산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더해주니까 이렇게 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친구들이 자연수 곱셈하는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 가장 소수의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소수점의 위치를 잘 찍냐 안 찍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소수점의 위치를 한번 보니까 어때요? 뒤에서 두칸 움직였잖아요.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한다? 뒤에서 두 칸을 움직인다. 자, 뒤에서 두칸 움직이니까 이렇게 찍히고요. 정답이 즉 뭐라는 거예요? 14점 28.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14.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0.93 곱하기 14네요. 한번 이것도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뭐부터 곱해준다고 했죠? 1의 자리수부터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 곱하기 4부터 해봅시다. 3, 4. 얼마가 나오나요? 3, 4, 10.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를 적어주고 1은 올려줘야겠죠, 당연히. 올렸다 하고, 자, 9, 4, 36이니까 아까 1 올린 거 있죠? 더해줘야죠, 그쵸? 36에서 37로 적어줍니다. 1 더해서 37로 적어줘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수를 계산해주는 거예요. 자, 10의 자리수 1. 1을 이제 각각 곱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더해주는 겁니다. 각 자리수별로 더해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더해볼게요. 더하니까 친구들 보세요.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친구들 한번 더해보세요. 선생님처럼 제대로 나왔나요?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해줘야 할게 마지막으로 뭐다? 소수점을 어디에 찍느냐. 이게 소수의 곱셈에서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그쵸?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소수점 찍어볼 텐데, 보세요. 뒤에서 한 칸, 두칸 이동했죠.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한다?

한 칸, 두칸 이동을 한다. 이동을 해서 점을 찍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답이 13.0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친구들 계산을 해봤고요. 남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친구들이 풀면서 선생님의 계산법을 친구들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 한번 친구들이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고, 선생님이랑은 다음 차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자, 우리 이번에는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할 때가 됐어요. 자, 긴장되나요? 전혀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항상 확인했던 거 있죠? 연산키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1보다 큰 소수입니다. 1.4 곱하기 2예요. 14 곱하기 2처럼 생각을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28이 됐고요. 하지만 1.4기 때문에 점의 위치를 그대로 내려줘서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선생님은 뒤에서부터 몇칸 이동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점을 찍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던 정답은 맞는데,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뒤에서부터 점을 세는 게 훨씬 친구들에게 유익하고, 친구들이 문제를 틀리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거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준비됐죠? 좋아요.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1.3 곱하기 2네요. 1.3 곱하기 2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수 첫째 자리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3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3 곱하기 2 하면 6이 나오고요. 그쵸? 1 곱하기 2 하면요. 1 곱하기 2 하면 2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소수점을 어떻게 찍냐 보니까 어때요? 뒤에서 몇칸 이동했나요? 1.3이면 뒤에서 소수점이 한칸 이동해서 찍힌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정답도 맨 뒤에서 한칸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으면 된다 해서 여기에 찍히는 거죠. 정답 뭐라고 읽는 거예요? 2.6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2.4 곱하기 3이네요. 한번 해볼게요. 4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4 곱하기 3 하면 12가 나오고요. 그쵸? 그래서 2를 내려 보내주고 1을 올려줍니다. 2 곱하기 3 하면요? 6이잖아요. 그쵸? 근데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줘서 7이 되고요. 자, 이제 소수점 위치만 찍어주면 되는데, 아까 했듯이 뒤에서 한 칸, 똑같이 뒤에서 한 칸, 찍어주니까 얼마가 나온다? 7.2가 정답이 된다. 자, 친구들 보세요. 1보다 작은 소수, 우리 계산했을 때랑 어때요? 완전 똑같죠? 그러니까 친구들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를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한번 해봐야겠죠?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한번 이것도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4.2 곱하기 6입니다. 4.2 곱하기 6. 그렇다면 먼저 소수 첫째 자리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2 곱하기 6은 얼마? 12가 되죠. 그래서 2 내려 보내주고요. 1은 올려줍니다. 자, 4 곱하기 6은 얼마예요? 4 곱하기 6은 24인데 위에 뭐가 있습니까? 1이 있어요. 그러면 25라고 적어줘야겠죠. 하니까 이렇게 252가 나왔는데 우리가 아직 소수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수점을 찍으면 돼요. 보니까 뒤에서 몇칸 이동했어요? 뒤에서 점이 한칸 이동했어요. 그럼 정답에도 점이 한칸 이동하면 되니까 어디에 찍히면 된다? 여기에 찍히면 된다. 자, 정답이 얼마 나왔습니까? 25.2가 정답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8번이 아니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이네요. 자, 5.5 곱하기 7입니다. 5.5 곱하기 7 해볼게요. 5 곱하기 7은 얼마가 나와요? 5 곱하기 7은 35가 나오니까 5 내려 보내주고 3은 올려줍니다. 그 다음 또 똑같이 5 곱하기 7이네요. 5 곱하기 7은 아까 35라고 했죠. 근데 위에 3이 있으니까 3을 더해줘서 38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점이 맨 뒤에서 한칸 이동했으니까 똑같이
맨 뒤에서 한칸 이동을 해주면 된다.

아, 해서 여기에 찍어주니까 답이 얼마가 나온다? 38.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를 할 차례입니다. 6.8 곱하기 9네요. 6.8 곱하기 9. 숫자가 좀 커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8 곱하기 9. 자, 8, 9 얼마? 72죠. 그래서 2를 내려 보내주고요. 7은 올려줬습니다. 7 이렇게 올려줘 봤어요. 그 다음 해볼 거 뭐예요? 6 곱하기 9죠? 6, 9, 50. 4, 54인데 54 그대로 쓴다? 안 쓴다. 위에 있는 7을 올려줘야겠죠? 54 더하기 7 하면 얼마 나와요? 54 더하기 7 하면 61이 나옵니다. 그래서 61을 딱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적은 후에 이제 소수점의 위치만 봐주면 됩니다. 자, 맨 뒤에서 한 칸. 그러면은 정답도 맨 뒤에서 한 칸. 이동을 해주면 소수점이 이쪽에 딱 찍히고요. 결국 정답이 뭐라는 거죠? 이제 읽을 수 있어야죠. 61.2가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해봤고요. 다음 문제도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봐야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7번입니다. 이번에는 어때요? 지금 자연수가 10의 자리수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그쵸? 두 자리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9, 2, 18 하고요. 1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2는 2인데, 아까 1이 올라갔다고 하는 거잖아. 1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쵸? 자, 1 곱하기 2는 2인데, 1을 올렸으니까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해볼게요. 9,1은 9, 1 곱하기 1은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자연수 곱셈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8 내려가고요. 자, 3 더하기 9 하면은 12죠. 그래서 2 적어주고 1 올린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228이 나왔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소수점 찍어야 하잖아요. 그쵸? 자, 소수점 찍어보겠습니다. 맨 뒤에서 한칸 이동했죠? 그럼 여기서도 맨 뒤에서 한칸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해서 찍으니까 여기에 찍히고 정답이 얼마라는 거예요? 22.8이 정답이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계산 방식을 보니까 자연수의 곱셈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마지막에 우리가 까먹지 말고 잊어먹지 말고 해야 할게 소수점의 위치를 찍는 거, 그거만 잘 찍으면 우리 소수의 곱셈은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친구들. 잘 이해됐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제로 한번 선생님이랑 넘어가 봐야겠죠. 다음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 자, 한번 해볼게요. 7 곱하기 3부터 해봅시다. 7 곱하기 3은 21이죠. 1 내려주고요. 2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자, 2 곱하기 3은 얼마예요? 2 곱하기 3은 6인데 2가 올라와 있으니까 8이라고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7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7. 자, 2 곱하기 7 하면은 얼마죠? 14죠? 그래서 4를 적어주고요. 자, 1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1이. 1이 여기 올라가겠죠? 자,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4죠? 근데 위에 1이 있잖아요. 더해줘서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1, 2, 6. 이렇게 더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할게 뭐다? 소수점의 위치를 찍는 거다. 그것만 잘 찍으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맨 뒤에서 한칸 움직였죠. 그쵸? 그럼 똑같이 정답도 맨 뒤에서 한칸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찍으면 된다? 여기에 찍으면 된다.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읽을 수 있다고 했죠? 62.1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계산은 우리 자연수 곱셈 했을 때 그대로 하고 중요한 건 뭐다? 소수점의 위치를 얼마나 잘 찍냐, 어디에 찍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볼게요. 22번입니다. 4.4 곱하기 13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4, 3. 12죠. 자, 그래서 1 올려줄게요, 그냥.

자, 4, 3, 12인데 1이 있죠. 그래서 12에다가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2가 아니라 우리는 13을 적어줘야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4일은 4가 되고요. 또 똑같이 4일은 4가 됩니다.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주니까, 자, 더해주니까 이런 결과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 뭐다? 우리는 이제 소수점을 잘 찍어야 한다. 그래서 보니까 뒤에서 한칸 움직였습니다. 똑같이 뒤에서 한칸 움직여줘서 점을 찍어준다. 자, 딱 찍어주겠습니다. 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57.2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자,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 봐야겠네요. 가봅시다. 27번 할 차례입니다. 27번. 자, 한번 해볼게요. 6.7 곱하기 얼마예요? 6.7 곱하기 14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의 자릿수부터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해봅시다. 자, 7 곱하기 4는 얼마가 나오나요? 7 곱하기 4는 28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8을 적어주고 2는 어떻게 해줘요?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6 곱하기 4는 얼마가 나와요? 6 곱하기 4는 24가 나옵니다. 24가 나오는데 그대로 적어요? 아니죠. 위에 2가 있기 때문에 2를 더해준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24가 아니라 얼마? 26을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계산을 해봐야죠. 7 곱하기 1은 얼마가 나와요? 당연히 그냥 7이 나오겠죠. 6 곱하기 1은요? 뭐, 이건 너무 쉽죠? 6이 나오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자릿수에 맞춰서 우리가 덧셈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자릿수에 맞춰서 한번 덧셈 해보겠습니다. 8 그대로 내려오고요. 6 더하기 7 하면 어떻게 돼요? 13이잖아요. 3 내려오고 1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즉, 결과가 얼마 나와요? 정답이 9가 나와요. 자, 938.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하이라이트. 소수점 찍기. 보니까 뒤에서 한칸 움직였다. 그럼 역시 어김없이 뒤에서 한칸 점을 이동해서 찍어주면 된다. 자, 찍어보겠습니다. 딱 찍으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93.8이라고 읽습니다. 해서 정답은 93.8이 정답이 된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1의 자릿수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곱하기 1 뭐예요? 그냥 당연히 1이죠? 예. 1 곱하기 9 뭐예요?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당연하게 9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이제 쭉쭉 해봐야죠. 그쵸? 10의 자릿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곱하기 2는요? 1 곱하기 2는 2가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 9 곱하기 2는요? 9 곱하기 2는 9이 18 해서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제 해줄 거는 자릿수에 맞춰서 뭘 해준다? 더하기를 해준다. 더하기를 해주면 된다. 자, 더해봅시다. 9 더하기 2는 11이니까 1 내려주고요. 10을 올려줘야죠? 올려주니까 8이 아니라 9가 되고 1이 그대로 내려온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게 뭐예요? 소수점의 위치, 찍기. 이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보니까 뒤에서 몇 칸? 뒤에서 한칸 움직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도 뒤에서 한칸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찍히고요. 자, 숫자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답을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친구들? 이거 191.1이라고 읽습니다. 그쵸? 해서 정답은 19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소수의 곱셈, 아직 좀 어렵나요? 어렵다면 친구들, 아직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친구들이 친구들의 실력을 갈고 닦고, 그리고 좀더 모르겠다.

있다면 다시 선생님의 강의를 돌려보고 연습을 하면서 친구들의 실력을 쑥쑥쑥쑥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항상 얘기했듯 복습 꼭 잊지 않고 복습 철저하게 한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즐겁게 또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산 6차시 마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확인해 보죠. 자, 연산 6차시 4일차와 5일차 마저 몽땅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역시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저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4일차, 5일차 문제 바로 풀어보기 전에 우리 확인할 것이 있죠.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9.88 나누기 26입니다. 사실 원리는요, 지난 시간과 똑같기 때문에 이미 우리 친구들 이거 풀 수 있을 겁니다. 풀라고 하면.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같이 한번 이 퀴즈 멋지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원리 깨치기 복습부터 바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이미 또 역시 다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 우리 크게 세 가지 방법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거였죠.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보기였어요. 3.36 나누기 8, 이렇게 분수로 바꿨잖아요. 소수 두 자리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를 100분의 336으로 바꾸고요. 336이 8의 배수이기 때문에 분자에다가는 이렇게 적어 볼수 있겠죠? 그럼 100분의 42이기 때문에 다시 소수로 하면 0.42라고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몫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몫도 100분의 1배라고 배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 방법은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잘 계산한다. 두 번째는 중요하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몫의 소수점을 올려 찍은 다음에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0을 쓴다. 이것이 바로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좋다고 해서 이 방법만 하면 안 돼요. 음식 먹을 때도 편식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을 다 골고루 이해하고 골고루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원리 복습해 봤으니까요. 이어서 4일차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4일차 문제는요, 계산해 보세요입니다. 연산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내용 나와 있습니다. 2.96 나누기 4, 몫의 소수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춰 올려 찍고요.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0을 씁니다. 꼭꼭 기억, 잊지 않기.

적어주고요. 6 내려오고요. 3, 2, 6 적어주고 0 적어줍니다.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할 때요. 소수점을 이렇게 올려 찍어주는 거다 나와. 이렇게 허전한 부분을 0으로 채워주는 것 따라서 0.52라고 옳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해보죠. 2.44 나누기 4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4, 6, 24. 내려오고요. 4일은 4. 계산해 주고요. 두 가지 기억. 소수점 올려 찍어 줍니다.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 줍니다. 0.61이라고 잘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일차 문제 3번 문제입니다. 1.89 나누기 7이에요. 7이 14. 빼주면 4. 9 내려오고요. 77, 49. 빼주면 0입니다. 전부 올려 찍어주고요. 소수점.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27이라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4일차 문제 4번 문제입니다. 1.95 나누기 5입니다. 이번에도 해보죠. 5, 3, 15라고 적어주고요. 빼주면 4, 5 내려옵니다. 5, 9, 4, 15, 그리고 0 적어주면 이렇게 39가 되는데요. 우리 배웠다시피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으면 몫은 1보다 작아요. 선생님이 피자 예를 들어줬죠. 피자 한 판을 두 명이 나누어 먹으면 한 사람이 먹는 피자 양은 0.5가 되는 것처럼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다면 몫은 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데 몫이 39야? 이상하죠? 그래서 소수점을 꼭 빠트리면 안 됩니다. 찍어주고 0 채워주면 0.39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문제. 자연수의 나눗셈도 이용해 볼까요? 195 나누기 5의 몫이 39인데 이것이 195가 1.95로 100분의 1배가 됐다? 그렇다면 몫도 100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39의 100분의 1배 0.39입니다.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도 풀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4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 해결해 보죠. 이번엔 1.33 나누기 7입니다. 해볼까요? 자, 7일은 7 빼주고요. 자, 6이고 3 내려옵니다. 7, 9, 63이고요. 0입니다. 자, 소수점 올려 찍어 주고요. 0 채워주면 0.19이네요. 이번에는 요 계산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1.33 나누기 7이에요. 그렇다면 100분의 133 나누기 7이고요. 그리고 100분의 133 나누기 7이고요. 그리고 100분의 19이고요. 그리고 0.19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이런 문제 되게 자주 나와요. 뭐, 1번,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세요. 라던가, 또는 뭐, 보기에 있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고, 보기가 지금 보는 것처럼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분수의 나눗셈으로 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친구들이 세로로만 계산한 친구들은, 요 과정을 적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연습할 때는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요렇게도 풀어보고, 특히 요 과정, 1.33 나누기 7이 바로 0.19이긴 한데,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때, 요렇게 적는 요 과정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이 푼 것처럼 요 과정이 드러나게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요런 문제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한번더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4일차 문제,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2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5 나누기 5입니다. 자, 이번에도 세로로 계산부터 먼저 해볼게요. 3.25 나누기 5예요. 5, 6, 30 빼주고 내려옵니다. 5, 5,
25

0 해주고요. 몫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여기다 찍어줍니다. 0 채워주고요. 그렇다면 0.65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죠. 100분의 325 나누기 5는 100분의 325 나누기 5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곧 100분의 65이기 때문에 0.65다. 요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적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 저 방법으로 하나, 결과는 똑같이 0.65가 나와야 되고요. 자, 결과는 0.65입니다.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 해결해 보죠. 이번에 3.12 나누기 3입니다. 해보죠. 3.12 나누기 4예요. 47, 28이고요. 빼면 3이고 2가 내려옵니다. 48, 32 나누어 떨어지죠.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소수점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 주고요. 0 채워주면 0.78 이렇게 잘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3.15 나누기 9입니다. 해볼까요? 3.15 나누기 9예요. 자, 9, 3, 27이고요. 빼주면 4, 5 내려옵니다. 9, 5, 45 빼주면 0이에요. 자, 친구들이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이 몸에 완전히 체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어렵거나 자주 틀리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우리 3학년 때 배웠던 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습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수한 부분을 채우지 않고 가면 계속해서 똑같이 실수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계산 자체가 만약에 어렵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꼭꼭꼭 요 나눗셈 계산 방법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기 바랍니다. 자, 소수점 맞추어 찍어주고요. 그리고 0 적어주면 계산 결과 0.35라고 적어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315 나누기 9의 몫이 35인데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그 몫도 100분의 1배를 하면 0.35입니다. 이런 방법도 좋아요.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인데요. 5.52 나누기 8이에요. 자, 5.52 나누기 8입니다. 자리에 맞춰 잘 계산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86, 48, 입니다. 자, 다음은 빼주면 7이고요. 2 내려옵니다. 8, 9, 72 자리에 맞춰만 잘 계산해 주면 돼요. 0 적어주고요.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지요.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 0 채워줍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는 0.69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뭐 분수의 나눗셈으로 100분의 552 나누기 8 요런 방법도 좋아요. 그러면 100분의 552 나누기 8이 되고, 즉, 100분의 69가 되기 때문에 소수로 바꾸면 0.69 이렇게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4번 문제인데요. 5.76 나누기 6이에요. 해보죠. 5.76 나누기 6. 자, 69. 54. 다음은 빼주면 3, 6 내려옵니다. 66, 36, 0이고요.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 채워준다.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혼자 문제를 풀거나, 또는 뭐 시험을 칠 때, 선생님이 귀가 따갑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귀가에 맴돌아야 돼요. 이렇게 소수점이 있을 때,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이 있을 때, 꼭 몫에다가 자리에 맞추어 올려 찍어주는 것 잊지 말고요. 비어있는 부분, 자연수 부분에 0을 적는 것도

꼭꼭꼭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24번의 바른 계산 결과는 0.96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오늘은요, 6차 시마저 공부하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5일차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자, 우리 지금 열심히 지금 쉬지 않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된다? 맞아요. 머리를 식힐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목도 지금 아파가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꿀팁을 가져올까 고민고민하다가 요걸 한번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파악해요. 여기 보면은요, 웁스라고 적혀 있지요. 아이고, 나 실수해버렸어. 이런 표정이에요. 자, 오늘의 꿀팁은 뭐냐? 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뭐,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뭐,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친구들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요, 실수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뭐, 5.76 나누기 6을 푸는데, 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자꾸 틀려. 또는 나는 다잘 계산하는데 이 소수점을 맞추어 올려 찍는 걸 자꾸 틀려. 소수점을 자꾸 빠뜨리고 가.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6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뭘? 나의 취약점을, 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아는데요? 풀어보면 알아요. 내가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나 이거 또 틀렸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틀리는 그 부분이 바로 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알았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수의 나눗셈을 자꾸 틀린다. 그러면 꼼꼼하게 계산해서 576 나누기 6을 잘 계산하면 돼요. 또는 내가 소수점을 자꾸 빠뜨려. 그러면 이 소수점을 잊지 말고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면 돼요. 이렇게 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파악한 뒤에 그 실수를 두번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연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꼭꼭 확인하고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 파악하고요. 그 부분을 꼭 확인해서 다시 또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지라는 것 말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잠깐 쉬었으니까요. 이제 힘내서 오늘의 마지막 5일차 문제까지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산키 문제는요, 또 나왔어요. 이제 귀에 딱지가 않겠죠?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찍고 자다가도 생각날 거예요.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0을 씁니다. 기억하면서 5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2.16 나누기 12입니다.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1 적어주고요. 12 적어줍니다. 빼주면 9고요. 6 내려옵니다. 8 적어주고요. 96 적어주고요. 0 적어줍니다. 방금 봤던 것 기억하면서 올려 찍어주고요.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 0 적어주면 0.18이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일차 문제 2번 문제입니다. 3.36 나누기 14입니다. 해볼까요? 자, 2 적어주면 28이고요. 빼주면 5, 6이 샥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 실수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 실수한다. 자리를 잘 맞춰 계산하는 것.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 곱하기 4가 56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요.
맞춰 올려 찍어 주고요. 그리고

0 적어줍니다. 0.2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쓸 때도요, 이렇게 0을 예쁘게 잘 적어줘야지 그냥 쓰면 9처럼 보입니다. 선생님도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이렇게 예쁘게 0. 점 이렇게 찍어줍니다. 다음은 5일차 문제 3번 문제입니다. 4.32 나누기 24예요. 해볼까요? 자, 1, 24이고요. 신나게 빼주면 19 그리고 2 내려옵니다. 자, 24 곱하기 8이 192죠. 192. 자, 이렇게 적어주고요. 빼주면 0입니다. 소수점 맞춰 올려 찍어주고요. 0 찍어주고요. 0 적어줍니다. 0.18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5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5.92 나누기 16입니다. 해볼까요? 자, 3 적어주고요. 48 적어줍니다. 자, 빼주면 10. 1, 그리고 2 내려올까요? 자, 16 곱하기 7이 112잖아요. 자, 빼주면 0 적어줍니다. 그냥 가지 말고요. 잊지 말고 올려 찍어주면서, 그리고 0 이렇게 찍어주면,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중에 나는요, 선생님, 다잘 푸는데 이 소수점 올려 찍는 걸 자꾸 깜빡해요 하는 친구들은요, 처음 계산할 때 먼저 찍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 내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바로 이 소수점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찍어버려요. 이렇게 자리에 맞춰 찍고 계산하면 다시는 안 틀리겠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해결해 보죠. 2.72 나누기 17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몫의 10의 자리에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몫의 10의 자리에 1 적어주고요. 17 적어줍니다. 빼주겠습니다. 1, 0, 그리고 2가 내려오면 되겠죠. 17 곱하기 6이 102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 0 채워주면 5번 정답 0.16이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조금 넘어가서 우리 20번 문제부터 또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7.28 나누기 1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몫은 1보다 작을 겁니다.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7.28 나누기 13입니다. 자, 13 곱하기 5는 65예요. 빼주면 7이고요. 8 내려옵니다. 13 곱하기 6이 78이에요.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고요.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0 재워주면 바로 0.56이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0.5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7.02 나누기 26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로로 같이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차근차근. 자, 해보죠. 26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52가 됩니다. 빼주면 100의 자리 1, 10의 자리 8, 1의 자리 2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26 곱하기 7이 182예요. 따라서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자, 소수점 맞춰 올려 찍어주고요. 0 채워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7이 아니라 바로 0.27이에요. 여기다가 0.27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일차 22번 문제 해결해 보죠. 9.75 나누기 25입니다. 해보죠. 9.75 나누기 25예요. 25 곱하기 3을 해볼까요? 그러면 75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빼주면 2, 그리고 2, 그리고 5가 내려옵니다. 25 곱하기 9가 225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긴 하는데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수점 자리에 맞춰 찍어주고요. 자연수 부분 0 채워주면 0.39라고 비로소 정답을 적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 두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인데요. 7.98 나누기 14입니다. 해보죠. 자, 7.98 나누기 14입니다. 14 곱하기 5를

0: 해볼까요? 79 안에 14, 5번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70이고요. 빼주고 내려줍니다. 14 곱하기 7이 98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적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소수점 찍기 전입니다. 자리에 맞춰 몫에다가 찍어주고요. 0 채워주면 0.57. 따라서 23번 정답은 0.57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이제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 14.16 나누기 24예요. 해보죠. 나누어지는 수가 14.16이고요. 나누는 수가 24입니다. 141 안에 24가 5번까지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24 곱하기 5가 120이죠. 빼주면 2, 그리고 1, 그 다음 6이 내려옵니다. 다음은요, 24 곱하기 9를 해볼까요? 24 곱하기 9가 216이지요. 빼주면 0인데요. 이거 설마 59라고 적는 친구는 아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몫이 1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몫에다가 잘 올려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0을 하나 적어주면 0.59가 바른 정답이겠죠. 따라서 24번의 정답은요. 바로 59가 아니라 뭐다? 0.59라고 잘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24번까지 풀어봤는데요. 남은 문제들은요, 차근차근 실수하지 말고 오늘의 꿀팁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마저 몽땅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키 또 확인해보고 가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연산키는요, 계산 방법 세 가지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 어떤 방법도 좋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연습해 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연산키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드디어 오늘의 퀴즈를 멋지게 해결할 시간입니다. 자, 친구들. 종이 펼치시고요. 연필 꺼내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풀기 전에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9.88 나누기 26이에요.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풀기 전에 먼저 해보는 겁니다. 26 곱하기 3을 하면 78이니까요.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천천히 풀고 있어요. 빼주면 2, 그리고 0, 그리고 8. 다음은 26 곱하기 8이 하고 있나요? 자, 208. 자, 이제 친구들이 몫에 정답을 적어야 되는데, 빼주면 0. 이게 정답이 아니라, 소수점을 올려 찍어 주면서 자연수 부분에 0. 정답은 0.38이다. 맞게 푼 사람 손!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수점, 자연수 부분 0 잊지 말자고요. 헤어지기 전에 아쉬우니까 오늘의 보너스 퀴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는 보너스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50.76 나누기 54를 세 가지 방법 이용해서 잘푼 다음에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마구마구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문제들 잊지 말고 꼭꼭꼭꼭꼭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는 새로운 차시, 연산 7차시로 함께 하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볼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전기장판에는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호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무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13세기 유럽에 엄청난 베스트셀러 책이 나왔는데 뭔지 짐작해 보시겠어요?
1: 13세기면 유럽은 그야말로 뭐 크리스트교 중심의 신앙의 시대.
0: 그렇죠.
1: 토마스 아퀴나스의 뭐 신학대전도 있고 독일의 뭐 니벨룽겐의 노래 어떤가요? 맞나요?
0: 아, 좀 가볍고 재밌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1: 가볍고 재밌는 거.
0: 이탈리아 상인이 동방에 다녀온 이야기.
1: 동방. 여행기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재밌죠.
0: 그렇죠.
1: 마르코 폴로의 동방 전문로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마르코 폴로, 이 원제국의 쿠빌라이 칸과 뭐 아주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0: 조금 과장된 면이 있긴 한데, 쿠빌라이 칸이 마르코 폴로를 굉장히 신임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17년을 함께 했는데요. 마르코 폴로는 중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도시의 관리로 활동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에 따르면 그 당시 원나라의 수도 대도는 지붕이 순금으로 덮여 있었다고 해요.
1: 그래서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야, 도대체 뭐 저런 도시가 어딨냐. 아무도 믿지 않고 심지어 마르코 폴로를 이제 허풍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놀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제는 좀 진실을 말해 라고 해도 이 마르코 폴로가 그 이야기들은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도 합니다.
0: 약 200년 후에 콜럼버스가 신학로를 찾아 떠날 때도 이 책이 영향을 줬다고 전해지는데요. 어쩌면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가 대항해 시대를 연 거 아닐까요?
1: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왜 또 이 마르코 폴로 얘기를 이렇게 꺼내신 건가요?
0: 오늘 떠날 도시가 바로 그곳입니다. 대도라 불렸던 원나라의 수도였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북쪽의 수도라는 이름의 북경으로 바뀐 베이징.
1: 자, 오늘 우리가 떠날 도시 베이징, 마르코 폴로가 반했던 그 도시. 네, 자 베이징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나 지금이나 베이징은 중국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과학, 정치, 역사가 다 모였잖아요.
1: 그리고 베이징의 진짜 매력은 골목길에 있는 것 같아요. 후퉁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몽골어로 우물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원나라 때는 우물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을 했는데요. 궁전 사이사이에 미로처럼 좁은 골목길이 생겼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0: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겠는데요?
1: 그런데 이곳도 이제 많이 남진 않았어요. 문화대혁명 때 네 가지 낡은 것이라고 해서

0: 타구타파의 일환으로 전통 문화재와 종교 유적을 많이 이제 파괴를 했습니다. 그때 이곳 호퉁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급격한 도시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 일부 지역을 보존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1: 호퉁에서 서민의 삶을 관찰할 수 있다면 바로 옆에 궁전에서는 황제의 삶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역사의 중심에 있던 베이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볼까요? 베이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이며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16,410제곱킬로미터로 인구는 약 2,200만 명에 달합니다. 과거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의 수도로 연경이라고도 불렸어요. 또한 12세기 금나라, 13세기 원나라의 수도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15세기 명나라의 영락제가 자금성을 건설하면서 천도한 이래 중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406년에 자금성 건축이 시작되었거든요. 14년이 걸린 이 공사엔 100만 명 이상의 일꾼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 남서부에서 발견되는 고급 농나무와 베이징 근처에서 채취되는 큰 대리석 등을 이용하여 지상 최고의 궁전을 지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황제가 계속 기거한 곳이 자금성입니다. 영락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제 본명은 주채입니다. 그는 1360년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워서 황제 홍무제라고도 하거든요. 황제가 되었고요. 10살이 된 주채를 지금의 베이징 지역의 북평왕으로 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북평으로 향한 것은 21살 때입니다. 그는 베이징을 침략한 몽골 타타르부 등과 교전하여 승리하였고요. 국경지대 수비군 지휘관이 되어 북부 국경을 지키는 수비군을 맡았습니다. 1392년에 황태자가 죽었어요. 홍무제는 주체를 황태자로 삼으려 했거든요. 대신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홍무제는 반년 동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전통에 따라 죽은 황태자의 아들 주윤문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이때 그를 황태자로 책봉하지 못한 것을 홍무제는 많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1398년 홍무제가 죽고 난 뒤 이어서 권문제가 즉위합니다. 권문제는 자신의 숙부들을 견제하고자 했는데요. 권문제의 숙부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문제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요. 따라서 권문제는 황제로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른바 삭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당시 홍무제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면서 세력이 강대한 연왕 주채가 중심이 되어서 1399년 거병하니 이를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1402년 6월 주채는 수도 난징을 점령하고요. 건문제에게서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명의 제3대 황제 성조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즉위 이후 얼마간 난징에서 머물다가요. 1421년 자신의 정치 기반인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중국의 정치 중심지는 베이징이 되었습니다. 영락제의 베이징 천도는요. 그가 북방의 군사력을 온전히 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강남 지방의 경제력을 화북 지방, 베이징이 있는 지방이거든요. 거기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통일을 이루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중심 도시가 된 베이징의 티엔안먼은 자금성의 남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에 들어

0: 수가 있을 정도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고요.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925년에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티엔안먼에 순원의 초상화가 걸렸었어요. 1945년에는요, 일본에 맞서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총통이었던 장제스의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1949년에는 2차 중일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더와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고요. 1949년 10월 1일 그 이후부터는 오직 마오쩌둥의 초상화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베이징이 중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베이징은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1: 와, 이 과거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과학의 중심지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베이징의 중관촌에는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서 중국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도 베이징에서 관제를 하잖아요.
0: 600여 년 된 자금성과 최신 과학연구소가 공존하는 정말 매력 넘치는 도시죠. 아, 그런데 선생님, 자금성 건설에는 놀라운 일화가 또 하나 있어요.
1: 아, 또 있습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0: 14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1420년에 자금성이 지어졌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벼락을 맞아 주요 건물이 다 타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영락제가 조카한테서 황제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늘이 노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심지어 난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나왔죠.
1: 이 정통성 시비가 있었던 거군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다시 지었다라는 건가요?
0: 네. 영락제는 다시 난징 천도를 주도한 신하를 처형하면서 여론을 잠재웠어요. 그리고 다시 바로 공사에 돌입했죠. 약 2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1: 영락제의 베이징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베이징이 진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한 거는 또 19세기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 아편 전쟁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파란만장한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1856년 10월 광저우 앞 주강에 정박하고 있던 선박 에로호의 영국 국기가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은 에로호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프랑스와 연합군을 구성해서 광저우 시내로 침입해 이에 12월 광저우를 점령하고 시가지 곳곳에 불을 지르면서 민간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군은 광저우를 점령한 이후에도 3년 동안 지방관의 괴뢰 정권을 앞세워서 연합군 위원회의 점령 행정이 실시됩니다. 이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1858년 북상해서 북경의 관문인 텐진까지 점령하자 청나라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텐진 조약을 맺는데요.

이후 조약의 비준 문제로 마찰이 지속되던 중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베이징으로 진격을 해서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베이징 근방에 주둔을 한 후 황제의 별궁인 원명원으로 쳐들어갔고요. 영프 연합군은 금, 은, 세공품들과 장식품 등을 약탈한 후에 이 원명원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전쟁은 곧 종결됐고 러시아의 중재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조정은 텐진 조약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아편의 거래도 합법화했고 여기에 추가로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텐진을 포함한 11개 항구 개항, 내지에서의 여행, 통상과 포교의 자유, 그리고 전쟁 배상금으로 은 800만 냥, 그리고 영국의 홍콩에 인접한 주릉반도를 할양하는 등 정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 데 중재해서 도움을 준 러시아에게도 연해주 지역까지 할양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1946년 6월 장제스의 국민당이 지휘하는 국민혁명군은 본격적으로 공산당 지구를 침공해서 전면적인 내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초기의 국민혁명군은 병력, 장비, 보급 등 모든 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보다 우세했고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당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1947년 3월에는 20만의 국민혁명군이 중국 공산당의 중심지 예난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점령지를 늘린 국민혁명군은 병력을 지나치게 분산시키는 전략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민당 정부의 총체적 부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붕괴, 그리고 이미 떠난 민심이 어우러져서 1948년 가을부터는 공산당 측에 유리하게 내전이 전개되었고요. 1948년 11월 인민해방군이 만주에서 국민혁명군을 격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인민해방군은 1949년 1월 31일 베이징에 입성을 했고 파죽지세로 창장강을 건너 4월 23일에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함락시키고 5월 27일에는 중국 대륙 최대 도시 상하이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승기를 잡아가던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국가 주석에 취임을 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같은 해 10월 14일 광저우를 접수하고 11월 30일에는 중화민국 정부의 임시 수도였던 충칭마저 함락시키게 됩니다. 12월 10일 장제스는 대륙 최후 거점인 청두에서 타이완으로 탈출을 했고요. 12월 27일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청두에 입성함으로써 대륙에서 국민당을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이징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현대사 사건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6월 4일 후야오방의 사망 이후에 발생했던 천안문 광장 등지에서 시위대와 인민이 정기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일명 테란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1990년 7월 10일 제5차 국무원 보고에서 정식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875명, 민간인 부상자는 약 14,550명이었으며 군인과 정경은 56명이 사망, 7,528명이 부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베이징의 역사는 곧 격변의 시대를 관통한 중국 그 자체였습니다. 원명원의 잿더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까지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까지 품고 있습니다.
1: 베이징의 근현대사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았네요.
0: 네, 이 1860년 원명원이 불탔을 때, 1900년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 수천 년 대제국이었던 중국은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1839년부터 1949년까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겪은 이 시기를 백년국치, 즉 백년의 치욕이라고도 부릅니다.
1: 원, 명, 청, 세 왕조가 수도로 삼고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으며 1989년에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친 곳도 바로 이곳 베이징입니다.
0: 지금도 중국의 주요 기관이 이곳 베이징에 있습니다. 이 베이징의 미래는 곧 중국의 미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앞으로 베이징은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갈까요? 오늘 베이징 여행은 여기서 마칠게요.
0: 좋습니다.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 thank you. Enough. 네.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도시로 한번 떠나볼까요?
0: 오늘은 예술가들이 사랑했던 도시 암스테르담으로 가볼까요?
1: 암스테르담의 예술가 반 고흐,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고흐미술관도 여기 있잖아요. 2023년에는 세계 최초로 AI 미술관이 또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선생님?
0: 맞습니다. 바로 데드 앤드 갤러리라는 곳인데요. 예술은 인공지능의 사고에서 탄생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부터 전시 여부까지 AI와 협업한다고 합니다.
1: 뭐 그야말로 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그런 예술의 도시네요.
0: 예술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게 또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주식 어플리케이션 사용해 보셨나요?
1: 아, 네. 갑자기 또 주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0: 네. 지금은 익숙한 주식이라는 개념이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생겨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과 거래소까지 현대 자본주의의 부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대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0: 그런데 선생님, 이 암스테르담의 집들을 보면은 마치 이탈리아 그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있다라고 해요. 혹시 지금 암스테르담이 좀 뭔가 위험한 뭐 싱크홀이 뭐 진행 중인 그런 건 아니겠죠?
1: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고로 기울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앞으로 기울게 지은 거거든요.
0: 일부러? 그렇게 그럼 기울어진 집이 어떠한 장점이 좀 있다라는 걸까요?
1: 맞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집들은 내부가 좁아서 가구들이나 짐을 운반할 때 창문으로 했다고 해요. 건물 꼭대기에 도르래를 설치하고 운반했는데요. 건물이 똑바로 서 있으면 벽에 쿵쿵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다 남의 집 창문도 깰 수 있고 물건도 상하고요.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0: 그럼 작아서 문제라고 하면 좀 크게 이렇게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좁게 지은 걸까요?
1: 네. 옛날 네덜란드는 도로에 면한 면적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즉 도로에 많이 붙어 있으면 세금이 크니까 좁게 그리고 높이 높이 건물을 세운 것.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을 땅이 부족해서라고 해요. 암스테르담은 바다보다 낮은 늪지대에서 시작했잖아요. 사람이 살 땅이 없었던 거죠.
0: 그런데 이 암스테르담을 보면 막상 또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이 땅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1: 네. 암스테르담은 물과 싸워서 땅을 만든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은 암스텔강에 건설된 댐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12세기경 지금의 암스테르담 지역은 저습지와 늪지대가 가득한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13세기 무렵 이곳에 정착한 어부들이 홍수를 막기 위해 암스텔강에 댐을 쌓고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0: 이것이 암스텔레담이라 불리다가 오늘날의 암스테르담이 된 것입니다. 도시 곳곳의 운하와 수중 말뚝 위에 세워진 건물들은 바다보다 낮은 땅을 극복하려 했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풍차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의 상징이 아니라 바다보다 낮은 땅을 일궈내기 위해 치열하게 사투를 벌였던 네덜란드의 심장과도 같은 펌프였습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약 25%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과거 네덜란드인들은 늪지대와 호수의 물을 빼내어 농경지로 만들기 위해 폴더라 불리는 간척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힘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 네덜란드인들은 지형 특성상 1년 내내 불어오는 강한 북해바람에 주목했습니다. 풍차의 회전력을 이용해 나선형 펌프를 돌려 물을 퍼올린 것입니다. 즉 풍차는 네덜란드 간척 사업을 가능케 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간척은 단순히 흙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과의 정교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방을 쌓았습니다. 간척하려는 호수나 늪지대 주변을 튼튼한 둑으로 빙 둘러쌉니다. 외부의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풍차 배치와 배수인데요. 제방을 따라 여러 대의 풍차를 설치합니다. 풍차는 내부의 물을 퍼올려 제방 밖의 운하로 내보냅니다. 이때 수위차가 크면 여러 단계의 풍차를 계단식으로 배치하여 물을 차례로 끌어올리는 풍차 계단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집안 안정화 및 염분 제거인데요. 물이 빠진 땅은 처음엔 진흙투성이에 쓸모없는 땅입니다. 여기에 갈대 등을 심어 수분을 증발시키고 빗물을 이용해 토양에 밴 바다의 염분을 수년에 걸쳐 서서히 씻어냅니다. 네 번째로 운하와 수로 정비입니다. 땅이 마르면 격자 무늬의 작은 수로들을 파서 남은 물이 계속해서 풍차 쪽으로 모이게 설계합니다. 이 수로들은 오늘날 네덜란드의 독특한 격자형 농지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19세기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람에 의존하던 풍차는 증기기관과 전기 펌프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지금도 네덜란드 곳곳의 거대한 현대식 펌프장들은 과거 풍차가 하던 일을 쉼없이 수행하며 네덜란드의 국토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차를 이용한 간척 사업은 네덜란드인들의 끈기와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핀더다이크에 남아있는 19대의 풍차들은 인류가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낸 위대한 엔지니어링의 역사적 증거로 남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지도를 펼쳐보면 도심을 부채꼴 모양으로 겹겹이 감싸고 있는 거대한 운하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운하들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과 경제적 야망이 결합한 인류 최대의 수리공학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16세기 후반 종교 박해를 피해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 상인과 기술자들이 암스테르담으로 몰려들며 인구가 폭발했습니다. 1613년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도시 규모를 4배로 키우는 거대한 확장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3대 운하의 탄생입니다. 이 운하들은 부유한 상인들의 거주지이자 물류의 핵심 통로로 기능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도로는 좁고 진흙투성이어서 대량의 화물을 운반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운하는 전 세계에서 동인도 회사의 배들이 실어온 향신료, 비단, 곡물을 도시 구석구석의 창고 앞까지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운하의 독특한 풍경 중 하나는 운하변에 정박한 약 2,500채 이상의 하우스보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이 선상가옥들은 현재 상하수도와 전기가 완비된 현대적인 주거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위한 이색숙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매년 4월 국왕의 날이나 성소수자 축제인 프라이드 암스테르담 기간에는 운하 전체가 수천 척의 배들로 가득 차 거대한 파티장으로 변신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무대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시 빗물을 저장하는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열섬 현상을 식혀주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푸른 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풍차 하나하나가
1: 그냥 관광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장치였네요.
0: 맞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1: 이 네덜란드 성장의 기반에는 사실 이 청어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0: 생선과 경제 성장이 어떤 연관이 있나요?
1: 네, 이 바로 네덜란드가 청어의 강국이었습니다. 이 청어는 지방질이 풍부해서 잘 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업을 며칠 못하고 빨리 이렇게 돌아와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어부들이 14세기 중엽에 배 위에서 청어를 염장하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소금에 절이면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청어잡이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0: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건 완전 혁명이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 기술 하나로 이 네덜란드는 청어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고요. 17세기 말까지 네덜란드의 이 청어 독점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은 청어의 뼈 위에 건설됐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0: 청어 염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떻게 암스테르담에 영향을 미쳤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1: 이렇게 번 돈으로 배도 만들고 동인도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즉 80년 전쟁은 작은 저지대 국가들이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이 에스파냐 합스부르크 제국에 맞서 싸워 이긴 기적같은 승리의 기록입니다. 이 과정은 종교, 경제, 정치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현대 공화국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16세기 중반,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상업지역이었지만 세 가지 큰 갈등이 폭발 직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탄압 문제였는데요. 이 네덜란드 북부에는 칼뱅주의 신교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펠리페 2세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피의 재판이라 불리는 가혹한 종교 재판을 단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수탈 문제입니다. 에스파냐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부로 에스파냐의 전쟁을 치른다라는 불만이 팽배해졌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인 자치권 침해 문제였습니다. 펠리페 2세는 네덜란드 전통의 자치권을 무시하고요. 에스파냐 관료들을 파견해서 중앙 집권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 귀족들의 중심이었던 오렌지공 윌리엄이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1568년, 윌리엄이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에스파냐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네덜란드는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해상 거지라 불리는 이 네덜란드 반군 함대는 해안 도시들을 점령해서 저항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제방을 터뜨려 에스파냐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는 파격적인 전술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가톨릭 세력이 강했던 남부, 현재의 벨기에 쪽은요, 에스파냐와 타협하면서 아라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개신교 중심의 북부 7개 주는 1579년 위트레흐트 동맹을 결성했는데요. 이것이 훗날 네덜란드 공화국의 모태가 됩니다. 북부 위트레흐트 동맹은 1581년 펠리페 2세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폐위 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의 독립국가임을 선포했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덜란드는 해상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1602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아시아 무역을 장악했고 이 자금력은 에스파냐와의 장기전을 버티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친 에스파냐와 네덜란드는 잠시 휴전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에 네덜란드는 세계 무역의 패권을 쥐면서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휴전이 끝나고 전쟁이 재개되자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은 유럽 전체의 종교전쟁인 30년 전쟁과 맞물려서 돌아갔습니다. 1648년 유럽의 거대한 전쟁을 끝내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일부였던 윈스터 조약을 통해서 에스파냐는 마침내

이 네덜란드 북부 7개 주의 완전한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80년에 걸친 처절한 사투가 네덜란드의 승리로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독립은 단순히 한 국가의 탄생을 넘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 공화정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왕이 없는 네덜란드 연방공화국 체제를 확립해서 유럽 근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 관용인데요.

0: 암스테르담으로 완전히 옮겨가면서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 바뀌었습니다. 바다보다 낮은 땅에서 시작된 이들의 독립투쟁은 오늘날까지도 네덜란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이 강한 국가적 자부심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특히 암스테르담은 단순히 무역이 성행한 도시를 넘어서 현대 자본주의의 모든 부품이 조립된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1602년 설립된 동인도 회사는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인 주식회사 제도를 처음으로 완성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 귀족이나 거상들만 무역에 투자했지만 동인도 회사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소액으로도 주식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거대한 국가적 자본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특정 항해가 끝나면 청산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회사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며 투자자는 오직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덕분에 투자의 위험은 줄고 대규모 장기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식이 발행되자 이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유동성이 필요해졌고 1602년 세계 최초의 공설 증권 거래소가 암스테르담에 세워졌습니다. 상인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주식만 거래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을 미리 매매하는 선물 거래, 또 하락장에 투자하는 공매도, 그리고 옵션 거래와 같은 이 현대적 금융 파생 상품들을 이미 400년 전에 고안해 낸 거죠. 1609년 설립된 암스테르담 은행은 현대 중앙은행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수많은 종류의 금화와 은화가 섞여 있어서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금속 함량을 보증하는 표준화된 은행 화폐 계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현찰을 주고받는 대신 장부상의 기록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안착시켜서 거래의 속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전 세계 상인들이 암스테르담 은행 계좌를 갖길 원하면서 암스테르담은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계약의 이행과 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서 쫓겨난 유대인 상인, 프랑스의 신교도인 위그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고도의 금융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암스테르담의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또 돈에는 종교가 없다라는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은 이념보다 이익과 계약을 우선시하는 초기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주식, 은행, 거래소라는 자본주의의 새 기둥을 최초로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모인 자본은 척박한 간척지를 개간하고 세계 최대의 함대를 건설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 모델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산업혁명의 금융적 토대가 되었고요. 오늘날 뉴욕 월스트리트 시스템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1: 저는 그 시작이 청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어를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인도 회사가 생기고 또 거기서 주식회사 그리고 자본주의까지 이어진 거니까요.
2: 그러니까 현대 금융의 시스템 시작은 그저 생선을 어떻게 안상하게 팔지? 였던 거네요.
1: 이런 게 암스테르담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대단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풍차를 만들고 땅을 간척하고 나라까지 세우고 결국 세계 경제까지 바꾼 거죠.
2: 듣다 보니 나비 효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 사실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다는 거잖아요. 작은 문제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풀어내다 보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1: 누군가가 이거 해서 뭐 되겠어? 라고 물으면 이 암스테르담 이야기를 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럼 다음 도시는 또 어떤 작은 시작으로 창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을지 궁금한데요.
1: 네, 저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2: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1: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연산 7차 시의 내용을 만나보았죠? 오늘부터는 연산 8차 시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새로운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냈던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짜잔, 도전 연산왕. 126 나누기 0.07. 이 계산 결과는 얼마일까요? 자,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똑같이 이동을 시켜주자. 계산을 했더니 1800이 되는 겁니다.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내용이에요. 오늘은 연산 8차 시의 원리를 알아볼 거예요.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원리 깨치기 내용 만나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1일차의 내용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볼게요.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리 깨치기 내용을 만나볼게요. 우리 연산 8차 시의 학습 목표는요,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법을 익혀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눗셈을 계산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예쁘게 계산 결과가 똑 나누어 떨어져요. 그런데 1 나누기 3 같은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0.33333333333 이렇게 끝도 없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속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나눗셈의 몫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0.33333333.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타내야 할까? 자, 그럴 때에는 반올림을 이용하여 어리만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누어 떨어지지 않거나 복잡한 몫을 어리만 값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번 차시에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 4.3 나누기 6의 계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소수 나누기 자연수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4.3 나누기 6이 있다면 일단 4.3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몫의 1의 자리에 0을 써요. 그 다음에 43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6, 7에 42고 43에서 42 뺐으니까 1이죠. 0을 내려요. 그 다음 6, 1은 6. 뺐더니 4. 자, 아직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죠. 오른쪽 끝에 0이 계속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0을 하나 더 내립니다. 그러면 66에 36. 그랬더니 뺐더니 4가 남았어요. 오, 뭐야. 아직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럼 딱 보니까 4가 남았네? 그러면 끝에 0또 내려서 40. 그러면 66에 36. 이런 식으로 0.7166666666 이렇게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4.3 나누기 6의 몫은요. 0. 716하고도 점점점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쭉 이어지니까 4.3 나누기 6과 같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거나 몫이 복잡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올림을 해서 몫을 어리만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리만 값이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건 아닌데요. 아주 가까운 값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어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요. 몫을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자, 1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러면 몫이 딱 이렇게 자연수까지만 나타나지는 거예요. 자, 자연수 부분까지 4.3 나누기 6의 몫이 0.716점점점점이었어요. 자, 이때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아랫자리를 보아야 합니다. 구하려는 자리에 바로 아랫자리를 보는 거죠. 그럼 소수 첫째 자리를 보는 겁니다. 소수 첫째 자리의 수가 7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올림을 할 때, 우리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에 있는 자리 숫자가 0부터 4까지의 수라면 버리고, 아예 없앤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에서부터 9까지의 수라면 올려주는 거죠. 자, 올려준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윗자리에 있는 수에 1을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소수 첫째 자리 수가 7이죠? 그러면 이건 버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죠. 올린다? 그러면 1만큼을

더해주는 거예요. 1의 자릿수가 0이었는데 1을 더해서 아, 1이구나 라고 몫을 어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7이므로 올립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2번입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경우예요. 자, 그렇다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어느 자리 숫자를 봐야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아랫자리, 바로 소수 둘째 자리 수를 봐야겠죠. 소수 둘째 자리 수는 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올려야 해요? 아니면 버려야 해요? 그렇죠. 버려야 하죠. 그럼 버려버린다? 이렇게 버려요. 그럼 그대로 0.7.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0.7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경우.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역시 우리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 수를 봐야 해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6이므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올려줘야겠죠. 올려준다? 그럼 그 앞자리 수에 1만큼을 더해줘야 하는 거예요. 0.72가 되는 거죠.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0.72가 됩니다. 자, 그래서 4.3 나누기 6의 몫은요, 1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우리 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라고 하면 0.7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럼 0.7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자, 소수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또는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럼 이 설명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그 아랫자리 수를 본 다음 반올림을 해서 몫을 어림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오늘의 원리 선생님과 함께 만나보았고요. 우리 1일차의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산력 키우기 1일차 내용입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예요. 자, 어느 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7.9 나누기 0.6이다 이런 계산식이 주어져 있다면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겼을 때79 나누기 6이 되고 이것의 몫을 구하니까 6,1은 6, 6, 3, 18 그래서 결국 13.1점점점점점점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의 자리까지 몫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답을 구한 다음에 이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1이니까 아, 이건 버려야겠네. 이렇게 버리자. 13이다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몫의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0부터 4까지 했으면 버리고 5부터 9까지 했으면 올림을 해주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구한 다음에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1번입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이미 몫은 구해져 있습니다. 구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그렇죠.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무엇인지만 보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그냥 우리 1의 자리까지 몫을 표현해 보면 되는 거니까요. 37 나누기 3의 몫이 12.3 몇몇몇몇몇몇 이렇게 이어진대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3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네, 이것은 우리 0부터 1부터 4까지 버려줘야겠죠.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9까지는 올려준다. 그러면 버렸을 때 12가 되니까 아, 몫은 약 12야. 우리가 어림한 값이기 때문에 약 12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2번. 4.1 나누기 8의 몫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산했더니 0.5125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몫이 복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1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을까?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보는 거죠.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5이니까 이건 올려줘야겠죠.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는 0인데, 올림했으니까 1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37.3 나누기 3이에요. 나눗셈의 계산 결과가 12.4예요. 12.4 몇몇몇몇몇몇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 뒤는 보지 않아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4이기 때문에
우리

버려져야겠죠? 그러면 1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12가 된다. 약 12가 몫이 되는 거고요. 4번, 4.9 나누기 0.3.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여 49 나누기 3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몫이 16.3 몇몇몇몇몇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3이니까 이건 버려줘야겠죠? 그래서 16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 16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9점이 나누기 2.4예요. 역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서 92 나누기 24를 계산했을 때 그 몫이 3.8 몇몇몇이 된다는 말이죠.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8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올려줘야겠죠? 올려주었어요. 그랬더니 3 더하기 1이니 4가 되는 거죠. 다음 6번. 2 나누기 7이에요. 그러면 그 몫을 구했을 때 0.2 몇몇몇몇몇 이렇게 되는데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2이니까 이것은 버려줘야겠죠. 그래서 몫은 약 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음 7번, 59 나누기 9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했을 때 9개 54잖아요. 6.5 몇몇몇몇몇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5이기 때문에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6에다가 1을 더하여 7이다라는 결과 얻을 수 있고요. 다음 8번 13.3 나누기 6에서도 몫이 2.2 몇몇몇몇몇 이렇게 이어지니까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2라는 걸 생각해서 버려주자. 그러면 2가 되겠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9번 51.1 나누기 11이에요. 자, 우리 그 몫이 4.6 몇몇몇이 되거든요. 소수 첫째 자리 수 6을 보세요. 올려줘야겠죠.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0번, 7.5 나누기 1.1이에요. 이런 경우도 역시 몫이 6.88 몇몇몇이 되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 숫자 8을 봅니다. 그럼 올려줘야겠죠. 그럼 6 더하기 1이니까 7이 되는 거구나. 다음 11번, 24.8 나누기 3.9도 역시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248 나누기 39잖아요. 그 몫은 6.3 몇몇몇.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3이니까 버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몫은 6이 되는구나. 아, 약 6이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12번부터는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몫을 구하고, 그 다음 어림해 보는 거예요. 자, 12번, 5 나누기 9입니다. 나누어 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죠. 그러면 몫의 1의 자리에 0을 쓰고 소수점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다음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 9, 5, 45이니까 뺐을 때 4가 남는구나. 자, 그 다음까지 쭉 이어서 계산을 해도 좋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5구나. 그럼 올려줘야겠네. 그러면 몫은 1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그냥 그 다음은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남는 수가 있도록 그냥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13번 7 나누기 6이에요. 그러면 6, 1은 6이고 7에서 6 뺐으니까 1이 남죠? 그 다음 자리까지 생각해서 0을 내렸더니 10이 된다. 6, 1은 6이네. 뺐더니 4야. 자, 더 계산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1이에요. 그러면 버려주자. 그래서 1이구나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 14번 26 나누기 7이에요. 그러면 7, 3, 21이고 뺐을 때 5가 되니까 그 다음까지 이어서 계산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0을 내렸을 때 50, 7, 7에 49 뺐더니 1이 되죠. 자,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7이구나. 그럼 올려줘야겠네. 3 더하기 1은 4.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 15번 71 나누기 8이에요. 8, 8에 64. 71에서 64를 뺐으니까 7이 되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소수점과 0을 내려서 70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8, 8에 64 역시 해주죠. 뺐더니 6이에요. 자, 우리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8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올림을 해주자. 그러면 8 더하기 1, 즉 9가 되는 거죠.
16번, 83 나누기 9예요. 그러면 9 곱하기, 그렇죠. 우리 9 곱하기 9를 했을 때가 81이니까 99, 81이잖아요. 뺐더니 2. 자, 더 나누어 볼 거예요.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20이죠. 그러면 92, 18이 되는구나. 뺐더니 2예요. 자, 아마 9.222 이렇게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첫째 자리 숫자만 알면 됩니다. 자, 2니까 버려줘야겠죠? 그래서 몫은 바로 9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17번입니다. 2.2 나누기 7이에요. 자, 이런 경우 우리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죠? 그러면 일단 몫의 1의 자리에 0을 써주는 거예요. 소수점 딱 찍어주고 그 다음 7, 3, 21이죠? 뺐더니 1이에요. 자, 여기에서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만 알면 우리 몫의 1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3이죠? 그럼 버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0이구나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8번도 보죠. 39.4 나누기 21이에요. 21 곱하기 1을 했을 때 21이고, 39에서 21 뺐으면 18이죠. 그 다음 수 4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184에 21이 몇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우리 8을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1, 8은 8이고요. 2, 8에 16이에요. 바로 168이 되는 거죠. 184에서 168을 뺐어요. 그러면 16이 됩니다. 우리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미 구했으니까. 그러면 8이죠. 올려줘야겠죠.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19번. 53점이 나누기 13이에요. 자, 그러면 53에 13이 몇번 들어갈까요? 자, 우리 4를 한번 곱해볼게요. 3, 4, 12. 1, 4는 4. 그럼 52죠. 53에서 52 뺐으니까 1이에요. 그 다음 2를 내리세요. 자, 그랬더니 우리 12에는 13이 들어갈 수 없죠. 12가 더 작은 수니까. 그러면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원래 다음 자리를 하나 더 내려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 곱하기 예를 들어서 9를 했어요. 3, 9, 27. 그 다음 1, 9는 9니까 117이다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3이 남네 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 이미 보았거든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0이죠. 그러면 그 아래 자리는 모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라고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음 20번도 봅니다. 76.3 나누기 32예요. 그러면 76에 32가 두번 들어가니까 곱하기 2를 해주죠. 그러면 2는 4, 3이 6, 64예요. 76에서 64를 빼자. 그러면 12가 되죠. 그 다음 자릿수인 3까지 내려주세요. 그러면 32 곱하기 3을 했을 때 2, 3은 6, 3, 3은 9이니까 123에서 96을 빼보자. 그랬더니 27이 남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더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소수 첫째 자릿수 이미 구했으니까. 3이죠. 3이면 버려줘야겠죠? 그래서 20번은 2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21번입니다. 94.4 나누기 46이에요. 자, 이런 경우 94에 46이 몇번 들어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46 곱하기 2를 해봅니다. 2를 했더니 6이 12예요. 그 다음 4이 8이죠. 그러면 9가 되니까 94에서 92를 빼면 되겠네. 뺐더니 2, 4를 내려요. 자, 그랬더니 24가 46보다 더 작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을 때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그 다음 자리를 하나 더 수를 내려서 계산한다라고 했죠. 자, 240에는 46이 몇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 5쯤 들어간다, 5번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6, 5, 30, 그 다음 4, 5, 20이니까 230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선생님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했지만 여러분들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구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반올림 해볼게요. 0이니까 버려줘야겠죠. 남는 것은 바로 2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그 다음까지 구해도 괜찮은데 그냥 그러지 않고 몫이
목재 첫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가 0이 되겠네? 그럼 거기서 그냥 계산을 멈추어도 괜찮아요.

22번이에요. 4.7 나누기 0.9예요. 소수 나누기 소수네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에서 소수점이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했더니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이 되죠. 47 나누기 9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9, 5, 45이고 뺐더니 2가 되죠. 자, 이때 소수점의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 생각해서 몫의 소수점을 딱 이렇게 찍어주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20이다라고 만들어주고 9, 2, 18이니까 뺐을 때 2야.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소수점을 이동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몫을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꼭 구해야 하잖아요. 소수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야 소수 첫째 자리 숫자까지 제대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점 이동하는 것들을 반드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5점이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2죠? 그러면 버려줘야겠다. 그럼 몫은 5야라고 이렇게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3번입니다. 6.4 나누기 2.1이에요. 역시 이 경우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64 나누기 2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21 곱하기 3이 바로 63이니까 64에서 63을 뺐어요. 그러면 1만큼이 남죠. 자, 소수점 이동을 해가지고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몫의 소수점도 다음과 같이 올려서 찍어주니까 아, 우리 그 다음 자리까지 구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 자리 0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10이죠. 10이 21보다 더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몫에 해당한 자리에 0을 쓰고 그 다음 자리까지 내려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 3.04야. 이런 식으로 몫을 구할 수가 있는데, 몫의 1의 자리만 보면 되니까요. 몫의 첫째 자리만 보면 되니까요. 버림을 해주는 거죠. 그럼 몫은 3이 되는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8.5 나누기 3.6도 역시 볼게요. 자, 이 경우도 우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할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할 때에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소수점을 어디로? 그렇죠. 바로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그다음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85에는 36이 몇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36 곱하기 2를 했을 때 6이 12, 3이 6, 그럼 72가 되니까 85에서 72를 뺐을 때 13이 되고 소수점 여기 있잖아요. 소수점 올려서 찍어 주었을 때 보이지 않는 0을 내릴 수가 있겠구나. 그럼 130이잖아요. 130에는 36이 몇번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36을 약 40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4, 3, 12이니까 아마 한 3번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6, 3, 18. 그 다음 3, 3은 9. 그랬더니 108이 됐어요. 130에서 108을 뺐어요. 그랬더니 22가 남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야겠죠? 3이에요. 그러면 버려주자.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몫을 한 번에 제대로 찾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2.3 이렇게 해야 되는데 2.2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뺐더니, 남는 수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그냥 지우개를 지우고 나서 다시 몫을 1만큼 더큰 수로 설정을 한 다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2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6번, 25번 볼게요. 29.63 나누기 2.9예요. 자, 이번에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나눗셈? 그렇죠. 우리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이것만 자연수가 되면 되겠구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자. 그럼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도 오른쪽으로 한 자리만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296.3 나누기 29가 되는 거죠.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소수점을 미리 찍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296에 29가

4번 들어갈까? 29 곱하기 1은 29고, 그 다음에 6을 내렸는데 6이 29보다 더 작잖아요. 그럼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0을 씁니다. 그 뒤에 있는 뒷자리를 하나 더, 다음 자리를 하나 더 내려줘요. 63이죠. 63에는 29가 두번 들어가니까 29 곱하기 2를 했을 때 58이다. 63에서 58을 빼볼까? 그랬더니 5가 남네요. 자, 이렇게 남았으면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했으니까 자, 다한 겁니다.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2네. 그러면 이거는 버려주자.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1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이라고 쓰는데요. 읽을 때에는 아, 약 10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이라는 말이 붙는 건요. 어림한 값을 나타낼 때 우리가 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결국 몫을 반올림해서 우리가 어림하여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읽을 때는 약 10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26번입니다. 36.75 나누기 4.8이에요. 역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이런 경우도 역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자, 우리 소수점을 이동했을 때 몫의 소수점도 다음과 같이 옮겨서 찍어주면 헷갈리지 않겠죠? 367.5 나누기 48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36은 48보다 더 작기 때문에 우리 367이다라고 생각하고 48이 몇번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7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8, 7에 56 올림한 수 써주고 4, 7에 28 그러면 336이 되는데 367에서 336을 뺀다? 그러면 31이 남습니다. 그 다음 자릿수 5까지 내려주면 315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48 곱하기 7을 했을 때 336이니까 아, 아마 한 6번 정도 곱해주면 48 곱하기 6을 해주면 315보다 좀 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어림을 하는 거죠. 86에 48 올림한 수 써주고 46에 24, 288이 되죠. 315에서 288을 빼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나눌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6이에요. 그럼 올림해 주어야겠네요. 7 더하기 1이니까 바로 8이구나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1일차의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어요. 이번에는 남는 문제 하나도 없이 선생님과 다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소수 첫째 자리 숫자까지 그 몫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1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방법을 알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반올림 할 때에는요, 기준이 되는 것이, 아, 우리 4까지는 버리자. 그다음 5부터는 올리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한 퀴즈입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일단 몫을 구한 다음,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몫을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는 거예요. 자, 할수 있겠죠? 자,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 올려주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오늘은 1일차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2일차 그리고 3일차의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선생님,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에 재판 장면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1: 그래? 재밌겠는데?
0: 그런데

0: 재판정 모습이 지난 시간에 배운 민사 재판정과 다르더라고요.
1: 맞아.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재판하는 모습이 달라. 아마 형사 재판정의 모습을 본 것 같은데. 형사 재판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서 그래.
0: 아, 그렇구나. 그럼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1: 그럼 이번 시간에는 형사 재판에 대해 알아보자.
2: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양한 재판 중에서 민사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앞에 나온 사례처럼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형사 재판의 과정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형사 재판의 모습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사 재판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과연 형사 재판은 무엇이고, 형사 재판은 누가 참여하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형벌과 관련된 일입니다. 형벌을 부여한다라는 건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형벌을 어떻게 어떤 것을 주어야 될지를 정하는 재판을 바로 형사재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형사재판의 참여자는요, 그림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인해서 기소가 된 사람을 우리는 바로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형사재판은요, 결국 이 피고인에게 범죄가 있고 이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걸 검사가 밝혀내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은요, 민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형벌을 내려야 돼라는 걸 막 밝히고 있어요. 그럼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국가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피고인은 변호인과 형사재판에서는 함께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판사, 증인이 형사재판의 참여자가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당사자를 기반으로 형사재판은 어떠한 단계를 이루게 되는지를 한번 절차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고소와 고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요, 둘 다 무언가를 신고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요, 피해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요. 혹은 피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고발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소라든지 고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사라고 하는 거는요,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모든 활동들을 바로 수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 이 사람은 정말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범죄를 저질런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요, 검사가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는요, 바로 피의자를 대상으로, 피의자는 쉽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불러요.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제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라고도 부르고요. 공소 제기는 쉽게 형사 재판을 청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수사의 대상이 됐던 피의자가 있었고 이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검사가 기소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면 피의자를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바로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바로 검사와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증거와 함께 밝힙니다. 그럼 피고인은? 때로는 인정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입장에서 변론하게 되겠죠. 이때 피고인은 대등한 관계에서 변론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변론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변론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게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범죄가 있다면 형벌을 어떻게 무엇을 내려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고 유죄인 경우에는 형벌의 종류와 어느 정도의 형량일지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형사재판의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의 참여자,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각종 신문, 뉴스, 때로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았을 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이제 드라마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 사회 수업을 들으면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쌓여서 재밌어.
0: 그리고 다음 주에 동아리에서 형사 모의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시나리오 쓸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오, 모의 재판 하는구나. 꼭 보러 갈게. 기대할게.
0: 네, 꼭 보러 와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건물 높이도 낮고 차도 별로 없고 어디예요?
1: 1970년대 서울이야. 지금의 모습이랑 비교하면 엄청 다르지?
0: 진짜네요. 완전 다른 도시 같아요. 지금 서울은 빌딩 숲인데 예전엔 이렇게 한적했구나.
1: 그런데 말이야, 이 시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 일자리가 빠르게 몰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커지게 됐지.
0: 그런데 왜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발전 속도가 다른 거예요?
1: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불균형이 생겼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지, 지역 불균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봤던 사진이요. 불과 1970년대 서울의 사진이라니. 깜짝 놀라셨죠? 네. 이 서울의 발전,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산업화 이후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발전의 기회가 조금 주어지게 되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 불균형의 현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 불균형. 말 그대로 지역마다 발전 수준이나 생활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면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수도권은요, 전국 면적에서 10% 조금 넘는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학 교수에서는 거의 3분의 1 가까운 대학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총 생산의 절반 이상을 이 수도권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체 수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요. 특히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더더욱 수도권 집중이 심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전국 대비 면적은 작은데 많은 인구와 많은 산업시설이 모여 있다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구 비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55년에 전체 인구 중에 약 20%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점점 수도권 인구 비율이 높아져서 2015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봤죠? 수도권은 전국 면적에서 1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렇게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국내 총생산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 격차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별로 총소득에 따라서 면적을 다르게 해서 나타낸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 의하면 진짜 수도권 지역이 전체 국내 총생산의 거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시각적으로 와닿으시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조금은 가까이 와닿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의 격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또 언론에서 골든타임이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의료적인 도움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지역별 위급 상황 대응 수준인데요. 색이 붉을수록 이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잘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보면 수도권 지역 그리고 대도시 지역들은 대체로 지역별 위급 상황 대응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군 지역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들, 그동안 발전의 기회가 적게 주어졌던 지역들의 경우에는요, 지역별 위급 상황 대응 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데 주변에 쾌적한 자연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공원 접근성이에요. 얼마나 가까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지 이걸 나타낸 건데요. 와,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공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가까이에 공원이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곳들은요, 상대적으로 공원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즐기고 산책을 하기 위해서 더 멀리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0: 있습니다. 바로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 앞으로 소멸될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들, 2023년 기준으로 무려 전국적으로 89곳이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소멸 고위험, 소멸 위험 진입, 소멸 위험 낮음 단계는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비수도권 지역에 이런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많다는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수도권의 집중,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 소멸. 어떻게 보면 서로 그냥 다른 현상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다른 지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요, 바로 지역의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지역 자체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공기업이나 관공서들을 이전시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기업, 관공서, 그리고 지역 자치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혁신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도록 조성하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지칭하는 개념인데요. 자, 지금 지도에 혁신도시 분포를 살펴보면요. 수도권에는 지정된 곳이 있나요? 없나요? 수도권에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지역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의 사례들도 있는데요. 각자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발굴하고 또 우리 지역의 명물이 되는 것을 찾아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한평 나리 축제는 가장 성공한 지역 축제로 손꼽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 축제는 일회성, 소모성으로 경제에 부흥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실 치즈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치즈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소비를 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치즈를 만들고 가공하고 또 요리로 만드는 과정 자체를 체험 상품으로 개발해서 보다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전북 익산을 비롯한 지역에서는요, 귀농, 귀촌을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지역 스스로 하고 있는 노력들이 빠른 시간 내에 빛을 발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은이 오늘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1: 지역 불균형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어떤 지역은 사람이 계속 줄어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2: 맞아. 실제로 지역 불균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거든. 생활 여건이나 일자리, 교육이나 문화 같은 요소가 한쪽으로만 몰리면 결국 지역의 경쟁력도 함께 무너질 수 있지.
1: 뉴스를 보면 늘 나오는 수도권 과밀 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니 안타까워요.
2: 그렇지. 지역 불균형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그리고 각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문제야.
1: 이제 뉴스를 볼 때도 누가 더 발전했냐가 아니라 왜 이런 차이가 생겼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오늘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4주차의 다섯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 1학기 강의 전체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도 있지만, 요종의 미처럼 마지막 끝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도 있죠. 시작, 그리고 그 과정 끝까지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오늘 마무리까지 잘 해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한자어의 두 가지 한자는요, 바로 먼저 선, 선자랑 단일 행의 행자입니다. 선과 행이 들어간 낱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먼저 선이 들어간 낱말들입니다. 선착순, 선입견, 우선, 선견지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다음으로 행이 들어간 낱말들입니다. 행동, 행진, 실행, 행정까지. 자, 그러면 각각의 낱말이 어떤 뜻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한자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사람이 발을 내딛어서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한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선이라고 읽는 거고요. 이 한자는 먼저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보는 거예요. 선착순, 선입견, 우선, 선견지명 낱말을 보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먼저라고 했죠, 선이. 먼저, 착, 다다르다, 즉 도착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도착했다는 것이죠. 선착순은 먼저 와닿는 차례, 먼저 오는 차례를 뜻합니다. 이번 방과 후 요리 교실은 인기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즉, 먼저 신청하는 사람 순서대로 받아준다는 뜻이겠죠. 비슷한 말로는 도착순이 있습니다. 선착순은 먼저 와닿는 차례죠. 도착순은 먼저 도착하는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한 곳에 다다른 순서, 도착한 순서를 뜻하는 겁니다. 자리가 부족해 좌석은 도착순으로 배정되었다. 먼저 도착하는 순서대로 배정되었다. 결국 같은 뜻이죠. 선착순으로 배정되었다. 도착순으로 배정되었다. 그 다음 낱말은 선입견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생각인 거예요. 즉,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먼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입니다. 경험해 보기도 전에, 겪어 보기도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생각인 거예요. 친구의 겉모습만 보고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겪어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거든요. 비슷한 말로는 색안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안경 아래 색깔이 있는 거예요. 색안경이에요. 그러면 이런 색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 무엇을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그 안경 아래의 색으로 보이겠죠. 빨간색 알이라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파란색 알이라면 파랗게 보이는 거고요. 노란색 알이라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즉, 색안경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관이나 선입견에 얽매여서 좋지 않게 보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빗대어서 이르는 말인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다 뭔가 선입견을 보고 성입견을 가지고 좋지 않게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색안경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다음 낱말은 우선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원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밥부터 먹자.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밥부터 먹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어떤 일에 앞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먼저가 있어요. 숙제를 먼저 끝내고 나서 놀았다. 뭘 먼저 했다는 거예요? 노는 것보다 숙제를 앞서서 먼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견지명.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인 겁니다. 다음 한자는 행인데요. 다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 행자는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 그네 갈래로 된 길인 사거리를 본따서 만든 한자거든요. 그래서 다니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하다, 행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니다, 행하다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행동, 행진, 실행, 행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다, 몸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뭔가를 해야지 꿈을 이룰 수 있다. 행동,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 행진입니다. 행진에서 행은 다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진은 나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떠올려 보면 되겠죠? 줄을 지어 앞으로 나아감을 뜻하는 낱말, 행진입니다. 운동의 날, 천군과 백군 선수들의 힘찬 행진이 천군과 백군 선수들이 줄을 서서 쭉쭉쭉 나아간 거예요. 운동장에서 이어졌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행렬이 있는데요. 행렬은 여럿이 줄지어 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줄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입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과 그 줄을 행렬이라고 한다는 거죠. 건물 밖까지 이어졌다. 행진, 행렬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죠? 다음은 실행입니다. 실행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행이 다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행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행함.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즉,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실행. 어떤 뜻인지 알겠죠? 비슷한 말로는 실천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말을 실제로 행한다는 뜻을 가진 낱말이 실천인 거예요. 다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즉, 직접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실행 알아보았고요. 다음 낱말은 행정입니다. 행정에서도 이 행이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행하다, 행정입니다. 정치나 사무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행정기관 들어본 적 있죠? 행정부 들어본 적 있죠? 시청은 시민을 위한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뭐 사무 업무일 수도 있고요. 그게 정치에 관련된 업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 뭔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역을 위해서 뭔가 살림을 하는 일을 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행정인 거예요. 여기까지 한자 어휘들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낱말들 복습할 수 있도록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라고 했네요. 우선 옆에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먼저 와닿는 차례라고 했어요. 먼저 와서 도착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먼저 와닿는 차례는 선착순입니다. 이와 뜻이 비슷한 말로 뭐가 있었죠? 선착순? 도착순. 그러니까 먼저 와닿는 차례, 먼저 도착하는 거는 선착순인 거고요. 우선은 어떤 일에 앞서서 먼저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숙제를 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우선 밥부터 먹어야겠어요. 먼저, 그러니까 공부에 앞서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닌 겁니다. 2번입니다.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자, 이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였어요? 선견지명이었죠. 선견지명인데 지금 선착순이라고 쓰여 있는 거니까 이거 아닌 거겠죠. 가위표 표시하겠습니다. 선착순은 지금 먼저 와닿는 차례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선입견. 먼저

들어오는 생각. 먼저 들어와 있는 생각인 거예요. 내 마음속, 머릿속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 이러한 것들을 선입견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는 뭐라고 했나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밥부터 먹자. 우선 어떤 일에 앞서서 제대로 잘 사용한 거 맞죠? 동그라미 표시해줍니다. 두 번째 친구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방과 후 요리 교실은 인기가 많아서 선입견으로 신청을 받아. 자,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인기가 많아서 먼저 신청한 순으로 받아준다는 거죠. 선입견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친구 뭐라고 했나요? 그 선수의 재능을 미리 알아본 감독의 성견지명 덕분에 미리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팀이 우승했어. 동그라미 제대로 잘 사용한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어떤 글자들이 있나요? 견, 우, 순, 명, 착이 있네요. 그럼 한 문제씩 살펴볼까요? 어떤 일에 앞서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 나오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앞서서이니까 우, 선이 되는 거죠. 우선 밥부터 먹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먼저 와닿는 차례라고 했어요. 먼저 와닿는 차례니까 선착순이 되는 거겠죠. 선착순.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미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선견, 지명, 이러한 지혜를 선견, 지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견과 명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왼쪽에는 낱말들이 실행, 행정, 행진, 행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낱말의 뜻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실행입니다. 가상으로 행하는 건가요? 실제로 행하는 건가요? 가상으로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안 해보고요. 머릿속으로만 막 해보는 거예요. 상상으로만. 그게 아니죠. 실행은 실제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실제로의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행정입니다. 정치나 사물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행이라는 한자가 다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행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정치나 사물을 행함. 나라를 다스리는 일, 지역의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에 동그라미 해줬습니다. 그 다음 행진입니다. 행진. 나아가는 거라고 했죠, 앞으로? 줄을 지어 어디로? 앞으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행진. 다음, 행동입니다. 행동, 움직이는 거잖아요. 몸을 움직여 고정하는 건가요? 동작을 하는 건가요?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동작을 하는 거겠죠.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함, 동작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어요.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학생 뭐라고 했나요?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이것으로 옮겨야 꿈을 이룰 수 있어. 직접 뭔가 몸을 움직이든지 뭔가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말이 어울려요?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꿈을 이룰 수 있어. 직접 행진으로 옮겨야 꿈을 이룰 수 있어. 행동이라는 낱말이 어울리죠? 그래서 행동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어요. 여학생은 뭐라고 했나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이것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이말 뜻은 뭐예요? 아무리 계획이 좋더라도, 그럴싸하더라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말이 어울려요? 실제로
행하는 것이니까 실행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실행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겁니다. 6번 문제예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같은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겠죠. 실, 빈칸. 실제로 행하는 거래요. 이 실이 실제로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빈칸에는 행하다를 뜻하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일까요? 그 다음 볼게요. 빈칸 정. 정치나 사물을, 자, 이미 정은 있죠. 정치나 사물을 행한대요. 행하다를 뜻하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빈칸하고 동이 있어요.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이 동이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함.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행하다를 뜻하는 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줘야겠죠. 우리 행자는요. 행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다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 2번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4주차에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복습할 수 있는 어휘력 테스트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자, 보기에 어떤 낱말들이 있어요? 기관, 협력, 둘레, 기부, 우선,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쭉 낱말의 뜻들이 있습니다. 어떤 낱말의 뜻인지를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어떤 일에 앞서서래요. 어떤 일보다 앞에, 앞서서니까 우선 밥부터 먹어야겠다. 자, 우선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우선입니다. 두 번째 뜻 볼까요?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이래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거? 협력해야 해요. 협력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협력.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까요? 사물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돈 길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돈 길이. 이거 뭐예요? 삼각형의 둘레. 잖아요. 둘레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둘레. 네 번째 볼게요.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일 무엇인가요? 기부입니다. 기부 훌륭한 일이죠. 기부라고 쓸게요. 다섯 번째. 일정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의 부분, 우리 몸속에 있는 무엇인가요? 기관입니다. 빈칸에 기관이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모든 낱말의 뜻을 잘 우리가 찾아주었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 쭉 이어서 풀어볼게요.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표 하는 겁니다. 자, 체온이라는 거 뭐였죠? 체온. 몸의 온 뭐였어요? 온도였잖아요. 온도라는 것은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뜻하는 거였죠. 그런 수치였죠. 체온은 몸의 온도예요. 사람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몸의 무게가 아니라 온도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3번입니다. 구제. 어려움이나 피해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구제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도와줌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겁니다. 4번이에요. 넓이. 일정한 평면 또는 입체에 걸쳐 있는 공간이나 범위의 크기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평면에 있는 거잖아요. 일정한 평면에 걸쳐 있는 공간이나 범위의 크기, 평면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두 낱말이 보기와 같은 관계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보기의 낱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흡수라는 것은 안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출은 반대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뜻이 반대되는 낱말인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뜻이 반대되는 낱말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선 먼저는 어때요? 뜻이 비슷한 거잖아요. 어떤 것에 앞서서니까 비슷한 낱말인 거죠. 아닌 거예요. 이번에 낭비와 전략. 낭비는요, 함부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전략은 필요한 곳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반대되는 말인 거죠. 맞습니다. 3번에 관절과 뼈마디 어때요? 뼈와 뼈를 이어주는 부분, 뼈와 뼈가 맞대어진 부분이니까 모두 다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이 절이 마디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고정관념, 고정된 생각이고요. 선입견,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니까 이것도 비슷한 말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가위표 표시해줘야겠죠. 비슷한 거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 유의하다, 주의하다.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신경 써서 자세히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뜻이 비슷한 말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대인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5번의 정답 2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권, 행, 적, 한, 로 중에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친화, 허. 잘 어울리고 받아들이기 쉬운 성질이 있는 것. 잘 어울리고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게 친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이래요.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친화적.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비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 비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질이나 특징이 있는 것, 우리가 적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현해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6번에 3번 적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네요. 혈액은 온몸을 돌며 산소를 운반하고 무엇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노폐물. 하나는 여의, 하나는 아이입니다. 여의의 노폐물이 맞는 거죠. 맞춤법이네요. 그리고 국회는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제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이인가요? 어이인가요? 제정하다는 어의입니다. 그래서 2번 어의의 제정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밑줄 긋 낱말을 알맞게 활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 하라고 했습니다. 여학생부터 봅시다. 앞으로 사람들이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미리 친환경 제품을 준비했대. 미리 준비한 거예요. 미리. 미리 내다본 거죠. 성경 지명이 있네. 미리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잘 사용한 거죠.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남학생은요? 그냥 친구들이 다 한다길래 따라했어. 따라했대요. 미리 내다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지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위표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9번부터 11번까지 이어집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관점, 제곱, 흡수 이렇게 세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9번부터 볼까요? 5의 이것은 5를 두 번 곱한 25이다. 5를 두 번 곱한 것, 같은 수 두 번 곱한 것 뭐라고 하나요? 5의 제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곱 2번과 이어주면 돼요. 5의 제곱은 5를 두 번 곱한 25이다.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죠. 10번.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는 거죠. 흡수한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흡수와 이어지면 되는 거고요. 11번입니다. 이 글은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뭐에서 쓰인 거예요? 환경을 중요하게

0: 여기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말이 어울리죠. 관점에서 쓰였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이 글은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쓰이게 된 글입니다. 12번부터 15번까지 쭉 이어서 또 풀어봅시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보기 어떤 낱말이 있어요? 단연, 면적, 예방, 편견 네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12번입니다. 그 가게의 대표 메뉴는 떡볶이이다. 확실히 떡볶이이다. 단정할 만하게 떡볶이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연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대표 메뉴는 단연 떡볶이이다. 확실히 떡볶이이다. 13번. 손을 자주 씻으면 감기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뭐예요? 미리 막는다.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예방. 14번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다. 자, 지금 두 가지 남아 있잖아요. 편견, 면적. 둘 중에 어떤 말이 어울리겠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편견입니다. 15번이죠. 운동장에 이것이 넓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넓이가 넓다는 거예요. 넓이 중에서도 어떤 뭐 공간이나 장소의 넓이 이야기할 때 면적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15번의 정답은 면적입니다. 운동장의 면적이 넓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할 만했나요? 잘했을 거라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오늘의 숙제. 바로 선입견입니다. 이 낱말 가지고 도전 낱말 글짓기 해보는 거예요. 어떤 뜻이죠?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뜻하는 낱말이었습니다. 먼저 들어와 있는 생각,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었어요. 선입견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써보고요. 지은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모든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1강부터 20강까지 오느라고 우리 친구들 고생 너무 많이 했고요.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앞으로 교과서를 볼때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면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선생님 마음이 뿌듯하네요. 자, 마지막까지 복습 잘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 친구들 항상 씩씩하게, 신나게 학교 생활 잘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어요.
2: 로보캅 폴리랑 꼭꼭 약속!

어서 오세요. 어이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4주차 5회. 한자 어휘를 공부하는 날인데요. 4주차 5회. 그렇죠. 2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6학년 1학기의 어휘력들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때요? 선생님과 오늘 마지막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시원한가요? 빨리 오늘 공부 마치고 놀고 싶나요? 한자 어휘 공부하고 이번 주 4주차에 공부했던 내용까지 복습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힘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한자 어휘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바로 이와 익이 들어간 낱말입니다. 먼저 날카롭다, 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니, 자, 이거는요. 자, 여기 벼화가 있어요. 벼화. 저 이게 벼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이 한자는요. 사실은 칼, 돌을 모양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벼하고 칼이 있는 거죠. 벼하고 칼을 함께 그려가지고 벼를 베는 모습. 벼를 베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겁니다. 즉, 칼이 벼를 벨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다라는 뜻이에요. 이외에 이롭다, 이롭다라는 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롭다, 이가 들어가는 유리하다, 편리하다, 이용, 금리 이런 낱말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유리하다 볼게요. 있을 유예요. 뭐가 있냐? 니, 이로움이 있는 겁니다. 즉, 이익이 있는 거가 유리하다입니다. 운동부 친구들이 많은 백군. 자, 백군은 백군인데 여기에 운동부 친구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내일 있을 축구 시합에서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운동부 친구들이 많으면 축구할 때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저기 운동부 친구들 많아서 되게 유리할 텐데, 이익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하다하고 반대말이 바로 불리하다예요. 이롭지 아니하다. 아, 우리는 운동부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불리해 이렇게요. 그래서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이로울리, 날카로울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은 편리하다입니다. 편할 편에 이로울리입니다. 편하고 이로운 거죠. 편하고 이로운 거. 이용하기 쉬운 것을 우리가 편리하다라고 합니다. 저상버스 도입으로 버스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낮아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들이나 그리고 나이가 들고 좀 약하신 분들, 노약자들, 이런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리하다, 이용하기 쉽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로 간편하다가 있어요. 간단하고 편리한 거죠. 간단하고 이용하기 쉬운 거를 간편하다라고 씁니다. 불편하다는요,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편하지 아니한 거를 불편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편리하다의 반대말이 불편하다다 하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것들도 편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리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로울 리가 들어가는구나 하고 기억해 두고요. 이용 볼게요. 이로울 이에 쓸 용입니다. 이롭게 쓰는 거죠. 대상을 필요에 따라서 이롭게 쓴다. 체육관에 있는 놀이시설은 이용료가 없었다. 이롭게 쓰는데 우리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은요, 용도, 쓰이는 곳, 쓰임의 뜻을 더해주는 말이다. 용이 이제 사용하다, 활용하다 할 때 쓰는 그 용이에요. 그래서 학생용,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의료용,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일회용, 한 번만 사용하는 거고요. 재사용, 네, 한 번 더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무슨 용, 이용, 이롭게 사용한다, 쓴다 이렇게 한자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해보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낱말을 만났다 했을 때, 내가 배웠던 이 한자가 들어가나? 이로울 리가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금리입니다. 돈, 금의 이자리예요. 빌려준 돈이나 예금 등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을 말을 해요. 금리가 높으면 대출 이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자까지 같이 갚아야 돼요. 근데 이 금리라는 것은 그 이자가 얼마나 붙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3%입니다라고 한다면 이만 원을 빌렸다라고 하면 이자가 3%는 이거

100분의 3이 되니까 300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 원만 갚은 게 아니라 만 원에 300원이라는 이자까지 같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300원은 그냥 별로 돈은 크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커진다고 한다면 이 이자도 부담스럽고 커진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빌리는 게 제일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 내가 돈을 갚을 때 얼마를 갚아야 되나 이 금리를 보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는 건 남에게 돈을 빌려서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빌린 돈의 이자까지 같이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는 금리를 보고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익이 들어가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이익. 자, 이익은 더하다 이익입니다. 더하다 이익. 그러면은 더하다 이익은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이 한자, 요게 뭐처럼 생겼나요? 요렇게 생긴 거? 요게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명과 그 다음에 물수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넘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릇에 물이 넘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래 의미도 물이 넘치다 였는데요. 넘치는 것은 풍부함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후에 더하다, 유익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게 넘쳤어요. 그래서 더하다, 유익하다의 뜻을 갖게 된 거죠. 자, 유익하다, 공익, 홍익인간, 다다익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유익하다는요, 있을 유에 이로울 익입니다. 자, 즉, 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 것을 유익하다라고 해요. 주말에 들은 강연은 진로 탐색에 유익한 내용이었다. 진로를 탐색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 이거죠. 자,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에 유익한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죠. 유익하다와 반대되는 말은 유해하다예요. 있을 유에 해로울 해예요. 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유해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음은 공익인데요. 공적인 공 그리고 이로울 이게요. 공적인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의 반대말은 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로 이익이 되는 것을 공익이다라고 합니다. 공익 단체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비영리 민간 단체. 자, 비영리. 이거는 영리라는 게 돈을 버는 사람.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걸 영리라고 해요. 근데 비영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간, 근데 국가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사람들끼리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 단체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끼리 같이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 내가 직접 실천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래된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자원봉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라는 단체고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이제 서비스를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노인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거나 혹은 아직 어려가지고 혼자 힘으로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 사회복지기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가 비슷한 말인데요. 여러 사람, 공중이나 공공단체의 이익을 공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 공리, 자, 모두 사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하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다음은요, 홍익인간입니다. 클홍,

위로울 위기예요. 그리고 사람인 사이간에서 인간인데요. 자, 널리 이롭게 한다. 크게 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사람을 널리 좋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단군왕건이 우리나라 고조선을 세울 때의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이게 삼국유사의 고조선 건국 신화에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 문화의 최고 이념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홍익인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그냥 나를 위해서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홍익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내가 할 거다. 뭐 커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무언가를 발명을 한다라든지 다른 사람을 위한 공익단체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할 거다. 그거는 홍익인간. 널리 많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편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뜻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익인간의 뜻으로 정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우리가 정치를 할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 교육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나라 홍익인간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게 바로 홍익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을따 많을따. 많으면 많을수록 더할 이익 좋을 선. 좋다 이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아무리 다다익선이라고 해도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자, 우리 친구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요, 용돈이 다다익선입니다. 용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기분이 좋아요. 할수 있죠? 아니면, 선생님, 선생님이랑 같이 많은 어휘를 공부하니까요, 글도 잘 읽혀지고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어휘는 다다익선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쓰는데요. 이 다다익선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한나라 장수 한신이 고조 유방에게, 한신이 유방이라는 사람에게 폐하는 10만 명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그릇이지만, 저는 병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잘 지휘한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폐하는 10만 명 정도만 다스릴 수 있는데요. 저는요, 군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인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말이 바로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과유불급이에요.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지나칠 과예요. 지나치는 것은 이거는 미칠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미치다라는 거 어디 도착하고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은요. 어디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자, 예를 들면 저 사탕은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고 달콤하고 좋다고요.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충치가 생긴 거죠. 그러면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과유불급이구나. 너가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먹었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안 좋게 되는 상황은 과유불급이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다다익선이에요. 그래서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반대되는 말이다. 그런 뜻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로울 리와 더할 익을 배웠는데요. 이로울 리가 들어가는 낱말들을 배웠잖아요. 선생님이 또 생각나는 다른 낱말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기적이다. 이거는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다. 이거죠. 근데 이타적이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을 하는 것이 이타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익 더할 이익이 또 들어가는 다른 낱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무익이다.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상황, 무익이다. 자, 그럼

그러면 우리 아까 여러 사람의 이익이 공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익은 뭐라고 할까요? 국익이래요. 국익.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수익이 좀 짭짤한데. 자, 수익은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가 수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룰 이익하고 그다음 더할 이익이 함께 만나면 이익이라는 낱말이 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각 나라들은 자국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한다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룰 이익, 더할 이익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같은 글자 여러 번쓸수 있음. 사람들은 예금에 붙는 이자가 높은 은행을 찾는다. 예금에 붙는 이자 뭐라고 하죠? 그래요. 바로 금리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금리. 함부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면 안 된다. 자, 필요에 따라 이렇게 쓰는 거 이용하는 것이죠.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면 안 돼요. 학교 옆 편의점은 공간이 넓어서 편하고 이로우며 이용하기 쉽다. 자, 이거는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편하게 이용하는 게 편리한 거죠. 그래서 편리하다. 편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글자를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같은 글자 여러 번쓸수 있습니다. 무인 안내기, 뭐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무인 안내기 이용해. 그쵸. 무인 안내기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안내해주는 기계예요. 근데 사람한테 딱 바로 물어보면은 편할 것 같은데 사람이 없이 기계를 사용해야 하니까 그걸 이용하는 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할수 있는 간편 결제가 많이 있다. 간단하고 편리한 결제입니다. 무엇은 남에게 돈을 빌리면 그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이다.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자가 되겠죠?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뭐해질수록 더욱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상황이 뭐해야 될수록 불리해질수록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배웠죠? 그래서 유리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불리해질수록 더 침착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친구가 말한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게 쓰세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하는 뜻으로 단군의 건국 이념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홍익 인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이익이 있다. 무엇인가요? 그렇죠. 유리. 그 다음, 해로움이 있다. 유해. 자, 그 다음,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래요. 공익.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다익선이다. 라고 씁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교과 내용을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뭐뭐한 학습 만화도 많다. 뭐죠? 그렇죠. 유익한 학습 만화도 많다. 무슨 무슨 광고는 기업이나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말한다. 저 공익 광고예요.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계단을 이용합시다. 우리 다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공익 광고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뜻이 비슷한 낱말끼리 묶인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비슷한 낱말이에요. 편리, 불편은 반대되는 말이고요. 공익, 공리, 이거는 사회 전체의 이익, 비슷한 말 맞네요. 유리, 분리,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다음 이야기와 관계 있는 사자성어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한나라의 장수 한신이 고조 유방에게 폐하는 10만 명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그릇이지만, 유방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만 명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하고 띄워줬어요. 그런데 자기는요, 병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잘 지휘한다고 말한 것에서 유래한다. 나는 아주 많은 병사, 2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다잘 지휘합니다. 이거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바로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 과유불급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것이고요.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대기,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릇을 빚을 때큰 그릇을 만들려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사람은 늦게 성공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되면 대기만성이라고 했어. 힘내. 우리 좀더 해보자. 이렇게 응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복습하러 가도록 할게요. 한주 차에 어휘력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천체라고 하지요. 빌려준 돈이나 예금 등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을 금리라고 하고요.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는 거 판단 맞지요. 지구에서 남극과 북극을 기준으로 남북 방향으로 그은 가상의 선이다. 자, 우리 위선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허리 위로 허리띠를 맨다. 가로선이 되겠네요. 남북 방향 아니고요. 동서 방향이에요. 두 개의 도형의 크기와 모양이 같아 서로 포개었을 때꼭 맞는 것 합동 맞지요.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에서 4번 보도록 할게요. 부피의 단위, 세제곱 미터 어떻게 쓰나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씁니다. 나라나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시간을 표준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차가 있잖아요, 나라마다. 그래서 표준시를 정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기준이 되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길을 따라 공전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무엇이죠? 그렇죠. 1년에 한 바퀴씩 어디에서 어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지구의 공전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두 낱말이 보기와 같은 관계로 짝지어진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모호하다, 애매하다. 어떤 관계인가요? 그렇죠. 비슷한 낱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고 흐릿할 때 모호하다, 애매하다라고 해요. 낮과 밤 비슷하지 않아요. 위도와 경도도 아니죠. 공전자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편리하다, 간편하다. 그래요.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관측, 관찰, 그것도 그렇죠. 자세히 살펴보는 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고르자면은 3번과 5번이다 하고 골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밑줄긋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여럿 중에 가려서 뽑다.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등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자, 이 고르다의 뜻이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선물로 받은 초콜릿을 친구와 고르게 나누어 가졌다. 자, 이거는 그렇죠. 똑같이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다. 니은의 뜻으로 쓰인 거죠. 각자 좋아하는 색깔의 색종이를 고르고 가려서 뽑고 선택하고 동물 접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밑줄긋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어요. 정사면체의 겉넓이는 내면의 넓이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겉넓이가요, 물체 겉면의 넓이, 입체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크기 무엇인가요? 맞아요. 물체 겉면의 넓이예요. 입체가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부피가 되겠습니다. 위선은 적도와 나란하게 그려져 있다. 자, 여기서 지도를

동서방향으로 그은 가상의 선이다. 이거랑 적도를 기준으로 어떤 장소가 북쪽이나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자, 위선은요, 동서방향으로 그어진 가상의 선이죠. 그리고 적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은 위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의 건국이념이야. 그렇죠? 다다익선은 지나치게 많으면 모자란 것 같다라는 뜻이야.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했어요.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모자란 것 같다.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거는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잘못 사용했네요. 자, 다음 9번에서부터 11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만화 영화는 무슨 무슨 시청률을 기록했다.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 변의 길이가 단위 길이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단위 길이로 단위 부피를 만들겠죠. 단위 부피라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오후 9시 무렵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별자리가 있어요. 계절별로 볼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12번부터 15번 가볼게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뭐죠? 목성. 행성이죠, 행성. 그렇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요즘 어떤 업무로? 너무 많아요. 과다한 업무로 피곤해 하십니다. 무엇이 정확하지 않은 나라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저 나라와 나라를 나누는 이 국경선이 정확하지 않으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도의 기준이 되는 영도, 경선으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을, 그렇죠, 본초 좌우선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다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해보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요, 4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국어부터 수학, 사회, 과학, 이 교과서에 나온 어휘들 공부하면서 교과 내용도 복습해 보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한자 어휘들을 살펴보면서 한자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았어요. 마지막 한 주에 끝날 때는 어휘력 테스트를 하면서 복습까지 다 했고요. 선생님과 공부해 보니까 어떤가요? 아, 어휘 공부하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앞으로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나요?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 친구들 어휘력 쭉쭉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휘가 문해력이다 해서 헷갈렸던 어휘들 있으면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 복습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만나지 못하지만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숨은, 교과서 곳곳에 숨은 어휘들을 찾아 뜻을 익히고 여러분의 독해실까지 쑥쑥 키워주는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낱말들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짜잔! 자, 10가지의 낱말들인데요. 과학 교과서에서 자주 볼수 있는 중요한 낱말들 준비해 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씩 읽어 볼게요. 양분, 이삭. 여과, 생분해, 불순물, 가공, 탈진, 증세, 발현.

골격까지. 어때요? 한번 정도는 모두 책에서 보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는 낱말들이죠? 하나씩 하나씩 낱말 뜻잘 익혀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입니다. 자, 나무가요. 아주 무럭무럭 울창하게 자랐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잘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땅 속에 이것이 아주 풍부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양이 되는 성분을 양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낱말 중에 자양분, 양분에다가 앞에 자라는 글자만 하나 더 보탠 거죠. 자양분이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자양분도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이 되는 성분을 자양분이라고 하고요. 영양이 되는 성분, 마찬가지로 양분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토양에 양분이 풍부해야 한다. 그래야 쑥쑥 그것을 먹고 자라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낱말입니다. 변화보리 등의 곡식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이 부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벼이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벼의 이삭이 굵고 튼튼하게 연그럽다. 아, 이 부분이 이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이삭이라는 낱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밀레의 이삭 줍기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혹시 본적 있나요? 없다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밀레의 이삭 줍기라는 작품에서 뭔가 여러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거를 허리를 굽히고 줍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농작물 같은 것을 수확하고 나서 땅에 떨어진 나머지 것들, 나달들이 이렇게 떨어진 것들 있죠? 그걸 또 우리가 이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의 제목이 이삭 줍기인 거예요. 이삭이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자, 그림에서 뭔가 가운데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고 있어요. 자, 걸러냈더니 이큰 알갱이들은 걸리고 작은 알갱이들만 빠져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액체 속에 들어있는 알갱이나 가라앉은 물질을 걸러내는 일, 이와 같이. 걸러내는 일을 우리는 여과라고 합니다. 채로 걸러내는 과정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정수기에는 수돗물을 여과하는, 걸러내는 필터가 내장되어 있다. 뭔가를 걸러내는 게 일반적으로는 액체에 들어있는 걸 걸러내는 건데요.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를 걸러내는 과정. 그게 생각일 수도 있고요. 말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미진이는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걸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 속에 있는 거를 걸러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요소들을 빼는 거, 제외하는 걸 여과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처음에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있는 좀 무거운 것들을 가라앉히는데 그 과정을 침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큰 것들은 가라앉히고 나서 이러한 들어있는 조금 더 작은 것들을 걸러내는데 그 과정이 여과입니다. 여과를 한 다음에 소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쓰이는 말도 여과라는 거, 그러한 과정이 여과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낱말입니다. 어떤 물질이 생명체에 의해 두 가지 이상의 더 간단한 물질로 변화하는 거, 더 간단하게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분해라고 하는데요. 그 분해의 과정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명체에서 이루어지는 분해라고 해서 생분해라고 합니다. 박테리아라든지 아니면 균류라든지. 우리 생태계에 있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공부할 때에도 이 과정이 나오잖아요. 분해자가 분해한다. 생명체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을 생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100% 생분해되는 친환경 종이빨대가 개발되었다. 자연에서 이렇게 생분해되는 것들은 훨씬 더안 좋은 영향을

가공식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고기를 새롭게 가공해서 가공식품인 햄이나 소시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나 기술 등을 이용해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공이라고 합니다. 세공업자는 보석을 가공했다. 그래서 아주 예쁜 형태로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낱말입니다. 트랙 위에 사람이 벌러덩하고 누워있어 매우 힘들어 보이네요. 몸의 기운이 다 빠져 없어짐을 뜻하는 낱말은 탈진입니다. 그 마라톤 선수도 완주 끝에 마라톤을 완주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운이 없어졌겠죠? 탈진으로 쓰러졌다. 이와 비슷한 말 중에 기진맥진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내 몸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탈진, 기진맥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 낱말입니다. 우리 친구가 감기에 걸린 걸까요? 목이 아픈지 목을 손으로 짚고 있어요.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를 증세라고 합니다. 자, 비슷한 말로는 병의 증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수진이는 미세먼지로 생긴 호흡기 질환 증세를 호소했다. 목도 아프고요. 뭔가 눈도 따끔거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 병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상태를 증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낱말입니다. 머리 아파. 손으로도 머리를 짚고 있죠. 속에 숨겨져 있는 성질이나 정신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 숨겨져 있던 게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을 우리 발현이라고 합니다. 뇌진탕 증세는 사고 며칠 후에 발현될 수 있다.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뭐가 없었어요. 별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가 되니까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처음에 숨겨져 있다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발현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숨겨져 있던 성실의 당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발현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죠. 뼈 모습이 보이네요. 뼈. 동물의 체형을 이루고 몸을 지탱하는 뼈를 뜻하는 말은 골격입니다. 골격이 크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지호는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다. 아하, 몸을 지탱하는 뼈를 얘기하는 거구나. 어렵지 않죠? 낱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낱말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온열 질환 중에 두 가지인 일사병과 열사병입니다. 둘다 아주 더운 한여름에 걸리기 쉬운 병들인데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살펴볼까요? 햇볕이 이렇게 뜨거운데 열사병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해? 맞아, 우리가 가서 얼른 모셔오자. 햇볕이 뜨겁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사병과 열사병은 뭐가 다른 거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사병은 우리가 흔히 더위 먹었다고 하는 증상을 생각하면 되고, 너무 더워요. 나 더위 먹은 것 같아. 그게 일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일사병에 더 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일사병에 더 심한 상태가 열사병이래.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심한 거예요? 열사병이 일사병보다 더 심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뜨거운 날엔 일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온 음료 드세요. 아유, 고맙구나. 순이네 할머니도 지난번에 열사병 걸려서 큰일 날 뻔했다는데 조심해야겠어. 일사병, 열사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일어나는 병을 우리는 일사병이라고 합니다. 일사병에서 일이 태양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체온이 이 정도로 높아지게 되고요. 피부는 차갑고 땀이 많이 나게 돼요. 땀이 나게 되면은 땀이 증발하면서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거든요. 자, 그러면 열이 내리게 되겠죠. 좋아질 수 있어요. 덜 위험합니다. 뭐보다는 열사병보다는. 그런데 일사병이 심해지면 이제 열사병이 되는 건데요. 고온다습한 곳에서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는 것은 땀도 잘안 난다는 거예요. 땀이 안 나면 열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기는 병입니다. 체온이 일사병보다 훨씬 더 높아요. 40도 이상이고요.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면 땀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체온이 내려가지 않는 거죠.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다음 문장 중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보세요.

사병이 열사병보다 위험한 거야. 아니죠. 뭐가 더 위험하다고요? 열사병이 더 위험하다고요. 열사병과 일사병에 걸리면 얼른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야 해.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됩니다. 앞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낱말들과 관련된 또 다양한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자고요. 1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초성 힌트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응, 비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뿌리는 수분과 이것을 빨아올리고 줄기를 지탱한다. 자, 뿌리가 뭘 빨아올려요?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는 거죠. 답은 알았지만 다른 문장들도 볼게요. 태아는 태초를 통해 모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리고 규빈이는 시들어가는 강낭콩 화분에 주사기를 꽂아 더잘 자라라고 뭘 공급해 준 거예요? 양분을 공급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양분인 거예요. 자, 또박또박 써주면 되겠죠? 2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낱말이 나머지와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여과의 두 가지 뜻, 두 가지 쓰임에 대해 공부했잖아요.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정수기의 여과 필터는 자주 교체해야 된다. 정수기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를 걸러내는 것.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과입니다. 2번. 공장의 폐수, 더러운 물을 여과하지 않고. 이것도 어때요? 폐수, 액체잖아요. 액체를 걸러내지 않고 강물에 흘려보내면 안 된다. 1번과 2번 똑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3번. 여과되지 않은 커피를. 커피도 액체죠. 액체를 걸러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 같은 뜻이죠. 4번. 한강에서 끌어올린 강물, 액체잖아요. 여과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액체를 걸러내는 것. 자, 같은 뜻입니다. 5번. 잔인한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낸 방송사는 어떤 뜻이에요? 잔인한 장면을 빼지 않고, 액체가 아니죠. 장면을 빼지 않고 방송에 내보낸 방송사는 시청자들에게 원성을 샀다. 5번만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낱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엄마, 장바구니 가지고 오셨어요? 괜찮아. 여기 마트 비닐봉지는 자,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기역이 되는 친환경 봉지란다. 환경에 도움이 된대요. 일반적인 비닐봉지는 어때요? 오랫동안 썩지 않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봉지라는 것은 기역에 어울리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자연에서 분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에 의해서. 그러므로 생분해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자, 기역에 어울리는 말은 생분해입니다. 연소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물질이 산소를 만나서 빛과 열을 내며 타는 현상을 우리 연소라고 하지요. 다음입니다. 정말요? 플라스틱은 가볍고 니은이 쉬워서 플라스틱의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어요? 가볍고요. 또 만들기가 쉬워요. 변형하기가 쉬워요. 가공하기 쉽다는 겁니다. 니은에 어울리는 말 가공이에요. 가공이 쉬워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생분해되는 제품이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니은에 어울리는 말 가공입니다. 그러게 또 어떤 친환경 제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꾸나. 그래서 3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4번 문제 이어서 풀게요.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 보세요. 그녀는 어머니의 골격을 쏙 빼닮았다. 자, 두 가지 뜻이 있죠. 골격. 첫 번째, 일이나 글 등의 기본 틀. 두 번째, 동물의 체형을 이루고 몸을 지탱하는 뼈.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격은 이 뜻이에요. 동물의 체형을 이루고 몸을 지탱하는 뼈. 그러나 이 골격이라는 낱말이요. 때로는 일이나 글 등의 기본 틀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골격을 쏙 빼닮았다. 이때 얘기하는 골격은 몸을 지탱하는 뼈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 글을 쓸때 기본 골격. 글을 쓸때 기본 틀을

타는 거예요. 기본 틀을 세우고 살을 붙여 나가는 방법도 있어. 이때 골격은 1번이 되겠죠. 세 번째, 그 고고학자는 1억만 년전 공룡의 골격 화석, 공룡의 뼈 화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룡은 골격 화석을 발견하여 환호를 질렀다. 이때의 골격도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2번, 두 번째는 1번이랑 이어주면 되는 거네요. 5번입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가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어떤 낱말들이 있어요? 독감, 보리, 이삭, 증세, 탈진, 불순물, 일사병, 침전물. 자, 이런 다양한 낱말들이 있네요. 자, 지금 수학을 앞둔 시기인가 봐요. 자, 추수 시기인가 봐요. 두 어린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변화 보리 등의 곡식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폈잖아요. 이삭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삭이라고 해요. 기억에 어울리는 낱말은 이삭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부분이라고요. 탈곡은 이 이삭에서 나달, 한알 한알 나달을 떨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쭉정이 같은, 여기서 쭉정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고 겉껍질만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 쭉정이 같은 이것 제거를 위해서. 이것 뭐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 불순물이 되겠죠?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키질을 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하면요. 껍질만 있는 이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한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와, 재밌겠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날 해도 되는 걸까? 이것 하면 어떻게? 라고 했잖아요. 뜨거운 날 하면 되는 걸까? 너무 더워서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디귿에 어울리는 말 뭐예요?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탈진하면 어떻게? 뭐뭐 하면 어떻게니까 탈진하면 어떻게? 라고 해야겠죠? 디귿에 어울리는 낱말은 탈진입니다. 탈진하면 어떡해? 벌써 어지러운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것 걸릴까 봐. 그럼 뭐겠어요? 리을에 어울리는 말은 온열 질환 중에 하나인 일사병이 되겠죠. 일사병 걸릴까 봐 걱정되는 거지? 괜찮아. 조금이라도 뭐가 보이면? 일사병이 걸릴 것 같은 증상이 보이면, 증세가 보이면 바로 쉬었다 해보자. 미음에 어울리는 낱말 증세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삭, 불순물, 탈진, 일사병, 증세를 각각 괄호 안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 푸는 실력 대단한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어휘 활용하기 글을 읽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겠죠. 맞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데요. 이튼튼 기자가 전문가를 만나 스트레스 관리법을 취재했습니다. 자, 뭐를 취재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스트레스 관리법을 취재했습니다. 자, 이제 기자의 말입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땡땡 어린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비만이 심각해져. 어머나, 스트레스 때문에 비만이 되기도 하나 봐요. 몸에 골격까지, 뼈까지 이상이 왔다는데요. 땡땡 어린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정신만 힘든 게 아니라 몸도 아프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어떤 날은 탈진할 것처럼 기운이 없어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자, 전문가의 말입니다. 의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없었던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수면 장애. 잠자는 거에도 방해를 합니다. 비만, 과민성 장 증후군, 화장실에 계속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요? 스트레스가 몸에 이러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부터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쉬는 거 중요하겠죠? 가공식품을 피하고, 가공된 식품이 오히려 스트레스에 안 좋대요. 양질의 양분, 몸에 좋은 양질의 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단을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 당연히 중요하고요. 취미 생활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대처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의 내용이었고요.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보기 하나씩 살펴보아야겠죠. 1번입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으니까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했어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으니까 관리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1번 아니겠죠. 2번. 스트레스를 받아도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찾기 어려웠나요? 아니죠. 우리 초등학생 친구 등장했던 거 보면 알수 있잖아요. 막 탈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자, 아닙니다. 3번.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했나요? 관리법 중에 운동하는 거 도움 된다고 했으므로 3번 아닌 거예요. 4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끔 맛있는 가공식품을 먹는 게 괜찮다고 했나요? 오히려 가공식품은 스트레스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양질의 식품을 먹을 필요가 있다고 했으니까 4번 아닌 거예요. 5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 장애, 비만과 같은 여러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었죠? 수면 장애, 비만, 과민성 장 증후군과 같은 여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글에 분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5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예요. 낱말의 뜻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이름을 쓰라고 했네요. 세미.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다는 것으로 보아 탈진은 다리가 저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상태를 뜻하는 거니까 셈이 아닙니다. 예준, 양질의 영분을 섭취하려면 건강식단을 챙겨야 한다고 했으니 양분은 몸에 좋은 약이 아니죠. 약이 아니라 몸에 영향을 주는 성분인 거잖아요. 아닌 겁니다. 혜린, 비만이 심해져 골격까지 이상이 왔다는 것을 보니 골격은 몸을 지탱하는 뼈를 의미하는 것 같아. 맞겠죠? 그래서 혜린이의 말이 맞습니다. 친구가 누구인지 쓰라고 했으니까 혜린이의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잘 풀어줬으니까 또 재미있는 만화를 보면서 익혀갈 수 있는 표현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죠? 역시 넌내 고민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야. 그럼 그럼 우리 우정 영원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보세요. 글쎄 윤서재가 그랬다니까? 진정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있었네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더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호진이한테 내 험담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자,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더니,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는데? 호호호. 진이가 나한테 정말 그럴 줄 몰랐어. 늘 웃으며 대해줘서 난 정말 좋은 친구로 생각했거든. 토닥토닥 표리부동이지 뭐. 표리부동 무슨 뜻일까요? 겉과 속이 달라요, 사람이. 같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네 곁에 내가 있잖아. 자,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더니. 여기서 길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우리 옛날에 길이를 어림할 때 썼던 단위인데 이 1길이라는 것은 사람의 키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길이라는 건 사람의 키의 10배니까 굉장히 물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뜻하겠죠. 이만큼 깊은 물 속은 훤히 보이는데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 속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힘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두 번째 표현이었어요. 표리부동이지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 표리부동에서 표는 겉을 뜻하는 거고요. 리는 속을 뜻하는 겁니다. 즉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0: 가지는 생각이 다름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볼까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름이에요. 표리부동과 비슷한 관용 표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칼로 물베기라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물이 쪼르르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칼이 지나갑니다. 휙! 슉! 어때요? 칼이 닿는 그 순간은 물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칼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물과 물은 붙게 되는 거죠. 사이가 나쁜 것 같았는데 아니 다시 좋은 거예요.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았는데 다시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게 바로 칼로 물베기라는 관용 표현입니다. 두 번째,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 친구를 더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부채질을 하면 불이 더 커지는 거죠. 즉,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자,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더 화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게 바로 표리부동의 뜻과 똑같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니까 표시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매우 먼 길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겉다르고 속다르다에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낱말 무엇인가요? 가공입니다. 어떤 뜻의 낱말이었어요? 기술이나 힘 등을 이용해 원료나 재료를 새로운 제품으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공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써보고요.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낱말들 잘 공부해봤는데요. 중요한 낱말들 많았죠?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로 재미있게 공부해봐요. 친구들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안녕하세요.
1: 생활 속 경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위대한 부자 수업.
2: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1: 오늘의 이야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드디어 찾았다. 갖고 싶었던 핸드폰.
4: 그런데 가격이 시세의 절반? 사진도 멀쩡하고 설명도 좋아 보인다. 이건 완전 득템일까? 그때 판매자의 메시지.
3: 오늘만 이 가격. 지금 바로 입금해주세요.
4: 하지만 잠깐.
3: 왜 이렇게 싸지? 왜 입금을 재촉하지? 왜 앱 밖 링크를 보냈을까?
4: 너무 싼 가격. 빠른 입금 요구. 외부 결제 링크. 중고거래에서는 결제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1: 에휴, 평소 갖고 싶었던 헤드폰이 시세의 절반 가격에 올라왔다면 저라도 마음이 막 급해질 것 같아요. 아, 지금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사는 거 아니야? 그 불안하죠?
5: 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한 번 더 차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저렴한지, 그리고 판매자는 왜 이렇게 입금을 재촉하는지, 그리고 외부 링크를 보

0: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 그래서 오늘은 중국 판매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안전결제와 대표적인 사기 유형,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지켜야 할 거래 매너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0: 네, 먼저 중고거래의 특징을 설명하는 중요한 경제 개념부터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인데요. 그 이게 비대칭이면 약간 시소 같은 것처럼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뜻일까요? 아, 정확합니다. 여기서 비대칭의 비가 아닐 비자를 써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같거나 균형을 이루지 않는 상태를 비대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은 이 거래하는 두 사람이 가진 정보의 양이나 내용이 서로 같지 않은 상태를 말한답니다.
2: 그러면 중고거래에서는 예를 들면은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물건에 관해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설명만 보고 물건의 상태를 판단해야 하잖아요. 판매글에서는 거의 새것입니다. 작동도 너무 잘 됩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사실은 이어폰 한쪽에서 소리가 끊기기도 하고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닿는 거죠.
0: 아니, 그런 중고 물품을 산다면 정말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려는 물건의 상태를 당연히 자기가 판매하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만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이때 정보에 좀 차이가 생기는 거네요.
2: 맞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정보 차이 때문에 구매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 거래를 할 때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됩니다.
1: 네, 맞아요. 판매자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판매글과 사진, 또 거래 후기와 거래 이력, 또 대화 내용 등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모르는 정보를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합니다.
2: 근데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은 무조건 의심만 해야 되는 건가요?
0: 네, 여기서 시세라는 것. 혹시 우리 친구들,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세라는 건 한자로 때, 시에 형세 세 자를 써서, 뭐, 그 당시의 형편이나 세상의 형세를 뜻하는데요. 자, 이때는 일정한 시기에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물건 값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쉽게 말해, 뭐 비슷한 물건이 그때 대체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그 가격을 말하는 거죠.
2: 그러니까 우리는 시세보다 물건값이 저렴하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뭐 자신의 사정이라든지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도 있는 거네요.
0: 그쵸.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득템했다고 하는 거죠.
2: 아, 맞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점은요. 지나치게 싼 가격을 내세우게 되면은요. 오늘만 이 가격, 지금 바로 입금이라는 식으로 결정을 재촉하게 된다면 한 번 더 고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1: 특히 요즘은 중고거래 사기 수법이 정말 치밀하고 정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기 유형들은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첫 번째 사기 유형은요. 가짜 안전결제 피싱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간편 결제 링크를 위장한 수법인데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마치 진짜 결제 창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만든 가짜 링크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 가짜 링크를 보내서 결제를 요구하고 이후에 수수료가 누락됐다라는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 사기 방식입니다.
0: 그런데 사실 그냥 내가 그 링크를 받아봤을 때는 진짜 결제 링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1: 일단 우선적으로 판매자가 중고거래 앱이 아닌 링크를 보냈다면 여러분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중고거래 앱 안에 있는 공식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게 정말 안전하죠.
2: 이어서 최근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수법인데요. 바로 또 다른 유형, 상자 사기입니다. 자, 이 상자 사기를 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사기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기꾼이 물건을 판매하는 진짜 판매자 A에게 접근합니다. 마치 그 물건을 정말 구매할 것처럼 물어보면서 A의 계좌번호를 알아냅니다. 자, 이후에 이 사기꾼은 구매자 B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진짜 판매자 A의

0: 계좌번호를 마치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속여서 알려주고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입금할 때 명의를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입금해라라고 하는 수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1: 아, 그러면 이 B가 보낸 돈은 결국 판매자 A에게 들어가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결국에 A 입장에서는 사기꾼이 돈을 입금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사기꾼의 이름으로 입금해라라고 사기꾼이 B에게 요구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이런 경우에는 돈이 입금되었네라고 A는 착각해서 물건을 사기꾼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사기꾼은 물건을 가로채에 달아나게 되는 거고요. A는 물건을 잃고 B는 돈을 잃고 또한 A와 B는 서로 원치 않은 사건, 더 원치 않은 피해, 나아가서는 원치 않은 소송에도 휘말리게 될수 있는 아주 교묘한 수법입니다.
1: 아, 네. B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A가 이제
0: 피해를 받을 수
1: 사기고
0: 있는 거죠.
1: 사기꾼으로 막 몰릴
0: 네,
1: 수도 있고. 아,
0: 맞습니다.
1: 정말 황당한. 저는 이런 3자 사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다양한 사기 방법들이
0: 네.
1: 있군요. 네,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실제 판매자가 아닐 수도 있다니. 네. 자, 그 외에도 뭐 저는 이런 것도 들어봤거든요. 택배 상자를 열었더니 물건 대신에
2: 벽돌?
1: 벽돌을 넣어서 보내는 뭐 그런 벽돌 배송 이런 사기도 있고, 또 예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뭐 예약금을 보낸 뒤에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약속된 물건도 보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좀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추가로 돈을 보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0: 뭔가면
1: 그럴 때는 이제 채팅 내용이나 뭐 송금한 내역 같은 것들을 보관한 뒤에 보호자에게 알려서 플랫폼 신고를 하거나 뭐 필요한 경우 경찰 상담 등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3: 이러한 중고거래의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플랫폼의 공식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건데요. 안전결제는 구매자가 낸 결제 대금을 제3자인 결제대행기관이나 거래 플랫폼이 잠시 맡아두었다가 구매자가 물건을 받으면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0: 이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판매자의 계좌로 물건값을 바로 보내는 방식에 비해서 물건을 받지 못할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3: 맞아요.
0: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요. 안전결제를 이용했다라고 해서 물건의 품질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액을 그리고 물건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는 과정 꼭 필요합니다.
1: 아, 그렇다면 안전결제는 이 결제 방식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후기가 많거나 이 평가 점수가 높으면 믿을 만한 판매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한 사기도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한 뒤에 뭐 기존에 있던 좋은 후기, 거래 이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매자를 안심시키는 그런 사기도 있어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좋은 후기와 거래 이력도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과거 판매글과 지금 판매글의 말투나 판매 품목이 지나치게 달라요. 또 갑자기 고가의 인기 상품을 너무 저렴하게 올렸다면 여러분,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0: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채팅창이 아닌 다른 메신저에서 대화하자라고 유도를 한다라든지, 혹은 계정의 이름과 전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위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1: 어쨌든 거래 위험을 좀 줄이려면 이 결제할 때는 플랫폼의 공식 안전 결제를 이용한다거나, 또왜 우리 직접 만나서 직거래라고 하잖아요. 물건을 좀 직접 만나 확인한 뒤 거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3: 네, 맞아요. 안전결제는 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물건값 외에 그런 비용까지 생각하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때 알아두면 좋은 경제 개념이 있죠?
0: 맞습니다. 바로 거래 비용입니다.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건값 이외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 노력, 뭐 예를 들면 교통비, 수수료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이 거래 비용은 이 물건값 자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네요. 뭐 물건의 시세나 상태를 확인하려는 노력,

0: 또 직거래 장소까지 이제 가는데 시간과 뭐 노력, 뭐 교통비 이런 게다 들잖아요. 또 안전결제 수수료 이런 것들이 거래 비용에 포함되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안전결제 수수료를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기 피해를 입어서 여러분 더큰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래를 위해 쓰는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낭비되는 돈이 아니라 더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2: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건을 직접 보고 상태를 확인한 뒤에 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하지만 직거래라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이제 현장에서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1: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능하다면 보호자와 함께 거래를 진행하는 게 좋겠고요. 동행이 힘들다면 보호자에게 거래 사실과 시간, 장소를 알리는 게 좋고요. 요즘은 대중교통 역사, 뭐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곳, 또 공공장소, 뭐 경찰서, 뭐 이제 앞에, 마당이라고 하나요? 경찰서 앞에 뭐 CCTV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된 곳에서 중고거래, 안심, 거래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요. 그러한 어떤 안전한 공간을 통해서 중고거래를 하는 방법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럼 경찰서 옆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2: 정말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 혹은 공공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제품이라면요, 돈을 보내기 전에 전원은 켜지는지, 뭐 충전은 되는지, 혹은 화면, 소리, 버튼은 정상인지 등등을 한번 직접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0: 네, 이 직거래. 혹시 판매자가 시간이 없다, 입금부터 막 재촉을 하더라도 이렇게 확인할 건좀 확인해야겠죠?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두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유나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해서 중고거래를 잘 끝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또 색깔이라든가 또 개인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중고거래에서도 혹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안타깝게도 사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서 적용되는 규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쇼핑몰 사업자에게 물건을 살때 적용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환불 가능 여부는 꼭 여러분들이 판매자와의 약속, 플랫폼의 규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아, 네. 이렇게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환불받기 어려울 수가 있군요. 네, 하지만 받아본 물건에 판매자가 미리 알리지 않은 하자가 있거나 또 판매글의 설명과 달리 고장난 물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네, 이때는 이제 거래의 내용, 또그 하자가 얼마나 심한지 정도에 따라 뭐 거래 취소나 환불, 손해배상 등까지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1: 따라서 거래 전에는요, 물건의 상태와 구성품, 하자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사실 중고거래는 우리가 물건과 돈만 오고 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물건과 돈뿐만이 아니라 서로 시간을 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서로 거래 매너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0: 이 매너 정말 중요하죠. 이 거래 매너라고 해서 딱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약속한 시간과 장소 지키고, 또 물건의 상태 솔직하게 설명하고, 또 상대방의 시간과 개인 정보를 존중하는 태도. 이게 바로 거래 매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채팅 내용, 상대방 정보와 상대방 계좌번호, 송금 내역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하고요.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서 함께 신고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측에도 바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2: 만약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괜히 혼날 것 같아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꽁꽁 숨기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더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윤복쌤이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1: 자, 여러분, 오늘은 중고 거래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사기 유형과 거래 비용, 거래 매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0: 네, 만약 판매자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을 내세우면서 외부 결제 링크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선입금을 재촉한다면 네, 일단 거래를 멈추고 이 판매 정보, 결제 방법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낸 돈을 바로 판매자에게 보내지 않고 물건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선입금, 2번 직거래, 3번 안전결제, 4번 계좌이체.
2: 정답은
0: 3번 안전결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낸 그런 링크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중고거래 앱 안에 공식 결제 링크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2: 자, 우리 나머지 보기들도 중고거래에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둬야 되는 개념인데요. 먼저 1번 선입금은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입금하는 방식이고요. 2번 직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돈과 물건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계좌이체는요. 은행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거래 방법을 계좌이체라고 하는 겁니다.
1: 자, 여러분, 아무리 갖고 싶은 물건이라도 절대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말기로 해요.
2: 자, 우리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경제 위대한 부조수업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3: 안녕!

0: 디나. 네, 부르셨나요? 저는 음성인식 AI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알아듣는 비결이 궁금하시다고요? 비결은 수학에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음성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텍스트나 명령으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사람의 음성을 받아들여 시간에 따라 소리가 얼마나 커지고 작아지는지를 기록해 파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소리를 숫자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X축이 시간, Y축이 소리의 크기입니다. 기계는 소리를 그림처럼 보지 않고 이렇게 시간에 따른 숫자의 함수로 이해합니다. 단어 공부도 해야 하죠.
1: 엄마.
2: 엄마.
3: 엄마.
4: 엄마.
5: 엄마.
6: 엄마.
3: 엄마.
0: 저는 수십만 개의 발음 데이터를 학습하여 발음의 핵심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특징값들의 평균을 구하죠. 이 평균값을 엄마라는 발음의 핵심 패턴으로 저장합니다. 이제 이 값과 가까운 특징값을 가진 소리는 엄마라는 단어로 변환할 수 있게 되죠. 문제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 엄마.
2: 엄마.
3: 엄마.
4: 엄마.
5: 엄마.
6: 엄마.
3: 엄마.
0: 개인의 차이까지 수학적으로 처리해야만 음성인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산과 표준편차라는 3포도 개념을 사용합니다. 표준편차 시그마는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0: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목소리가 달라도 엄마의 핵심 발음 특징값들이 평균 주변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계산해 다양한 인간의 음성을 유연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인간의 목소리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소리를 함수로 바꾸고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같은 통계 개념을 활용하여 단어의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게 수학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1: 네,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송입니다. AI가 직접 들려주는 음성인식 기술의 비밀. 어떠셨어요? 여기도 중학수학이 들어가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이 음성인식 기술에는 수학 내용이, 우리 중학수학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개념은 편차,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예요.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을 배운 이후에 편차, 분산, 표준 편차라는 걸 다루곤 하는데요. 그 편차는 무엇이었냐? 각 변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양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걸 하죠. 분산은 어떤 자료에서 각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구합니다. 왜?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곱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양수화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구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무엇이었느냐? 그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 왜 제곱근 중에는 풀마가 둘 다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음이 아닌 제곱근을 택해서 그냥 루트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AI가 어떻게 음성인식을 하게 되는지 그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랑 이 AI 음성인식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 제가 음향학을 또 공부해 왔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하는 거를 그 주파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음의 높낮이에 따라가지고. 근데 모음이, 우리 아에 이오우 있죠? 이 모음이 F1, 지금 여기 F1, 이거 포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F1이랑 F2로 잘 나타내질 수 있대요. 그럼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를 해요. 그럼 엄마라는 단어에는 모음이 몇 개가 있죠? 어랑 아 해서 두 개가 있죠. 그럼 어라는 단어에, 어라는 모음에도 F1, F2가 있고 아라는 모음에도 F1과 F2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AI는 어떻게 학습하느냐? 무수히 많은 사람,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하는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 데이터 속에서 예를 들어 내가 아라는 걸 학습하고 싶다. 그럼 아의 F1과 F2를 계속 학습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들에 뭐가 있을 수 있어? 평균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균으로 다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떨어진 만큼을 계산하기 위해서 편차를 구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통해서 분산을 구하고 그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AI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I가 아라는 모음을 학습하기 위해서 8가지 데이터를 학습했나 봐요. 그 각각의 데이터가 670, 730, 720, 770, 730, 790, 690, 740의 F1을 가졌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일단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8분의 670 더하기 730 더하기 720 더하기 따따따 해가지고 이 8개를 다 더하면 돼요. 740. 이거를 다 계산해 봤더니 8분의 5840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 730이 됩니다. 아, 평균은 730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평균을 통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편차랑 편차 제곱을 각각 구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평균이 730이었기 때문에 편차가 여기는 마이너스 60. 그럼 편차 제곱은 3600이 되겠네요. 자, 730은 편차가 0이겠죠? 그럼 여기 편차 제곱도 0. 720은 마이너스 10 제곱하면 100이겠고요. 770은 평균이 730이니까 40. 여기 1600. 여기 0, 0. 790이면 평균 730, 60. 3600. 여긴 어떻게 나오지? 마이너스 40이다. 그럼 1600. 자, 740이니까 편찬 10. 자, 그럼 제곱해서 100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곱의 평균이죠. 자, 그래서 8분의를 또 합니다. 8분의 3600 더하기 100, 더하기 1600. 근데 3600, 1600, 100이 또 있죠. 곱하기 2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다 계산해 봤더니, 선생님 미리 다 계산을 해 봤어요. 봤더니, 1325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분산이고, 우리는 뭘 구한다? 표준편차. 어떻게? 분산했다가 루트 씌워서. 자, 그래서 이것도 미리 해 봤습니다. 미리 해 봤더니, 표준편차가 36.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라는 모음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잖아? 어떤 모음이 들어왔어. 그때 F1이 들어옵니다. 그때 730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아까 36.4였거든요? 730 더하기 36.4. 그리고 730-36.4. 계산하면 693.6이고요. 자, 요거는 766.4가 나옵니다.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내가 아라는 모음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요런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럼 680은 어때요? 아까 말했던 693.6. 잠깐만 여러분. 693.6부터 766.4입니다. 680은 어때요? 안 들어왔네. 아가 아니다. 750은 들어오네. 720 들어왔네. 700 들어왔습니다. 770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은 우리가 음성이 들어왔을 때 이게 아 발음인지 아닌지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중학수학이 음성인식 기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뭔가 우리 AI를 통해서 음성을 얘기할 때마다 평균, 표준편차, 분산이 떠오를 것 같지 않나요?

0: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입니다. 어느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패턴을 같이 공부하게 될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숙제하는 중이야. 숙제, 여러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언가 하는 중이야. 우리 버디아의 대화 보면서 표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Hi, Hyunwoo. You look busy.
2: Hi, buddy. Yes, I'm busy because I'm doing my homework.
1: Oh, I see. You can say,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2: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1: Great.
0: 영상 잘 보고 왔을까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또 소개해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i, 현우라고 버디가 먼저 인사를 해요. You look busy. 근데 현우가 굉장히 바빠 보이나 봅니다. 너 바빠 보이는데? 라고 해요. 현우가 뭐 하고 있을까요? Hi, buddy. Yes, 맞아. I'm busy. 나 바쁜데. Because I'm doing my homework. 내가 숙제하느라 바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디가 한 가지 표현을 제안을 해줘요. Oh, I see. 알겠다. 너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You can say.

0: doing my homework. 숙제를 하는 중이다.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들으셨을까요? 바로 오늘의 패턴, I'm in the middle of 라고 하는 말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I'm doing my homework 라고 해도 되지만 I'm in the middle of 라고 표현을 해주면 내가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다, 한창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라고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 뭐 하는 중이다? 숙제하는 중이다. 한창 바쁘다. So great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 마무리 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키 패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in the middle of. Middle, 중간이란 의미이죠. 그래서 나 뭐하는 중간에 있다 라는 뜻이라 나 뭐하는 중이야, 한창 이거 하고 있어 라고 할 때 영어로는 I'm in the middle of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of 뒤에는 뭘 하는 중인지 얘기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 예문 같이 말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이에요. I'm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요리 좋아하는 친구 있을까요? 나 저녁 식사를 요리하는 중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making dinner 라는 말로 마무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입니다. I'm in the middle of reading a book. 나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책 읽고 있어. 한창 책 읽는 중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예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in the middle of cleaning my room. 여러분들 방 청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나 한창 방 청소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도 I'm in the middle of 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패턴, 버디어의 대화 다시 연습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Hyunwoo, are you busy?
2: Hi, buddy. Yes,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science homework.
1: What's it about?
2: It's about planets and the solar system. Some of the questions are pretty tricky.
1: Wow, that sounds interesting. Want some help?
2: Yes, I need your help.
1: Let's go through them step by step and check our answers carefully.
2: Great. I get it better when someone helps me.
1: Let's get started.
2: Hi, buddy. Yes,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science homework. Hi, buddy. Yes,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science homework.
1: What's it about?
2: It's about planets and the solar system. Some of the questions are pretty tricky. It's about planets and the solar system. Some of the questions are pretty tricky.
1: Wow, that sounds interesting. Want some help?
2: Yes, I need your help.
1: Let's go through them step by step and check our answers carefully. Let's go through them step by step and check our answers carefully.
2: Great. I get it better when someone helps me.
1: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0: 영상 잘 보고 왔을까요? 연습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긴 대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중요 표현 그리고 추가 표현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우, are you busy? 바로 이제 물어봐요. 현우야, 너 바빠? 바빠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Hi, buddy. 안녕, 버디야. Yes, 맞아.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science homework.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숙제를 하는지 얘기해 주네요. I'm in the middle of. 나 중간에 들어가 있어. 나 그래서 한창 뭐 하느라 바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라 바쁘냐면 과학 숙제를 하느라 바빠? 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what's about? 그래서 그게 뭐에 대한 건데 과학 숙제인 건 알겠는데 그거 주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So it's about 뭐에 대한 거냐면 planets 이 단어 알까요? 행성이라는 뜻이요. 행성과 and the solar system 태양계에 대한 거야. 천문학이나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말들입니다. So some of the questions, 질문 중에 몇몇 질문들이 are pretty tricky, 꽤나 tricky해. 이때 tricky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제가 뭐하다, 까다롭다, 혹은 다루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몇몇 질문들이 꽤나 까다로워 다루기가 힘들다.

go through라는 표현을 활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문제들이 되겠죠? 문제들을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답을 주의 깊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자. So great, 좋아. I get it better. 더 잘 이해를 하겠지. When someone helps me.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더 잘 이해를 할 거야. So let's get started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Let's get started. 노래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바로 시작하자 라는 말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Let's start.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새롭게 해보자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Let's get started.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마무리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패턴 정리해보면서 강의 마무리해볼게요. Today's pattern. 숙제하는 중이야. 자,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다?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나 지금 숙제하는 중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미션, today's mission은 I'm in the middle of 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몰두하고 있는 일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I'm in the middle of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스토리 한국사, 활동북으로 함께하고 있는 박용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일제 무단 통치와 3.1 운동 정리해 볼 건데요. 핵심 개념 확인해 보고 문제를 함께 풀어 볼 겁니다. 먼저 흐름으로 핵심 개념 확인해 보죠. 일제 무단 통치와 3.1 운동. 먼저 일제 무단 통치와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일제는요,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무단 통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식민 통치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고자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죠. 이때 일제의 식민 지배를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해요. 한편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는데요. 민족 자결주의는 한 민족은 그들의 독립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흐름을 타고 만주와 일본에서 독립운동가와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요.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이지요. 이 3.1 운동은요,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흩어져 있었던 여러 임시정부가 통합되어 수립이 되었고요. 이 역할은 국내외 비밀 연락망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이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독립운동을 전 세계 곳곳에 알리기도 하고요. 독립운동 비용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한 등 여러 활동들을 전개 나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흐름으로 핵심 개념 확인해 봤고요.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풀며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먼저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 문제인데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일제는 대한제국을 조선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또한 통치를 위해 바로 이 기구를 설치하는데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세운 이 통치기구의 이름은 바로 조선총독부이죠. 조선총독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조선총독부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조선 총독부. 다음 확인 문제 보죠. 6번 문제인데요. 3.1 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틀린 것에 가위표 하세요라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즈음 영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다는 소식을 독립운동가들이 접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영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 가위표해 주면 되고요. 2번, 천안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던 유관순이 체포되었습니다. 맞고요. 3번, 3.1운동 이후에 일제는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않고 무단 통치를 더 강화했다라고 했는데요. 3.1운동 이전에는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무단 통치를 실시했지만 이 3.1운동 이후에는 좀더 부드럽게 통치하는 문화 정치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가위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문제 두 문제 만나봤고요. 이제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 실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만나볼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밑줄은 여기 그어져 있습니다. 회사령이 실시된 시기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을 조사해서 사진과 함께 올려주세요라고 했고요. 그 아래를 보니까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다. 그리고 관리와 교원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사령은요, 1910년에 내려졌는데요.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면 조선총독부에 꼭 신고하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를 골라주면 되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도 알수 있다시피 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는요. 태형령, 그러니까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령을 제정해서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또 제복을 입고 칼을 차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홍범 14조는요, 갑오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종 황제가 홍범 14조 반포했죠. 이번 궁극기무처 역시 갑오개혁과 관련된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기구이고요. 3번,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지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비용을 마련하고자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잖아요. 4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것은요, 1919년 3.1운동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죠. 다음 공고가 발표된 시기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공고를 보니까요. 토지조사 사무원 생도 모집, 조선총독부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할 사무원 및 기술원 생도를 모집합니다. 여러 가지 도움말이 있지요. 토지조사 사업, 조선총독부 이 말들을 보고 우리는 이 시기가 바로 1번 문제처럼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합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농광회사 설립은요, 일제강점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죠. 한번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요,
조선 태영령이 시행되기도 하고요. 또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기도 했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대 일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화폐정리 사업은 대한제국 시기에 일제의 강요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죠. 밑줄근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말풍선을 보니까요. 이 사진을 보면 경무부와 헌병대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네요. 라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 일제는 군사경찰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맡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헌병은 군대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요. 이러한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시행했다,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병이 이때는 어떤 재판 없이 사람들을 벌을 주거나 가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바로 역시 1910년대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무단 통치 시기라고 떠올려주면 되겠네요. 토지조사 사업, 헌병경찰제, 제복을 입고 칼을 차는 교사 모두 공포감을 심어주는 이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선택지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한성순보를 발간하는 관리. 한성순보는요, 조선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근대식 신문입니다. 1880년대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3번, 머리를 짧게 자르는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는 유생. 이것은 1895년도에 있었던 을미개혁과 관련된 일이고요. 4번, 경인선 철도 개통식을 구경하는 청년.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 개통은요, 1899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이런 헌병 경찰제, 토지조사 사업,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 공포감을 주는 무단 통치를 일제가 실시했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또 시기 문제입니다. 밑줄근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인데요. 볼까요? 자, 판결은 어떻게 됐소? 태영 90대랍니다. He does, who does? 간수의 헤어나가는 소리와 함께,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더위에 마비된 길을 찔렀다. 그것은 태 맞는 사람의 부르짖음이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해설은 이 소설은 일제에 의해 조선 태영령이 시행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정리해 봤죠? 조선 태영령, 헌병경찰제, 토지조사 사업, 이러한 것들은 모두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무단 통치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1번은요, 경성제국대학이 나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제복을 입고 칼을 찬 헌병경찰제 무단통치 시기에 일어났죠. 정답은 2번입니다.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는 유생, 조선책략 유포는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4번, 국민징용령에 의해 끌려가는 청년. 국민징용령은요, 일제가 전쟁을 확대해 나가는 1930년대 후반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선택지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가민족 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가를 먼저 찾아보면은 여기 작게 있습니다. 자, 아래를 좀더 보죠. 1919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래요. 1919년 하면 이미 하나 떠올려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용. 경성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만세 시위. 이미 여기서 우리는 가가 어떤 운동인지 알아내야 되겠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요. 탑골 공원에서 만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운동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 문제는 3.1 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한 문제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자, 오른쪽을 보니까 제암리 사건이 나오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4월 초 화성 일대에서 만세 시위가 격렬해지자 4월 15일 일본 군경이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한뒤 30여 명을 학살하고 교회와 인근 민가 등에 불을 질렀던 그런 만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는 3.1 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주면 되는데요. 1번. 독립의금부가 조직되었다. 3.1 운동 이전의 이야기고요. 2번.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역시 1907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3.1 운동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3번.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교육 입국 조서는요, 갑오개혁 때 반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이전의 이야기이죠. 1894년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래요. 이 3.1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고요. 한편,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 6번 문제 살펴봅니다.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종의 장례 행렬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고종의 장례 기간 중 일어난 이 운동은 탑골공원 등 도움말 하나 나왔고요. 학생과 시민들의 만세 시위로 또 도움말이 나왔습니다. 시작해서 전국으로 이 만세 시위가 확산했대요. 방금 5번 문제에서 봤던 그 3.1 운동과 관련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6번 문제는요, 3.1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선택지 1번부터 차근차근 보죠. 청나라 군대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이것은요, 두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1882년도에 있었던 임오군란과 1884년 단 3일 만에 진압된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다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죠. 정답은 아니고요. 2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은 것은요, 1907년부터 전개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정답은 아닙니다. 3번, 황국중앙총상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요, 상권수호운동인데요. 당시에 나라에서 허가한 시전 상인들이요, 이 외국 상인들이 시장을 잠식한다라는 것에 대해 대항하여 벌인 운동이 바로 상권수호운동입니다. 4번이 정답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3.1 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6번의 정답으로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7번 문제 만나봅니다. 가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말풍선을 보죠. 상하이에서 수립된 가가 발행한 독립공채입니다. 여기서 이미 눈치를 채야 돼요. 공채는 대부분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발매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완전히 독립한 후에 이자를 더해 상환 돌려주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가가 독립공채를 발행했는데요. 바로 이 가는 뭐냐?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의 결과 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어디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한성순보는요, 조선 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정부가 발행한 근대식 신문이고요. 2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주와 유럽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구미위원부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만민공동회는요,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고요. 4번, 신흥무관학교는요, 신흥강습소라고도 하는데요. 이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설립했기 때문에. 따라서 7번 문제와 정답은 2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만나봅니다.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 엄마를 키우면서 쓴 일기야. 네 할아버지랑 나는 3일

0: 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소립된 이미 도움말이 나왔습니다. 가가 창사로 옮겼을 때 합류해서 독립운동을 했어. 김구 이시영 선생님이 네 엄마를 참 예뻐하셨지. 와, 그 힘든 독립운동을 하시면서도 육아일기를 쓰셨네요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가는 뭐냐면요. 3.1 운동을 계기로 수립됐고요. 방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중국 상하이에 수립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네요. 1번 독립공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요. 독립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것은요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고요. 3번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것은요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한 일입니다. 4번에 잡지 어린이를 발간한 것은요, 방정환 선생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우리는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한 핵심 개념과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환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목차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강도를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곡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과학을 맡은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과학자꿍 예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계속 화학 파트의 문제들을 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도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야 하는지 탐구 목표를 먼저 볼 겁니다. 여러분은 탐구 목표를 보고 선생님과 차근차근 개념을 탐색한 다음에 차곡차곡 문제풀이를 할 때 그때 초등학교 과학과 중학교 과학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서술형 문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나만의 중학과학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는 전략을 같이 세워봅시다. 그러면 예슬쌤의 과학 글쓰기 연구실의 오늘 목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 단원과 이 단원을 함께 볼 겁니다.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1학기 때 4단원 여러 가지 기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기체의 부피도 달라지는데 이 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아, 내가 과학 개념을 배우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이 과학 개념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도 함께 공부해보자 라는 목표죠. 중학교 때도 이 내용 똑같이 다룹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함께 볼게요. 중학교 과학 1학년 6단원 기체의 성질에서는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배우는데 이것을 실험 결과로부터 알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변해. 이렇게 바로 알려주기 전에 실험을 먼저 보여주고 이 실험 결과로부터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목표로 명시되어 있고요. 또한 하나 더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중학교 과학에서 특히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어떠한 현상을 입자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그것이 목표에도 딱 하고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입자가 무엇이냐?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알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학 현상들은요, 그 입자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똑같이 다루고 있지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중학교에서는 그 현상을 입자 관점에서 입자 모형으로 분석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아, 이러한 점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오늘 문제를 풀기 전에 관련된 개념을 차근차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개념 탐색 초등학교 과학 내용입니다.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관찰하기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아,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실험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이 그림을 먼저 보면 뜨거운 물에 이 삼각 플라스크를 넣기 전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이 삼각 플라스크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 삼각 플라스크 위에 무엇이 씌워져 있죠? 고무풍선이 씌워져 있네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이 삼각 플라스크에 씌워져 있는 고무풍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고무풍선을 씌운 뒤이 삼각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과 얼음물이 담긴 수조에 각각 넣고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고무풍선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 부풀어 올랐을까? 오므라들었을까? 부풀어 오릅니다. 즉, 뜨거운 물은 온도가 어때요?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아요. 기체의 온도를 높여줬더니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됐어? 부피가 커졌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온도를 낮춘 것이 세 번째 그림이죠. 얼음물에 넣었어요. 얼음물의 온도는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온도를 낮췄어요. 온도를 낮췄더니 이 고무풍선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그림에서도 볼수 있듯이 부풀어 오르냐? 아니, 오므라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기체의 온도를 낮췄더니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됐어? 오므라들었어? 부피가 작아졌어. 부피가 작아졌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기체는요, 온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두 번째 괄호도 같이 채워주세요.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감소합니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이거 우리 앞에서 탐구 목표에서도 확인했듯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어야겠죠? 사례는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뜨거운 음식에 비닐랩을 씌우면 처음에는 윗면이 쭉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비닐랩으로 포장한 음식이 식으면

그럼 이 랩이 어떻게 될까요? 뽕냥 하고 부풀어 올랐던 이 랩이 음식이 식으면 쭉 가고 오목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목하게 들어간다. 이것 또한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니까 부피가 증가했고,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부피가 작아진 사례가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은 이 현상을 정말 자주 봤거든요. 왜냐? 선생님은 이 중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걸 주문했을 때 짬뽕이다. 그러면 거기에 비닐랩이 씌워져 있거든요. 처음엔 엄청 뜨거워요. 비닐랩이 빵빵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식으면서 비닐랩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거.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마개를 닫은 빈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은 후 시간이 지나면 페트병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런데 이 찌그러진 페트병을 밖에 꺼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퍽 하고 펴지면서 소리가 크게 나는 경우 느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냉장고 안에서 찌그러져 있던 페트병을 밖에 꺼내 놓으면 페트병 속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찌그러진 부분이 빵 하고 펴집니다.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있던 것을 밖으로 꺼냈으니 바깥은 냉장고에 비해서 비교적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었길래 펴진 거죠? 부피가 증가한 것이죠. 이렇게 일상생활 속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과학에서는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목표에서 보였다시피 실험을 통해서 이 관계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이 나와 있죠. 압력은 일정해요. 우리 압력이 일정하다는 말을 꼭 앞에 적어주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압력도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 보일 법칙이죠. 기체의 압력도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게 뭐야? 기체의 압력이 아니라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두고 기체의 온도만 바꿔주는 거예요. 실험을 보니까 상온의 물에 담긴 주사기가 있습니다. 이런 주사기 본적 있나요? 피스톤을 쭉 누를 수도 있고 피스톤을 쭉 당길 수도 있는데요. 여기 실험에서는 피스톤 건드리지 않습니다. 상온이라고 하면 평상시의 온도를 이야기해요. 이때 기체의 온도를 높여요. 어떻게 높일까? 이 주사기 속 기체의 부피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뜨거운 물에 담근 거예요. 다시 온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온도를 낮추려면 얼음 물에 담그면 돼요.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일정량의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험 결과 함께 봅시다. 기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부피가 보였는데 온도를 높였더니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오, 증가했네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기체의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됐어요?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감소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를 알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져?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중학교에서는 입자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입자 관점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기체의 온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기체의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기체 입자들의 운동이 둔해질까? 활발해질까? 맞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들이 운동이 막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는 어떻게 될까? 더 빨라져요. 활발해지고 빨라진다. 그러면서 기체 입자의 충돌 세기와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 입자들이 막 활발해지고 막 빨라지면 막 충돌하는 횟수와 세기도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될까? 충돌하는 횟수와 충돌하는 세기도 빨라지고 이 입자들도 막 활발해요. 그러면 기체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입자 관점에서 분석해 보니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를
알겠

있네라는 거 느껴지나요?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우리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는 이 관계를 어떤 과학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법칙을 부릅니다. 어떤 과학자냐? 이 법칙을 알아낸 과학자 샤를입니다. 샤를 법칙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하고요. 우리는 이 샤를 법칙이라는 이 용어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샤를 법칙이란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온도가 변하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또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그래프인데, 우리 그래프를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거,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가로축은 온도예요. 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구나. 세로축은 부피예요. 아, 위로 갈수록 부피가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선생님이 점을 좀 찍어볼게요. 여기 이 점은 무엇을 뜻하느냐? 온도는 50도, 부피는 요 정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 이 점, 이렇게 세 개의 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온도가 점점점 높아졌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커졌냐? 부피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는 게 여기, 여기서 보여지죠. 이 A라는 것은 어떠한 값을 뜻하는 지금 문자인데요. 이 A리터만큼 커지고 A리터만큼 부피가 커졌죠.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라는 게 그래프에서도 보입니다. 이것이 무슨 법칙이라고? 샤를 법칙이라고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알아낸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까지 차근차근 개념 탐색을 잘 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강의의 핵심 포인트, 서술형 문제를 같이 풀어봐야겠죠? 차곡차곡 문제풀이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텝 1. 초등과학 서술형 문제인데요. 우리 만점한 과학 교재에서 선생님 가지고 왔고, 125쪽에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찌그러진 탁구공을 어떻게 하려고 한대요? 펴려고 한대요. 그때 가와 나중 어느 물에 넣어야 되는지를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이 서술형 문제에서는 무엇을 묻고 싶은 거야? 이 찌그러진 탁구공을 펴려면 가와 나중 어느 물에 넣어야 되는지 일단 적어야 돼요. 가인지 나인지 적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까닭을 같이 써야 해요. 무엇을 써야 하는지 꼭 체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펴려고 한다는 건이 탁구공 속 공기의 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의 부피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의 부피를 크게 하려면 온도를 높여야 될까, 낮춰야 될까?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은 거고, 얼음 물은 온도가 낮은 거예요. 공기의 부피를 높이려면, 공기의 부피를 증가시키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온도를? 맞아요.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면 가와 나중에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라는 것을 꼭 언급한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이야기해야겠죠. 이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모범 답안 함께 보겠습니다. 가에 넣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넣으면 탁구공 안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가 우리가 까닭을 표현하는 것이죠. 방법이죠. 그리고 뜨거운 물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을 뜻하며 온도가 높은 물에 넣어야만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으면 모범 답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여러분의 손으로 답안을 적어보세요. 다음, 스텝 2. 중학과학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뜨겁게 가열한 컵을 물이 들어있는 페트리 접시 위에 거꾸로 세워놓으면 컵 속으로 물이 쑥 빨려

왜 물이 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지 그 까닭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중학교 과학에서도 비슷한 듯한 이 내용을 다루면서 문제가 나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스텝 1에서 풀었던 내용이랑 조금 다른 점을 생각해 보면, 아까 문제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방법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너가 알고 있니? 이 정도였어. 이 정도였다면, 중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는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내 사고 과정을 서술하게 해요. 현상을 보여줬어. 아까는 찌그러진 탁구공 펴려면 어디 넣어야 되게? 요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면서 내가 그 이야기, 그 까닭을 내가 서술해야 되는 거죠. 차이가 느껴지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뜨겁게 가열한 컵입니다. 뜨겁게 가열, 열을 가해줬다, 열을 더해줬어. 그러면 이컵 속의 공기의 온도가 어떤 상황이에요? 컵속 공기의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식죠. 그쵸? 컵속 공기의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그러면 온도가 낮아져서 부피가 감소한 만큼, 그 감소한 만큼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키워드를 생각해 볼까요?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를 표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적어야 하는 상황이죠? 이 물이 빨려 들어가는 까닭을 서술해야 되는 상황이죠. 한번 서술해 볼게요. 컵의 온도가 낮아지면, 자,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말 표현했습니다. 컵속 공기의 부피가 감소함으로, 아, 공기의 부피가 감소한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함으로 컵 속으로 물이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죠. 어때요? 중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지만 우리 충분히 풀수 있죠. 그쵸? 자, 여러분이 손으로 적어보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음 문제. 다음은 자동차 타이어에 넣은 공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동차가 도로를 빠르게 달리면 타이어와 도로가 접촉하면서 타이어의 온도가 높아진대요. 오, 생각해 볼게요. 우리 빠르게 달리면 이 타이어와 이 지면이 계속 닿으면서 마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죠. 알겠어요. 다음, 타이어 속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면,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면 타이어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줄글로 읽으면서, 그래, 이해가 되었어요. 세 번째 점 보겠습니다. 여름철 도로의 온도는 겨울철보다 높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세 개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죠. 여름과 겨울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여름과, 아이고, 선생님이 요거를 살짝 지우고 겨울을 띄워서 적어 볼게요. 겨울. 자, 여름과 겨울의 차이점, 온도죠, 온도. 온도가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낮다. 그런데 이 도로의 온도니까 타이어의 온도, 타이어 속 공기의 온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서로 영향을 미치죠. 타이어 속 공기의 온도도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죠. 그쵸?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알수 있느냐? 부피죠. 타이어 속 공기의 부피가 여름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높고 겨울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낮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이 자료를 이용해서 타이어의 부피가 일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타이어에 넣는 공기의 양을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무엇을 써야 하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있죠? 무엇을 써야 하는지 체크하고 키워드를 생각해 본다. 묵히. 자, 무엇을 써야 하냐? 여름과 겨울의 부피, 타이어 부피가 일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타이어에 넣는 공기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교해야 돼요. 이거 먼저 적어야 돼요. 여름에 많이 넣어야 되는지, 겨울에 많이 넣어야 되는지. 오케이? 그리고 그 까닭을 서술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언급해야 돼요. 생각해 볼게요. 여름과 겨울에 타이어의 부피가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타이어의 부피가 커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때 여름에 타이어 속 공기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줄여야겠죠. 조금 작게 넣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지를 서술할 때이 공기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꼭 얘기해 줘야 된다. 모범 답안 함께 보시죠.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타이어 속 공기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그쵸? 타이어 속 공기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타이어의 부피가 일정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타이어에 넣는 공기의 양을 더 작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여름에 더 작게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까닭을 어떻게 서술했어? 여름철이 온도가 더 높으니까 부피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를 언급해줬어요. 그쵸? 여러분이 이것과 똑같이 적지 않아도 키워드 들어갔고 그 의미가 맞으면 충분히 정답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도 한번 써보는 것 추천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중앙 뉴런에 있는 문제고요. 다음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도 자료 1, 2가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중학교 과학 문제, 서술형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서술형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답할 때 주어진 제시문의 자료를 이용해서 적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료 1.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아, 뜨거운 물 동그라미. 뜨거운 물에 넣었다는 거, 온도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기체의 온도를 높인 거예요. 풍선의 크기가 커지고, 아, 풍선의 크기가 커졌네. 이거 부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부피가 증가한 거예요. 차가운 물에 넣으면 차가운 물의 온도가 낮은 거예요. 풍선의 크기가 작아졌어요. 아, 부피가 감소했습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료 1이고요. 자료 2 볼게요. 그림과 같이 그릇이 서로 끼어가지고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봤나요? 아, 선생님 설거지하다가 이 그릇이 안 빠져가지고 아주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 그릇과 그릇 사이에는 공기가 들어있다 이러면서 마치 무슨 방탈출 게임처럼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 그릇과 그릇 사이에는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냐? 그릇이 서로 끼어 빠지지 않을 때 그릇을 빼기 위한 방법을 서술하래요. 그릇을 빼기 위한 방법을 서술하래요. 근데 그냥 서술하면 안 돼요. 조건이 뭐냐? 자료 1과 2를 참고해서. 아, 그러면 자료 1에서 내가 알게 된 것과 자료 2에서 알게 된 것. 이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 1에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거. 자료 2에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힌트. 그릇과 그릇 사이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뜨거운 물에 이 그릇을 담그면 그릇과 그릇 사이에 그 공기, 그 공기의 부피가 커지면서 그릇이 빠진다. 이것을 언급해줘야 되는 거죠. 키워드는 앞에서와 계속 마찬가지로 공기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언급해야 되는 거고요. 모범 답안 함께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 이거 포인트죠, 뜨거운 물. 그릇을 절반 정도 담가서 그릇과 그릇 사이의 공기의 온도를 높이면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그릇을 서로 밀어내 빠지게 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서 그릇과 그릇 사이, 이 그릇 사이의 공기의 온도를 높이면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빠진다. 이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언급한 부분, 이거 꼭 참고해 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어때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화학 파트 안에서도 기체의 압력과 부피에 따른 기체의 압력과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이것을 다뤄봤습니다. 같은 내용을 초등학교 때도 중

0: 중학교 때도 다루고 있지만 서술형 문제에서 그 묻는 내용이나 수준이 확실히 달라요. 우리가 중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내가 해석해내고 그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등등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 개념 일단 탄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료를 정리하는 능력 연습해야 되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 개념을 서술하는 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연습, 연습, 또 연습. 지금 우리 같이 연습하고 있잖아요.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노력이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의 실력업 미션을 함께 볼게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과학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 미션은 매 강의 똑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 문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글쓰기 역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시,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 기체의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 오늘 배운 내용이죠? 이거는 선생님이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의 한 줄은 조금 다를 거라고 기대해요. 여러분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된거한 줄로 수강 후기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지금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 경우의 수, 뭐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듯 보였지만 사실 문제를 풀어보니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도대체 왜 이 경우의 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이 유형화가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유형화된 경우의 수 문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다뤄보면서 그 고등학교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가장 첫 번째 유형,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입니다. 우리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사실 선분 AB잖아요. 근데 도로를 따라서 점 A에서 출발해서 점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점 A에서 이렇게 생긴 격자 모양의 도로를 따라 점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방법은 몇 개냐? 라는 건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세면 됩니다. A에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잘 안 보이죠? A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하나, 또 이렇게 가는 방법 하나, 또 밑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 총 몇 개다? 세 개다라는 건데 뭐 요 정도 칸 두 개짜리는 너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칸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각각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전략은 의외로 간단해요. B까지 가는데 B 전에 얼마만큼 가냐? 하나씩 따져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A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A에서 갈 수 있는 건 위로 가냐 옆으로 가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점까지 오는 방법은 A에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요. 이 점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럼 위로 가는 거 한 가지,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 그 다음 각각의 상황에서 여기 점까지 왔어요. 우리의 1차 목표는 뭐냐면 B가 아니라 2점입니다. 2점. 여기 지금 2라고 써져 있는 이 동그라미, 여기까지 오는 게 도대체 몇 가지 경우가 있냐 물어보자는 건데 위로 오는 게 한 가지 있었죠? 그다음 여기서 가는 것도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잘 보이게 초록색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기역자가 아니죠? 거꾸로 된 기역자로 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밑으로 오는 게 한 가지였는데 여기서도 올라가는 방법이 유일하죠. 그러면은 이쪽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럼 이 점까지 오는 건 몇 개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즉, 두 가지가 되는데 이게 꼭 뭐랑 같냐면 여기 써 있는 수 1, 여기 써 있는 수 1. 1과 1을 더한 2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로 갈 거예요. B로 갈 건데 다 지울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단 여기에 있는 수가 2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 있는 수가 1이다. 그럼 이 점에서 다음 점까지 가는 건 그대로 한 가지가 유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 B라는 점에는 어떻게 도달을 할 거냐 하고 봤더니 여기를 거쳐서 이 점을 거쳐서 오던가 밑에 있는 이 점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 점까지 오는 경우가 두 가지, 밑에 있는 파란 점에 오는 경우가 한 가지, 즉 B로 오는 경우는 2와 1을 더한 세 가지더라라는 겁니다. 즉 그 점에 가기 전에 각각 꼭지에 있는 점들의 수의 합이 바로 다음 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서 설명을 해놓은 게 점 A에서 오른쪽과 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각각 구하고 그게 만나는 점에서 그 각각의 방법을 수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B로 가기 전에 이 각각의 격자에다가 수를 적어보자 이겁니다. 자, A에서 오른쪽과 위로 갔을 때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 칸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면 여기도 1이고요. 이대로 한 가지밖에 없죠. 이 점을 오는 방법이. 이 점을 오는 방법은 몇 개가 있냐. 오른쪽으로 하나, 위에서 이렇게 꺾어서 하나. 즉, 두 개가 있다. 1과 1을 더하자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이렇게 한 가지와 여기서 오는 두 가지 방법에 더해져서 총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점 보면요. 한 가지 그대로 오면 여기도 한 가지가 되는 거고 맨 오른쪽에서 위에, 즉 B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점, 이 점은 2에서 오거나 1에서 오거나 즉 2 더하기 1은 여기까지 오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B라는 점은 여기서 오거나 즉 초록색으로 표시하면 직전에 세 가지 방법과 아래쪽에서 오는 세 가지 방법을 더한 여섯 가지가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니까 답은 6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최단 거리 문제 이런 식으로 유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한 줄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한 줄로 세우기. 굉장히 간단해요. 뭐 예를 들어서 A, B, C를 세 명을 한 줄로 세울 거예요. 그러면요. 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올래?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올래? 세 번째 자리에 누가 올래? 이걸 정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A냐, B냐, C냐 셋 중 한 명이 오면 되니까 3이고 그럼 만약에 A가 왔어요.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B냐, C냐 둘이죠. 그럼 만약에 B가 왔어요. 그럼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건한 가지만 정해져 있죠. C가 올 수 있죠. 그럼 이 세 개의 일은 1번과 1번 자리에 세우는 경우와 2번 자리에 세우는 경우, 3번 자리에 세우는 경우는 모두

N개 모두 가능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거 경우 N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두 번째 자리. 숫자 하나가 빠지죠.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수를 뺐어요. 그럼 몇개 남았습니까? N-1개 남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세울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고른 수 하나 빼고 몇 개? N-1개 중에 고르는 거니까 N-1을 곱하면 돼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개 빠졌으니까 세 번째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요. 앞에서 두개 빠졌으니까 N-2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가장 마지막 자리에 세우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부터 마지막 N번째 자리까지 고르는 경우는 모두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을 뭐 하자? 곱하자. 곱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서로 다른 N개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N부터 1까지 하나씩 빼면서 전부 곱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3개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또 조건을 줘요. 어떤 친구들은 이웃해서 한 줄로 서게. 무슨 말이냐면 A, B, C, D가 있으면 A랑 B가 너무 친하대요. 그래서 얘네는 꼭 붙어서 한 줄로 세워야 된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나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의외로 간단해요. A, B, 얘네를 만약에 이웃하게 세우고 싶다. 그러면은 얘네를 한 몸처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네를 한 몸처럼 생각을 하면 요거를 E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되냐? E랑 C랑 D, 서로 다른 세 개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겠죠. 그러면 총 6이죠. 6의 경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뭐만 고려해주면 되냐면, A, B가, 너가 왼쪽에서, 내가 오른쪽에 설게.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B, A로 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네 둘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 고려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일단 한 줄로 세우고 거기에 뭐만 하자. 얘네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 고려하자. 곱하기 2를 하셔가지고 최종 12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은 다음에 일단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찾고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세 명이 한 줄로 서요. 그럼 A와 B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묶은 A, B와 C 두 개를 한 줄로 세우는 거니까 2 곱하기 1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뭐만 곱해줘라. A,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두 가지만 곱해서 답은 4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유제 3번을 볼까요?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여학생 2명이 이웃해서 서게 해라. 그럼 우리는 이 여학생 2명을 모처럼, 마치 하나처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 엄청 크게 쓰고 남자 1부터 남자 3까지 총몇 명을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를 먼저 찾아주자 이거죠. 그럼 4명이니까 서로 다른 4개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뭘 곱하자? 여자 둘이, 여기는 사실 여자 1과 여자 2두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과 2가 위치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하자. 즉, 곱하기 2를 해서 다 곱한 48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이거를 좀 깔끔하게 이야기해보면, 자, 왜 2를 곱하냐? 여자 1, 여자 2가 있고, 남학생은 그냥 이름으로만 쓸게, 이제 숫자로만 쓸게요. 1번, 2번, 3번. 요렇게 세워지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여학생 둘이 자리를 바꿔서, 여자 2번, 여자 1번, 그 다음에 1, 2, 3,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2를 곱함으로써 여자들 순서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제 3번을 해결해 볼수 있었고, 자, 3번. 숫자 카드를 통해 수를 만드는 걸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유형이죠. 만약에 숫자 카드 중에 0이 없어요. 없다면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 각각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N개 중에 두 개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만 만들면 돼요. 그럼 10의 자리, 첫 번째 순서로 오는 거니까 N가지가 올수 있고 그 10의 자릿수 빼고 나면 나머지 n-1개가 1의 자리에 올수 있으니까 두 상황을 곱해주면 됩니다. 즉, n 곱하기 n-1이고요. 마찬가지로 세 자리의 자연수는 자리가 3개 있는 거죠. 그럼 n개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게 n개,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건첫 번째 자리 거 빼고 n-1개, 세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건 n-2개가 되니까 모두 곱해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 카드 중에 0이 있다면 문제가 생겨요. 왜? 0은 자연수의 맨 앞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0을 포함해서 한 자리 숫자가 각각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의 카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첫 번째 자리, 10의 자리에 0 빼고 일단 N-1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0 빼고 0에서 9까지 총 10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게0 빼고 1에서 9까지 9개 가능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올수 있는 거. 이제 0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쓴거 하나 빼고 나머지 10개 중에 9개. 9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자릿수도 똑같고요. 문제를 보고 풀어볼게요. 자, 0, 1, 2, 3 중에서 두장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0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찾아야 되는데 10의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 1이냐, 2냐, 3이냐. 세 가지 가능하고요. 그럼 1의 자리에, 만약에 1을 썼어요. 그러면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2, 3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제서야 0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0, 2, 3, 세 가지가 올수 있네? 오케이. 둘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둘을 곱해서 자연수 9개 만들 수 있더라. 정답은 9. 이렇게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다음 개념. 대표 뽑는 건데요. 대표. 모든 건다한 줄로 세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순서. 순서를 고려하자. 자, 자격이 다른 두 명의 대표를 N명 중에서 뽑을 거다. 만약에 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거다라고 한다면요. 회장이 될수 있는 친구와 부회장이 될수 있는 친구 순서를 고려하면 됩니다. 회장이 될수 있는 친구는 N명 전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N이고요. 그 다음에 회장이 뽑혔어요. 그럼 그 친구 제외하고 N-1명이 부회장이 될수 있으니까 곱하기 N-1.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 자, 회장, 부회장을 뽑았어요. N 곱하기 N-1 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자격이 같대요. 즉, 둘다 회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회장에 유민이라는 친구가 뽑혔고, 부회장에 민서라는 친구가 뽑혔어요. 근데 이 상황이 2번 같은 상황에서 뭐가 되냐면 이 자격이라는 이름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즉, 회장이 유민이냐, 부회장이 민서냐, 또는 회장이 민서냐, 부회장이 유민이냐. 이게 1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달랐거든요. 회장이 유민이고 부회장이 민서예요. 또는 회장이 민서고 부회장이 유민이에요. 서로 다른 상황이었는데 2번에서는 이게 같은 상황이 된다라고요. 둘다 회장이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다? 얘네 둘이 같은 상황이네? 그럼 뭐 하자? N 곱하기 N-1로 구했지만 두 개씩 같은 상황이 되니까 절반으로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자격이 같은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는 2분의 n 곱하기 n-1이라는 식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자격이 같은 세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라고 한다면 일단 뭐 회장, 부회장, 그다음 뭐 임원진 1 이렇게 세 명을 뽑는 건데 근데 분모로 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누냐 했을 때 회장이에요? 부회장이에요? 뭐 총무라고 해볼게요. 총무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이 회장, 부회장, 총무가 되는 경우와 1번, 3번, 2번,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식으로 이 세 명이 각각의 역할이 부여받았을 텐데 이 지금 자격이 다른 대표였다면은 요게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격의 이름이 없어진다면 다 같은 자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1번의 상황과 2번의 상황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이게 다 같은 경우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몇 개씩 겹치냐 도대체? 라고 했을 때 분모. 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오냐? 3명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전부 겹쳐버린다 이거죠. 1번이 회장, 2번이 부회장, 3번이 총무. 1번이 회장, 3번이 부회장, 2번이 총무. 뭐 1번이 그 다음에 2번이 회장, 1번이 부회장, 3번이 총무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같은 경우가 돼버리니까 아,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모두 같아지는구나.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게 요 마지막 이야기고요. 좀 복잡하지만 이해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영, 연우, 수현, 서우 4명 중에서 대표를 뽑아볼게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그러면은 회장 뽑는 거 4명 중에 1명, 부회장 뽑는 거 회장 뽑혔으니까 만약에 주영이가 뽑혔다라고 하면 연우, 수현, 서우 중에 3명이니까 4 곱하기 3, 1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대표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만약에 회장의 주영이가 그 다음에 연우가 부회장이 뽑혔어요. 근데 주연이와 연우로 뽑냐? 연우가 회장이고 주연이가 부회장이냐? 이게 1번에서는 서로 다른 상황이었다면 2번에서는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둘이 같은 상황이네? 아, 이거를 전부 둘로 나눠줘야겠다. 나누기 2에서 6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를 쳐주세요. 자, 도형. 똑같아요. 똑같이 어느새 좀도 일직선 상에 있지 않은 N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연결해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수. 반직선은 뭐가 중요하냐면 아시죠? 시점이 중요하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즉,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요. 서로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반직선 BA는 서로 같은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점 중에서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반직선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 세 개 중에 하나니까 3. 그 다음 방향 이거 시점 빼면 두 개 중에 하나니까 2. 그 다음 둘을 뭐하자? 곱하자. 그래서 n 곱하기 n-1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로 나열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선분입니다. 선분. 선분은요. 아시겠지만 선분 AB와 선분 BA는요. 둘이 동일해요. 그럼 무슨 말이다? 얘네는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A와 B를 골랐을 때 A를 먼저 고르든 B를 먼저 고르든 아,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즉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직선의 개수 n 곱하기 n-1인데 AB가 뽑나 BA가 뽑나 똑같은 선분이기 때문에 다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반직선의 개수 3점 AB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는 6개지만 선분의 개수는 몇 개다? 그걸 2로 나눈 3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유제를 볼게요. 한 원 위에 점 다섯 개의 점 A, B, C, D, E 요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해라 한다면요. 일단 먼저

0: 고르는 거두 개를 생각하겠죠. A, B, C, D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니까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섯 개.
1: 5?
0: 그 다음에 A를 골랐어요. 그럼 나머지 네개 중에 하나니까 4를 먼저 곱해서 전체 20개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다? 반직선의 개수인 거죠. 시점과 방향이 중요한 반직선의 개수인 거고 선분은 A2를 고르나 2A를 고르나 둘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몇으로 나눠줘라? 2로 나눠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개? 10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색칠하기예요, 색칠하기. 자, 우리 도화지, 뭐 이런 ABC 도화지에다가 색깔을 칠해줄 건데요. 만약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도록 우리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사용한 거 제외하고 곱하면 돼요. 만약에 다섯 가지 색깔이다 하면 여기 다섯 가지 칠할 수 있고 여긴 네 가지, 여긴 세 가지를 칠할 수 있죠. 왜? 모두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120.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60.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어디냐면요. 항상 요런 데서 나와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되는데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게. 즉, 여기 빨간색, A를 빨간색 칠했으면 B는 빨간색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도대체 몇 개냐? 그러면 걔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예시로 들어볼게요. A, B, C를요, 빨강, 노랑, 파랑, 이세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모두 다른 색 칠한다. 그러면은 A는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를 칠할 수 있고, B는 A에서 쓴 색깔 제외하고 두 가지를 쓸수 있고, C는 앞선 두개 빼면 한 가지 쓸수 있으니까, 모두 곱해서, 아, 여섯 가지 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되는 경우는 좀 다르다 이거죠. 만약에 빨강, 노랑, 파랑 중에 일단 여기가 세 가지인 건 맞죠. 근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빨강을 썼어요. 그러면 B는 빨강을 일단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근데 C가 문제가 뭐냐면 다시 빨강을 써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빨강하고 여기서 B가 노랑을 썼다. 그럼 C에게 해당되는 건 뭐냐면 노랑만 쓰지 마라. 빨강, 파랑 두 가지 다 되더라. 곱하기 2를 해서 총 12가지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유제 10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 B, C, D를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네 가지 색으로 칠할 거예요. 근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되는데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라. 그러면 이런 거할때 전략을 잘 짜야 되거든요.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 칠해야 되니까 이웃하는 게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가장 많이 이웃하고 있는 친구가 누군지 찾아줘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A죠. A는 B랑도 이웃하고 C랑도 이웃하고 D랑도 이웃하기 때문에 A가 어떤 색을 칠했다라고 한다면 B, C, D는 그 색을 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A가 만약, A가 이제 쓸수 있는 색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총네 가지의 색을 쓸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쉽게 파랑을 썼어요. 그럼 B, C, D는 일단 파랑은 탈락이라 이겁니다. B, C, D는 파랑은 못 쓰고 저세 가지 중에서만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요. B는 빨강, 노랑, 초록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노랑을 썼다라고 한다면, C가 문제가 생겨요. 왜? 파랑도 못 써요? 노랑도 못 써요. 이거 두 개를 못 쓰니까 몇 개만 쓸수 있다? 빨강 아님 초록 두 개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C는 두 개밖에 못 써요. 그럼 D는요? D는 얘가 만약에 파랑, 노랑 제외하고 빨강, 초록 중에 얘가 초록을 썼다라고 한다면 D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초록, 파랑 빼고 노랑은 또 써도 된다 이거죠. 그럼 D가 올수 있는 건 초록, 파랑 빼고 빨강, 노랑이니까 다시 두 가지. 즉, A, B, C, D 나열하면 A는 네 가지, B는 세 가지, C는 두 가지, D도 두 가지 해서 최종적으로 12에다가 4를 곱한 전체 경우의 수는 48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복잡하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숙제 나갑니다. 15번 서술형 풀이를 한 문제, 그 다음에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네 문제, 총 다섯 문제 꼭 풀어보시고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알아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였는데요. 굉장히 유형이 많고 복잡했어요. 당연히 복습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 확률로 만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에서는요. 소화와 순환, 핵심 개념 정리한 다음에 소화와 관련된 문제 쭉 한번 풀어봤었거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에 이어서요. 순환과 관련된 중단원 실전 문제 10번부터 17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논술형 문제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혈액 속 혈구를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그림이죠. 자, 이거 보는 순간 ABCD가 무엇인지 찾는 것은 또 기본이고 그것에 관련된 중요한 특징들까지 우리 친구들은 딱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선생님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이 A 세포 핵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병원균과 싸워주는 식균작용을 하는 역할 하는 이것은 바로 백혈구였습니다. 그리고 B는요. 오목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혈구 중에 혈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보이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핵이 없는 이것은 바로 적혈구입니다. 모양이 불규칙하고 핵이 없으며 혈액 응고작용을 도와주는 이 C는 혈소판입니다. 이렇게 ABC가 혈액 중에서도 이러한 세포 성분이었다면 그 외의 성분들, 이 D는요, 바로 혈액 중에서도 액체 성분에 해당하는 혈장이 되겠습니다. 이 혈장의 대부분은 물이고요. 이 물 속에 산소에게 필요한 물질들이나 산소가 세포결과 만들어낸 노폐물,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녹여가지고 운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혈구의 기호와 이름을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구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은 것, 그리고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면서 핵이 없고, 또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선생님과 함께 정리했었죠? B, 적혈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도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A. 백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다. 자,

우리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비적혈구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비는 적혈구죠.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병원체 제거해주는 식균 작용을 하는 혈구는 바로 A, 백혈구였습니다. 디귿, 씨가 부족하면, 즉, 혈소판이 부족하면요, 우리 혈액 응고작용을 도와주는 물질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작은 상처에도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산소와 만나면서 이게 피가 굳어가지고 딱지가 생겨야 이제 지혈이 되는데 그런 성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를 좀더 많이 흘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디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 혈장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심장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심장 모형 딱 나오면요. 크게 A, B, C, D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이제 위치, 이름 정도는 잘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더 연습을 해볼까요? 위아래로 한칸 나누어서 위쪽은 심방, 밑에 쪽은 심실이었고요.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와서 심방에서 심실로, 그리고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는 이러한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나눠보면요. 누워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붙여보면요. A는 우심방이 되겠죠? 따라서 우심방. 밑에는 우심실. 오른쪽 위에는 좌심방. 그리고 아래는 좌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가 수축하면 혈액이 B로 이동한다. 자, 일단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하는 이 순서는 맞습니다. A와 B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에서 B 쪽으로 이동 맞습니다. 니은, C와 D에는 모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사실 혈액순환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옳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보기거든요.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보기였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바로 폐를 돌고 들어오는 혈관이거든요. 즉, 폐를 돌고 왔다라는 것은 이미 산소를 많이 얻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해낸 혈액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즉,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혈이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온몸에 그 산소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CED 부분은 모두 다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흐른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기엔 없지만 계속 가보시면요. 우리 이렇게 온몸을 돌고 들어올 때는 반대쪽 심방으로 들어오잖아요.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심방과 이 우심실까지는 아직 폐를 가기 전이기 때문에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즉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흐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빨간색 부분으로 색칠한 부분이 동맥혈, 지금 왼쪽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판막은 혈액이 C에서 D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C에서 D 사이 보니까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 판막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방에서 심실로 이동한 다음에 이 수축했던 심방이 다시 이완을 하게 될때 순간적으로 압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혈액이,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꾸로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탁 막히게 되면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방과 심실 사이에도 있지만 심실에서 동맥으로 나가는 이 혈관 사이에도 우리 판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판막은요, D에서 C로 거꾸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죠. 리을 보겠습니다. A와 C는 심방들이에요. B와 D보다 두꺼운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심방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심실은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한 압력이 가해져야 돼요. 따라서 심실의 심장벽이 더 훨씬 두껍습니다.

우리 그림으로만 봐도 지금 현재 심실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층이 훨씬 두꺼운 거 보이시죠? 따라서 이거 리을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니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동맥정맥 모세혈관의 혈압, 혈류 속도, 총 단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에 해당하는 혈관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낯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그래프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혈압이에요. 그쵸? 혈압의 단위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류 속도. 이렇게 파란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단면적도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상대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거 우리 상대적인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체적인 수치를 알 필요는 없고 무엇이 가장 크고 작은지 그걸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좀 특징적인 걸 먼저 보면은 총 단면적부터 한번 볼까요? 자, 총 단면적 봤더니 지금 B 부분에서 단면적이 제일 넓어요. 그래서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평균값을 보시면 C가 크고, 그 다음에 가장 단면적이 좁은 게 A거든요. 자, 우리 온몸에 퍼져 있어서 가장 단면적이 많은 혈관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모세혈관이었습니다. 그래서 B가 모세혈관이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이 큰 C는요. 바로 정맥이며 가장 단면적이 좁은 A가 바로 동맥입니다. 자, 다른 자료들 보면서 정말 맞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혈압 볼까요? 가장 높은 혈압은 지금 A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B, 그다음에 C가 되거든요. 자, 우리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동맥은 굉장히 두껍고 질긴 혈관벽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가장 동맥이 큰건 맞아요.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혈압이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정맥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모세혈관이 워낙에 얇은 관이다 보니까 이 얇은 관을 혈액이 통과하다 보니 그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요. 정맥보다는 더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모세혈관, 세 번째 가장 낮은 압력이 정맥인 게 맞아요. 그래서 워낙에 이 혈압이 낮다 보니까 정맥에는 판막도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료 볼까요? 이번엔 혈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지나가는 속도거든요. 빠른 강한 압력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피는 바로 동맥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이 정맥, 그 다음이 굉장히 얇은 관을 천천히 흐르는 것이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혈류 속도 비교한 것은 동맥,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므로 자,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우리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자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자, 14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A는 동맥입니다. 혈관벽이 한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따라서 이 설명은 B, 모세혈관에 해당하고요.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것도 한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유리했던 모세혈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B는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클까요? 우리 강한 압력을 버티기 위해 혈관벽이 두꺼운 혈관은 A, 동맥이었습니다. C, 정맥은 A, 동맥보다 혈관벽이 얇고 탄력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 중간중간 판막도 들어있었어요. 5번, C에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빠를까요? 아니죠. 우리 동맥에서 혈류 속도 가장 빨랐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는 곳만을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우리 선생님이 개념체 설명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거지만,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그림입니다. 뭐, 여기서 온몸 순환이라든지 허파 순환의 경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을 주고받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동맥혈과 정맥혈을 물어볼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딱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심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위아래로 나눴을 때 위쪽이 심방, 아래쪽이 심실, 그리고 좌우로 나눴을 때 왼쪽이 우, 오른쪽이 좌 이렇게 써가지고 ABCD 이름 찾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을 볼 건데요.

자, 지금 순환을 보면요. 지금 이 좌심방에서부터 출발해서 대동맥 라를 통해 온몸을 돌아서 반대쪽 심방인 A로 들어오는 이 순환이 바로 온몸 순환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온몸을 돌기 전과 후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죠. 돌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풍부했는데, 돌고 나서는 산소를 공급해주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폐를 돌게 되면 여기서 기체 교환을 하죠. 다시 산소를 많이 얻어오기 때문에 돌아오는 구간에서는 산소의 농도가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산소가 풍부하냐, 풍부하지 않느냐, 이거를 보려면요. 항상 기준을 온몸과 폐, 를 지나기 전과 후로 이렇게 세로로 쭉 한번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쭉 나눴을 때 오른쪽이 결과적으로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고요. 그리고 온몸을 지나서 폐로 들어가기 전까지가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색깔로도 구분이 되어 있죠. 오른쪽이 빨간색이 동맥혈인 거고, 파란색이 정맥혈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 즉, 동맥혈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모두 골라주시면 돼요. 따라서, 나와 라, 그리고 B와 D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것 계속 해석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가는 폐정맥, 라는 대정맥이다. 그러면 우리 혈관의 이름을 찾아줘야 되겠네요. 자, 우리 가보시면요. 우심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폐를 향해 가거든요. 심장을 기준으로 나가는 혈관은 모두 다 동맥이에요. 그런데 폐를 향해 가니까 폐동맥인 것이고요. 폐를 돌아서 들어올 때이 나가 바로 심장으로 들어옴으로 폐정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자, B로 들어온 이 혈액이 이제 D로 다시 이동을 하면서 이때부터 온몸 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온몸 순환의 출발점은 D 좌심실입니다. 좌심실로부터 출발을 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지나는 이 혈관, 라는 바로 대동맥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다가 바로 대정맥이죠. 따라서 폐정맥은 나고요. 대정맥은 다임으로 틀렸습니다. 2번, 다에서는 판막을 볼수 있을까요? 자, 다는요, 정맥이에요. 우리 정맥의 특징이 뭐였죠? 맞아요. 혈압도 약하고 혈류 속도도 상대적으로는 느리기 때문에 우리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막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정맥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계속 볼게요. 3번. A가 수축하면 우심방이죠. 그러면 혈액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갈까요? 우리 심방은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심방도 아니거니와 혈액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려면 그 출발점은 좌심실 D입니다. 자, 4번. 벽에 근육층이 가장 두꺼운 것도 그래서 좌심실인 D예요. 온몸으로 보내줄 만큼 강한 힘을 줘야 되니까요. 5번. 온몸 순환 경로 한번 찾아서 써볼까요? 우리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D로부터 시작해서 대동맥 라를 지나 온몸을 지나서 돌아올 때는 대정맥 다. 그리고 도착 지점은 반대쪽 심방 A.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5번도 틀린 답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볼게요. 자, 이 그림. 방금 그렸던 이 온몸 순환하고 그 다음에 허파 순환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내용은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 A, B, C, D는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폐정맥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심장을 기준으로 지금 혈액이 순환하고 있는데요.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몸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혈관 B는 대동맥이겠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대정맥을 통해서 반대쪽 심방인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순환은 온몸을 돌기 때문에 온몸 순환이죠. 자, 그러면 우리 우심방으로 들어온 피가 그대로 우심실로 이동하면서 나 순환이 시작됩니다. 나는 폐 쪽을 향해 가기 때문에 바로 허파 순환이 되는 것이고요. 자, 허파 순환의 경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폐 모세혈관까지 가는 이 혈관의 이름은요? 맞아요.
바로 폐, 동맥이었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 여기서 폐정맥이랑 많이 헷갈려 해요. 폐, 동맥이죠. 심장을 기준으로 나가면 모두 동맥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와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간은 온몸 순환 맞고요. 나는 허파 순환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혈관의 이름도 한번 찾아볼게요. A대정맥, B대동맥 맞고요. 그다음에 C는 폐동맥, D폐정맥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C에는 D보다 산소가 더 풍부한 혈액이 흐를까요? 자, 우리 산소가 더 맞냐, 적냐는 뭘 기준으로 한다 했죠? 맞아요. 온몸, 그리고 이 폐를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예요. 폐를 지나서 온몸으로 제공하기 전까지, 요 과정은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몸을 돌아서 산소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폐를 가기 직전까지, 이 위쪽의 모든 과정은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C가 산소가 더 부족한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답이 되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실전 서논술형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혜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식혜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달달한 맛이 나서 선생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식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밥과 엿기름을 섞어서 따뜻한 온도에서 몇 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만든 전통 음료인데요. 밥의 주성분, 녹말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녹말은요, 엿기름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속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대요. 어떤 소화 효소? 맞아요. 우리 침 속에 들어있었던 것과 같은 그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가 돼요. 우리 배웠었죠? 입속에 침과 녹말이 만나면 무슨 물질로 분해가 됐었죠? 맞아요. 바로 엿당으로 분해가 됐거든요. 이 당성분 때문에 바로 식혜에서 단맛이 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식혜에서 단맛이 생기는 까닭, 그리고 아밀레이스가 사람의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녹말이 아밀레이스를 만나면 엿당으로 분해가 돼서 그래서 단맛이 생긴다. 자, 이렇게 단맛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침, 그리고 이자액 속에 이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녹말을 먹으면 이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바로 녹말을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녹말을 엿당으로 소화시킨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범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식혜는 엿기름 속 아밀레이스가 밥의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 요 내용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이유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 사람의 몸에서도 이 아밀레이스는 침과 소화기관에 존재하여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적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공기, 허파꼬리, 모세혈관, 조직세포에서의 산소, 이산화탄소의 분합을 나타낸 것입니다. 분합은 몇 가지 기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 한 성분만이 전체 부피를 차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압력이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분합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까봐 설명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직 호흡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내용이 좀 낯설 수는 있는데요. 저 우리 모세혈관이 조직세포 주변을 돌면서 산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받아오고 이런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충분히 적용해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뭔가 숫자가 막 나와 있고 그림이 복잡해 보여서 우리 친구들이 겁먹을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분합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언제나 기체는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산의 원리예요.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이미 기체의 확산 배우지 않았나요?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부터 부족한 곳으로 이 기체 입자가 이동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분압도 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모세혈관이 온몸을 돌고 있어요. 돌면서 조직세포 주변도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허파꼬리 주변도 지나갈 거예요. 각각 지나가면서 기체가 어떻게 변하는 지나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가보시면은 산소의 분압은 95,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40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기체들을 녹인 상태에서 조직세포 주변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조직세포의 분압을 보니까 산소의 지금 분압이 40,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6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면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95가 지금 40. 비교해보면 95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산소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조직세포로 지금 산소가 들어가고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산화탄소 분압이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다시 이산화탄소를 녹이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산소 분압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혈액은 헛박거리 주변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기체 교환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 분압이 높은 헛박거리에서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높아졌던 이산화탄소 분압이 다시 헛박거리를 지나면서 방출을 함으로써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이 계속되면서 조직세포에서는 끊임없이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헛박거리에서는 끊임없이 산소를 제공해주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배출해내고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산소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혈액 그리고 나혈액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왜 서로 다를까? 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과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에서는 지금 나에서보다 지금 뭔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달라요.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자, 이거는요. 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조직세포 쪽으로 무엇을 제공을 하죠? 그렇죠. 산소는 지금 모세혈관이 더 조직세포보다 분압이 높기 때문에 산소는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받아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혈액은요, 또 그대로 가나요? 아니죠. 다시 허파과리로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오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혈액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혈액이 조직세포 주변을 지날 때와 또 나혈액이 지금 헛박거리를 지날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논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심폐소생술에 관한 자료다라고 해서 가와 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심폐소생술, 우리 CPR이라고도 하죠.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개념편 강의에서 뉴런퀴즈로도 냈었던 내용인데요. 이 심장마비의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기 때문에 처음 발견한 목격자가 반드시 신속하게 실행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응급처치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나 자료 한번 볼게요. 심정지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기 때문에 스스로 막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막저 살려주세요. 혹은 뭐 어디를 전화를 직접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요. 심정지 발생으로부터 4, 5분만 지나도 벌써부터 뇌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생존율이 두세 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는 이거예요.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 왜 필요할까요? 이것을 순환계의 기능과 관련되어서 400자 이내로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거 답변을 작성할 때 이러한 논리의 흐름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중요합니다. 뭐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안 되고 순환계 기능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은 특히나 심장이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하는 응급처치법이거든요. 따라서 심장의 기능을 먼저 서술을 해주는 거예요. 심장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온몸의 세포로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오는 운반의 역할을 한다라는 식으로 심장의 기능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러한 심장이 멈추었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멈추게 되면 이제 더

더 이상 세포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특히나 뇌세포 쪽은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액이 4, 5분만 오지 않더라도 금방 이 뇌세포가 죽어버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로 심폐소생술의 역할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심폐소생술은 왜 하는 것이냐? 바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슴을 압박하고 이완하고, 압박하고 이완하고, 이것이 바로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해줌으로써 계속해서 세포들이 살아있을 수 있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그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되셨죠? 요 순서대로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기능 먼저 나옵니다. 온몸에 혈액을 내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고, 산소와 연소를 기관에 전달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심장이 멈췄을 때 어떻게 될까요? 뇌를 포함한 중요한 장기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필요한 이유, 기능을 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사용하면 심장 대신 뛰어준다. 가슴 압박으로 혈액순환 유지시켜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 6단원의 뒷부분인 호흡과 그리고 배설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한국사 김준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소희님, 혹시 피켓팅 잘하세요?
0: 서버시계 딱 세팅하고 거기에서 딱 맞춰 들어가는 거. 아, 전문이죠. 근데 뭐 예매하실 거 있으세요?
1: 네. 이번에 심청전 완창의 유명한 배우가 나온다고 해서 경쟁이 장난 아니거든요. 완판이 확실해서 피켓팅해야 하거든요. 혹시 같이 해주실래요?
0: 완판이라고 하니까 저는 전주가 딱 떠오르는데요.
1: 전주랑 완판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0: 조선시대에 전주에서 찍어낸 책들을 완판본이라고 불렀거든요. 전주의 옛 이름인 완산의 완, 그리고 목판이라는 의미의 판, 책을 뜻하는 본을 합쳐 완판본이라고 했거든요.
1: 와, 선생님, 제가 티켓 완판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주에 완판본까지 오다니. 오늘의 도시는 전주인가요?
0: 역시 눈치채셨군요. 자, 다들 전주를 맛의 고향으로만 알고 있지만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 전주국제영화제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했잖아요. 우리의 문화 DNA가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0: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수도가 되기도 했고 한 국가의 탄생을 논했던 곳이기도 하죠. 전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주의 역사를 아주 잠깐 들었는데도 벌써 전주 여행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아까 풍남문이 살짝 보이던

0: 전주 여행에 가면 꼭 봐야 할 것 중에 하나잖아요.
1: 한옥마을과도 가깝고 먹거리가 모여있는 시장과도 가까워서 함께 둘러보기에 딱 좋죠. 게다가 전주 4대 문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이니까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둘러보기를 추천합니다.
0: 근데 선생님, 네. 풍남문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1: 역시 근황시장치지 않으세요. 네. 풍패 남쪽에 있는 문이라는 뜻인데요. 풍패는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태어난 고향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왕조를 세운 시조의 고향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게 됐죠.
0: 아, 그럼 이성계가 스스로를 유방에 빗대면서 전주를 조선의 풍패라고 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이성계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성계가 어떻게 자신의 야심을 드러냈는지, 그리고 이성계의 얼굴을 현대에서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주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과 예쁜 풍경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무려 500년 넘게 이어진 조선왕조의 뿌리이자 아주 깊고 웅장한 역사가 숨쉬고 있는 도시죠.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공간, 경기전과 그 안에 모셔진 한 사람의 얼굴을 통해 조선건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고향은 함경도 영흥입니다. 북방의 변방지역이었죠. 그런데 왜 저 남쪽의 전주가 조선의 뿌리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성계의 집안, 즉 전주 이씨의 시조가 대대로 살았던 본고장이 바로 전주이기 때문입니다. 1380년 이성계는 남원 황산에서 왜구를 상대로 아주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를 황산대첩이라고 하죠. 이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돌아가던 이성계는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 전주에 들르게 됩니다. 전주에 도착한 이성계는 자신의 일가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아 오목대라는 언덕에서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기분이 한껏 좋아진 이성계는 술을 마시며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불렀다는 대풍가라는 노래를 부르죠. 큰 바람이 불고 구름은 날아가네, 위엄을 바다 안팎에 떨치고 고향에 돌아왔네. 이 노래는 단순한 승전가가 아니었습니다. 썩어가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아주 거대한 야망을 일가 친척들 앞에서 은근슬쩍 드러낸 것이었죠. 이때부터 전주는 단순한 지방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잉태되는 역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성계는 마침내 조선을 건국하고 초대왕인 태조가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조선의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 즉 어진을 모실 특별한 건물을 짓게 합니다. 이때 지어진 전주의 어용전은 훗날 세종대왕 때 경사스러운 터에 지은 궁궐이라는 뜻의 경기전이라는 웅장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전주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가 바로 조선 왕실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백성들에게 우리 뿌리는 바로 이곳 전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조선 왕조가 아주 정당하고 뼈대 있는 가문임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초상화를 모시기 위해 전주에 지어진 웅장하고 신성한 건물이 바로 지금의 경기전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전에 모셔진 태조의 어진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온 임진왜란이 터진 것입니다. 일본군은 순식간에 한양을 점령하고 궁궐을 불태웠습니다. 이때 한양과 평양에 있던 왕들의 초상화들도 전쟁의 혼란 속에서 모두 불타거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일본군은 전라도의 중심지인 전주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주의 경기전도 불타

0: 낫으로 번갈아가며 왕의 초상화를 지켰습니다. 산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언제 일본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두 선비의 희생과 용기가 없었다면 흰머리가 있는 노년기 태조 이성계의 웅장한 모습이 담긴 이 어지는 영영 제가 되어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와 손홍록 덕분에 살아남은 태조의 어지는 훗날 다시 그려지면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전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극에서 보던 왕들은 보통 붉은색 옷을 입고 있죠?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푸른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로부터 푸른색은 동쪽을 상징하는 색이었고요. 즉, 태조 이성계가 동쪽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음을 상징하기 위해 푸른 옷을 입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훗날 조선의 왕들이 붉은 옷을 입기 전 나라를 처음 세운 태조만의 특별한 창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림의 사실성입니다.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터럭 하나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아주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아무리 높으신 왕이라도 예쁘고 멋있게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렸죠. 실제로 어진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늙은 장군의 눈가에 있는 주름살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른쪽 눈썹 위에 있는 작은 사마귀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전쟁터를 누비며 거친 삶을 살았던 호탕한 무인의 기백과 한 나라를 세운 늙은 왕의 위엄이 그 사마귀 하나, 주름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1: 아니와 손홍록은 참 낯선 이름이었는데요. 평범한 두 선비가 1년 넘게 내장산 깊은 곳에서 어진을 지켰다는 이야기에 저 좀 울컥했습니다.
0: 네, 맞아요. 그 덕분에 지금 500년 전 태조 이성계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거니까요.
1: 근데 선생님, 네. 경기전이 세워져 있는 이 전주는 사실 훨씬 전에 후백제의 수도였다고 해요.
0: 후백제라고 하면 견원이 세운 나라잖아요.
1: 맞아요. 그런데 40년도 채 안 돼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정말 F분들은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0: 보시죠. 네. 벌써 눈물이. 네. 자,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겁주시는 건지. 자, 일단 저는 대문자 T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까 어서 말씀해 주세요.
1: 후백제의 건국과 멸망의 이야기.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지금 맛과 멋의 도시 전주를 살펴보고 있죠. 지금의 전주는 한옥마을과 비빔밥으로 유명합니다. 전주는 통일신라 시기 완산주라고 불렸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견원이 후백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나라를 세운 견원이 사실 백제 사람이 아니라 신라의 장군 출신이었다는 점이죠. 신라의 군인이었던 그가 왜 신라의 반기를 들고 하필 이곳 전주에서 백제의 깃발을 다시 올렸을까요? 그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견원이 활동했던 시기 신라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지배층은 사치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혼란 속에서 떠돌고 있었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견원은 더 이상 기존 체제 안에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모아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데요. 견원이 처음 반란을 일으켜 자립한 곳은 지금의 광주인 무진주였습니다. 892년 불과 보름 만에 5천명의 무리가 모일 정도로 그의 기세는 대단했죠. 하지만 초기에는 감히 왕이라 칭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신라 서면 도통지휘 병마제치와 같은 직함을 사용했어요. 이는 여전히 신라의 질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태도였는데요. 완전히 독립한 왕이라기보다는 신라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독자 세력을 구축하는 단계였던

0: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900년, 견원은 완산주, 그러니까 지금의 전주로 도읍을 옮깁니다. 여기에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어요. 전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넓은 평야를 바탕으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내륙 교통의 중심지로 군사 이동에도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백제 옛 땅이라는 점이죠. 이 전주는 백제 옛 영토 중에서도 물자가 풍부하고 방어가 뛰어난 심장부였거든요. 견원이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후백제라는 국호를 선포한 것은 나는 멸망한 백제의 원한을 씻겠다 라는 선언이었죠. 전주로 수도를 옮긴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견원이 이곳에서 관직 체계를 정비하고 세력을 확장하며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신라, 후구구려, 후백제가 맞서는 후삼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실제로 후백제는 초반에는 매우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 신라의 여러 성을 점령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갔고, 당시 정세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후백제의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이 견원은 여러 아들 가운데 이 넷째 아들인 금강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고,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어요. 결국 935년, 이 맏아들 신검이 정변을 일으켜 견원을 금산사에 유폐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밀려나 금산사에 머물게 된 견원의 상황은 당시 정치적 갈등의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이후 견원은 후백제에서 탈출하여 이 고려의 왕건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고, 왕건은 그를 예우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후삼국의 권력 구도가 크게 흔들리는 계기가 되죠. 936년 9월, 일리천들판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고려군의 선봉에 선 인물은 바로 후백제를 세운 견원이었어요. 반대편에는 아들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이 서 있었죠. 아버지를 마주한 후백제군은 이 전의를 상실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황산에서 이 신검이 항복하며 후백제는 멸망합니다. 왕건은 항복한 신검을 살려주어 벼슬까지 내렸고, 이를 견원이 지켜보았습니다. 견원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며, 그의 죽음은 후백제의 멸망과 맞물려 하나의 시대가 마무리되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전주 승암산에 위치한 동고산성인데요. 이 정면 22칸, 길이가 약 80m 넘는 대형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는 후백제가 일정한 체계를 갖춘 정치 세력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주목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후백제를 독자적인 정치 질서와 문화를 형성했던 국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후백제는 이 내부 갈등과 전쟁 속에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후삼국 시대의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2: 견원은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새로운 나라를 세운 영웅에서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이 세운 나라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0: 아들이 자신을 내쫓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지 상상도 안 돼요. 이 권력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보면 이성계도 이곳 전주에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잖아요. 뭔가 전주에 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는 주문 같은 거라도 걸려있는 거 아닐까요?
2: 하지만 한쪽은 몇백 년이 지속됐고, 한쪽은 3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시작은 같아 보여도 전주는 그 끝에서 성공과 좌절을 모두 지켜본 도시인 거죠.
0: 와, 예전에는 전주라고 하면 전주 비빔밥이나 한옥마을을 주로 떠올렸는데요.

0: 이제는 누군가가 새로운 다짐을 품었던 곳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1: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전주 여행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네, 오목대에 올라서 청사진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쩐지. 소희님, 전주 이야기 하실 때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 가신 김에 경기전이랑 동고산성도 꼭 둘러보실 거죠?
1: 오늘 이야기 나눴던 곳들을 중심으로 동선을 짜보려고요. 어서 계획을 세우러 가봐도 될까요?
0: 그럼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1: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0: 도시로 보는 한국사.
1: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0: 안녕.

만점왕 5학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4번째 시간이고요. 분수의 곱셈 그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보죠. 이번 시간에는요, 여섯 번째 개념 대분수끼리의 곱셈 알아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진분수끼리의 곱셈을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이번 시간 공부 바로 시작해보기 전에 또 활짝 열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이번 시간 생각을 활짝 OX 퀴즈입니다. 자, 한 문장인데요. 아프리카는 하나의 나라 이름이다. 아프리카 많이 들어봤죠? 아프리카는 하나의 나라 이름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자, 5초 세겠습니다. 5. 생각을 활짝 열면서 예상해보세요. 4, 3, 2, 1. 시간 끝. 네. 하나 골랐나요? 자, 정답은 X입니다. 네. 맞힌 친구, 손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아프리카는요, 나라 이름이 아니라 대륙 이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6학년 때 가면 사회 시간에 배울 건데요. 대양과 대륙을 배울 거거든요.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배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대양은 큰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대륙은 바다로 둘러싸인 큰 육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5대양, 6대륙이라고도 하는데요. 5대양, 그러니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다섯 개의 큰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6대륙, 여섯 개의 대륙, 우리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만약에 남극을 대륙으로 본다면 7대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5대양 6대륙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프리카는요, 나라 이름이 아니라 커다란 육지, 대륙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정답은 X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생각을 활짝 OX 퀴즈에서 6학년 때 배울 사회 시간의 내용까지 들여다봤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활짝 열어봤다면 이제 그 머릿속에 오늘의 개념을 넣어볼 차례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이번 시간 개념 한번 열심히 또 공부해보죠. 여섯 번째 개념 대분수끼리의 곱셈인데요.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의 계산 1과 3분의 1 곱하기 1과 5분의 3의 계산으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아우 되게 복잡하게 생겼네, 그냥 식만 봐야지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만 좀 복잡해 보여도 말이죠. 자, 그러니까 먼저 곱하는 대분수 1과 5분의 3을요, 좀 나누어 생각해 볼 겁니다. 즉, 이렇게 나누어 볼 거예요. 1과 5분의 3이기 때문에 1 하고 5분의 3으로 한번 나누어 보자 라는 것이죠. 1과 5분의 3은 1과 5분의 3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곱해지는 대분수 1과 3분의 1은 그대로 두고 넓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요, 그러니까 1과 3분의 1 곱하기 1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분홍색 부분의 넓이는 1과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두 넓이를 모두 구해 더해주면 우리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인데요. 즉, 곱하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계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 아래 식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과 5분의 3을 1과 5분의 3의 합으로 나타낸 다음에 각각 1과 3분의 1을 곱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1과 3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과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 계산해 주면 3분의 4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5분의 3인데요. 우리 배운 것처럼 계산 과정에서 약분을 해 주고요. 3분의 4 더하기 5분의 4입니다.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 분모 15로 통분해 주자고요. 그럼 각각 15분의 20 더하기 15분의 12, 즉 15분의 32, 따라서 2와 15분의 2라는 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곱하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계산해 봐야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두 번째 방법은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이번에는 1과 3분의 1을요, 3분의 4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즉, 3분의 1이 4개, 이렇게 말이죠. 다음, 1과 5분의 3은요, 5분의 1이 8개, 즉, 5분의 1이 8개, 이렇게 나타내 봤고요. 이제 3분의 4, 그리고 5분의 8을 각각 가로와 세로로 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즉, 1과 3분의 1은 3분의 4, 1과 5분의 3은 5분의 8, 각각 가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 계산하면 15분의 32, 즉, 2와 15분의 2, 결과는 어떻다? 똑같죠? 방법만 조금 다를 뿐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두 번째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본 방법을 문제를 풀며 또 차근차근 이해해 보죠.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일단 친구들이요. 이 그림만 보고도요. 어떤 방법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가로가 2와 4분의 1이고요. 세로가 1과 5분의 2입니다. 그런데 같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말은, 아, 따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구나. 굳이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누지 않고, 합으로 나타내지 않고, 바로 가분수로 나타냈구나.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와 4분의 1은 4분의 1이 9개 있는 것과 같으니 4분의 9. 그리고 1과 5분의 2는 5분의 1이 7개 있는 것과 같으니 5분의 7.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20분의 63이고요. 즉, 3과 20분의 3이라고 이렇게 대분수로 써주면 1번 문제 그림을 보고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 보지 않고 냅다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만 보고도 방법 1인지 방법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곱하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각각 1과 3분의 1을 곱해 줬네요. 3분의 5 곱하기 2, 그리고 3분의 5 곱하기 5분의 1 약분하면 결국 3분의 10 더하기 3분의 1이고요. 3분의 11은 3과 3분의 2겠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1과 5분의 4는 그대로 있고요. 2와 3분의 1을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이렇게 각각 더해보는 것이죠. 요렇게 말이죠. 다음은 1과 5분의 4 곱하기 3분의 1 진분수를 적어주고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해보죠. 자, 먼저 1과 5분의 4는 5분의 9잖아요. 그래서 5분의 9 곱하기 2 이렇게 적어주고요. 더하기 역시 5분의 9 곱하기 3분의 1 적어줄게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분의 18이죠. 5분의 18 적어주고요. 더하기 약분해 주죠. 3, 1은 3, 3, 3은 9, 5분의 3입니다. 5분의 3 따라서

5분의 21이기 때문에 결국 4와 5분의 1이구나. 정답은 4와 5분의 1이구나라고 이런 방법, 즉첫 번째 방법으로 차근차근 계산해 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3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죠. 2와 5분의 1을 5분의 12로 고쳐주었습니다. 다음 1과 6분의 5를 6분의 11이라는 가분수로 고쳐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대분수를 약분할 때는요, 반드시 가분수로 바꾸어주고 약분한다. 이제 모두 잘 알고 있겠죠? 6,1은 6, 6,2,12 약분해주고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즉, 4와 5분의 2라고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도 한번 풀어보죠. 4분의 13 바꿔주고요. 가분수로 3분의 8 곱해줍니다. 자, 4, 2, 8, 4, 1은 4 약분하고요. 끼리끼리 곱하면 3분의 26 따라서 8과 3분의 2라고 이렇게 1번과 2번을 각각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까지 문제를 풀며 차근차근 이해해 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교과서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죠. 1번인데요. 알맞게 색칠하는 색칠 공부입니다. 1과 4분의 1 곱하기 1과 3분의 2예요. 우리 가로와 세로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1과 4분의 1부터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0부터 1까지 1이고요. 4분의 1, 즉 전체를 네 부분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즉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1과 4분의 1만큼이죠. 다음은 1과 3분의 2예요. 1하고도 전체를 세 부분 나눈 것 중에 두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즉,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여기, 여기가 되겠다. 이렇게 잘 보고, 가로와 세로를 잘 보고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1과 4분의 1 곱하기 1과 3분의 2에 알맞게 이렇게 색칠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2번 문제. 두 수의 곱을 빈칸에 써넣는 문제입니다.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마치고 가야 되겠지요? 계산해 보죠. 2와 3분의 1 곱하기 2와 5분의 3 대분수끼리 곱셈은 일단 먼저 가분수로 다 고치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3분의 7 곱하기 5분의 13 고쳐줬고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15분의 91 따라서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6과 15분의 1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6과 15분의 1 이렇게 말이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면 이런 문제는 꼭 마치고 가야겠네요. 다음은 3번 문제. 곱하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아까 우리 배웠던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한대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곱하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각각 곱해주는 방법입니다. 1과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과 4분의 1 곱하기 5분의 3 계산해 볼까요? 즉, 1과 4분의 1은 가분수로 4분의 5이기 때문에 4분의 5 곱하기 1이고요. 여기는 4분의 5 곱하기 5분의 3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4분의 5가 될 것이고요. 약분이 가능하면 해 주자고요. 여기는 4분의 3, 즉, 4분의 8이기 때문에 4, 1은 4, 4, 2, 8.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이겠다. 이렇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는 역시 계산 문제입니다. 꼼꼼하게 한번 같이 풀어보죠. 먼저 이쪽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2와 10분의 1 곱하기 3과 3분의 2입니다. 역시 가분수로 바꾸어 풀어볼게요. 10분의 21이고요. 곱하기 3분의 11입니다. 약분이 가능하면 해줄까요? 3, 1은 3, 3, 7, 21. 그러니까 10분의 77이고요.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7과 10분의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7과 10분의 7 이렇게 말이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2와 10분의 1 곱하기 4와 7분의 2입니다. 즉, 10분의 21 곱하기
7분의 3.

12구요. 역시 약분이 가능하면 해주죠. 7일은 7, 7, 3, 21. 10으로 약분하면 1, 여기는 3입니다. 따라서 3 곱하기 3은 9. 아, 여기는 9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각각 7과 10분의 7, 그리고 9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옳은 식의 동그라미, 틀린 식의 X라는 문제인데요. 자,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렸을까요? 잘 보면서 온지, X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1번입니다. 아, 보니까요. 바로 나왔네.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는 실수예요. 그냥 급한 마음에 냅다 약분하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분수는요, 여기서 바로 약분하면 안 되고,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약분해야 됩니다. 1번은 아이고, X. 2번은 이렇게 가분수로 고쳐서 잘 약분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면 이렇게 각각 XO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합이 10인 두 분수를 곱한 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는요, 물론, 집중해서 다 더해서 뭐가 10인지 골라도 되지만 조금 요령을 부려보자고요. 자, 합이 10이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연수부터 더해보면 다 대분수잖아요. 3 더하기 4, 7이에요. 그럼 10이 되려면요, 3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들. 진분수는요, 1보다 작아요, 커요? 진분수는 항상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진분수끼리 더해도 2가 돼야 돼요, 안 돼요? 2가 될 수가 없죠. 1보다 작고 1보다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수끼리 더했을 때 7이니까 3이 필요해요. 진분수끼리 더했을 때 2도 안 되는데. 아, 이렇게 10이 안 되는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4 더하기 4가 8인데 2가 더 필요합니다. 진분수끼리 더해서 2가 될 수가 없죠. 여기 위를 볼까요? 3 더하기 6은 9예요. 1만 더 필요해요. 볼까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1이죠. 아, 결국 3과 2분의 1과 6과 2분의 1을 더하면 10이구나. 자,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이걸 곱한 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곱해보겠습니다. 3과 2분의 1 곱하기 6과 2분의 1 계산해보죠. 자, 2분의 7 가분수로 고치고요. 2분의 13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끼리끼리 곱해보자고요. 즉, 4분의 91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고쳐주면 22와 4분의 3이 되겠죠. 정답은 22와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물론 이렇게 결과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분수가 무엇이냐?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다. 진분수는 1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진분수끼리 더해도 결코 2가 될수 없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6번 문제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문장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돗자리의 넓이인데요. 가로, 세로 다 나와 있네요. 해보죠. 2와 7분의 6 곱하기 1과 9분의 5. 직사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7분의 20 곱하기 9분의 14 각각 가분수로 고쳐 주고요. 이제 약분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7일은 7, 7이 14. 이제 끼리끼리 곱해 보면 9분의 20 곱하기 2는 40. 따라서 4분의 9분의 4 제곱미터겠다. 정답은 4와 9분의 4 제곱미터 단위 절대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5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우리 실수도 점점 줄여가자고요. 단위까지 잘 적어주면 4와 9분의 4 제곱미터 7번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주사위 3개를 던졌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대요. 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를 딱한번 사용해서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곱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1과 4와 6입니다. 가장 큰 대분수 만들어 보죠. 자연수에 가장 큰6 넣어주고요. 4와 1로 진분수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가장 작은 분수, 가장 작은 1을 자연수 부분에 넣어주고요. 4와 6으로 진분수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것을 곱해라 라는 것이죠. 곱해보죠. 4분의

25 가분수로 고쳐주고요. 곱하기 6분의 10 이렇게 고쳐준 다음에 약분이 가능한지 볼까요? 2, 2, 4, 2, 5, 10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보겠습니다. 12분의 125죠. 25 곱하기 5는 125. 따라서 10과 12분의 5이기 때문에 정답은 10과 12분의 5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냐라고 했는데요. 결국 계산 문제와 가깝습니다. 먼저 각각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왼쪽부터 한번 계산해 보죠. 4와 7분의 1 곱하기 1과 2분의 1입니다. 즉, 7분의 가분수로 고치면 7분의 30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분을 하면 1이니 여기는 15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7, 그리고 분자는 45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6과 7분의 3입니다. 뭐가? 왼쪽 부분이요. 자, 오른쪽 부분도 한번 계산해 보죠. 5와 8분의 5이기 때문에 8분의 45가 되고요. 가분수. 다음은 2와 3분의 1, 3분의 7이 되겠습니다. 3, 1은 3, 여기는 15, 약분 가능하고요. 즉 8분의 105, 그러니까 13과 8분의 1이네. 어디가? 오른쪽 부분이. 그런데 묻는 것은 자연수는 모두 몇 개냐라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죠. 6과 7분의 3은 6하고도 7분의 3만큼이 더 있는 것이니까 6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6과 7분의 3보다 커야 하니 6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부터 해당이 되고요. 13과 8분의 1은 13보다 조금 더 크니까 8분의 1만큼이 더 있는 것이니 13까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7, 8, 9, 10, 11, 12, 13, 7개. 정답은 자연수 몇 개? 7개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0번 문제. 자, 이번에도 문장제 문제인데요. 서화가 걸은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몇 킬로미터인지. 1시간에 이만큼 걸었대요. 아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같은 빠르기로 2시간 30분 걸었기 때문에 서화가 걸은 거리는 1시간에 걷는 거리 3과 7분의 4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뭐가 숨어 있죠? 나는 시간인데 나는 분이야. 나를 시간으로 고쳐줘 하고 있잖아요. 분이. 그러니까 이 2시간 30분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고요. 2시간 이 하고도 1시간이 60분, 60분 중에 30분이니까 결국 2와 2분의 1 시간이다. 이렇게 분을 시간으로 고쳐 대분수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2와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7분의 25 곱하기 2분의 5이고요. 즉,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또 나왔다. 25 곱하기 5. 14분의 125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8과 14분의 13km 단위 빠뜨리지 않고 정답 적어주면 8과 14분의 13km라고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이 시간분을 시간으로 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방법, 나타내주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만점망으로 가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몇 시간 몇 분을 대분수로 나타내는 연습을 좀 평소에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해보세요. 1시간 20분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몇 시간이죠? 1시간 60분 중에 20분. 그러니까, 1과 3분의 1 시간. 다음, 3시간 40분은요? 3시간 60분 중에 40분. 3과 약분해서 3분의 2 시간.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문제에서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분을 시간으로 뿅 변신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분이 있으면 이렇게 분수를 이용해서 대분수로 시간으로 나타내보는 연습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번 시간 만점왕으로 가는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10번 문제 신나게 해결해 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은 문제입니다. 먼저 구하려는 거 구해보죠. 남은 색종이의 넓이, 마지막 문장.

장 남은 색 종이에 남은 색 종이에 넓이 적어주고요. 자, 계획을 해보죠. 한 변의 길이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과 같이 잘라냈대요. 요만큼. 따라서 남은 색 종이의 넓이는 처음 색 종이의 처음 색 종이의 넓이에서 뭘 빼주나요? 잘라낸 싹둑싹둑 잘라낸 색종이의 넓이를 빼줍니다. 이렇게 적어보자고요. 아이 선생님 꼭 적어야 돼요. 만약에 풀이 과정 쓰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좀 팔이 아파도 끝까지 적어보자고요. 빼줍니다. 자, 이제 해결해보죠. 처음 색종이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와 2분의 1이죠. 5와 2분의 1 곱하기 5와 2분의 1입니다. 가분수로 고치면 2분의 11 곱하기 2분의 11, 4분의 121. 그러니까 결국 30과 4분의 1 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고요. 잘라낸 색종이의 넓이는요, 2와 4분의 1 곱하기 2와 4분의 1이지요. 가분수로 고치면 4분의 9 곱하기 4분의 9이고요. 약분해서 계산하면 5와 16분의 1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색종이의 넓이는요, 30과 4분의 1에서 5와 16분의 1을 빼주면 되는데요. 진분수 분모가 달라요. 그래서 30과 16분의 4로 한번 생각해 줄게요. 분모 분자의 같은 수 4를 곱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주면 30 빼기 5는 25고요. 분수끼리 빼주면 16분의 3이죠. 따라서 정답은 25와 16분의 3 제곱센티미터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풀었는데요. 바로 비슷한 문제 한번 확인해 보죠. 아주 비슷하죠? 자, 마찬가지로 남은 색종이의 넓이를 묻고 있고요. 똑같이 처음 넓이에서 잘라낸 넓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먼저 처음 넓이를 구해주면 6과 3분의 2 곱하기 6과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0 곱하기 3분의 20이고요. 끼리끼리 곱해줄까요? 9분의 400이니까 결국 44와 9분의 4 제곱 센티미터네 라고 처음 넓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잘라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와 3분의 1 곱하기 2와 3분의 1이고요. 3분의 7 곱하기 3분의 7은 결국 9분의 49이기 때문에 결국 5와 9분의 4구나.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44와 9분의 4에서 빼주는 거죠. 5와 9분의 4를 말이죠. 분수끼리는 빼고 사라지고요. 자연수끼리 빼주면 44 빼기 5는 39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39 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 개념 정리해 볼게요. 탄탄, 든든! 이번 시간 개념 정리! 개념 6! 대분수끼리의 곱셈을 알아볼까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계산하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계산합니다. 탄탄, 든든! 개념 정리 끝! 이번 시간 퀴즈 바로 확인해 보기 전에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무리 퀴즈 정답은요, 35분의 2인데요. 역시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올려주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도 바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지요. 자, 이건데요. 이 문제 아까 풀었지만 우리 오늘 배웠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편식하면 안 되듯이 계산 방법도 내가 좋아하는 방법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풀어보고 정답을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또 많이 많이 정답하고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북1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

0: 때 풀어볼 거니까 미리미리 풀어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우리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은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대단원 첫 번째 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고려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개념 학습했던 부분들 우리 친구들 시간 나면 틈틈이 계속 눈으로 읽어주세요. 그 내용이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또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도 있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눈으로 읽으면서 눈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동적으로 암기도 따라오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중단원 실전 문제 15문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현재 남아있는 금속 활자로 찍어낸 인쇄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의 아주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이기도 하죠. 그 이름 우리 친구들 잘 찾았나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직지였죠. 우리가 직지심체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두 글자 직지라고 불렀어요. 이 직지는요. 현재 남아있는 금속 활자로 찍어낸 인쇄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그런 국가유산이거든요. 그 이름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네, 그럼 퀴즈 내용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문제풀이하러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잘 준비했죠? 교재에 40쪽이고요. 자, 계속해서 쌤이 이야기하듯이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정답만 맞췄다라고 해서 바로 지나가지 말고 여러 가지 보기들도 꼭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5학년 2학기 사회는 전반적으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확실하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기들을 틀린 보기든 맞게 옳게 고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쌤도 수업 시간에 다른 보기들도 같이 설명을 해줄 거니까 여러분은 교재에 필기하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다양한 시대들을 공부했었죠. 삼국시대도 있었고 남북극 시대도 있었고 후 삼국 시대도 있었고 다양한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자, 보기 살펴볼게요. 9세기 말에서 10세기 전반까지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세 나라가 경쟁하던 시대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표시할게요.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신라는 바로 통일신라 때를 이야기하겠죠. 자, 이 시대는 언제일까요? 1번 삼국시대. 자, 삼국시대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듯이 신라, 고구려, 백제 같이 세 나라가 경쟁하던 그 시대 있죠? 삼국시대의 땡. 2번에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그 이후에 나오죠. 이후 고구려에서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고려시대가 펼쳐집니다. 땡. 3번에 선사시대예요, 우리 친구들. 조금 지났다라고 해서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선사시대는 바로 문자가 있기 그 이전에, 즉 역사가 기록되기 전 그 시대를 뜻했잖아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그때 있죠. 그때를 우리는 선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의 청동기 시대 아니고요. 5번의 후삼국 시대. 이때가 바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세 나라가 경쟁하던 시대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면서 각각 다른 보기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복습하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2번, 다음 퀴즈에 정답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힌트를 종합해서 알수 있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다양한 세력들, 이세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라 말에 등장한 지방 세력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라, 물론 통일신라 때를 뜻하겠죠. 지방에서 힘을 키우던 지방 세력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무엇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살펴볼게요. 독자적인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그 세력이 거느리던 군대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세 번째, 스스로를 성주 장군으로 칭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자, 정답은? 그렇죠. 바로 호족 세력이죠. 신라 말에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왕의 권력도 뚝뚝 떨어지고 있던 이 시기에 지방을 실제로 다스리던 세력이 있었죠. 그게 바로 호족이었고, 이 호족 세력은 지방에서 성도 쌓고요, 군사도 거느리고 마치 그 지방을 하나의 왕국, 나라처럼 다스리고 있던 그런 세력이다라고 공부했습니다. 3번 볼게요. 다음 중 왕건의 업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왕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태조 왕건이라고도 불렸죠. 궁예의 부하였는데, 후고구려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궁예를 몰아내고 이 후고구려를 고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그 왕이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 후백제를 건국했다. 후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였죠? 그렇죠. 견헌이라는 사람이었죠. 왕건의 업적 아니고요. 2번에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아까 후삼국 시대라고 같이 공부했잖아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그런데 왕건이 즉위한 이후에는 후고구려가 아니라 고려로 바뀌었었죠. 그 후삼국을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왕건 맞습니다. 3번, 요동지방을 정벌했다. 요동지방이다라고 하면 한반도의 북부, 중국 땅의 그 지역을 우리 요동지역이라고 하는데, 요동지방을 정벌한 사람은 왕건이 아니라, 그렇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었죠. 땡. 4번,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람은, 맞아요.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었던 장수왕이죠. 땡. 5번, 백제의 수도 사비를 함락했다. 자, 여기 백제의 수도 사비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제의 마지막 수도를 함락했다라는 것은 즉 백제를 멸망시켰다라는 거죠. 백제를 멸망시킨 것은 태조 왕건이 아니라 신라의 무열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 후삼국을 통일했다가 되겠죠? 4번 가에 들어갈 제도가 무엇인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온 이 임금의 이름이 바로 광종이에요. 자, 광종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우리 친구들 그 대표적인 업적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고려의 제4대 왕입니다라고 나왔어요. 처음으로 이것을 실시해서 관리들을 선발했습니다. 자,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었죠? 그렇죠. 자, 이 광종 이전에는요, 높은 관직의 관리들을 뽑을 때 추천을 통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광종은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라고 그 방법을 바꿨죠. 그 이름이 바로, 그렇죠. 과거제였습니다.

거제. 과거 시험을 봐서 유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왕에 충신한 신하로 만들었었죠. 자, 그 다음, 광종의 또 다른 정책, 노비 안건법도 있었습니다. 노비 안건법은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었죠. 5번 볼게요. 다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고려 성종이 한 일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고려하면 태조 왕건이 했던 정책들을 쭉 떠올려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직접 문제에서 만나봤던 광종이라는 임금이 했던 정책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성종이라는 임금이 했던 정책들을 떠올려 주어야 합니다. 자, 이번엔 성종이 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주영이. 당과 동맹을 맺었어요. 자, 우리 당과 동맹을 맺은 적이 있었죠. 어떤 나라가? 그렇죠. 신라가 당과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 삼국을 통일했던 그때를 뜻하는 거죠. 성종은 아니다. 2번, 영인이 삼국 통일을 이루었어요. 이것도 고려 성종은 아닙니다. 재원이 시무 28조를 받아들였어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개념 학습할 때이 성종이라는 임금 하면 떠올려야 될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성종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항상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라고 했죠. 신하들과 의논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최승로라고 하는 훌륭한 신하가 이 성종 임금에게 시무 28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걸 바탕으로 정치를 하게 되지요. 3번 정답. 나머지 4번, 5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광개토 대왕 릉비를 세웠어요. 이것은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고, 5번에 신라를 도와 왜를 물리쳤어요. 이것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되겠죠. 6번. 다음 인물이 속한 신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고려의 신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고려 신분 제도는 조금 이름이 달랐죠?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양, 천, 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천제 안에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지고, 양인과 천인, 그리고 그 양인 안에는 또 크게 세 개의 신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어요. 최고 지배층, 중간 계층, 그리고 양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고려의 관청에서 일하는 낮은 관리입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 양인에 속하는 첫 번째 최고 지배층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낮은 관리 아니고요. 두 번째 있는 중간 계층. 중간 계층이 바로 낮은 관리들 또는 직업 군인이 속하는 신분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양민은 바로 농민들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던 신분이고요. 천인은 주로 노비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6번의 정답, 양민 아니고 왕족 아니고요. 귀족도 아니고 천인, 노비 아니죠. 바로 5번에 있는 중간 계층이다라고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잘못 조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주제가 고려시대의 가족 안에서 남녀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에는 가족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평등한 관계였다라고 공부했었죠. 자, 그럼 내용 살펴볼게요. 여성이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고려시대에서 여성이 재혼하는 것은 전혀 흉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성이 호주가 될수 있었습니다. 자, 호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그 가족의 가장을 뜻했어요. 여성도 얼마든지 남편이 주

죽으면 그 가족의 가장이 될수 있었다라고 했죠. 가람이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무조건 아들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가 아니고 아들, 딸이 번갈아가며 지냈다라고 했죠. 4번. 여성이 벼슬을 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습니다. 맞나요? 네,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을 텐데 이 남녀가 평등한 시대는 맞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어떤 관직에 진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시대였어요. 가족 안에서는 남녀가 평등했지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벼슬을 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아닙니다. 벼슬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라는 거. 세린이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 우리 손변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었죠? 정답은 4번. 8번. 다음 사건의 결과로 고려가 확보한 지역이 어디인지 지역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니까 지금 거란 장수가 우리 고려에 침입해온 그런 상황이죠.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왜 우리 거란은 멀리하는 것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뒷부분을 보면 거란은 멀리하고 왜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려의 서희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거란으로 가는 길을 여진이 막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 거란이랑 교류하고 싶은데 여진족이 딱그 지역을 막고 있어서 우리가 가기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지역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쓰세요. 어디였나요? 그렇죠. 바로 강동 육주였지요. 강동 육주. 이 지역을 우리가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말로써 얻어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외교 작전이었다라고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부대를 이끌고 북방민족을 정벌한 인물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기병, 보병, 승병으로 구성된 별무반이옵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장군이 어떤 특수부대를 조직하고 이름을 별무반이라고 지었어요. 임금이 흡족해하는 모습이 보이죠? 늠름하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이 별무반이 북방민족을 정벌했는데 그 인물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윤관이라는 사람이죠. 윤관이라는 사람이, 아, 우리나라는 지금 걷거나 뛰는 군사들밖에 없어서 말을 타는 여진족을 물리치기가 힘들다라고 하고, 이렇게 기병, 즉, 말을 타는 군사들과 보병,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는 군사들, 그리고 승병, 어떤 무술을 하는 그런 군사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특수 부대를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병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병란도라는 이름도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 두어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병란도는 여기 예성강 쪽에 있었던 무엇이었는데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항구예요. 배가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란도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도 하고 물의 깊이도 비교적 깊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가 드나들기에 아주 편리했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구가 아니라 국제 무역항으로 크게 발전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 고려의 수도였던 곳이다. 고려의 수도가 병란도였던 것은 아닙니다.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어요. 2번, 청해진을 설치한 곳이다. 자, 우리 친구들, 청해진이 어디였죠? 맞아요.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설치했던 곳인데, 바로 완도 앞바다에 있는 곳이었죠. 땡. 3번, 후백제가 수도로 정한 곳이다. 자, 후백제 기억나죠?

할게요. 11번. 다음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활약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아래 용인의 처인성이라고 나왔죠. 자, 처인성 하면 우리 친구들이 떠올려야 되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과 우리가 맞서 싸웠던 큰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이 처인성에서 처인성 주민들과 이 인물이 함께 몽골과 맞서 싸우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인물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김윤후였죠. 4번이고요. 이 김윤후라는 사람은 용인의 처인성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돼요. 어디였죠? 맞아요. 그 이후에는 충주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이어서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1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상황 이후 고려해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이 상황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볼수 있는 모습 알맞지 않은 거. 몽골군과 오랜 전쟁으로 힘들었던 고려는 몽골과 협상한 후에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디에서? 그렇죠. 강화도로 임시 수도를 잡았었는데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국 몽골이랑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아, 너무 이제 지쳤다. 라고 해서 몽골군의 이 요구를 들어준 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몽골에게 패배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반대한 삼별초는 근거지를 옮겨가며 저항했지만 결국에 패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삼별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화도에서 어디로 옮겼다? 진도로 옮겼다가 마지막에는 제주도까지 가서 몽골군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고려도 몽골군에게 졌고 거기서 계속해서 맞서 싸우던 이 삼별초도 마지막에는 패했어요. 그럼 이 몽골은 고려를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겠죠. 그럼 그 이후 상황은 몽골의 간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만두를 먹는 아이. 맞죠? 몽골에서 유행했던 음식, 만두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다라고 했어요. 2번, 원의 공주와 결혼하는 왕. 원의 공주와 실제 우리 고려의 왕이 결혼을 해서 우리는 몽골의 원이 몽골이죠. 원나라, 즉 몽골의 사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몽골, 즉 원나라는 우리나라를 더 편하게 간섭할 수 있게 됐었죠. 맞는 설명. 3번, 몽골식 머리 모양을 한 남자. 이것도 맞죠. 여기서 몽골식 머리 모양을 우리가 두 글자로 변발이라고 하거든요. 변발. 이 변발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4번. 족두리를 쓰고 혼인하는 여자. 족두리, 우리 전통 혼례를 올릴 때 여성이 머리 위에 썼던 거, 이것도 몽골에서 온 풍습이다라고 했어요. 5번. 귀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둔 군인. 자, 귀주대첩은 몽골이 아니라 바로 거란이라는 나라와 관련 있는 설명이죠. 거란. 따라서 5번이 12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백성들이 고기 대신 이것을 즐겨 먹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기가 아니라? 그렇죠. 채소예요. 채소. 자, 왜냐하면 불교는 살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을 굉장히 금지했던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가축을 잡아서 죽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영향으로 백성들은 고기가 아니라 채소를 주로 먹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즉, 이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14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0: 이와 유산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기 사진 자료도 나와 있고 설명 볼게요. 이것은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찍어낸 이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금속 활자 나오면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되는 이름이 있죠.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직지였지요. 이 직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1번 직지에 있습니다. 1번.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2번에 있는 삼국사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고려시대 때 편찬한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인데 이 삼국사기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썼던 역사책이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 안에는 뭔가 비현실적이라든지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은 전부 배제하고 적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 3번에 있는 삼국유사도 마찬가지로 역사책인데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런 책이에요. 이 안에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건국 이야기라든지 재미있는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초조대장경은 목판 인쇄물이고 무구정광대다란히 경도 목판 인쇄물이죠.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것은 오로지 직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번 살펴볼게요. 가에 들어갈 국가 유산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살펴보면, 언제 만들어졌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로구나. 라고 했어요. 이 국가 유산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국가 유산인가 봐요. 그리고 상감기법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상감기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죠? 맞아요. 이 도자기의 겉에 무늬를 파낸 다음에 그 무늬에 다른 색깔의 흙을 덮어서 무늬,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낸 그런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고려시대 때 상감기법을 활용해서 만든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무늬가 보이지 않죠? 자, 2번에 있는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거 칠지도라고 하는 것이었죠. 칠지도, 백제의 왕이 일본의 왕에게 선물했던 그 칼입니다. 3번은 빗살 무늬 톡이고요. 4번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상감기법을 통해서 만든 이 고려 청자입니다. 5번은 가야의 국가 유산이지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15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된 15문제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퀴즈 나가요. 고려의 국제 무역항으로 개경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외국의 여러 나라와 무역하기 좋은 위치였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 이름이 세 글자였죠.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공부한 내용 우리 친구들 복습 열심히 하고 또 배웠던 내용 시간이 나면 틈틈이 개념 학습했던 부분도 읽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카와오.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 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거미가 밤새 멋진 거미줄을 쳐놨네요. 그런데 투명하고 예쁜 보석들이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거미줄에 맺힌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거미의 땀, 2번 거미의 오줌, 3번 이슬. 정답은 3번이죠? 1번 거미도 밤새 일했다고 땀 범벅이 되지는 않아요. 거미는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요. 2번? 으악, 만약 이게 거미 오줌이면 아침마다 풀숲을 걸을 때 우리 바지는 거미 오줌으로 다 젖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쉽고 뻔뻔하게 만점한 과학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실요, 거미는요 똥, 오줌 따로 배설하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로 배설을 해요. 그러니까 거미줄에 맺힌 그 물방울은 절대 거미의 오줌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 물방울 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날씨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슬, 여러분 등굣길에 끼어있는 안개, 이 정체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개념왕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날씨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 두 그림을 보세요. 여기 있는 아이들의 옷차림이 다릅니다. 자, 왼쪽 아이의 옷차림 보세요. 지금 날씨가 햇빛이 쨍쨍해서 덥습니다. 자, 그러니까 얇은 옷이나 반소매 옷을 이렇게 입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의 아이를 보니까요, 지금 눈이 옵니다. 날씨가 춥죠? 그러면 두꺼운 옷을 입게 되죠? 이렇게 날씨는요, 우리 옷차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분이 아침마다 옷장에 딱 서서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날씨잖아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날씨는 또요,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야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왼쪽이 그림 보니까요,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면요, 우리 친구들 우산 챙겨야죠. 그리고 비 옷 입고 장화도 신어야 합니다. 챙겨야 할 게 많으니까요, 좀 바깥에서 활동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비 오는 날은 운동장에서 체육도 못하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못 나가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요, 야외 활동을 되도록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세요. 날씨가 맑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막 피구하고 우리 친구들 축구하고 이러죠. 그래서 날씨는요, 이렇게 야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의 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로 농업이나 어업 등의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자, 농작물을 재배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도 안 되고요. 또 비가 안 와서 가물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도 날씨가 큰 영향을 미쳐요. 뿐만 아니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요, 이렇게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이 바람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를 확인했을 때 바람이 세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도 해야 합니다. 또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도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파도가 크게 일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못하겠죠. 이렇게 하는 일, 농업이나 어업 등의 산업에도 날씨가 영향을 준답니다. 자, 또요, 날씨에 따라 사용하는 생활용품도 달라져요. 일단 우리 친구들 여름이 되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가장 필요한 건 뭐죠? 그렇죠, 바로 선풍기,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기온이 낮아지고 추워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풍기 다 집어넣어요. 대신에 뭘 꺼내야 하죠? 그렇죠, 바로 난방기, 전기 난로라던가 히터, 이런 것을 사용해서 따뜻하게 해야겠죠. 뿐만 아니에요, 습도가 높으면요, 제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낮춥니다. 특히 여름철, 비가 많이 오는, 계속 오는 장마철이다. 그러면 어때요? 막 축축하고 끈적끈적하죠? 습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좀 없애줘야 돼요. 좀 줄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없애준다

제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낮춰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건조해요. 특히 선생님도 겨울철에요. 이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습도가 낮아서 건조하니까 피부도 갈라지고 눈도 막 뻑뻑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를 좀더 해줘야 돼요. 수증기를 좀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요, 우리 친구들, 구름의 양이 적어서 햇빛이 비쳐요. 그러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색안경, 쉽게 말해서 선글라스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날씨에 따라 우리 사용하는 생활용품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날씨는요,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 우리 음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부패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상하기 쉽죠. 그래서 음식을 잘 관리하고요. 또 상한 음식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춥고 건조한 날이다라고 한다면요. 마스크를 착용해요. 찬바람이 내 코나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기에 걸리기 쉽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날씨,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폭염. 폭염은 무엇이죠? 날씨가 엄청 더운 거예요. 여름철 폭염주의보, 이런 말 들어봤죠? 너무 더워요. 그러면 우리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겨울철에 갑자기 기온이 확 낮아져요. 이걸 우리는 한파라고 합니다. 기온이 갑자기 확 낮아지니까 동상, 그러니까 몸이 어는 거예요. 손발이 얼어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에 주의해야 하고요. 또 너무 추우니까 수도가 지난, 수도,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길, 그쵸? 물이 지나는 길인 수도관이 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지 않도록,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물을 약하게 틀어놓아서 이 수도관이 어는 현상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죠. 또 뿐만 아니라요, 습도가 낮을 때좀잘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산불입니다. 습도가 낮다라는 것은요, 건조한 상태죠. 그러니까 낙엽과 같은 것이요, 바싹 마르게 돼요. 지금 바싹 말라있는 상태에서 아주 작은 불씨라도 있으면요, 불이 확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날에요, 산불이 자주 발생해요. 자, 이렇게 날씨는요, 우리의 옷차림, 야외 활동, 산업, 건강, 생활용품뿐만 아니라요, 이 안전과도 깊이 영향을 준다. 깊이 있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첫 번째 주제인 날씨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이슬 안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을 보니까요, 이슬 안개 구름 비교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번 시간에는요, 이슬과 안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구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슬 안개 구름을 셋을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 먼저 이슬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슬이 무엇이냐?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워진 물체의 표면에 응결해서 물방울로 맺힌 것이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응결입니다. 우리 친구들, 응결이 무엇인가요? 4학년 때, 물의 상태 변화 공부할 때, 우리 친구들 다 배웠던 것인데요. 바로, 그렇죠.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물로 변하는 현상을요, 우리 응결이라고 했어요. 좀잘 기억이 안 나요 하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응결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 그런 예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바로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응결로 나타나는 현상, 바로 겨울철에 보면요, 유리창에 물방울이 송알송알송알 맺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요, 응결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겨울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 겨울철이니까 어때요? 밖에 기온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실내는요, 따뜻하죠. 그러면 따뜻한 실내에 있던 수증기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요, 지금 바깥에 기온이 낮아서 지금 유리창 표면이 차가워진 상태죠. 거기 차가워진 유리창 표면에 딱 닿으면요, 바로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응결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던 수증기가 바깥 온도에 의해 차가워진 유리창 표면에 딱 닿아서 물방울로 응결된 거예요. 바로 이 현상이요, 이슬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슬로 가볼게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요, 차가워진 물체 표면에 응결해서 물방울로 맺힌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풀잎에 맺힌 이슬 볼까요? 자, 밤이 되면요, 어때요? 기온이 낮아지죠? 그러면 이 풀잎의 표면도요, 차가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요, 이 차가워진 풀잎에 딱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물방울이 되어 맺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슬이라는 거예요. 거미줄에 맺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밤사이 기온이 쭉쭉쭉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거미줄 표면도 지금 차가워진 상태예요.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 차가워진 거미줄 표면에 딱 닿아 응결하면서 물방울이 되어 맺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해요. 자, 이슬은 어떤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응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다? 지금 보면요. 풀잎 표면, 거미줄 표면, 이렇게 물체의 표면에 맺히는 것이 바로 이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슬은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이슬의 사촌격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안개는 그럼 대체 무엇일까? 또 한번 읽어볼게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지표면 가까이에서 응결해 물방울로 떠 있는 것입니다. 자, 응결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고 어디에서 생기는 건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자, 안개도 일단 어떤 원리 때문에 발생하는 거래요? 맞아요. 이 역시 응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안개는요, 지표면 가까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렇게 떠다니다가요, 밤사이 또 기온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표면 가까이에서 응결해서 물방울로 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친구들 이런 장면 많이 봤죠? 숲에요, 이렇게 안개가 막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위에도요, 뿌옇게 안개가 낀걸볼수 있어요. 바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지표면, 그러니까 땅 근처에서 응결해서 작은 물방울로 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안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 안개. 우리 친구들 이제 그 정체를 알겠나요? 자, 그런데 왜 이슬과 안개는 새벽에 잘 생기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다면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슬과 안개는요, 둘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로 맺힌 것이죠. 그런데 이 수증기의 응결은요, 공기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잘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온, 하루 동안 기온 어땠나요? 오후 3시에 가장 높았다가 쭉쭉쭉쭉 낮아져서 밤 사이 계속 낮아집니다. 오전 7시까지 낮아지죠.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요. 이렇게 온도가 낮으니까 바로 새벽에 이슬과 안개가 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차가워진 공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이 물체 표면에 닿으면 그게 바로 이슬이 되는 거고, 또 차가워진 공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지표면 가까이에서 응결돼서 떠 있으면, 작은 물방울로 떠 있으면 그것이 안개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해했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슬과 안개를 선생님이 발생시켜 볼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슬, 안개 확실히 구별할 텐데요. 일단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는지 준비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집기병, 페트리 접시, 물, 조각, 얼음 여러 개, 집게, 마른 수건, 미지근한 물, 지퍼백, 향, 점화기, 면장갑, 실험용 장갑이에요. 준비물 좀 많은 것 같죠? 특히나 이 조각 얼음 여러 개가 왜 필요한지 우리 친구도 알겠죠? 왜? 그렇죠. 온도가 낮을수록 응결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를 낮추려고 얼음이 필요한데요. 뭐 얼음이 없더라도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차가운 물 같은 거를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슬 발생 실험하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요, 집기병에 물과 조각 얼음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바로 집기병 표면을 마른 수건으로

수건으로 닦아서 물기가 없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고 있죠? 이걸 왜 하느냐? 바로요. 이거 닦지 않으면요. 물기가 만약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실험하고 나서 생긴 것인지 그 물기가 원래 있었던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겠죠. 우리는요, 집기병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물기가 완전히 없게 한 후에 정확한 결과를 관찰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집기병 표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 볼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슬 발생 실험학이고요. 두 번째, 안개 발생 실험학입니다. 먼저 집기병에 미지근한 물을 넣어요. 그리고 향에 불을 붙이고 집기병에 잠시 넣었다가 뺍니다. 이렇게 향, 불 붙여서 잠시 넣었다 빼요. 그런데 이 향을 왜 이용하느냐? 바로요. 이 집기병 안에 넣은 향 연기가요. 수증기에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수증기가 잘 뭉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향연기를 또 너무 오래 넣어두면요. 이 집기병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요. 향연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잠깐, 한 2, 3초 동안 잠깐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얼음을 넣은 지퍼백을 집기병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자, 이 얼음을 넣은 지퍼백은요, 집기병 안 수증기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물을 넣은 지퍼백과 같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와 다른 그런 대체 준비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요, 여기 이 안에, 집기병 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거를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슬과 안개 발생 실험 정말 정말 궁금하죠? 그럼 지금 실험실로 가볼까요? 먼저 이슬을 발생시켜 볼까요? 집기병에 물과 얼음을 넣습니다. 얼음을 넣을 때는요, 맨손으로 넣지 않고 면장갑을 끼고 집게를 이용하여 넣습니다. 자, 이제 집기병 표면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 물기를 제거합니다. 자, 이제 집기병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볼까요? 와, 우리 친구들 보이시나요? 집기병 표면에 작은 물방울이 송알송알 맺혔습니다. 집기병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요, 이 얼음으로 인해서 차가워진 집기병 표면에 닿으면서 응결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바로 이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안개를 발생시켜 볼까요? 먼저 집기병 안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 연기를 피워서 잠깐 넣었다 뺄게요. 이제 집기병 위에 얼음을 넣은 얼음 주머니를 올려보겠습니다. 과연 집기병 안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집기병 안이 점점 뿌옇게 흐려지고 있지요? 집기병 안에 있는 수증기가 이 얼음으로 인한 차가운 공기와 만나 응결하여 작은 물방울이 되어 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실험 결과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물과 조각 얼음을 넣은 집기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집기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자, 이거는요, 집기병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워진 집기병 표면에 응결해서 물방울로 맺힌 거예요. 집기병 주변에 이렇게 수증기가 있었는데요, 이 차가워진 이 얼음물 때문에 차가워진 집기병 표면에 딱 닿으면서 이렇게 응결하여 물방울이 되어 맺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개 발생 실험 보았을 때요, 집기병 안이 뿌옇게 흐려지게 되죠. 이게 바로 안개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응결해서 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여기 이렇게 물방울이 송알송알 집기병 표면에 맺혀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이.

이슬이 되는 거예요. 차가워진 물체 표면에 맺혀서 생기는 것이 이슬이다. 자, 그러면 여기 얼음을 넣은 지퍼백, 올려놓은 집기병아니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요, 이 얼음 때문에 차가워진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이 수증기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서 응결이 일어나니까 바로 작은 물방울이 되어 이렇게 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무엇이다? 안개다라는 거, 우리가 직접 이슬과 안개를 발생시켜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하여 탐구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집기병에 물과 조각 얼음을 넣고 집기병 표면을 마른 수건으로 닦은 뒤 나타나는 변화로 오른 것. 어떤 변화가 나타났죠? 그렇죠. 집기병 표면에 물방울이 송알송알 맺혔습니다. 이게 바로 이슬이다. 표면이 따뜻해진다, 색깔이 변한다, 다 아니죠. 자, 집기병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이 차가워진 집기병 표면에 응결돼서 물방울로 맺힌 것이다. 자, 그럼 2번 봅시다. 다음 안개 발생 실험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집기병 안에 수증기가 있었는데요. 이 수증기가 지퍼팩 속의 얼음 때문에 증발하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진 거예요. 응결하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진 거예요. 그렇죠. 응결이죠. 바로 차가워지니까 작은 물방울로 응결해서 떠 있는 것이 안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쓰기 타임 쓰고 기억해야겠죠? 자, 먼저 오늘의 한 문장을 크게 읽어봅시다. 이슬도 안개도 정체는 무엇이다? 응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슬도 안개도요, 다 응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응결, 우리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수증기가요, 차가운 공기 때문에 응결. 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응결되는 것이다. 응결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요. 자, 대신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슬은요, 어디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차가워진 물체 표면에 맺히는 것이다. 그쵸? 자, 그래서 이슬은요, 다 있으면 이슬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안개는 어디에 생길까요? 그렇죠. 바로 지표면 가까이. 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둘다 응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슬은 표면에 맺혀 있는 것이고, 안개는 지표면 가까이 떠 있는 것이다. 닿으면 이슬이고요. 떠 있으면 안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왕에 도전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오늘 배운 내용 핵심 개념 확인하기 빈칸 채우기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에 따라 옷차림이나 야외 활동, 생활용품 등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날씨입니다. 자, 날씨에 따라서 옷차림, 더운 날, 추운 날, 우리 옷차림이 달라지죠? 자, 그리고 야외 활동, 바깥에서 하는 놀이 활동도 달라집니다. 우리 친구들 비가 계속 온다면 야외 활동을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겠죠? 또 생활용품도 달라집니다. 냉방기기, 난방기기, 또 제습기, 가습기, 이런 거 날씨에 따라서 우리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지요? 또 날씨는 사람들의 무엇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바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더운 날 식중독 걸리지 않게 주의하고요. 너무 추운 날은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겠죠? 자, 그 밖에 또 날씨는요, 뭐 폭염, 한파에 따라서도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요. 또 습도가 너무 낮으면 또 산불이 발생하는, 이렇게 우리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날씨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두 가지 자연현상 정체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슬과 안개였죠. 자, 이슬은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워진 물체의 어디에 응결해 물방울로 맺히는 것이다. 선생님이 이슬이 생기는 위치를 잘 기억해 두자라고 했죠? 맞아요.

0: 바로 물체의 표면에 닿아서, 표면에서 응결해서 물방울로 맺히는 것이 바로 이슬이라고 했지요. 자, 그럼 안개는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어디에서 응결해서 물방울로 떠 있는 것일까요? 맞아요. 땅 근처, 바로 지표면 가까이에서 응결해서 물방울로 떠 있는 것이다. 둘다 응결인데 생기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꼭 챙겨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5번. 날씨와 우리 생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날씨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겠죠? 날씨는 사람들의 건강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방금도 살펴봤어요. 날씨는 사람들의 옷차림에 영향을 주지 않기는요.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옷뭐 입을지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게 날씨입니다. 날씨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겠죠. 날씨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영향을 줍니다. 에어컨, 선풍기, 뭐 난방기기 이런 것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요. 디귿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날씨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에 X표를 하래요. 자,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쵸? 야외 활동할 때비 맞지 않도록 우산도 쓰고, 장화도 신고, 비옷도 입지요. 겨울에는 얇은 옷을 입는다고요? 아니요. 날씨는 우리의 옷차림에도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얇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옷, 긴팔 옷을 입어야 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 바로 X표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X표 해야 돼요. 선생님도 가끔 실수하는데 동그라미 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X표 해야 합니다. 자, 3번. 건조한 날에는 가습기를 사용한다. 날씨는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생활용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가습기는 뭐죠? 그렇죠. 공기 중에 가, 더해준다. 수증기를 더해주는 기구입니다. 자, 건조하다라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습기를 이용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너무 습한 날에는 가습기가 아니라 무엇을 사용하죠? 그렇죠. 너무 수증기가 많으니까 수증기를 좀 없애줄 수 있는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가습기, 제습기도 조금 어려워하는 말인데, 가는 더할까, 제는 제거하다, 제. 이렇게 해서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날씨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까지 풀어보고요. 이슬 안개에 관련된 것은 다음 시간 구름까지 공부하고 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의 과학왕 인증 퀴즈 확인해 볼게요. 아까 문제 풀때 이슬 안개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와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이슬과 안개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것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다 공통점이 있었죠.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 선생님이 무엇에 대해 공부한다고요? 맞아요. 구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슬, 안개, 구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대되죠?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 알아보았죠? 결국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꽉꽉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꽉꽉 퀴즈였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은 얼마일까요? 0.16 그리고 8에 있습니다. 그럼 큰 수는 8이죠. 작은 수는 0.16이에요. 8 나누기 0.16을 계산했더니, 그렇죠. 바로 5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50이라는 몫을 구해볼 수 있었고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바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볼까요? 나누어주고 남는 양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여러분,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이런 결과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눗셈식을 계산하다 보면 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몫이 뭐 1.666666 이렇게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개념 만나볼까요?

개념, 바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볼까요? 입니다. 자, 결국 몫을 어림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림한다고 하는 건 정확하게 구한다기보다는 약간 그 가까운 값으로 생각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어림한다라고 합니다. 몫을 어림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버림, 올림, 그리고 반올림이죠. 자, 버림은요, 우리가 나타내려는 자리 바로 아래의 수들을 모두 다 없애버린다, 없다고 생각한다, 버린다 라는 의미고요. 올린다라고 하는 건요, 그 아래 자리를 쭉 버리면서 나타내려는 자리에 1만큼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반올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바로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반올림은 나타내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의 숫자가 0, 1, 2, 3, 4인 경우에는 버리고 5, 6, 7, 8, 9인 경우에는 올리는, 그러니까 앞자리 수의 1만큼을 더해주는 방법. 그것이 바로 반올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1.2 나누기 0.7의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우리 1.2 나누기 0.7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결국 12 나누기 7이다 라고 했을 때 7, 1은 7, 뺐더니 5, 0을 내려서 7, 7에 49, 뺐더니 1, 0을 내려고 그 다음 7, 1은 7, 뺐더니 3, 0을 내려요. 7, 4, 28, 뺐더니 2. 어때요? 나누어 떨어졌나요? 아니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몫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몫을 간단한 소수로 구해지지 않을 때 몫을 어림하여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어림해 볼까? 일단 첫 번째, 몫의 초수 첫째 자리 숫자가 7이므로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자, 1의 자리까지 나타낸대요. 그럼 우리는 어느 수를 봐야 돼요? 어느 자리의 수? 그렇죠. 바로 소수 첫째 자리 수를 봐야 합니다. 소수 첫째 자리 수가 7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올려줘야 한다라고 했죠? 올려주세요. 그러면 나타내려는 자리에 1만큼 더해주면 바로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몫의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1이므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라고 했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럼 소수 둘째 자리 수를 봐야 합니다. 1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반올림할 때에는 0, 1, 2, 3, 4는 버려준다라고 했으니까 버려줍니다. 그러면 1.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몫의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4이므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선 소수 셋째 자리 수를 봐야 합니다. 4예요. 4는 어떻게 해요? 0, 1, 2, 3, 4 버린다고 했죠. 버려주세요. 그러면 바로 1.71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낼 때는요,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나타내려는 자리, 그 아랫자리를 잘 살펴보고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면 올려주는 방법으로 반올림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몫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개념, 나누어주고 남는 양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건 뭐냐면요, 몫을 어디까지 구하느냐? 바로 자연수 자리까지만 구한다는 거예요. 우유를 나누어 담고 남는 양을 알아볼 겁니다. 우유 6.6리터를 한 통에 1.5리터씩 나누어 담으려고 한대요. 우유를 몇 통에 담을 수 있고 남은 우유는 몇 리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의 개수, 자연수로 구한 다음에 남는 우유의 양은 몇 리터 남았는지를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뺄셈으로 알아볼게요. 1.5리터씩 나누어 담는다고 했으니까 6.6에서 1.5 빼고, 1.5 빼고, 1.5 빼고, 1.5를 뺐어요. 1.5를 4번 뺐더니 총 6이 됐거든요. 그래서 6.6에서 6만큼을 빼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남았어요? 바로 0.6만큼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5리터씩 몇번 뺐나요? 4번 뺐죠. 그래서 나누어 담을 수 있는 통의 수는 4통, 남는 우유의 양은 바로 0.6리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뺄셈으로도 알아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세로로 계산해서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몫은 나누어 담을 수 있는 통의 수를 나타내므로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만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6.6 나누기 1.5에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켰을 때66 나누기 15죠. 15 곱하기 4는 60이므로 6.6에서 60을 뺐으니까, 66에서 60을 뺐으니까 6이 남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6은요, 그대로 6이 아니라 바로 0.6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누어 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몫을 구할 때에는 몫의 소수점을 찍을 때 나누어 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는데 그때에는 소수점을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동한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줬잖아요. 그런데 이 나누어 주고 나서 남는 양을 표현할 때에는요, 원래 있었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0.6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누어 담을 수 있는 통의 수는 4통이고요. 나누어 담고 남는 우유의 양은 바로 0.6리터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남는 양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내가 진짜 잘 계산했나?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검산한다라고도 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을 다 계산한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우리 이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머지를 더해주는 거예요. 1.5 곱하기 4는 6, 6 더하기 0.6은 바로 6.6. 원래 있던 수가 됐죠? 그러니까 계산이 잘 되었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오늘의 개념 어렵지 않았죠?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나누기 1.3의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7 나누기 1.3의 몫을 다음과 같이 구해 보았습니다. 5.384 이렇게 구했는데요. 몫을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합니다.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소수 첫째 자리를 봐야겠죠. 소수 첫째 자리 수는 바로 3입니다. 3은 우리가 올려야 할까요? 버려야 할까요? 그렇죠. 버려야겠죠. 그래서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내면 바로 5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느 자리를 봐야 돼요? 소수 둘째 자리를 봐야 됩니다. 소수 둘째 자리 수는 바로 8이에요. 8은 5, 6, 7, 8, 9 올려준다라고 했죠. 반올림했을 때. 그럼 올려줄게요. 그럼 5.3이 아니라 5.4가 되는 겁니다. 잘했죠? 그 다음, 이번에는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수 셋째 자리 수를 봐야겠죠? 소수 셋째 자리 수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버려줘야 하니까 우리 그대로 5.38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타내려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랫수를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를 볼게요. 2번.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3 나누기 0.9입니다. 먼저 몫을 구해봐야겠죠? 3 나누기 0.9.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켰을 때30 나누기 9가 되고, 9, 3, 27. 뺐더니 3,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30, 9, 3, 27. 그 다음, 뺐더니 3,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그럼 9, 3, 27. 뺐더니 3. 자, 몫을 보니까 3.333333 이렇게 쭉 이어진단 말이죠. 그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소수 둘째 자리 수가 3이니까 버려서 3.3이구나. 이렇게 나타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8 나누기 10.2도 계산해 볼게요. 1.58 나누기 10.2. 자, 이 경우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시켜 주었더니 15.8 나누기 102가 되었어요. 이 경우는 나누어지는 수보다 나누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몫의 자연수 부분의 0을 먼저 쓰고 그 아랫자리까지 살펴볼게요. 102 곱하기 1은 102가

되죠? 158에서 101을 뺐으니까 56이 되고요.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560이죠? 그러면 102 곱하기, 그렇죠. 5를 했을 때 510이 되니까 빼면 50이 됩니다.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했어요. 자,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 수가 5이니까 올려주어서, 아, 0.2구나.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모래 7.3kg이 있습니다. 모래를 한 통에 2kg씩 몇 톤까지 나누어 담을 수 있고, 남는 모래는 몇 kg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이 문제는요, 먼저 뺄셈으로도 구해 보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다른 방법까지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뺄셈으로 구해 볼 거예요. 우리 이렇게 7.3kg이 있습니다. 모래를 한 통에 2kg씩 담아낼 거예요. 그러면 한통 2kg, 또한통 2kg, 또한통 2kg, 총 2kg씩 세번 담아냈어요. 그랬더니 6kg까지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남는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바로 1.3kg이 되겠죠. 자, 7.3에서 빼기 2, 빼기 2, 빼기 2. 세번 했더니 6을 뺀 거예요. 그래서 1.3이 남았습니다. 7.3에서 2를 세번뺄수 있으므로 세 통에 나눠 담을 수 있고 남는 모래는 1.3kg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까지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교과서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 11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0일 나누기 6의 몫을 반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10일 나누기 6의 몫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몫이 얼마가 나왔어요? 1.833. 자,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쭉 몫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다. 그럼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소수 첫째 자릿수를 봐야겠죠. 소수 첫째 자릿수는 바로 8입니다. 이런 경우는 1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수 둘째 자릿수를 봐야죠. 3이죠. 그러면 3은 버려주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에는 1.8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릿수를 봐야겠죠? 소수 셋째 자릿수 3. 역시 버려줘야겠죠? 그래서 1.83이다. 이렇게 나타내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고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의 한 자리 아랫수를 잘 살펴보고 반올림해 주세요. 다음 2번 중요한 문제죠?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먼저 8 나누기 9의 몫을 구한 다음에 우리 그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볼게요. 8 나누기 9입니다. 8 나누기 9. 그러면 우리 8이 9보다 더 작기 때문에 몫의 자연수 부분에 일단 0을 쓰고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써줄게요. 80 나누기 9다라고 생각하면 9, 8에 72. 그러면 72. 80 빼기 72는 8이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80이죠. 그러면 9, 8에 72. 뺐더니 8이죠. 자,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이렇게 몫을 구해볼 건데 0.8888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자 소수 둘째 자릿수가 8이기 때문에 우리 반올림했을 때 이렇게 올려주면 바로 0.9가 된다. 다음 2번. 6.2 나누기 1.4죠? 이 경우도 계산해 볼게요. 6.2 나누기 1.4.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 주었더니 62 나누기 14가 됐습니다. 14 곱하기 4를 했을 때 4, 4, 16, 4, 1은 4니까 56입니다. 62에서 56을 빼면 6이 되죠. 그럼 보이지 않는 0을 내렸을 때 60이고, 14 곱하기 4는요? 그렇죠. 바로 56이잖아요. 뺐더니 4예요.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렸어요. 그럼 40이잖아요. 그러면 14 곱하기 2를 했을 때 28이고, 빼면 12이니까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몫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소수 둘째 자릿수는 2. 그럼 버려줘야겠죠. 그래서 4.4다라고 몫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3.14 나누기 1.2의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합니다. 2.61일까요? 아니면 2.62일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한 다음에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14 나누기 1.2죠. 3.14 나누기 1.2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 주었더니 바로 31.4 나누기 12가 되었어요. 12 곱하기 2를 했을 때 24이고, 31에서 24를 뺐으니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7이죠. 4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6을 했을 때 우리 72가 되니까 빼주면, 그렇죠. 2가 되죠. 보이지 않는 0을 내리세요. 그럼 22죠. 12 곱하기 1은 바로 12이니까 뺐더니 8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이지 않는 0을 한번더 내려볼게요. 그럼 80이잖아요. 12 곱하기, 그렇죠. 바로 6을 했을 때 72가 되니까 빼면 8이다. 아, 소수 셋째 자리까지 잘 구했죠? 이제 우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수 셋째 자리 수가 6이기 때문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2.62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보기 중에서는 오른쪽 2.62 여기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할 수만 있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눗셈씩 점점 아래로 길어지는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 그렇죠. 바로 자리를 잘 맞추어서 써주어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종종 헷갈릴 때에는 이렇게 끝에 내려 쓰는 0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고는 하거든요. 그럼 자리를 조금 더잘 맞출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4번. 나타낸 수가 가장 큰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나타낸 수가 가장 큰것 찾아볼 거예요. 기역. 6.5 나누기 3의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라고 합니다. 그럼 6.5 나누기 3을 계산해 볼게요. 6.5 나누기 3이다. 그러면 3이 6이고, 5를 내리고, 3, 1은 3이고, 빼면 2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20이니까, 바로 3, 6, 18이네. 빼면 2죠. 그래서 2.16점점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소수 둘째 자리 수가 6이네. 그럼 올려주자. 그러면, 2.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 27 나누기 13의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래요. 그러면 27 나누기 13을 계산해 볼게요. 13 곱하기 2는 26이죠? 빼면 1.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10이 13보다 작기 때문에 한 자리를 더 내립니다. 이때 몫에 해당하는 자리엔 0을 쓰시고요. 0을 하나 더 내려요. 그러면 100이죠. 뭘 곱해야 될까요? 13 곱하기 7을 해볼게요. 7, 3, 21, 7, 1은 7. 그래서 91이 됩니다. 뺐더니 9예요. 한 자리 더 내릴게요. 그러면 92죠. 13 곱하기 6을 했더니 3, 6, 18. 6, 1은 6. 그래서 78이 됐죠. 뺐더니 12입니다. 자, 이제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낸다. 소수 셋째 자리 수가 6이니까 올려주자. 그러면 2.76, 2.076에서 바로 2.08이 되는구나. 다음, 9 나누기 4.1의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래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몫을 구하면 되겠네요. 9 나누기 4.1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만큼 이동을 해주면 41, 한 자리만큼 이동을 해주면 92죠. 41 곱하기 2가 82이고, 뺐더니 8이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80이죠. 41 곱하기 1이 41이고, 빼면 39죠. 자, 몫을 구해보니까 2.1 몇몇몇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소수 첫째 자릿수 1이니까 버려줄게요. 그러면 바로 2가 되겠죠. 나타낸 수가 가장 큰 것을 찾아라. 2.2, 2.082. 그렇죠. 바로 2.2가 가장 크죠. 그래서 바로 기역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5번이에요. 직사각형의 가로는 세로의 몇 배인지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라고 합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2.6cm고요. 세로의 길이는 8.9cm예요. 가로가 세로의 몇 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가로를 세로로 나누어서 구해줘야 하겠죠. 그러면 가로는 12.6cm고, 세로는 8.9cm니까 다음과 같은 나눗셈식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12.6 나누기 8.9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

걷기 5를 했을 때 9, 5, 45, 8, 5, 40. 그래 445가 되는 거예요. 510에서 445를 빼면 65가 되는데요. 이제 더 이상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했잖아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 수 5니까 올려주자. 그러면 1.42가 된다. 몇 배냐? 라고 했으니까 1.42배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다음 6번입니다. 차력 10.4kg을 한 명에게 3kg씩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의 수와 남는 차력의 무게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자,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의 수예요. 그러니까 몫을 어디까지 구해요?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이만큼이 바로 10.4kg이에요. 3kg씩 나눠준다? 3kg, 3kg, 3kg. 세번 뺐어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뺐어요? 그렇죠. 바로 9kg까지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양은 얼마만큼이었을까요? 그렇죠. 1.4kg만큼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4 빼기 3 빼기 3. 3을 세번 뺐더니 바로 1.4 남았더라.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의 수는 총 3번 덜어냈으니까 3명. 남는 차력의 무게는 바로 1.4kg이 되는 거예요. 다음 7번입니다. 물 23.5리터를 한 통에 5리터씩 나누어 담으려고 할 때, 나누어 담을 수 있는 통의 수와 남는 물의 양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때도 역시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그 다음 남는 양 구하는 거예요. 23.5 나누기 5를 생각합니다. 5, 4, 20이죠. 뺐더니 35예요. 자, 이렇게 35라고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소수점까지 아래로 찍어서 3.5라는 걸 나타내 주세요. 나누어 담을 수 있는 통은 4통이고 남는 물의 양은 바로 3.5리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남는 양에 소수점을 찍을 때는요, 항상 무엇에 맞추어서? 나누어지는 수에 소수점 원래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루떡 12.1kg을 한 명에게 2.4kg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몇 명까지 나누어 줄수 있고 남는 떡은 몇 kg인지 무게를 구해 보세요.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의 수, 그 다음 남는 양을 구하는 겁니다. 몫의 자연수 부분까지 구해 볼게요. 시루떡이 12.1kg 있다고 했죠? 한 사람에게 2.4kg씩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121 나누기 24가 되겠네요. 24 곱하기 얼마? 그렇죠. 5를 했을 때 4, 5, 20, 2, 5, 10, 120이니까 뺐을 때 1이 남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1은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사실은 0.1입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 찍어야 하니까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5명. 그 다음 남는 떡의 무게는요, 바로 0.1kg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길이가 24.65m인 종이띠를 3.8m씩 자르고 있습니다. 종이띠를 몇 도막까지 자를 수 있고 남는 종이띠는 몇 m인지 구해보세요. 한번 볼게요. 식은요, 24.65 나누기 3.8입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246.5 나누기 38이 되겠죠? 그러면 38 곱하기 한번 6을 해볼게요. 86에 48, 36, 18. 그러면 228이죠? 246에서 228을 뺐어요? 그러면 18이 되고 5를 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몫의 자연수 부분까지만 이렇게 딱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주면 돼요. 자른 종이 도막의 수, 바로 6도막이 되고요. 남는 양은 185 아니죠. 그렇죠. 몫에 원래 있었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이렇게 찍어줬더니 바로 1.85m가 되는 거예요. 자, 나누어주고 남는 양, 소수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10번. 철사 1m로 한 변의 길이가 2.1cm인 정삼각형을 여러 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정삼각형은 몇 개이고 남는 철사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자, 도전 문제죠. 자, 이 문제는 한번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1 나누기 2.1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올바른 정답을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를 통일해 주는 거예요. 1m죠. 그러면 100cm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정삼각형을 몇개 만들 수 있냐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2.1cm라면 정삼각형 한 개를 만들 때는 얼마만큼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2.1 곱하기 3만.

변의수가 3개니까 6.3만큼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전체 철사의 길이는 100cm입니다. 그런데 정삼각형 하나 만들 때 6.3cm만큼 필요하니까요. 100 나누기 6.3을 생각할게요. 우리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 줄게요. 그럼 1000 나누기 63이죠? 63 곱하기 1은 63. 뺐더니 37이죠? 0을 내려주세요. 63 곱하기 5는요? 5, 3, 15, 4, 6, 5, 30. 그래서 315가 됩니다. 뺐더니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5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연수 부분까지 몫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15까지 구하면 됩니다. 만들 수 있는 정삼각형의 개수 바로 15개가 돼요. 남는 철사의 길이는 55? 아니죠. 원래 있었던 나누어지는 수의 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하니까 바로 5.5가 되는 겁니다. 5.5cm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11번 문제 해결 접근하기입니다. 참깨 5.9kg을 한 봉지에 0.7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남는 참깨로 0.7kg짜리 한 봉지를 더 만들려면 필요한 참깨는 적어도 몇 킬로그램일까요?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남는 참깨로 한 봉지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참깨의 양이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나누어 담은 다음에 얼마만큼 남아있느냐를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눗셈의 나머지를 먼저 구하고 더 필요한 참깨의 양을 구해보면 되겠죠. 맨 처음에 참깨 5.9kg이 있었어요. 한 봉지에 0.7kg씩 나누어 담는다면? 그렇죠. 바로 5.9 나누기 0.7을 생각하면 되죠. 소수점 이동시켜주면 59 나누기 7이고, 7, 8에 56. 그러면 뺐더니 3이 돼요. 그러면 결국 몫은 8. 남는 양은 0.3이 되죠? 그래서 8봉지를 만들 수 있고 남는 참깨는 0.3k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참깨로 0.7kg짜리 한 봉지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0.7에서 0.3만큼 뺀 0.4kg만큼이 더 필요한 것이 되겠죠? 다 같은 방법입니다. 참깨 13.3kg을 한 봉지에 0.6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남는 참깨로 0.6kg짜리 한 봉지를 더 만들려면 필요한 참깨는 적어도 몇 킬로그램일까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3.3 나누기 0.6이다. 그러면 소수점 이동시켜 주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6이 12, 빼면 1, 3이 내리고 6이 12, 뺐더니 1이죠. 자, 이렇게 몫을 20이다라고 구해줬으니까요. 남는 양은 0.1이 되죠. 13.3 나누기 0.6은요, 바로 20이 나머지 0.1이고, 22봉지를 만들 수 있고, 남는 참깨 0.1kg이다. 따라서 얼마만큼이 더 필요해요? 0.5kg만큼이 더 필요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까지 모두 만나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여러분, 몫을 다 구하신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한번 나타내어 보세요. 자, 이번 단원의 개념 모두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를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사회, 전혜은 선생님과 신나게 사회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북 2를 통해서 대단원 1단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학교 시험 만점왕 1회 18번 문제까지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 1회 마무리하고요, 또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15번 문제까지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기후 지역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이곳은 적도 부근의 저위도이지만, 자, 위도상으로 적도 부근의 저위도예요. 자, 그럼 어떤 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열대 기후. 자, 그런데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자, 다르게 1년 내내 서늘하대요. 자, 그래서 옆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 기온을 봤을 때 1년 내내 서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무슨 기후입니까? 그렇죠, 고산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위도상으로는 적도 주변, 저위도에 있지만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고산 기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산 기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강수량이 매우 적다. 자, 이것은 건조 기후 지역의 특징입니다. 아니고요. 2번, 위도가 높아 기온이 낮다. 자, 고산 기후는요, 위도가 높아 기온이 낮은 것이 아니라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거예요. 틀렸죠? 3번,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니죠. 자,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온대 기후 지역에서 우리 기후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자, 그 중에 서안, 해양성 기후가 바다의 영향을 받는 거죠. 해양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4번,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는다? 아닙니다. 자, 지금 위도상으로 적도 부근의 저위도예요. 따라서 태양 에너지는 많이 받아요. 하지만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5번, 해발 고도가 높아 기온이 낮다. 이게 바로 고산 기후의 특징입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친구들,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알맞은 곳은 어디입니까? 자, 이런 생활 모습이에요. 딱 사진만 봐도 어떤 기후인지 알겠죠?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망토. 바로 우리가 19번에서 공부했던 고산 기후입니다. 주민들은 낮에는 강한 햇볕을 피하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를 쓴대요. 자, 우리 방금 고산 기후, 위도상으로 적도 부근 저위도예요.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또 해발 고도도 높다 보니까 태양빛이 강해요. 따라서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 자, 그런데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요. 자, 고산 기후 지역은요, 일교차가 큽니다. 왜냐하면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낮은 곳보다 이 공기가 희박해요. 공기가 희박하다 보니까 이제 수증기의 양도 적겠죠. 따라서 일교차가 크다.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요. 때문에 추우니까 망토를 걸치며 생활한다. 고산 기후 지역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1번, 북극해 연안은 뭐 북극해, 북극, 한대 기후가 되겠죠? 아니고요. 사하라 사막, 건조 기후죠. 자, 아프리카 밀림입니다. 밀림, 빽빽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거. 뭐예요? 열대 기후, 특히 열대 우림 기후죠. 아니고요. 자, 유럽 서부 평야. 유럽 서부? 그러면 서안 해양성 기후 생각해야죠? 아닙니다. 5번,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지. 자, 우리 안데스 산맥의 고산 도시도 많이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임을 알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2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1번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회 1번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통해 알수 있는 산지 지형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산지 지형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산지 지형, 뾰족뾰족하고, 뭐, 경사가 급하네요. 자, 1번, 해발 고도가 낮아 기온이 높다? 아니죠. 지금 산지 지형은요, 산 꼭대기는 해발 고도가 높아요. 자, 2번, 땅이 넓고 평평하여 이동이 쉽다? 아닙니다. 이건 지금 평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3번, 퇴적물이 쌓여 평야가 형성되었다? 자, 퇴적물이 쌓여 평야가 형성되는 건 하천 하류죠. 아니에요.
자, 4번 바다와 가까워 해안 지형이 발달하였다. 지금 이거 산지 지형이잖아요. 아니고요. 5번 땅의 높낮이 차이가 크고 경사가 급하다. 그렇죠. 경사가 급해요. 그리고 땅 아래와 땅 위, 그러니까 산 아래와 산 꼭대기, 땅의 높낮이 차이가 큽니다. 맞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산지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뉴욕의 서쪽에 길게 이어진 산지이다. 자, 우리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으면 서쪽에 길게 있는 산지래요. 자, 어떤 산맥인지 아나요? 맞아요. 안데스 산맥. 자, 두 번째, 해발 고도가 높아 라파스, 쿠스코와 같은 고산 도시가 발달하였다. 자, 여기 고산지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고산 도시가 발달했다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서는 라마, 알파카 같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 산지 지형의 생활 모습 중에 목축업이 있었는데,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목축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특히 라마, 알파카 같은 가축은요, 고산지대에 살고 많이 사는 가축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하는 산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2번 안데스 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랄 산맥 볼게요. 우랄 산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경계라고 했죠? 그리고 알프스 산맥은 유럽 대륙에, 특히 중부 유럽, 스위스 쪽에 있는 산맥이고요. 아틀라스 산맥은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산맥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은 아시아 대륙에 있는 산맥이에요. 자, 그래서 2번에서 말하는 건 안데스 산맥이라는 거, 정답 2번이죠?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산지 지형에서 계단식 농사가 나타나는 이유를 알맞게 설명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산지 지형에서 왜 계단식 농사가 나타나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본다면 산지 지형은 경사가 가파라요.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작물이 자라려면 우리가 물을 줬을 때 어느 정도 그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경사가 급하니까 물이 다 아래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농사가 잘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해요. 그래서 이 땅을 계단식으로 깎아서 평평한 부분에 농사를 짓는 계단식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이유만 잘 기억을 해준다면 보기에서 정답 잘 고를 수 있겠죠? 자, 하은이, 산지는 토양이 비옥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물론 산지는 토양이 비옥하지는 않아요. 자, 왜냐하면 산지는 비가 오면은요, 이 토양 안에 있는 영양분이요, 잊지 않고 다 아래로 쓸려 내려가겠죠. 그래서 산지는 토양이 비옥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토양이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계단식 농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산지는 토양이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산지 지형에서 계단식 농사를 지을 때에도 이제 거름이나 비료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서연이 산지는 기온이 낮아 작물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산지에서 무슨 계단식 농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 이것도 아니죠. 자, 도윤이 산지는 강수량이 많아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야? 아니고요. 자, 민수, 산지는 숲이 울창해서 작물을 재배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이것도 아니죠. 자, 지우, 산지는 땅이 평평하지 않고 경사가 급해 그대로는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이제 그 모양을 바꿔서 농사를 지은 거 맞죠? 자, 따라서 알맞게 설명한 친구 누구예요? 지우.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친구들.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지형 경관만을 바르게 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계속 이 1단원에 다양한 문제 풀때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내가 6학년 1학기 3단원의 내용을 제대로 공부 안 했다면 많이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우리 6학년 1학기 3단원에서요. 대륙과 대양 공부했죠. 그리고 각 대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자신 있게 4번 문제 풀수 있겠죠. 자, 우리 아프리카 대륙을 생각하면서 볼게요. 자, 1번. 몽블랑산은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럼 유럽 대륙이죠. 자, 속내피오르도 노르웨이 속내니까 유럽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아니고요. 2번, 아마존강은 남아메리카 대륙이죠? 자, 몽골의 초원입니다. 몽골은 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자, 3번,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사막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 아프리카 대륙 남부 쪽에 있는 폭포가 맞죠? 맞네요? 자, 4번, 미시시피강. 자, 이 미시시피강은요, 미국을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럼 미국이 어떤 대륙이에요? 북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니죠. 자, 나이아가라 폭포도 이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폭포이기 때문에 이것도 북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아니고요. 자, 5번. 페리토 모레노 빙하. 자, 이거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마존강도 남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지형 경관만을 얘기한다면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풀어 볼게요. 다음 사진에 나타난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속내 피오르입니다. 자, 이렇게 좁고 깊은 만을 피오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형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과거 빙하기 때 빙하가 이 지형을 땅을 깎으면서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U자 모양으로 깎으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골짜기에 나중에 빙하기가 끝나고 여기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좁고 긴 만을 형성한 겁니다. 이게 속내 피오르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가 만난 거니까 해안 지형이다라고 할수 있고 지금 빙하가 깎아서 생긴 지형이기 때문에 빙하 침식 지형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빙하와 관련된 지형이 맞습니다. 속내 피오르는요, 빙하 침식 지형이에요. 2번 초원이 넓게 펼쳐진 지형이에요. 초원이 아니죠. 자, 3번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형이다? 아니고요. 자, 4번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지형 아니죠. 자, 5번 해발고도가 높고 평평한 지형. 자, 해발고도가 높고 평평한 건 고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우리 친구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사 게시판을 보고 학생들이 조사한 시설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조사 게시판 보고 어떤 시설을 조사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초 6학년 3반 사회과 조사 게시판. 조사 주제는요, 하천을 이용한 시설입니다. 그럼 하천의 생활 모습 생각해 보면서 자료 볼게요. 자, 이것은요, 하천 중상류에 주로 설치가 된대요. 중상류. 하천 하류에 설치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하천의 흐름을 조절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일을 한대요. 자,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그 높이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도 한다고. 수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자, 이 시설은 뭐예요? 그렇죠. 댐이 됩니다. 자, 댐은요, 하천 중상류에 설치가 되면서 이제 물을 조절하면서 가뭄, 홍수 대비할 수 있고 또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죠. 자, 정답 몇 번이다? 1번 댐이 되겠네요. 자, 우리 염전은 어디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해안 지형의 생활 모습, 천이렴 소금 얻는 거. 자, 그리고 운하는 우리 하천 지형의 생활 모습에서 공부했는데 이제 인공수로죠. 이 운하가 교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나 이제 물자를 운반할 때 쓰는 교통로. 자, 그리고 항구는 이제 해안 지역의 생활 모습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바다가 교통로의 역할을 할때 이제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고요. 자, 그리고 수상가옥은 이제 하천에서 또 공부를 했던 건데 하천이 발달한 지역의 수상가옥의 형태가 등장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임을 알수 있겠죠? 자, 이어서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계의 지형 경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천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래요. 그러면 하천 지형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천 지형은 물이 흐르면서 땅 위를 흐르는 물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된 지형이 하천 지형이잖아요. 자, 하천이 흐르다 절벽에서 물이 쏟아져. 자, 여기가 힌트네요. 절벽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모습이 웅장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자, 절벽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 뭐예요? 폭포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서 폭포 지형 경관은 바로 여기네요. 나이아가라 폭포. 지금 물이 흐르다가, 하천이 흐르다가 절벽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8번 문제도 친구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과 관련된 하천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천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자, 나일강 하면 우리 아프리카 대륙에 서 이제 흐르는 강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나일강을 따라 형성된 넓은 들판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쟁기질이 뭐예요? 쟁기로 이제 땅을 이렇게 뒤엎고 가는 거죠. 왜? 이제 농사 짓기 전에 씨 뿌리기 전에 흙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게 쟁기질이죠. 자, 그러면 이 쟁기질은 결국 농사라는 거예요. 농사일이라는 거예요. 자, 강물을 이용하여
이라는 것을 통해 이 지역의 생활이 하천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천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하천 하류 평야에서 농업이 발달하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천을 농업 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하천의 흐름을 막아 전기를 생산하는 거 아니고요. 자, 2번. 하천을 따라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 교통로로 이용하는 모습 아니죠. 지금 농사입니다. 자, 4번. 하천 위에 집을 짓고 물 위에서 생활하는 모습 아니죠? 자, 4번. 하천 경관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거? 지금 관광산업과 관련된 자료 아니고요. 자, 5번. 하천 하류의 넓은 평야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모습이 맞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친구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어떤 지형이에요, 친구들? 우리 해안지형에서 공부했던 갯벌이죠. 자, 지금 땅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지금 바닷물이 빠지면서 땅의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지금 여기는 바덴해 해안입니다. 선생님, 왜 바덴해 해안에는 이러한 지형, 갯벌이 넓게 발달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결국 갯벌은 왜 생기니? 갯벌은 어떻게 생기는 거니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럼 학생이 대답해야 되겠죠? 알맞은 대답 골라봅시다. 1번, 해안선이 깊게 들어온 만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 맞지 않아요? 선생님, 만과 곧 설명했을 때, 만에서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해안선이 깊게 들어온 만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갯벌이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친구들. 지금 여기에서 깊게 들어온 이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일단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은 해안지형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날 때 항상 곧은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불구불 만나죠? 자,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예요, 친구들. 자, 그러면 지금 바다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들어온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만이라고 했어요, 만. 그리고 육지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을 고지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만은요, 해안선이 깊게 들어온 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 자, 여기가 육지예요. 여기가 바다예요. 자, 깊게 들어온 만. 자, 이런 깊게 들어온 만에서 갯벌이 생겨요? 자, 이런 만에서 갯벌 안 생겨요. 갯벌은요, 넓은 만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깊게 들어온 만은 우리 공부했죠. 피오르. 피오르가 바로 이렇게 깊은 만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바덴의 해안은요, 만도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로 바덴의 해안은 약간 곧은 해안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갯벌이 생겼을까요? 이 바덴의 앞에요, 모래섬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래섬이 앞에서 그 세찬 파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이 파도가 잔잔하고 또 조수간만의 차,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덴의 해안에 갯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쨌든 1번은 틀렸죠. 해안선이 깊게 들어온 만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2번입니다. 이 지역은 파도가 매우 강해 해안에 바위가 깎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깎인다라는 건 침식지형이죠. 그런데 갯벌은 퇴적지형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매우 강하면 갯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니고요. 자, 3번.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 퇴적물이 반복해서 쌓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우리 갯벌이 생기려면 파도가 잔잔해야 돼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야 돼요.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가장 높은 높이와 바닷물이 빠졌을 때 가장 낮은 높이의 차이가 커야 돼요. 자, 그리고 수심이 엄청 깊으면 안 되겠죠? 수심이 많이 깊으면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썰물일 때 땅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수심이 그렇게 많이 깊으면 안 되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면서 파도가 잔잔할 때 갯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 퇴적물이 반복해서 쌓이기 때문에 맞죠. 자, 4번. 이 지역은 바다의 수심이 얕고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산호초 해안에서 볼 법한 문장이죠. 아닙니다. 자, 5번. 바닷물이 깊어
자, 바닷물이 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바닷물이 깊으면 밀물과

수돗물의 차이가 커도 썰물일 때 이렇게 땅이 드러날 수 없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해저의 모래와 진흙이 쉽게 이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래와 진흙이 이동해서 쌓여야 갯벌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 아래 글 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 생각해 볼게요. 바닷가는 해안지형을 이용한 이것이 발달한 곳이 많습니다. 뭐가 발달했을까? 뒷부분 읽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닷가의 모래 해변과 맑은 바다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이 지역을 찾습니다. 그럼 뭐예요? 관광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또한 해수욕, 서핑,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관광산업이네요. 정답 몇 번? 3번임을 알 수가 있겠죠. 관광산업. 자, 그럼 이어서 친구들 이제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수빈이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수빈이의 궁금증을 한번 볼게요. 적도 부근은 기온이 높은데 북극이나 남극은 즉 고위도 부근은 왜 기온이 낮을까? 그러니까 수빈이의 고민이 뭐예요? 위도에 따라 왜 기온이 다를까? 이거죠? 자, 위도에 따라 왜 기온이 다르지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죠.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적도 부근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극지방은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잖아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1번. 기온은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야? 아니죠. 2번. 해발고도에 따라 기후가 결정되기 때문이야? 지금 위도에 따라 왜 기온이 다를까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3번, 대륙의 크기에 따라 기후가 결정되기 때문이야? 그럼 대륙의 크기가 크면 이 기후, 작으면 이 기후, 막 이래요? 아니죠. 4번, 바다와의 거리는 기온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지금 위도에 따라 왜 기온이 다른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아니고요. 자, 5번, 위도에 따라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이게 정답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지 속 수쿠라의 생활 모습에서 알수 있는 기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수쿠라의 생활 모습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수쿠라야. 여기는 1년 내내 날씨가 덥고 습해서. 자, 그럼 무슨 기후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1년 내내 덥고 습하대요. 강수량 많다라는 거죠? 아, 열대 기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얇은 옷을 입고, 자, 생활 모습 나왔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집에서 살아.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향신료를 많이 쓰고, 주변에 밀림을 활용한 관광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어. 자, 우리가 열대기후 생활 모습에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열대기후의 특징 골라볼게요. 강수량이 적고 건조해요? 열대기후는 강수량이 많습니다.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건 건조기후죠. 자, 2번,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건 온대기후. 3번,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린다.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다. 냉대기후. 4번, 1년 내내 서늘한 날씨. 1년 내내 서늘해. 고산기후죠. 5번,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기온의 변화가 작다. 그리고 강수량이 많다. 이게 열대기후의 특징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건조기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건조기후가 뭡니까? 건조기후는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이 강수량을 다 합했을 때 강수량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건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건조기후는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사막지역과 초원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조기후 초원은 짧은 풀이 자란다라고 했어요. 사막지역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강수량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초원지역은 강수량이 조금 있는 때가 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자, 그때에 이제 짧은 풀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사막이나 초원이 발달한다? 맞죠? 자, 2번, 연중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맞아요. 그게 건조기후의 특징이에요. 3번, 대륙 내부 지역에 나타난다? 맞아요. 자,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요, 위도상으로 저위도와 중위도, 그리고 대륙 내부예요. 왜냐하면

왜냐면 바다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건조할 수 있거든요. 맞죠? 자, 4번.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즉, 일교차가 비교적 작게 나타난다? 아니요. 건조 기운은 일교차가 크다고 했잖아요. 틀렸죠. 자, 5번. 주로 위도 20도에서 30도 부근에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에 분포하는 거 맞죠? 위도상으로 이렇게, 그리고 대륙 내부 지역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몇 번이에요? 4번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지역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초원을 따라 움직이는 집. 움직이는 집이에요. 이동식 가옥이에요. 그럼 뭐예요? 건조기후의 초원 지역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가축을 기르며 유목생활하는 거죠. 가축을 기르며 생활한다. 계절에 따라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유목생활입니다. 자, 건조기후 그리고 초원 지역입니다. 자, 1번 기온이 매우 낮고 눈과 얼음으로 덮인 지역은 한대 기후죠. 2번 연중강수량이 적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 자, 이게 바로 건조기후의 특징이죠? 맞습니다. 자, 3번.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농사에 유리한 기후는 온대기후죠. 4번. 여름이 덥고 건조해요. 겨울에 비가 집중되는 기후, 이거 온대기후 중에 여름에 고온건조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아니죠. 5번. 연중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숲이 울창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열대기후에서 이제 밀림 나타나는 곳, 열대우림기후죠. 어쨌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을 통해 알수 있는 이 지역의 기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친구들, 아래 사진 보면 지금 어떤 농사를 하고 있나요? 맞아요. 벼농사입니다. 자, 벼농사가 나타나는 기후는 바로 온대 기후였어요. 자, 그런데 온대 기후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었었죠? 자, 여기 보기 보면 있는데요. 자, 1번. 사막 기후는 이제 건조 기후 중에 사막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니고요. 자, 2번. 지중해성 기후. 온대 기후에 속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벼농사는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라 온대 계절풍 기후이지요. 자, 지중해성 기후에는요. 이제 포도, 올리브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자, 열대 우림 기후. 자, 열대 우림 기후는 이제 어떤 거 커피, 그리고 바나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되죠. 카카오. 자, 그리고 4번. 온대 계절풍 기후가 바로 벼농사? 맞습니다. 자, 5번. 서안 해양성 기후는 이제 온대 기후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벼농사는 아니고, 이제 목축업, 낙농업, 밀, 보리, 이런 것들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온대 계절풍 기후 4번임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1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또 16번 문제까지 풀면서 다음 시간에 1단원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사회 공부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술술, 실력 쑥쑥. 우리 친구들이 과학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1단원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떤 미션이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다음에 태양고도 측정기는 무엇과 무엇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 태양고도를 측정할까요? 무엇과 무엇이 이루는 각을 이용하는지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요, 중단원 핵심 복습. 여러 가지 우리 그동안 이 단원에서 나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모아

모아서 종단원 핵심 복습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대단원 종합평가가 왔습니다. 자,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무리까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단원 종합평가 중에서 6문제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이 정말로 이번 단원에서 중요했던 내용들,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들만 모아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1단원 끝내는 데는 문제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보면 좋겠네요. 태양 고도, 태양 높이를 뜻하는 말이었죠. 태양 고도는 대체 무엇이었나요? 지표면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요. 태양 고도는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뭘로 나타내요? 각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 고도는 몇 도, 이렇게 도 단위를 써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대체 어떻게 잴수 있는 건가요? 막대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태양이 이렇게 쭉 비추고 있지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막대기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럼 그림자가 끝나는 부분과 막대의 맨 위에 부분을 연결해서 그때 생기는 각이 태양 고도가 되는 거예요. 자, 태양 고도가 뭐이기 때문인 거예요? 태양과 이 지표면이 이루는 각. 의 크기, 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태양 고도인 거예요. 이 태양 고도가 높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태양 고도가 낮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중에 태양 고도가 더 높은 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뭘 살펴봐야 돼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각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각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각의 크기가 왼쪽과 오른쪽 중에 뭐가 더 커요? 오른쪽 그림에서 더큰 거잖아요. 즉, 태양 고도가 높은 것은 오른쪽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태양 고도가 더 높아요? 태양 고도가 더 낮아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태양 고도는 하루 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후 12시 30분경에 하루 중에 태양 고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때의 태양 고도를 특별히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하루 중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 우리가 태양이 남중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태양은 어디에 있어요? 정남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태양 고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라고요. 오후 12시 30분경에 남중합니다. 이때의 그림자 길이는 어떨까요? 자, 그림자 길이 어때요? 가장 짧아요. 태양 고도가 높으면 그림자 길이 짧은 겁니다. 자, 반대로 태양 고도가 낮을 때는 그림자의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의 남중 고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동안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로 이렇게 같이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빨간색 태양 고도 그래프를 볼까요? 오전에 점점 태양 고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다가 언제? 오후 12시 30분 무렵에 지금 여기죠. 가장 태양 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지나가면 또 조금씩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초록색 기온 그래프를 볼까요? 태양 고도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점점 기온이 높아집니다. 언제 가장 높아요? 14시 30분경. 오후 2시 30분 무렵에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지나면 또 기온은 조금씩 낮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그림자 길이 그래프인데요. 뭐와 모양이 반대예요? 태양 고도 그래프와 모양이 반대예요.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는 점차 짧아지기 시작했다. 언제 가장 짧아요? 태양고도 가장 높을 때인 오후 12시 30분경에 가장 짧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길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태양고도 그래프와 그림자 길이 그래프는 모양이 반대고요. 기온 그래프는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태양고도 그래프와 그래도 비슷한 모양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때 태양고도가 가장 높을 때와 기온이 가장 높을 때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지표면이 데워지고 나서 공기가 뜨거워지기까지,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서 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태양의 남중고도를 각 월별로 쭉 측정해 봤더니 몇 월에, 어느 계절에 가장 높아요? 6월, 즉,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높습니다. 언제 가장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요? 12월, 겨울에 가장 낮습니다. 낮의 길이는 어떤가요? 낮의 길이 마찬가지로 6월에 가장 길어요. 언제 가장 짧아요? 12월, 겨울에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달은 여름 6월이고요.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달은 12월 겨울이었어요. 낮의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중고도가 높으면 낮의 길이 길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달은 6월 여름이고 반대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달은 12월 겨울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방금은 우리 그래프로 알아봤지만 그림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자, 보았더니 잘 보세요.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남쪽을 잘 보세요. 정남쪽을 잘 봤을 때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태양의 남중고도 높아요? 태양이 이동하는 경로가 길어지는 것이죠. 즉,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길다는 뜻입니다. 낮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겨울 보세요. 훨씬 더 낮게 있잖아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습니다. 즉,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잖아요.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이동 경로 짧아요.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즉, 낮의 길이가 짧다는 거예요. 봄과 가을은 여름과 겨울의 중간 정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고,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긴 거예요. 겨울에는 어떤가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습니다. 낮의 길이는요, 짧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계절에 따라 기온은 왜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온이 다르잖아요. 기온 왜 달라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실험은요. 그중에서도 전등, 모는 종이판,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각이 달라요. 어떤 각이 다른 거예요? 전등과 모는 종이판이 이루는 각이 다른 겁니다. 이 실험에서 전등은 무엇을 대신해서 쓰인 거예요? 태양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는 종이판은 무엇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지표면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등과 모는 종이판이 이루는 이 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등이 태양이었죠. 모는 종이판이 지표면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태양의 고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실험에서는

태양의 남중고도를 뜻하는 것이란 걸알수 있어요. 모는 종이판의 중심의 온도가 변합니다. 어떻게 알수 있죠?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해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온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 거예요? 모는 종이판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일정한 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는 종이판의 온도가 높다는 것은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다는 것은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 높을 때는 어느 쪽인 거예요? 당연히 각의 크기가 클 때니까 왼쪽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전등과 모는종이판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와 태양 에너지 양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여름 볼까요? 여름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앞에 실험에 나왔던 것처럼 전등빛이 쫙 집중해서 내려왔던 것처럼 태양빛이 쫙 집중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남중고도가 높아요. 자, 그래서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습니다. 태양 에너지 양이 많다는 것은 기온이 높다는 뜻이겠죠. 기온이 높아요? 그럼 덥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기온 높고 더운 겁니다. 다음, 겨울을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작습니다. 자, 남중고도가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중고도가 낮다 보니까, 빛이 쫙 분산되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 같은 면적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면적에 분산돼 버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은 거죠.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은 겁니다.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요? 그러면 기온이 낮다는 뜻이잖아요. 기온이 낮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춥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차이 때문에 결국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기온이 높은 거고요. 겨울에는 기온이 낮은 겁니다.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서 그래서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계절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기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 그럼 변화하는 현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선 여름일 때 태양의 남중고도 어때요? 굉장히 높아요. 겨울일 때 태양의 남중고도는 여름일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서 태양의 이동 경로가 길잖아요. 즉, 낮이 길어지고요. 그 다음 태양의 남중고도 높으니까 빛이 쫙 집중해서 내려옵니다.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은 거예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지금 쫙 압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겨울에는 어때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이동 경로가 짧잖아요. 여름보다 훨씬. 낮이 짧아지고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지게 되겠죠. 같은 면적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적어져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계절별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 왜 그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왜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는 건가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전등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대신해서 지구본이 있죠. 전등을 중심으로 지구본이 쭉 위치를 바꿔가면서 공전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왼쪽에서는 자전축이 수직

좌측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좌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이때 그림자의 길이를 위치별로 측정을 해봤어요.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면 뭘알수 있는데요? 그림자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다는 거고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림자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태양의 남중고도 높다는 거거든요. 그림자 길이를 보면 태양의 남중고도를 알수 있습니다. 좌전축이 수직일 때는요. 그림자 길이 어때요? 똑같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의 남중고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계절에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오른쪽 모습처럼 좌전축이 기울었을 때는 그림자 길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 보이죠? 언제 가장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요? 라 위치에 있을 때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요. 즉, 태양의 남중고도는 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림자의 길이 가장 짧아요? 나 위치에 있을 때 그림자 길이 짧습니다. 그림자 길이 짧다는 것은 태양의 남중고도 높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위치별로 그림자 길이 달라져요. 즉, 태양의 남중고도가 위치별로 달라진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린 알수 있어요. 왜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의 좌전축이 수직이 아니라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겠죠. 지구본의 좌전축이 수직일 때는요, 그림자의 길이가 변하지 않았고 이것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의 남중고도 변하지 않으면 낮의 길이 변하지 않고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맞는 태양 에너지양이나 기온이 변하지 않으므로 최종 결과 계절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본의 좌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한다면 여기가 중요하겠죠. 그림자의 길이가 변했거든요, 실험에서. 즉, 태양의 남중고도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 태양 에너지양, 기온 다 변하는 거예요. 즉, 계절도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구의 모습이랑 같다는 뜻이죠. 여름일 때와 겨울일 때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를 따로 떼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자, 우리나라는 북반구잖아요. 우리나라 위치에 지금 관측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북반구거든요.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자, 위쪽입니다. 북반구. 북반구입니다. 했을 때 지금 왼쪽 위치에 있다면 이 북반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태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때 보았더니 태양의 남중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요.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다는 것은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양이 많다는 것을 뜻하겠죠. 기온 어때요? 당연히 높은 거예요. 반대로 겨울일 때는 지금 북반구가 어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태양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남중고도 왼쪽과 비교했을 때 훨씬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은 거예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으면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기온 어때요? 기온이 낮은 거예요. 여름과 겨울일 때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 알겠죠? 여름일 때 태양의 남중고도 높은 거고, 겨울일 때 낮은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와 모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대단원 총정리를 할수 있는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대단원 종합평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태양 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문제는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 잘 읽어야겠죠.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하루 동안 태양의 높이는 변한다. 태양 고도. 고도가 높이잖아요. 하루 동안 태양 고도 변하는 거니까 높이 변한다. 맞는 거죠? 2번. 태양 높이는 태양 고도로 나타낸다. 태양의 높이 지표면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양 고도로 나타낸다. 맞고요. 그럼 대체 이 태양 고도를 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태양 고도는 태양이

합니다. 자, 중요한 조건이 있잖아요. 같은 시각, 같은 장소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막대기의 길이는 태양고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어떤 막대로 실험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의 정답, 5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2번과 3번입니다. 다음 태양고도 측정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네요. 자, 태양고도 측정기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자를 이용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태양빛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에 있는 이 태양고도 측정기는 둘 중에 뭘 이용한 거예요? 막대가 있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태양고도 측정기를 만든 거니까 그림자를 이용한 태양고도 측정기가 되는 거겠죠. 2번입니다. 다음은 지안인의 모듬에서 위에 태양고도 측정기를 만들면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옳지 않게, 이번에도 옳지 않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지안이 뭐라고 했나요? 먼저 우두록에 자를 붙이자. 이렇게 자를 붙여요. 자가 움직이지 않게 양면 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여야겠어. 자, 움직이면은 실험이 자꾸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주원이. 그 다음에 수수깡을, 자, 우리 막대를 대신에 수수깡을 쓸수 있었죠. 수수깡을 자의 0 위치에 꽂는 거지. 자, 여기까지 맞아요. 이때 꼭 수직으로 세워야 태양고도를 정확하게 잴수 있어. 수직으로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이 말도 맞는 거예요. 연서는 뭐라고 했죠? 이제 수수깡 끝에 실을 묶자. 자, 이 끝에 실을 묶었습니다. 실을 최대한 느슨하게, 힘없이. 느슨하게 해야 각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느슨하면 각도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겠죠? 적당하게 팽팽하게 해야 돼요. 너무 잡아당기면은 휠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팽팽하게 해야 하는 거니까 연서의 말이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게 말한 친구는 연서입니다. 3번입니다. 위 태양고도 측정기의 특징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고도를 측정할 수 있나요? 그림자가 생겨야 하는 거니까 아닌 거고요. 두 번째, 막대기의 그림자와 실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 태양고도를 측정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맞는 거고요. 세 번째, 막대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실의 각도만 맞으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수직으로 잘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해줄게요. 4번, 5번입니다. 하루 동안 태양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냈대요. 꺾은 선 그래프죠? 물음에 답하세요. 4번, 위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기온은 14시 30분까지 낮아지나요? 기온 어때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닌 거예요. 2번, 태양고도가 가장 높을 때 빨간색 그래프 보면 되겠죠? 기온도 가장 높은가요? 태양고도는 12시 30분에 높은데 기온은 14시 30분이니까 2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3번, 태양고도가 낮아질수록, 자, 낮아질 때 보면 되죠? 낮아질수록 그림자 길이는 반대로 어때요? 그림자 길이는 길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아닌 거고요. 4번, 태양고도는 12시 30분 무렵 가장 높고, 태양고도 가장 높은 거, 여기까지 맞네요? 이후에 낮아진다. 맞습니다. 5번, 그림자 길이는 파란색입니다. 12시 30분 무렵 가장 긴가요? 반대로 가장 짧은 거죠? 그러므로 5번 아닌 거예요. 4번의 정답 4번이라고 써줄게요. 5번입니다. 가와 같이 하루 중 태양고도가 가장 높을 때의 고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태양고도가 쭉 높아집니다. 언제? 오후 12시 30분에 가장 높거든요. 이때 하루 중 태양고도가 가장 높을 때의 고도를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태양이 정남쪽에 있을 때 남중할 때의 고도니까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죠. 어디에 있다고? 이때 태양이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 잘 읽어야겠죠. 옳지 않은 것에 가이표 하는 겁니다. 자, 보았더니 우리 태양은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 내용 잘 생각하면서 살펴볼게요.

0: 첫 번째, 기역에서 니은으로 갈수록 지금 태양 고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양 고도는 점점 높아진다. 맞나요? 맞습니다. 처음에 오전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낮 12시 30분까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X표 아니죠? 가이표 아니죠? 두 번째, 디귿은 디귿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서쪽으로 질 때. 태양 고도가 낮아 그림자 길이가 길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자, 그림자 길이 디귿에 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림자 길이 길게 나타나겠죠. 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길게 나타난다. 맞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니은은 태양이 정북쪽 하늘에 위치한 모습으로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이다. 가장 높을 때인 건 맞는데, 정북쪽이 아니라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태양에 우리 뭐라고 하나요?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남쪽, 남중에 있을 때 태양의 고도라는 뜻입니다. 정북쪽이라는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다 가이표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맞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니은에 위치했을 때 그림자 길이는 가장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모든 문제 잘 풀어줬습니다. 오늘의 미션. 다음의 태양 고도 측정기는 무엇과 무엇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태양 고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이루는 각이에요? 아래쪽에 막대의 그림자가 있겠죠. 그리고 실이 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답은 막대기의 그림자와 실이 이루는 각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 잘 맞췄나요? 오, 그래요. 미션을 잘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14강에 도장을 꽝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기억에 남는 내용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독해력을 쑥쑥쑥 올려보자고요. 오늘 공부할 지문,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지 한번 볼게요. 고마운 이웃들에 대한 글을 읽어볼 거고요. 쓰레기의 분리, 배출에 대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교재 12쪽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글의 제목 크게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다 보여요? 하나, 둘, 셋. 고마운 이웃들이 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웃,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마운 이웃들에 대한 글인가 봐요. 어떤 이웃들이 나올지 선생님도 궁금한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는 고마운 이웃이 많아요. 고마운 이웃 중에는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자, 안전하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안전하게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걱정이 없게. 이게 바로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깨끗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 부분은요, 고마운 이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웃들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환경미화원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요,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웃들입니다. 길거리가 지저분하면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마을 사람들이 내놓은 음식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를 치워주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환경미화원 본적 있죠?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방관과 경찰관이 나와 있네요. 소방관과 경찰관은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어요. 자, 어떡해요? 소방관은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와요. 화재. 화재는 집이나 물건에 불에 타는 재앙이나 재난이다. 즉, 불이 나는 걸 우리가 화재라고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달려와서 불을 꺼주어요. 경찰관은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붙잡는 일을 하죠. 자, 소방관은 화재가 났을 때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고요. 경찰관은 이 나쁜 사람을 붙잡는 역할을 하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소방관과 경찰관은 곤란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다는 점이 닮았어요. 자, 우리 곤란한 처지, 곤란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래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점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 소방관과 경찰관이 하는 일 각각 알아보았죠? 예, 화재가 났을 때 불을 꺼준다. 경찰관은 나쁜 사람을 붙잡는다. 근데 둘다 닮은 점은 이 곤란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점이 닮은 점이라는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도 나와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는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진찰하는 일을 해요. 진찰. 진찰이 뭐예요? 진찰, 진찰, 진찰.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우리가 진찰이라고 해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어디가 아픈가요? 하고 알아보시기도 하고 질문을 하시기도 하죠. 그게 바로 진찰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진찰을 하고요. 간호사는요, 의사의 진료를 돕고 아픈 사람을 돌봐 주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요, 농부와 어부가 나와 있습니다. 농부와 어부는 사람들의 먹을 거리를 마련해 주어요. 마련, 마련이 뭔가요? 마련, 띠리리띠리, 헤아려서 준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리를 헤아려서 준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농부와 어부는 어떤 먹을 거리들을 준비해 주나요? 농부는요, 벼, 보리와 같은 곡식, 사과, 포도와 같은 과일을 수확해요. 자, 여기에 곡식과 과일 이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네요. 그럼 어부는요? 어부는 물고기와 조개 등을 잡거나 길러요. 물고기, 조개의 먹거리를 마련해 줍니다. 농부와 어부가 없으면 쌀로 밥을 지어 먹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 고마운 이웃분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환경미화원, 소방관과 경찰관, 의사와 간호사, 농부와 어부는 모두 하는 일이 달라요. 하지만 이런 이웃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우리가 이 글을 봤을 때요, 처음에는 고마운 이웃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이 각각의 이웃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각각의 하는 일은 다르지만 다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 다시 한번 쭉 보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예요. 1번입니다. 다음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그랬어요. 벼, 쌀, 밥. 어디서 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헷갈립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딱 풀고 나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변

우리가 쌀을 얻어낼 수 있는 이 풀을 말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벼본적 있나요? 이 벼에 매달려 있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벼가 되겠고요. 이 벼의 열매들이 바로 쌀이 됩니다. 쌀이고요. 그 다음 쌀을 물에 넣어가지고 익히면 그게 우리가 먹는 맛있는 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벼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쌀이 되고, 그 쌀에 물을 넣어서 익히면 밥이 된다. 밥, 쌀, 벼. 우리 친구들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진찰이라는 낱말이 나와 있어요. 1번,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병이나 상태를 살핌. 2번, 잠깐 쉬거나 건강을 위해서 주변을 천천히 걷는 일. 진찰은 무엇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띠리리리리. 그래요. 정답.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잠깐 쉬거나 건강을 위해서 주변을 천천히 걷는 일은 뭘까요? 천천히 걷는 일. 그래요. 산책이죠. 우리 산책하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 2번. 안전입니다. 안전의 뜻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걱정이 없음. 2번,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함. 무엇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드리리리리. 그렇죠.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하다는 것은요, 불안이 돼요. 불안하다. 나 되게 불안해. 그러니까 편하지 않고 마음이 조마조마해.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교재 13 쪽으로 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넣으세요. 이 글은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 무엇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저 이웃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이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었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환경미화원은 길거리를 청소해 준다.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준다. 맞죠? 간호사는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웃은 환경미화원이었어요. 간호사는요, 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이거 아니네요. 4번, 농부는 벼나 보리 같은 곡식을 길러낸다.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5번, 어부는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길러내기도 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입니다. 우리 친구들 3번이라고 썼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속 친구가 바라는 직업은 무엇인지 글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요,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싱싱한 과일을 수확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네요. 과일을 수확하는 직업. 이 우리 이웃에 대한 글을 읽을 때 곡식과 과일과 같은 먹을거리를 마련해주는 직업 뭐였죠? 그렇죠. 바로 농부였습니다. 이 친구는요,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농부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커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억과 니은, 뚜루루,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부분이에요. 기억은 소방관은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달려와서 불을 꺼주어요. 경찰관은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붙잡는 일을 하지요. 이 부분이 기억이에요. 니은, 소방관과 경찰관은 곤란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다는 점이 닮았어요. 이 부분이 니은입니다. 자, 기억은요, 경찰관과 소방관의 공통점, 차이점 둘 중에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니은은요, 경찰관과 소방관의 공통점, 차이점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자, 공통점. 차이점이 뭘까요? 공통점은요, 서로 함께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는 거, 둘다 있는 거, 이 닮아 있는 거, 이거를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이점은요? 그래요. 서로 다른 점이 바로 차이점이에요. 기억을 봤을 때는 소방관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경찰관은 이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니은은요, 소방관과 경찰관은 곤란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다는 점이 닮아 있다. 즉,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번 소방관, 그리고 경찰관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소방관, 경찰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바로 이 닮은 점, 공통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점이 바로 닮은 점이고요. 그럼 여기는요, 소방관은 화재가 났을 때 이 불을 꺼준다라는 점이죠. 그럼 여기는요, 나쁜 사람을 붙잡는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알게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글의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 고마운 이웃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이 직업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 환경미화원은요,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소방관과 경찰관은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어준다. 의사와 간호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준다. 치료. 의사와 간호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죠. 농부와 어부는 사람들의 무엇을 마련해 줍니까? 그렇죠. 먹을거리를 마련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고마운 이웃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독해 여행 궁금해지죠? 빨리빨리 한번 떠나볼까요? 출발!

교재 14쪽입니다. 쓰레기는 분리배출해요라는 글이에요. 제목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쓰레기는 분리배출해요. 분리배출이 뭔가요? 글을 읽어보면 되겠죠? 쓰레기 분리배출은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누어 버리는 것을 말을 해요. 뭐예요? 종류별로 나누어 버리는 것이 바로 분리배출이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버리는 게 분리배출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누지? 라는 궁금증이 들죠? 이렇게 하면 쓰레기의 양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보호가 뭡니까? 보호녀, 드리리뜨리, 위험하거나 곤란하지 않게 잘 지키고 보살핀다라는 것이 보호라는 거예요. 분리배출하면은요, 환경을 우리가 지키고 보살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쓰레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쉽다. 그냥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기만 하면 그게 이웃을 위하는 일이에요. 뭐 거창한 거를 이웃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고 쓰레기만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기만 하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는 게 뭐예요? 글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우리가 분리배출해야 하는 쓰레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공책, 공책은 뭔가요? 종입니다. 공책은 종이에요. 혹시 공책의 겉면이 매끈매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나요? 코팅이 뭔가요? 코팅, 띠리리. 물체의 겉면을 엷은 막으로 입히는 일. 우리 친구들 코팅 되어 있는 거 한번 보면은요. 매끈매끈해요. 그냥 종이하고 달라요. 그래서 물을 살짝 떨어뜨려도 그 물방울이 흡수되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습니다. 그게 코팅이에요. 궁금하면 지금 공책을 갖고 와가지고 안에 종이도 한번 만져보고요. 겉면도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이 겉면은요. 코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겉면은 쓰레기통에 넣고 속에 있는 종이만 따로 모아 분리배출해요. 종이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할 때 겉에 코팅된 거는 같이 배출하지 않고요. 이 종이는 재활용할 수 있지만 겉면

면은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유나 음료수를 담은 종이팩. 우유랑 음료수를 담은 종이팩은 어때요? 좀 다르죠? 특별한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종이팩끼리 따로 모아버려요. 우리가 우유 먹고 나서, 음료수 먹고 나서, 이것도 종이네 하고 같이 종이에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나와 있었습니다. 공책에서요. 코팅된 부분 따로 쓰레기통에 버리자. 그리고 이 종이팩 따로 버리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사 먹는 음료수 중 유리병이나 페트병에 담긴 것들이 있어요. 유리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유리병끼리 모아 버려요. 자, 유리병. 이 안에 있는 내용물 모두 다 버리고 나서 그 유리병을 모아서 버립니다. 유리병을 감싸고 있는 포장이나 뚜껑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가 아니죠. 유리가 아니므로 따로 버려요. 그리고 색깔별로 유리병 배출 장소가 나뉘어져 있으면 색깔에 맞춰서 분리 배출해요. 페트병 어떻게 할까요? 내용물을 비우고 안에 있는 내용물 깨끗하게 비웁니다. 페트병끼리 분리 배출해요. 페트병은 색이 있는 것과 색이 없는 것을 따로 나누어 납작하게 눌러서 배출하도록 해요. 우리 유리병과 페트병 분리 배출하는 방법 나와 있었어요. 둘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내용물을 비우고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병 같은 경우에 포장이나 뚜껑, 유리 아니니까 따로 하고요.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납작하게 눌러서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리배출이 되지 않는 쓰레기도 있어요. 우리가 다 분리배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짜먹을 수 있게 만든 튜브 형태의 아이스크림 용기가 있어요. 용기. 여기서 용기는 무슨 뜻일까요? 물건을 담는 그릇을 말을 합니다. 우리 용감한 마음 할때그 용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용기는 그릇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용기인데 이렇게 빨아먹는 거 우리 친구들 먹죠.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빨아먹는 거 그거는 플라스틱일까요?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재활용이 되지 않은 이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플라스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활용되지 않아요. 이거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되는 거예요 하고 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혼동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혼동 뜻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혼동은요,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을 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야라고 혼동해서 뒤섞어서 바꿔서 잘못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는 분리 배출되지 않은 쓰레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어휘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어요. 물건을 담는 그릇입니다. 물건을 담는 그릇은요, 용기라고 했죠. 그럼 용기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용기 넣어서, 잘했어요. 음식을 먹고 나서 남는 것은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였다 라고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서로 나누는 거. 이것은 바로 분리라고 하죠. 그럼 분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과학 시간에 물과 모래를 분리하는 실험을 했다. 아주 좋습니다. 분리, 나누어서 떨어지게 한다라는 거 생각하세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혼동과 보호가 나와 있네요. 주변의 동물과 식물을 함께 뭐뭐 해야 한다. 동물과 식물을 혼동해야 한다. 동물과 식물을 보호해야 한다. 뭘까요? 그렇죠. 보호해야 한다. 보호라는 것은 안전하게 지키고 보살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호라는 말이 딱 맞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보호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더 만들어 볼까요? 우리 환경을 보호해야 돼. 두루미는 멸종 위기 동물이니까 보호해야 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낱말의 받침을 뭐 해서 빛을 빛으로 잘못 썼다. 자, 원래는 빛으로 써야 되는데 빛으로 썼대요. 그런 것은 혼동한다라고 하죠.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서 뒤섞어서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혼동입니다. 혼동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혼동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쌍둥이 친구 두 명을 나는 자꾸 혼동한다.

한다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15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넣으세요. 이 글은 쓰레기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배출. 자, 잘 썼나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리병과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의 공통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우리 공통점, 차이점 배웠죠? 둘 다 공통, 닮은 점, 다 통해 있는 점, 함께 다 들어가 있는 점, 이게 공통점이에요. 내용물을 비우고 분리배출한다. 유리병도 내용물 다 비우고 분리배출하라고 했고요. 페트병도 내용물 다 비우고 분리배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점이죠. 납작하게 눌러서 분리배출한다. 납작하게 눌러서 분리배출하는 건 유리병이에요, 페트병이에요? 유리병 납작하게 눌렀다가 깨져요, 그죠? 페트병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종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류를 모아가지고 버리는데요. 여기 왜 우유가 들어있죠? 우리 우유나 음료수를 먹고 나온 이 종이팩은 좀 특별한 종이여서 따로 모아서 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와 종이팩을 따로 버리지 않고 같이 버렸네요. 잘못했네요. 그럼 여기다가 종이와 종이팩을 따로 버리지 않았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종이와 종이팩을 따로 버리지 않았다. 이 종이와 종이팩, 얘가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의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 찾아보는 겁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가장 쉬운 일? 왜? 그 까닭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1번, 쓰레기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쉽다. 쓰레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쉽다. 이웃들이 분리배출을 잘하기 때문에 가장 쉽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쉽다. 그런 것 같은데요. 이웃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쉽다. 자, 우리가 가장 쉬운 이유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방법만 알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라고 쓰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글의 구조를 알아봐야 되겠죠? 글을 다 읽고 나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이었어요. 쓰레기 분리배출. 그래서 분리배출 방법이 크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종이와 종이팩은 따로 분리하여 배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와 뭐는 내용물을 비우고 알맞게 분리하여 배출하기. 그렇죠. 유리병과 페트병은 자, 내용물을 비워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 알맞은 방법으로 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리배출되지 않은 쓰레기 어떤 거였어요? 자, 우리가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용기 같은 거는 분리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라고 했어요. 이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죠. 쓰레기통에 버리기, 쓰레기통.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주변에 고마운 이웃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 환경미화원은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했고요. 소방관과 경찰관은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요. 농부와어부는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읽었던 글 머릿속으로 쭉 스쳐서 지나가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떤 글을 읽었죠? 그렇죠.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바로

0: 쓰레기 분리 배출이다. 왜냐?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만 알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이와 종이팩은 따로 분리하여 배출하자라고 했고요. 유리병과 페트병은요, 이 내용물을 비우고 얄맞게 분리하여 배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에서 이 포장 용기나 뚜껑 같은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이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납작하게 눌러서 버리자. 이 색깔별로 나누어야 되는 건 색깔별로 나누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리 배출되지 않는 쓰레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는 플라스틱으로 착각할 수 있는 이 아이스크림 용기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자라고 했어요. 다양한 어휘도 알아보고 우리가 글도 읽어보면서 이 배경 지식도 쭉 올려봤습니다.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독해력을 쭉 올리는 연습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쑥쑥쑥 올라가고 있는 것 같나요? 항상 이 교재를 가지고요.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생각을 해보고요.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국어사전으로 찾아봐도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좋고요. 집에 있는 국어사전이 있다면 그거를 찾아봐도 좋아요. 이렇게 예습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강의를 들으면 더 효과는 쭉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모르는 어휘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해보려고 애를 쓰면 좋아요. 오늘 용기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릇 말고 용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이렇게 그 밥을 담는 용기가 크고 좋네?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라는 그 낱말이 머릿속에 쑥 들어갈 거예요. 자, 어때요? 선생님이랑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럼 3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씩씩한 마음으로 예습하고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대한민국 최서남단 망망대해 끝에서 만날 수 있는 선 파고도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광 넓고 푸른 바다는 황금어장을 이루는데요. 수많은 어종 중에서도 요즘 제철을 맞았다는 녀석.
1: 이게 볼락, 불볼락.
0: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살이 통통하게 오른다는 물볼락입니다. 조업을 위해 항상 함께 바다로 나선다는 부부.
2: 낚시가 있어서 좋아.
0: 겨울 최고의 생선이라는 불볼락.
1: 있어도 먹고, 있는 새도 먹고.

0: 그런데 이 거가 제일 맛있어.
1: 섬 마을 사람들의 밥상을 풍족하게 해주던 불볼락은 그야말로 어민들에게 최고의 효자라는데요.
2: 이 불볼락을 찾으신 사람 때문에 가구들을 못 떠나갔어. 우리가 떠나고 맛있는 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1: 불볼락을 낚는 가거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목포로 들어오는 다양한 해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수산시장. 바다에서 막 건져올린 싱싱한 화란은 물론 해풍에 구덕구덕 말려낸 생선들도 즐비한데요.
0: 너무 좋죠. 싱싱하고.
1: 찬바람 불면 더 풍성해지는 바다 먹거리들.
3: 어떤 생선이 가장 잘 나가요?
4: 야, 보여줄게. 우리 먹고 먹고 같이.
1: 겨울이면 유독 찾는 이가 많다는 생선이 있답니다.
0: 흑산도에는 흑산어가 많이 나고 가거도에는 열기가 많이 나고.
3: 열기요?
0: 예. 네.
3: 열기란 물고기가 있어요?
0: 열기라고 맛있는 고기 있어요.
1: 밑판장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생선이라는데요.
5: 이게 열기라고 하고요. 불볼락이라고 합니다.
3: 불볼락이요?
5: 예. 이거 보시려면 제가 가거도까지 가셔야 돼요.
1: 일명 열기로 불리는 생선. 불볼락의 주산지는 가거도와 홍도. 요즘 불볼락 잡이가 한창이라는 가거도까지는 배기를 이용해야만 닿을 수 있는데요.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약 4시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섬 가거도. 중국의 다구름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해의 한류와 서해의 난류가 만나는 가거도 앞바다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어종들로 풍부한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돌과 바람이 많은 척박한 땅 대신 대부분의 주민들이 바다에 기대어 고기를 낚고 물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6: 저 서남강 중에서는 저 여기서 가거도에서 멀리 떨어졌고 마을이 중국에 가깝댔어.
7: 과연 가거도는 과연 살만한 곳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렇게 이름을 지났어요.
1: 매일 육지와 섬을 오가는 여객선이 생긴 후로 가거도는 많은 이들이 찾는 섬이 됐는데요. 특히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싶은 강태공들에겐 꿈의 섬이랍니다.
8: 제철 맞아갖고 이제 감성돔, 돌돔, 참돔 같이 섞여서 나올 때거든요. 그래갖고 또 자연경관도 되게 수려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연종 이렇게 찾게 됩니다.
1: 사시사철 다양한 고기를 낚을 수 있는 황금어장이 있다 보니 그 매력에 빠져 가거도로 귀여를 한 이도 있을 정도인데요.
9: 네, 뭐 보셨습니까?
10: 예.
1: 낚싯대를 던져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걸려든 대어.
10: 겨울철 준비하려고 농어가 많이 먹었고.
1: 이 손맛에 반해 가거도로 오게 됐답니다.
11: 저는 낚시가 좋아서 낚시를 하다가 이 섬이 너무 좋아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10: 아우, 바다의 미녀가 올랐습니다.
12: 바다의 미녀가 드디어 올랐습니다.
13: 고기는 물만 고기만 낚시다.
14: 낚시할 맛이 있겠습니다.
13: 그러죠. 요 맛으로 가거든요. 삼.
1: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가거도의 고깃배들도 분주해지는데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불볼락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거도에서는 네 척의 어선이 매년 불볼락 조업을 하는데요. 경력 30년의 임권중 선장의 배도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갑니다.
15: 안녕하세요, 선장님. 선장님, 오늘 좀 날씨는 좋은 것 같아요.

0: 같은데 날씨랑 또 이렇게 물고기 잡힌 거에 영향이 있나요?
1: 그렇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물때하고 상관이 있고 날이 좋든 안 좋든 고기는 물때만 맞으면 잘 걸려요. 에이.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또 고기가 많이 잡힐까요?
2: 기대를 해보고 가야죠. 오늘은 폴라프 잡으러 나갑니다. 만선을 기대하면서 가야죠.
3: 오전 7시 만선의 바람을 싣고 바다로 향합니다. 어장까지 가는 길목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절경이 펼쳐지는데요. 가거도에서 나고 자란 임권중 선장. 어부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뱃사람이 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답니다. 오늘은 좀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할 모양인데요.
1: 오늘 점지는 여기. 빠진 데까지 2시간 가야 된다고.
4: 멀리 나가시네요.
1: 수온이 높아갖고 물이 맑아서 가고도 앞에는 고기가 안 나요. 그래서 좀 멀리 가려고.
5: 여기 빨간 정도는 뭐예요?
1: 고기로 그려진 데는 고기가 많이 올라오는 데다 이렇게 해놨어. 그물 양방해보면 알죠.
3: 수온이 아직 높은 탓에 2시간 거리에 있는 만제도 부근으로 향하는데요. 전날 미리 그물을 쳐놓은 지점에 도착하자 갑판 위가 분주해집니다. 아내 노예란 씨 역시 서둘러 채비를 하는데요. 불볼락잡이의 첫 작업은 부표를 찾는 일. 미리 설치해둔 부표를 찾아 끌어올리면서 조업이 시작됩니다.

0: 여섯 개 해놨거든요. 네.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1: 만선을 기대하며 양망을 시작하는데요. 바다 아래 쳐둔 그물과 연결된 긴 줄을 끌어올립니다. 밧줄을 다 올리고 나면 묵직한 돌덩이가 등장하는데요. 모든 그물마다 달려있는 돌이랍니다.
2: 돌멩이 뭐예요, 돌멩이?
3: 돌멩이? 네. 그물이 안 넘어가게 그냥 퍼놓은 거예요.
1: 그물을 고정해주는 추 역할의 돌덩이까지 올라오고 나면 불볼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줄줄이 그물에 낚여 올라오는 붉은 빛의 물고기. 순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나 했더니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양망기가 멈추고 지켜보던 현장의 표정도 심각해집니다. 양망하던 그물과 다른 그물이 엉켜버린 모양인데요. 그물을 올리다 보면 자주 생기는 상황. 저들러 엉킨 그물을 풀어냅니다. 다시 시작된 양망 작업. 이번엔 순조롭게 그물이 올라옵니다. 제법 살이 통통하게 오른 불볼락들이 낚였는데요.

0: 그런데 물에서 올라온 후 미동도 하지 않는 녀석들.
1: 수심이 한 30m, 40m 선에서 올라오거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0: 불볼락은 바다가 서서히 월동 준비에 들어가는 초겨울부터 살을 찌우기 시작하는데요. 볼락 종류 중에서도 붉은 빛을 띠고 있어 열기라 불리기도 합니다.
1: 볼락 종류가 두 가지예요. 예, 불볼락이 있고 검정색 볼락이 있어요. 이게 신볼락이에요. 검정 볼락, 참볼락이라고도 하죠. 아, 참볼락도 큰 거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0: 이름도 크기도 비슷하지만 색깔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두 종류의 볼락인데요.
2: 볼락은 한 어느 정도에 이렇게 소식하는 건가요?
3: 그리고 열기는 거의 물속에 있는 그 물실을 열아 그래요. 그 여만 있으면 서식을 해요. 예. 산호초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있겠죠, 물속에. 예.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먹이 활동이 좋은 것 같죠, 그래요. 그런 데서만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0: 수심 40m에서 150m 사이의 암초 지역에 무리지어 서식하는 불볼락은 자망그물을 이용해 잡이를 하는데요. 전날 산호초가 많은 지역에 미리 그물을 쳐놓고 다음날 양망을 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합니다.
4: 걔는 볼락이 아닌데요? 큰데요? 뭐뭐 잡히고 그래요?
1: 뭐 방어도 걸리고 농어도 걸리고 우럭도 걸리고요.
0: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다 보니 심심치 않게 다른 물고기도 걸려드는데요. 귀한 생선으로 취급되는 도오매, 우럭도 종종 낚인답니다.
1: 얘는 쏘팽이, 홍우럭.
4: 홍우럭?
1: 네, 홍우럭.
4: 이 옆에 있는 거?
1: 얘는 우럭.
0: 그물로 끌어올린 불볼락은 서둘러 그물에서 떼어낸 후 분류를 해주는데요. 낚은 고기라 해서 모두 다 무트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4: 버린 애들은 왜 버리시는 거예요?
1: 상했거나 쪼그매하고 살아있는 거.
4: 살아있는 애들요?
1: 네.
4: 살아있는 애들도 왜 버리는
1: 거예요? 조그만 것들은 살아있으면 더 커서 오라고. 근데 여기 포인트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내년 봄에나 여 포인트는 올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도읍일 것 같아.
0: 전날 미리 투망했던 그물의 양망 작업이 끝났습니다. 투망을 위해서는 바로바로 그물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1: 고기 없어? 그럼 바로 해줘.
0: 선장인 남편이 배 키를 잡고 있는 사이 갑판 위에서 조업 작업은 아내 노예란 씨 담당입니다. 양망을 끝낸 후 그물을 정리하는 일까지 노예란 씨의 지시로 이 일이 진행되는데요. 내일의 조업을 위해서 엉키지 않게 차곡차곡 그물을 정리한 후 투망까지 마쳐야 하루 조업이 끝납니다. 배 위에서 노예란 씨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일이 없는데요. 초보 선원을 가르치는 일도 그녀의 담당입니다.
4: 3일 됐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기다 꺼 이제 한 개 더.
0: 배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이 둘. 몇 차례나 가르쳐본 터라 이제는 익숙해진 일이라는데요. 베트남에서 온 따이 씨도 부부에게 일을 배워 벌써 2년을 함께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1: 한 15, 6년? 거의 우리 아기가 20살, 23살이니까 한 20년 됐겠네요. 아기 기저귀 찰 때부터 했으니까. 아기 아빠도 힘들기도 하고 멀미도 심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이요 부족하니까 일주일만 데리고 다녀봐라. 자꾸 내가 못하겠으면 내 스스로 내리겠다. 근데 해보니까 남자들보다 잘하거든요. 데리고 다닐만 했나 봐요.
3: 애기 엄마가 선장 면허 있어요.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2: 예? 어머니 뭐가 있죠?
3: 선장 면허요.
2: 아, 진짜요? 예. 아하, 그러면 선장님 두 분이시네요?
3: 그렇죠. 이제 내가 피곤할 때는 쉬고 애기 엄마가 가고 그래요.
0: 일손이 부족해 작은 배로 함께 조업을 나서던 부부. 어느덧 호흡을 맞춰온 지 20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양망과 그물 정리가 끝난 후 투망을 위한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는 사이 갑판 한쪽에서 홀로 분주한 아내 노예란 씨. 칼을 가는가 싶더니 잡아올린 불볼락에 비늘을 벗겨내고 손질을 합니다.
4: 선배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 이제 매운탕 끓이고 해석밥을 먹게요.
4: 해석밥이요?
1: 네. 배에서 먹는 해석밥이에요.
0: 항구를 떠나온 지 5시간째.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건데요. 메뉴는 불볼락 매운탕과 회덮밥입니다. 바쁘게 조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지만 노예란 씨가 함께 조업을 나서는 날이면 선상위 식사가 푸짐해집니다. 갖춰놓은 식재료들도 가정집 부엌 수준인데요.
1: 아침 점심은 거의 작업 나오면 배에서 해먹거든요. 어떤 날은 아침도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매운탕을 끓여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하게 생선으로 요리해 먹어서 먹으려고 하면은 양념이 한 개 한 개 하다 보니까 그냥 기본 세팅 양념이 다 돼 있어요.
4: 이걸로 나중에 맛있는 거 하시나요?
1: 네, 그렇죠. 매운탕도 하고 조림도 하고 회덮밥도 해먹고 그렇죠.
0: 매운탕이 맛있게 익어가는 사이
3: 밥이 탄다.
0: 회덮밥에 들어갈 회는 남편 임권중 씨가 맡았습니다.
3: 아, 근데 이제 우리도 다니니까 애기 엄마가 다닐 게 애기 엄마가 거의 다 해. 내가 편하지. 같이 다니니까 밥은 안 굶어.
1: 새끼 다 챙겨 먹고요. 짬나면 간식도 먹어요.
4: 사무이 다니니까 그건 참 좋네요.
1: 네, 맞아. 베트남 애들도 저 따라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안 가면 왜 안 가냐고.
0: 힘든 조업을 한 후에 맛있는 끼니를 챙겨주고 싶어 더 신경을 쓰게 됐다는데요. 갓 잡아 올린 쫄깃한 회에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까지 푸짐하게 담아낸 즉석 회덮밥이 완성됐습니다. 불볼락으로 끓여낸 매운탕은 매서운 바닷바람과 맞서며 조업한 후 지친 몸을 녹여줄 것 같은데요. 노예란 씨는 어떤 생선보다 불볼락이 맛있답니다.
1: 육지 사람들은 우럭 매운탕만 좋아하는데 우럭 매운탕보다 불볼락 매운탕이 더 시원해요. 근데 이제 몰라서 못 먹는 거죠.
0: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점심 식사를 위해 모여드는 선원들. 배 위에서 먹는 따끈한 밥 한 끼. 힘든 조업보다 더 꿀맛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요.
3: 아, 오늘은 해덮밥.

0: 준비를 마친 선원의 신호를 받고 나면 선장의 지휘 아래 투망 작업이 시작됩니다. 부표를 던지고 그물을 흘려보내는데요.
1: 이렇게 숨은 녀가 있어요. 더 여 위에다 치는 거죠.
0: 불볼락이 모여 있을 수중 암초지들을 찾아 그물을 설치합니다. 바닥이 좁은 늘 위험하지만 특히 투망할 때 더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투망이 끝나고 나면 내일을 기약하며 다시 우트로 돌아갑니다. 동해와 달리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 물때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진다는데요. 그런데다 수온에 민감한 불볼락은 최근 해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더 줄었다고 합니다.
1: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저게 마지막 그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고기가 없네요. 우리도 가을에서 겨울 가듯이 얘네들도 가을에서 겨울 가려고 하니까 수심을 온도가 있잖아요. 바다 수온이. 그래서 수심 따라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아직 적응하려면 멀었나 봐요.
0: 늘 만선을 꿈꾸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뱃일인데요.
2: 많이 못한 건가요? 많이 한 건가요?
1: 많이 못한 거예요.
3: 16 잡지 아마 한 200km밖에 못 잡았어. 그물 6개 쳐가지고 내일 엄청 오늘 고기가 안 나온 거죠. 이제 또 내일은 또 많이 잡히겠지. 그냥 바다가 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
2: 욕심 안 부리고.
3: 그래, 그렇죠. 선장이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0: 가거도로 다시 돌아가는 길. 아내 노예란 씨가 조타실로 향합니다.
1: 여기 좀 나오려면 3분 남았는데.
3: 여기로 돌아, 여기로.
1: 어디로? 반대로. 15년 전에 엉겹결에 시험을 봤는데 딱 한 번에 붙었어요.
3: 와.
1: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랑 20명 갔는데 딱 두 사람 붙고 다 떨어졌어요.
2: 그 중에 한 명이 어머니세요?
1: 네, 근데 그때 시험 보러 갔는데 한 500명 정도 갔거든요. 뭐, 고해양대학교에서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다 남자고 여자는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좀 창피한 마음도 있고, 이제 멀리 장거리 목포 간다거나 그러면은 한 6시간, 7시간 항해하니까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교대로 해야지 쉬죠.
0: 뱃일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어 해기사 자격증까지 땄다는데요. 바다가 내어준 물고기를 싣고 부부의 배는 섬으로 돌아갑니다. 어느덧 수평선 너머로 해가 기우는 시간. 바다로 나갔던 배들은 해가 질 무렵 다시 항으로 돌아옵니다. 바닷물로 한번 세척을 거친 불볼락은 배에서 무트로 옮겨지는데요.
1: 제빙기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 가서 빙장 처리해가지고 내일 할머니들이랑 손질할 거예요.
2: 이게 팔려 나가는 게 아니에요?
1: 이제 여기는 입판장이 없어가지고요. 며칠 작업해가지고 입판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접 손질해가지고 권장을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0: 위판장이 있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서 주로 조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어획량이 많을 때에만 육지로 보내 판매를 한다는데요. 조업해온 양이 적을 경우는 섬에서 손질을 한 후 보관했다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길었던 불볼락 조업 작업이 끝났습니다.
1: 남은 애는 뭐예요?
2: 이제 집에 가서 매운탕하고 구이 해먹을 저녁 찬 끓입니다. 해도 떠 먹어야죠.
1: 반찬은 그냥 바다에서 다 건져오시네요.
2: 네, 그죠.
0: 가장 해가 늦게 지는 최서남단의 섬 가거도에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낮에 직접 낚은 불볼락으로 저녁상을 준비하는데요.
3: 양념구이도 해먹고 그냥 소금구이도 해먹고요. 매운탕도 끓이고 지리도 해먹고 찜도 해드실 수 있고요.
4: 부침가루로 일단 수분이 튀길 수 있으니까 기름이 튀기잖아요. 그냥 넣으면. 그래서 한번 옷을 입혀줄 거예요.
0: 섬을 찾는 낚시 손님들 사이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났다는 노예란 씨. 불볼락을 낚아온 손님들에게 종종 만들어 대접하던 음식이라는데요. 불볼락은 보통 소금 솔솔 뿌려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침가루 살짝 입혀 튀겨낸 뒤에 짭조름한 간장 양념을 올려 먹으면 더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비린내가 적고 맛이 담백한 불볼락은 국물 음식에도 많이 쓰이는데요. 고춧가루 풀어 얼큰한 국물에 한 소끔 끓여낸 불볼락 매운탕은 해장에도 그만이랍니다.
2: 맛있어요.
1: 괜찮아요?
2: 네. 시원해요. 국물이 끝내줘요.
4: 원래 불볼락이 담백해요. 비린내가 없으니까 막 된장 같은 거 안 넣어도 시원해요. 국물이.
0: 짭조름한 양념 올린 양념구이부터 얼큰한 매운탕까지 불볼락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한 번 오기는 힘들어도 섬의 매력에 빠져 또다시 찾게 된다는 각오도.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도 불볼락은 잊지 못할 맛이라는데요. 특히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불볼락 회는 별미 중의 별미죠.
5: 그거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그 맛.
6: 회는 좀 특이한 맛이 있어요. 고소하고 좀 달짝지근하고
7: 쉽게 먹을 수 있는 맛은 여기서 먹어야 또 이 맛이 나는 건데.
6: 미식가요?
7: 이거 사가지고 집에 가면 이 맛이 안 나더라고.
6: 감사합니다. 네.
0: 3만 종의 달하는 다양한 수중 생물이 살아가는 가거도 앞바다. 그 중에서도 불볼락은 가거도 주민들의 효자 생선이라 불립니다. 품앗이를 위해 가거도 할머니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2: 항상 저희 거 해주시는 할머니들이에요. 또 할머니들이 없으면 저희도 이런 작업을 못하죠. 손이 부족해서 요즘에는 일손이 없어서. 이 할머니들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라 고기 손질도 잘하고 깨끗하게 잘하셔요.
0: 전날 낚아온 불볼락은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해 말려주는데요. 생선 손질이라면 기본 경력 40년이 넘는 베테랑 할머니들.
8: 가거도에서 사실 지금 몇 년 되셨어요?
9: 몇 년이요?
8: 네.
9: 몇 년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8: 연세가 오늘 어떻게 되세요?
9: 86.
8: 오, 건강하시네요, 어머니.
9: 아, 근데 태어나가고 뭐다 가게 저렇게 늙어.

0: 육지와 멀리 떨어진 수험이다 보니 어부들이 낚아올린 불볼락은 외지에 판매하기보다 섬마을 사람들의 밥상에 주로 오르던 생선이었는데요.
1: 열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났어요?
2: 옛날에는 비물 안 치고 낚시로 막 낚아 날렸어. 그런데 이제는 비물로 이렇게.
3: 옛날에 우리 영감이 예쁘서 잡아 날려갖고 아주 우리 관찰하기 바쁘고 자리 술값하기 바쁘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못 잡고.
0: 불볼락의 몸값도 달라졌답니다.
2: 지금 이 판로를 놔야 하잖아. 그렇게 이것이 인기가 좋아. 이것이 잘 나갔대.
0: 불볼락은 어떤 생선보다 주민들에게 친근한 생선인 모양입니다. 할머니들이 생선을 손질하는 사이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4: 이거는 비금에서 온 소금이에요. 비금 천일려.
0: 비늘과 내장을 제거한 불볼락은 소금물에 담가 절여주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천일염을 물에 풀어 진한 농도의 소금물을 만들어줍니다.
4: 물을 좀 더 받아야 돼. 고마워.
0: 소금물에 손질한 불볼락을 넣어 절여주는데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랍니다.
4: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골골한 냄새 나야 된다 했나요? 그런 냄새가 나요.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그런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소금간 해서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렸을 때 싱겁죠? 소금간 안 해서 말리면 잘 마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소금간을 하는 거예요.
0: 이렇게 약 5시간가량 절여준 후 세척해 건조시키면 불볼락 손질이 끝납니다. 생선 손질을 하던 할머니들의 귀가 시간. 일손을 보태준 고마운 어르신들께 넉넉한 인심을 전하는데요.
4: 5만 원씩 나누시면 돼.
2: 그러면 어르죠. 손님 조금 원래 한 사람 어디?
4: 그때 이사 여섯 명이잖아.
2: 그럼 우리 저거다.
4: 아 미연이는 내가 드릴게.
2: 아 그래. 아니 여자 분들도 한 명 안 돼.
4: 언니 거는 이제 내가 또 따로 주제. 네, 이제 매운탕 끓여 드시라고.
1: 밑당 주신 거예요?
4: 일당이랑 이제 매운탕까지 가져가서 저녁에 구워 드시라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0: 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가거도. 마당에 널어놓은 생선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2: 바짝 올리면은 이런 맛있고 이렇게 지르러 끓여놔도 맛있고 국물로 푹 지져서 마늘 넣고 그렇게 푹 지져서 끓여놓으면 맛있어.
0: 가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흔히 먹던 것이 불볼락입니다. 소금 솔솔 뿌려 구워 먹던 친숙한 생선인데요.
5: 불볼락 언제부터 먹었어요?
2: 불볼락 예로서부터 손님 묵었지. 예로서부터 우리가 이런 고기로 살았지. 그래갖고 고기 중에서 불볼락이 제일 맛있어. 그러고 이제 시안되면 강산도면 낚으다 사슴이 먹고. 그래 이것도 신생할 때는 사슴이 먹어.
0: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 함께 나눠 먹던 고마운 먹거리였던 불볼락.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고 오르는 생선이자 도시로 떠난 자녀들에게도 늘 챙겨서 보내는 먹거리 중 하나랍니다.
3: 아이고 불볼락.
2: 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3: 원어민이 동동네.
2: 형이 운원자 더 먹어봐. 아이고 맛있고. 맛있구라.
3: 원어민 맛있대.
2: 아이고.
3: 옛날에 이 불벌라 그런 거 잡으다가 많이는 못 잡아서 조금 잡으다가 조금 버텨서 애들 개치고 우리 생활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0: 그야말로 불벌락은 가거도 주민들에게 추억의 생선인 모양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지만 넓은 바다에 기댈 수 있어 풍족하게 살아가는 섬마을 사람들입니다. 조업을 나갔던 선장과 선원들이 돌아왔습니다.
6: 야, 고기 간질해 놓은 걸 건져서 지금 건조하려고.
0: 낮 동안 소금물에 절여놨던 불볼락을 건져내는 작업을 하는데요. 소금 간이 배어든 생선은 세척을 거친 후 덕장으로 옮겨집니다. 조업 후에도 손이 많이 가는 생선이지만 찾는 손님들이 많으니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데요.
6: 이 불볼락을 찾으신 사람 때문에 가고들을 못 떠나갔어. 우리가 떠나면 맛있는 고기를 어떻게 먹겠어.
5: 맞습니다.
0: 모든 손질이 끝난 불볼락은 항구 앞에 설치된 마을 공용 덕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 바람과 햇빛을 받으며 말려지는 과정을 거쳐야 판매를 할 수 있답니다.
4: 하루 말려요. 네, 이거는 구이용으로 먹을 거니까 하루 정도 말리고 제사용으로 하는 거는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말려요. 근데 여기서 1차로 말려가지고 틀을 접어서 이제 옥상으로 가서 이제 걸어갖고 말리는 거예요.
5: 아, 일주일씩이나 말려요?
4: 네, 그래야지 이제 빼빼하게 골고루 다 말리죠.
0: 쉽게 상할 수 있다 보니 염장과 건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2: 이 고기가 비린 데가 많이 없고 담백하게 맛있어요. 이렇게 큰 놈이 이 씨알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나면 2, 3만 원씩 하는 거예요. 엄청 큰 놈이 지금.
5: 이거 이렇게 좋은 놈 잡는 것도 기술인가요?
2: 아이고, 그건 선장님의 고도에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아주 그냥 착 거기다 하면 이런 고기가 탁 잡혀요. 아주 그냥
0: 한 번 맛을 보고 나면 다시 찾게 된다는 불볼락. 처음을 찾은 외지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7: 저한테 이것은 횟감으로는 잘 안 먹어봤는데.
4: 아, 그러셨구나. 삼청포 가시면은 횟감으로 제일 비싼 거예요, 이게.
7: 아, 그래요?
4: 네, 하루 횟감도 많이 먹고.
7: 열기라는 게 이렇게 검은색도 있는데 이거 이제 붉은색인데 맛이 뭐랄까 너무 달고 아주 담백하면서 달아. 맛이 좋아 아주. 그러지요?
4: 그렇죠. 사장님이 잘 아시네요.
7: 네.
0: 먼 육지까지 판매를 한 것도 불과 몇 년 전부터랍니다.
4: 25년 전에는 전기가 24시가 안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여기 섬 주민들이 먹을 만큼만 잡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이제 손질해서 말려서 냉동해놨다 손님이 이제 그때는 또 택배라는 것도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낚시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가지고 갑니다.
0: 전기가 들어오면서 불볼락의 몸값도 달라졌답니다. 날이 밝아오고 새날이 시작되면 가거도 사람들은 다시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불볼락을 낚기 위해 임관중 선장도 출항을 서두르는데요.
1: 오늘 날씨 어떨 것 같으세요?
8: 오늘 날씨 아주 좋아요.
1: 많이 잡힐 것 같아요?
8: 예, 많이 잡힐 것 같아요. 가봐야 알지, 이제. 국물 땡겨봐야 가. 많이 잡힐란가. 가봅시다.
0: 언제나 만선의 기대를 안고 조업에 나서는데요. 오늘은 얼마나 내어줄지. 뱃사람들은 언제

0: 언제나 바다에 희망을 겁니다. 파도에 몸을 맡긴 채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푸른 바다를 붉게 수놓는 겨울철 최고의 생선 불볼락은 섬마을 사람들의 밥상을 푸짐하게 채워주던 소중한 먹거리. 때로는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어주던 효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부들은 매일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고 다시 끌어올려 불볼락을 낚습니다.
1: 힘들고 하는데 또 기쁨과 고단함을 동시에 주는 생선? 그래도 기쁨이 더 크니까 계속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옛날부터 우리 가고도 또 어르신들이 계속 해오던 볼락잡이라 그 다음은 모르겠지만 계속 또 누군가를 잡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볼락잡이를 계속 할 겁니다.
0: 넉넉하게 가진 것을 내어주는 바다가 있고 거대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섬 카거도. 그곳에서 부부는 불볼락을 낚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노래를 부르면은 이 고향의 풍경이 그려지는 듯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묘사하고 있는 고향 풍경에서 빠진 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따옥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그 새를 볼수 없었습니다. 그립고 때론 구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죠.

0: 혼자 한번 지었고 만해가지고 점심에 오전에 내가 하고 오전에 너가 하고 요래.
1: 어미가 너무 안 오마 또. 혹시 어디로 갔나 싶어서 저 있나 어디 딴 데로 갔나 고 막 다른 데도 또 한눈을 파.
2: 따옥 따옥 정겨운 울음으로 고향들역을 찾아오던 기억 속 새 따오기가 돌아왔습니다.

0: 국내 최대의 내륙 습지이자 람사르 지정 보호 습지인 우포늪.
1: 5층 이렇습니까? 어?
0: 1억 4천만 년 전 한반도가 생성될 무렵 함께 탄생한 원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1: 앞에 새가 나르고 있고요. 왜가리가 날고 있습니다. 왜가리가. 그리고 저쪽에도 왜가리들이, 새들이 한적하게 있고요.
0: 수생생물과 새를 비롯해 수많은 희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우포늪. 이곳에 한동안 사라졌다 돌아온 오래된 식구가 있습니다. 197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 멸종됐던 따옥입니다. 약 40년간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춘 따옥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한 첫 걸음은 우포늪 인근에 위치한 이 보건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2: 이 병원 신생아실 같네요.
3: 네, 맞습니다.
0: 인큐베이터에 꼬물꼬물 어린 새들이 있더라고요.
3: 얘네들이 거의 지금 막내들이에요.
2: 막내들? 예. 얼마나 됐는데요?
3: 지금 얘네들은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2: 2주?
3: 예. 이제 겨우 한 9일 정도? 예. 9일이나 한 9일. 10일 정도 되네고요. 얘는 약 한 13일 정도? 2주 차 거의 다 차네요.
2: 뭐가 먹고 싶은 건가? 왜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이러지?
3: 저 행동은 네. 이제 어미가 가까이 오면은 어미하고 이제 이렇게 뭐 교감을 하는 그런 행동이고요.
2: 아, 저를 어미로 하는 건 아니겠죠?
3: 얘네들은 사람이 다 이제 보육을 했기 때문에 네. 사람을 어미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2: 아, 진짜요?
3: 네.
2: 이야, 그래. 나는 삼촌이다. 어?
0: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3: 조금 전에 네. 먹이를 줘가지고 네. 지금 이제 소리가 뾱뾱 이 소리가 배가 네. 부를 때 내는 소리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쪼르륵 쪼르륵 하는데 네. 예, 배가 부를 때는 이렇게 뾱뾱 이런 소리 냅니다.
0: 생후 5주가 채 안 된 녀석들에겐 이유식을 줍니다.
2: 진짜 밥 달라고 뭐. 와, 그러면 이유식을 이렇게 주시는 분은 진짜 엄마네, 엄마.
3: 한번 해보시죠.
2: 예, 네. 이게 저희들도 이 다른 갓난 아이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럴 때 네. 제일 겁이 나더라고요.
3: 맞습니다. 네.
2: 그거하고 마찬가지겠죠. 네.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0: 저희 큰애 때 기억 떠올리며 조심스레 시도해봤습니다.
3: 잘 하시는데요?
4: 예. 그래서 넘어갈 때까지.
2: 예. 오.
3: 잘 하시네.
2: 지금 이렇게 귀엽니? 팔을 열어가지고, 이러는데. 오, 저, 날개 봐. 너무 귀엽다. 진짜 애기 같네. 옷 좀 좋아.
0: 어? 6주차 접어들면 먹이가 달라집니다.
2: 잠깐만.
3: 네.
2: 미꾸라지죠?
3: 예, 맞습니다. 살아있는 미꾸라지고요.
2: 어떡하지?
3: 예.
2: 오! 예.

0: 예. 잠깐만요. 예. 웃음만 나온다? 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큰일 났네.
1: 얘네들 다 죽여야 돼요.
0: 어?
1: 예. 뭐, 미꾸라지한테는 좀 미안한데, 우리 따오기들 밥이라서 산채로 죽게 되면, 미꾸라지가 이렇게 몸을 자기네들도 살려고 네. 몸을 동그랗게 말아요. 얘네들 오. 만지면 네. 동그랗게 마는데 그게 네. 동그랗게 말면 따오기가 못 삼키거든요.
0: 아 그렇죠.
1: 예. 네. 그럼 미꾸라... 아 어디 갔어?
0: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이거는
1: 네네.
0: 이거는 네. 선생님 혼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걔도 지금 뭐라 그러잖아요.
1: 그렇죠. 얘도 지금 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 어쩔 수가 없죠, 뭐.
0: 안 돼.
1: 그럼 한번 만져보기라도 한번.
0: 아니, 못 만집니다. 진짜로. 이거 진짜. 오, 저거 봐. 소리 내잖아. 정말. 아저씨 잔인하다. 어? 아저씨. 어. 아니 그렇게 눈웃음 치시면서 그렇게 선량하신 분이 어쩜 그럴 수 있어요?
1: 아유 따오기가.
0: 아니 아무리 따오기도 그렇지 미꾸라지도.
1: 그러긴 합니다. 예. 저도 네. 하면서도 참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 많이 했는데.
0: 그러니까.
1: 네네.
0: 이거는 네. 선생님 혼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제가요, 미끌미끌하고 긴 걸 좀이 아니라 진짜 힘들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고요. 미꾸라지는 당연히 뱀이 아니죠. 하지만 미끌미끌하니까 좀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제가 자칭 이 야성의 남자지만 미꾸라지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될지 몰랐습니다.
3: 생후 6주차를 맞은 새끼들은 사육장에서 키웁니다. 야생으로 나아갈 첫 걸음마를 네. 떼는 것이죠.
4: 얘네들은
0: 삼킨 겁니까? 통째로?
3: 이 녀석들에게 머리를 제거한 바로 그 통 미꾸라지를 먹입니다.
0: 아...
3: 저만 괴롭지 다들 아주 신이 났습니다.
0: 아니 서로 달라고 아니 왜 좋아 니네들이 왜 싸워 싸우지 말고 가만히 야 아니 저 정말 오 머리 쪼는다 눈 다치겠다 아 야 주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왜 저러죠
4: 경쟁이죠 둥지 안에 이제 새끼가 여러 마리 있으면 이제 먼저 조르는 애한테 이제 어미가 먹이를 주죠
3: 그런 경쟁 끝에. 한 마리라도 도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팀은 이들을 직접 키웁니다.
4: 얘는 지금 그 날개를 이렇게 막 쪼잖아요.
0: 예?
4: 그 날개를 자기 날개를 막 쪼는 행동이
0: 예.
4: 아직 자기 날개인지를 몰라요.
0: 어?
4: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제 뭐 한 살 두 살?
0: 예.
4: 예. 그러니까 이게 팔이지만 내 팔인지 내 다리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옆에 날개가 붙어있는데 이게 내 건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먹이 먹을 때 날개를 이렇게 피는 게 자기도 모르게 피는 건데 옆에 경쟁자가 온 줄 알고 날개를 이렇게 막 쪼는 거예요.
0: 아,
3: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와. 야생 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0: 우와 여기는 진짜 네. 자연의 야생 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진짜 어디 옆에 숲에 같은데요?
4: 번식기가 되면 얘네들 색깔이 이렇게 좀 회색으로 바뀌거든요. 목 주변에서 색소를 분비를 해요.
0: 오,
4: 예, 색소가. 그리고 그 색소를 깃털에다 펴발라가지고 색깔이 저렇게 회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3: 3월에서 5월, 우리가 찾아간 그때가 한창 따오기들의 번식기였습니다.
0: 오, 왜 오지?
4: 예, 얘가 42T라고 사람을 너무 잘 따라가지고
0: 예.
4: 지금 저게 이제 구애 행동하는 겁니다.
0: 나한테 구애를 해?
4: 예.
0: 그래.
4: 예. 그거 받으시면 같이 이제 둥지를 같이 지어야 돼.

0: 일로 와봐.
1: 와, 집을 지어? 여기다가 집 짓고 살아? 응? 어떡하니? 네.
0: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신혼살림 차릴 준비를 짓는 거죠.
1: 어떡하니? 응? 너 어떻게 나한테 일을 계속 그러니?
2: 나뭇가지를 받아줬더니 이제 지푸라기를 물고 옵니다.
0: 둥지 속재료를 이제.
1: 아니, 둥지 속재료까지 갖고 오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우, 아이야. 아우, 아이야. 응? 미안해. 나는 이미 짝이 있어. 어떡하니?
2: 아이라 씨, 긴장하세요. 저 이런 남자입니다. 이곳에선 곳곳에 먹잇감을 풀어놓고 사냥 훈련을 시킵니다.
0: 불이 끝이 붉은색이죠.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아래로 약간 휘어져 있는 저 부리로 네. 땅속을 이렇게 짚으면서 이제 안에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막 찾아다니죠.
1: 땅속에?
0: 예. 네. 그 땅속에 있는 먹이라고 하면 지렁이. 아. 예, 땅강아지.
1: 땅강아지.
0: 예, 그리고, 겨울철에는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
1: 개구리까지 먹어요?
0: 예, 개구리도 먹습니다.
2: 보건팀은 따오기들이 자연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자식 키우듯 세심한 정성으로 쌓아온 사육기술인데요. 사라진 하나의 종을 되살리는 일은 그렇게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3: 따오기는 사람 가까이에서 살아가던 사람과 가까운 새였지만 바로 그 때문에 멸종위기에 몰렸습니다. 농경지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농약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고 사람과 가까이 있었기에 쉽게 포획당했습니다.
2: 1979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사라진 따오기. 2008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따오기 한 쌍을 기증하면서 복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양저우와 룽팅. 지금까지 16년간 부부로 지내며 따오기 복원의 씨앗이 된 후손들을 낳아왔습니다.
1: 큰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진짜 따옥 그러는데요.
2: 그렇게 태어난 따오기가 모두 약 500여 마리. 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3년간 200여 마리의 따오기를 방사해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우포늪 인근의 모곡 마을. 보건팀은 한논에 정기적으로 미꾸라지를 방사하고 있습니다.
4: 오, 따오기가 이 근처에 있는 건가요?
0: 네, 지금 보니까 저기 나무에 지금 소나무인데요. 소나무에 지금 한 마리가 앉아있거든요. 네.
1: 오!
0: 자세히 보시면 하얗게 보이시죠?
1: 어, 있다!
0: 예.
2: 마치 먹이주러 오는 시간을 알고 있다는 듯 소나무 위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0: 어, 오!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4: 따오기 왔다! 벌써!
0: 네. 어, 저기 있더네. 왔네요.
4: 예. 네. 야, 나르는 게. 예. 벌써 외가리하고 다르게 이 네. 분홍빛이 네. 날개를 피니까 진짜 아름답습니다.
2: 네. 꽤 오랫동안 우리 들판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풍경이죠.
5: 어, 나오기가 저 오른쪽에 이 왼쪽에 있었던 따오기 수컷은 어디 날아갔는데요?
0: 아, 지금 논에 내려왔네요. 우리 따오기 두 마리 다 순놈 암놈 다 지금.

0: 논에 내려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아, 저기 네. 내려왔네요.
0: 예.
2: 역시 야생에 적응한 따오기들은 다릅니다. 꿈틀거리는 미꾸라지를 제압해 능수능란하게 먹습니다. 방사장에서 연습한 대로 불이 끝 감각을 이용해 흙탕물 속에서도 먹잇감을 곧잘 찾아냅니다.
3: 자연의 환경에 나와서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법을 또 터득하고 네. 있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점점 이제 더 야생에 이제 근접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2: 모공마을의 따오기들 덕분에 작년 복원팀은 잊지 못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마을에 둥지를 튼 한 따오기 부부가 처음으로 자연 부화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올해도 이 마을에선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멸종됐던 따오기가 이 땅에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야생으로의 귀환은 곧 냉혹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0: 담비가
1: 담비잖아요.
0: 예. 네. 담비가 와서 지금 이제 성조는 잡지는 못하고 네. 성조는 도망가 버리고 지금 둥진 알을 이제 깨먹으려고 와서 이제 하나를 깨먹어요.
1: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이 따오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0: 네, 주변에서 이제 따옥따옥 울면서 계속 날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주변에서 막 물같이 하며 이렇게 약간 큰 불이 까마귀 하며 이런 애들이 와서 알 먹으려고.
1: 또 다른 포식자들이 또 알을 노리는
0: 거예요? 네, 맞습니다.
1: 이야, 정말.
2: 자칫하면 알을 모두 빼앗길 상황.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1: 아, 박수 치시면서 네. 막 쫓으시는 거예요?
0: 네. 담비가 참 명확한 게 저렇게 박수 치니까 사람인지 다 확인을 하고 도망가요. 얘가.
1: 야, 어머니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와, 대단하시다.
0: 네.
1: 이 따오기를 보호하시려고.
0: 맞습니다.
1: 아, 마지막 어머니 허리도 편찮으신데 저렇게 끝까지 올라오셨네.
0: 네, 맞습니다.
1: 아,
0: 네. 감사하죠. 네. 이 시골 동네는 워낙 가까우니까
1: 네.
0: 옆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따오기 그 둥지 안에 알이 몇 개인지도 다 아시고 우리 따오기가 지금 어디 있다 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2: 모공마을 할머니 어벤져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아이고.
5: 안녕하세요.
4: 아, 예.
6: 마군데, 와이프도. 와이프도 잘하네.
4: 예, 예.
6: 그러지도 않네.
4: 예?
6: 그러지도 않네.
4: 아, 뭐, 다 그렇죠. 어머니도 그러신데. 짱짱하시네. 그러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2: 할머니들이 진정 예뻐하시는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4: 그 담비가 따오기 알을 막 저 막 깨먹고 막 이럴 때 아니 담비가 왔는지 어떻게 알고
6: 말은 안 해도
2: 자식을 살려달라는 어미의 절규를 본능으로 알아챘던 걸까요?
1: 야, 어머니는 따오기가 이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소리를 아시네?
6: 여기서 막. 여기서
5: 빙빙 돌미시만.
6: 여 가까이 와서 돌아갔어요. 미역 오는데. 그래서 이상한 칸이 감기.
5: 꼬리가 치던게
1: 나 치던게 얼마나 치던지 딱
5: 볼까? 돌도 던지고요. 나 그래 해치라니까.
1: 와, 대단하시네.
2: 그렇게 남은 알을 구했습니다.
7: 할머니들이 담비가 따오기 둥지로 가는 걸 보시고 막 쫓아가셨대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담비도 겁먹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저도 그런 할머니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와, 이 모공마을 어벤져스. 할머니들 짱입니다.
1: 어머니, 저거 뭡니까?
6: 예?
1: 좀 먹어.
6: 따오기 당번.
1: 예?
6: 따오기 당번은 순서대로 정해놓고.
1: 와! 따오기 당번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
2: 마을 어르신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나서서 따오기 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6: 딱 누가 주의했으면 오늘가 돈다 카니.
1: 아니요. 어미, 오늘 당번이 누구예요?
6: 오늘요.
1: 어머님, 어머님 조남이
8: 안상임.
1: 아, 안상임. 그래서 어머님이 올 때 자, 미꾸라지 줄 때는 여기 모이지 말고 여기만 주지 말고 여기 중간 밑에 골고루 줘 가지고
8: 그래야 따오기가 먹는다 가니까. 오늘 지금 한 군데 꼬라거든요. 따오기가 다 좀 먹으면 오늘 책임
6: 근데 원래
8: 버자.
6: 오전에는
2: 관찰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6: 안상님이 보고
1: 아,
6: 이게 거는 이제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안 오거든. 밤에 그렇게 고로 적어놨다.
1: 시간에 따라서 예. 둘이서 왔다. 30분에 갔다. 또 58분에 왔다. 8시 8분에 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네. 아들이.
6: 두 마리가 교대를 하니까 자꾸 적어야 돼.
1: 그러시네. 그리고 미꾸라지 방사한 시간.
6: 진짜 안 오마. 얼마나 씁쓸한데. 기다리고 이 먹을 안 오노.
8: 어머니 예사람 어머니 아닙니다.
1: 야, 어머님들 대단하시다.
6: 보이.

0: 우리가 따오기를 찾은 시기는 새끼가 한창 자랐을 무렵.
1: 새끼가 지금 저기 뒤편에 있습니다.
0: 소나무 가지 위에 앉은 이 녀석. 올봄 태어난 어린 따오기입니다.
1: 아까는 가지 주변에 이제 좀 먼 가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둥지 쪽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저 정도면은 한 2, 3일 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혼자서 가지를 막 타고 저렇게 막 다니면 네. 이제 날개에 힘만 조금만 더 붙으면 아마 날 거예요.
0: 소중히 길러 자연으로 돌려보냈지만 보건팀은 지금도 키다리 아저씨처럼 뒤에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1: 담비나 뭐 삭 같은 이런 다른 천적이 이 나무를 타고 저 둥지 쪽으로 접근할까 봐 따오기 둥지가 있는 나무 인근에다 다 이런 플라스틱 소재의 어떤 덕감을 갖다가 저희가 여기다 붙여줬어요.
2: 아,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못하게 미끄러지게?
1: 예.
0: 그뿐 아닙니다. 어미가 집을 비운 사이 나무 꼭대기 둥지까지 직접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둥지의 상태를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IP 카메라를 설치했죠. 산길과 하수구, 도로를 가로질러 약 500m에 이르는 회선을 설치한 결과 야생으로 나아간 따오기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3: 지금 이제 알을 놓고 이제 어미가 이제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지금 날아온 애가
2: 수컷이.
3: 네. 아. 둥지 재료를 지금 물고 왔어요.
2: 아, 좀 더 튼튼하고 네. 단단하게 만들려고.
3: 네, 네. 나뭇가지 지금
2: 물고. 오, 알 보인다.
3: 네. 어미가 일어났는데. 네.
0: 번식기. 따오기 부부는 수시로 짝짓기를 하면서 며칠에 걸쳐 알을 낳습니다.
3: 지금은 이건 이제 교미하는 행동입니다.
2: 또?
3: 예.
2: 아.
3: 지금 둥지 안에 알이 두 개인데요.
2: 예.
3: 얘네들 부부가 알 네 개를 총 산란하거든요.
2: 네.
3: 그 이제 산란 전에 이렇게 이제 항상 저렇게 교미해가지고 예. 교미 행동을 하고요. 보시면 아까는 알 두 개였는데.
2: 오! 예. 알이 네 개가 됐어요.
3: 예.
0: 어미와 아비는 약 한 달간 정성스레 알을 품습니다. 밤에는 주로 수컷이 포란을 하고 새벽녘에 암컷이 교대해주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0: 부활되는 장면이고요. 여기 보면 지금 둥지 안에 안타깝지만 지금 비닐, 검정색 비닐봉투가 들어가 있죠.
1: 네.
0: 예, 비닐봉지.
1: 어, 왜 들어가 있죠?
0: 알이 부화되는 시점에는 습도가 좀 높아야 돼요. 예, 습도가 좀 높아야 새끼들이 알을 더 좀 이렇게 잘 까고 나오거든요. 비닐봉지가 밤새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슬이 내려가지고 새벽에 비닐봉투 겉면에 이슬이 많이 맺히거든요. 나뭇잎보다.
1: 밑으로 빠지지 않게.
0: 네, 맞습니다. 비닐봉지를 가져가면 습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2: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와 아비는 더욱 바빠집니다.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며 새끼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죠.

0: 하더니 네. 한참 동안 이제 새끼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반응이 없으니까 네. 한참 보고 있다가 새끼를 물고 둥지 밖으로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한참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끼를 물고 날아서 다른 데다가 이제 갖다 버리고 왔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 장면도 이제 저희가 보면서, 이제 그런 거죠.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 마음이.
1: 그렇네.
0: 네. 얘를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참을 고민하다가, 예, 네. 물고 있다가 이제 말고 날아가서 버리고 오더라고요.
1: 눈물 나려고 그러네.
0: 그러죠.
2: 둥지 밖에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오기 새끼를 노리고 접근한 큰 부리 까마귀. 아비는 새끼 곁에부터 틈을 주지 않습니다.

0: 이번엔 센 놈이 나타났습니다. 수리부엉이의 습격을 받은 아비. 새끼를 감싼 채 꿈쩍하지 않습니다.
1: 수컷이 자기 새끼 지키려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안 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잔멸하게 죽음을 맞아요.
0: 온몸으로 공격을 막아낸 아비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0: 와가지고 수컷을 탁 죽여놓고, 그리고 새끼부터 막 먹어요. 새끼가 훨씬 더 이제 부드럽고, 아. 이제 먹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새끼는 거의 꿀똥 삼켜버리고, 그래서 수컷은 죽여놓고, 이제 둥지에 죽여놓고 이제 날아나가 버렸어요. 아, 그거 보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얘가. 그냥. 우리 어떻게 키웠는데.
1: 아, 그렇죠. 예.
0: 그러면 저희 보면서 막 직원들 다 울고, 수리공항한테 그 공격당하는 수컷 볼 때 막 다 울어버렸어.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 예. 그랬죠.
2: 새벽에 둥지로 돌아온 암컷. 밤사이 죽음으로 변한 수컷을 보며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냉혹한 자연의 질서가 갈라놓은 한 따오기 가족의 비극입니다.

0: 우리는 수리부엉이의 둥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습지 깊은 곳에 절벽지대가 있습니다.
1: 와, 경사가 가파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이제 절벽?
0: 네.
1: 저기가 이제 부엉덤이라고
0: 네?
1: 수리부엉이가 번식하는 그 장소예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오. 그러면 수리부엉이가 여기서 살아요?
1: 예, 맞습니다.
0: 오.
1: 수리부엉이는 이제 텃세고요. 그래서 거의 1년 44철 이 지역에서 이제 서식을 하죠.
0: 가파른 바위산에 사는 수리부엉이. 몸 길이가 70cm에 이르는 대형 맹금류로 모든 부엉이들 중 가장 크고 힘이 셉니다.
1: 여기는 딱 한 쌍만.
0: 한 쌍만?
1: 네. 한 쌍만 살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이제 수리부엉이의 그 세력권이라고 하죠. 보통 한 4km에서 5km? 여기 번식을 하면 이 여기를 중심으로 4km에서 5km 반경은 얘네들 땅이에요.

0: 이 부엉이는 야행성입니다. 어두워지면 활동을 시작해 새벽까지 사냥을 하죠. 소리 없이 날아가 정확하게 낚아채는 탁월한 사냥꾼입니다. 따오기 아비도 바로 이 발톱에 당했겠지요. 수리부엉이는 잡아온 사냥감을 잘게 찢어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냉혹한 하늘의 제왕이지만 새끼들 앞에선 다정하고 성실한 또 하나의 부모입니다.
1: 등줄지 이런 것들이 갈대 사이로 지나다니고 그런 것도 먹이가 되고, 그리고 여기 또 메비둘기나 이런,
2: 메비둘기,
1: 예,
2: 따오기도 있고.
1: 맞습니다.
2: 정말, 아.
1: 따오기는 좀안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따오기도 먹더라고요.
2: 수리봉이 세상이네요, 여기는.
1: 네, 맞습니다.
0: 인근에 따오기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2: 와, 말씀하신 하얀 새똥 같은 게,
1: 이렇게 이제 흰 똥들은
2: 네.
1: 조류가, 그러니까 새가 싼 똥일 똥 같고요. 여기 지금 수리봉이가 사는 산 바로 뒤편이라서 혹시나 수리봉이가 이제 먹이를 가공하는 장소를 따로 두거든요. 털을 뽑고 막 거기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 쉽게 말씀드리면 발골을 하는 거죠.
2: 아.
1: 예, 그런 발골을 하는 장소를 따로 두는데 그렇게 가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0: 시야가 탁 트여 야생동물이 주변을 경계하며 먹이를 먹기에 좋은 위치죠.
1: 여기 주변에 이 작은 관목에다가
2: 네.
1: 센서캠을 하나 설치를 하면
2: 네.
1: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여기를 지나다니는 작은 동물들이 촬영되지 않겠나.
2: 지금 괜찮으신가요?
1: 네.
0: 이번에도 센서 카메라에 잠들지 않은 눈을 빌리기로 합니다.

담비, 따오기를 습격한 종이죠. 표범 무늬가 선명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삭. 주변을 돌며 먹이를 찾습니다. 점프 능력이 탁월해 따오기도 잡아먹을 수 있는 육지 생태계의 최강자죠. 하천 생태계의 최강자 수달도 밥 마실 나왔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들개의 생태도 포착됐습니다.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따오기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천적이 드물고 먹이가 풍부한 마을 들녘을 쉼터 삼아 이 땅에 머물렀죠. 하지만 사람의 마을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마을엔 새로운 적이 생겼고 따오기를 한때 멸종에 이르게 했던 위협도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죠. 올 봄, 옥천 마을에서 태어난 어린 따오기,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부모를 따라 사냥터로 나온 따오기. 평소처럼 먹이를 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부모는 단호합니다. 입을 다문 채 어떤 먹이도 주지 않습니다. 배고픔에 본능이 깨어난 새끼, 스스로 사냥을 하고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칩니다. 이들은 홀로서기를 거듭하며 이 땅에 끊어졌던 종의 역사를 다시 이어갈 것입니다.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이제는 사람이 곁을 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임이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세계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2: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3: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3: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0: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베트남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 많은 분들이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나도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해볼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정의하고 있는 베트남이 사실과는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통곡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현지에서 잘 자리 잡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뵀지만 실패해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단순히 기회의 땅이라는 핑크빛 전망으로 접근했다가는 울며 돌아서기가 쉽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다른 진짜 베트남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최근 베트남에서 대박을 터뜨린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파묘죠. 파묘는 베트남에서 개봉한 지 17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23만 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베트남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최고 관객 수를 경신했습니다. 파묘는 말 그대로 묘를 옮기거나 고쳐묻기 위해 다시 파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난 무당과 풍수사, 그리고 장의사가 힘을 합쳐서 한 무덤과 관련된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인데요. 파묘가 베트남에서 유독 인기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는 조상 숭배, 미신 같은 소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친근했을 뿐 아니라 외세 침략의 역사, 이에 대한 저항, 이런 스토리가 베트남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결국 이를 이겨낸 것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카타르시스를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야한 장면이나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비리 같은 장면이 없어서 베트남 정부의 검열을 피해 스토리가 자연스러웠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베트남은 지리적

역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지만 유교 문화권과 비슷합니다. 특히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가 한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외세 침략이 잦았던 문화 때문에 서러웠던 식민 지배의 기억도 비슷하죠. 조상들을 모시기 위해 가게나 집집마다 제단이 마련돼 있는 것은 베트남의 특징입니다. 기업들은 공식 경비에 제사비를 포함할 정도예요. 매장을 처음 열었을 때, 차를 처음 샀을 때, 새로 이사를 갔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 가게와 집에 차려진 제단에 매일 아침 이쁘고 좋은 과일이나 맛있는 음식을 올립니다. 성공과 안위를 위해 조상의 묘를 잘 쓰고 이들을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조상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 논이나 주택,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큰 사업가들은 사업 성공을 위해 무당을 써서 구슬하고 풍수를 이용해 좋은 묫자리를 찾고 묘를 옮기기도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겐 파묘 속 다양한 요소들이 낯선 오컬트 요소이기 이전에 익숙한 문화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밖에도 연장자를 대우하고 일상생활에서 터부시하는 갖가지 금기와 미신이 많은 것 역시 우리와 똑 닮았습니다. 우리 시험 전날 미역국 안 먹는 것처럼요. 베트남 사람들은 바나나를 먹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기 때문이죠. 시험 전에 머리를 감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면 기억해둔 내용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 맞이 대청소 날짜도 잘 따져야 합니다. 새해 전날에 하는 청소는 전년에 일어난 불행을 털어버리는 의미로 생각하지만 새해 첫날에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복도 함께 내다버린다고 믿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새해 맞이 대청소를 하잖아요. 이런 걸 모르고 새해 첫날에 청소를 시키면 직원들이 부정탄다고 거부할 수 있으니 이런 문화적 차이를 좀 이해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베트남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에 진심입니다. 호찌민의 1998년 완공된 투앙케이오 플라자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33층 높이의 고층 건물 3개동으로 지어졌는데요. 건물 3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향로에 꽂힌 향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귀신 나오는 건물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후로 20년 넘게 방치가 됐죠. 결국 코로나 기간 호찌민 정부가 비어있던 이 건물을 야전 병원으로 쓴다고 발표를 하니까 귀신 나오는 건물에 가지 않으려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 이러면서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보다 귀신이 무서운 거죠. 요즘엔 베트남 젊은 층 사이에서도 미신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찝찝한 마음이 든다는 사람에게는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이니 서로 조심하는 게 낫겠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연장자 문화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한 축에 속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의 관계에 따라 나를 지칭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 번에 20대 베트남 친구들이 나이를 물어보길래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러면서 할머니를 뜻하는 바라는 호칭을 썼더니 애들이 킥킥대면서 뒤집어지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나이 상관없이 서로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상대에 대한 존칭은 제대로 쓰길 원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라면 지칭어에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이렇게 미신부터 금기까지 유교와 불교 등을 기본으로 한 베트남 문화는 우리와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즈니스를 하러 온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 약속을 잘 어겨. 이런 식으로 말하고는 합니다. 기껏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일정이 다 돼서 못갈것 같아. 이러거나 그 조건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베트남 사업 파트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하대한다,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습니다. 몇년 전에는 베트남에서 일어난 파업 4건 중한 건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였다,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급여에 민감한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설명절인 떼세 지급하는 보너스가 적으면 회사를 그만둬버리기도 합니다. 베트남에 여행을 다녀온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은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정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간의 식민 지배에서 살아남기 쉬운 방식으로 발전해온 것이 많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베트남 현대사 역시 전쟁의 역사이고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열강들이 지배하는 동안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도 더 발달했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 때문인지 한없이 친절하던 베트남 사람들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서는 칼 같은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마냥 친절한 베트남 친구, 이걸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나를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그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본인이 대를 이어서 북한과 한국에서 유학한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상이 있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칫 무례할까 싶어서 망설이기는 했지만 한국과 베트남 문화를 모두 아는 그분이 답을 알 것만 같았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능통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의 주인도, 점령군의 국적도, 전쟁 상황도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계획된 일정보다 당시 상황에 맞춰 적응해 나가는 게 중요했던 베트남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베트남식 융통성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그들의 행동 양식의 이유를 추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답변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인들에게 문화적 차이를 느끼곤 합니다. 장유유서, 상명하복 같은 한국 특유의 문화는 베트남과 한국 사람들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고 명령만 하려 한다.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른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원리 원칙만 따진다는 인상도 있죠.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 사장님한테 어깨동무를 했는데, 어디서 어깨동무를 하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한국인들을 보면 당황스럽다고 말도 합니다. 베트남의 역사나 정치 구조, 경제적인 숫자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사람들의 성향이나 의식 구조, 기본적인 민족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상식,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돈 같은 자기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어떤 식으로 항의하는지 같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사업을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베트남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역사 속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문화적 DNA를 이해해야만 진짜 베트남이란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베트남 사업을 하기 전에 베트남 사람부터 파악해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베트남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베트남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과거 모습 같은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미래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보다 발달한 부분도 많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성장하는 나라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다른 진짜 베트남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제가 베트남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느꼈을 때는 물건을 살 때 자연스럽게 베트남 돈을 계산해내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베트남 동은 세계에서 화폐 가치가

가장 낮은 화폐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5,000동, 5만 동, 50만 동. 크디 큰 화폐 단위와 달리 실제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아마 베트남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숫자 0이 3개, 4개, 5개씩 붙어 있는 데다가 권종별 색깔도 비슷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장을 보면서도 과자 한 봉지, 커피 한 잔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참 고민해야 하더라고요. 1만 동짜리 가격표가 붙은 과자를 보고 놀랐다가 정신을 차리고 숫자를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아, 이건 한국 돈 500원짜리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는 나날이 반복됐습니다. 보통 가격을 가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맨 마지막 0 하나를 손으로 가리고 남은 숫자를 절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동이면 뒤에 0 하나를 떼고 반으로 나눠 한국 돈으로, 아, 2만 5천 원 수준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이죠. 최근에는 베트남 돈 가격이 올라서 조금 더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대략적인 가격을 가늠하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폐가 많고 헷갈리는 일이 많다 보니 베트남 여행하는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동지갑이라는 게 유행할 정도입니다. 화폐 단위가 커서 불편해하는 건 외국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들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죠. 미국 전자결제 솔루션 FIS가 내놓은 2022년 아시아 국가의 현금 결제 비중에 따르면 베트남의 현금 거래 비중은 47%로 56%인 태국이나 51%인 일본의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 카드가 일상화되지 않은 데다가 전자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비싼 물건을 살 때마다 현금 뭉치를 들고 다니십니다. 화폐 단위가 크다 보니 식당이나 카페 메뉴판에서는 편의를 위해 마지막 천 단위를 생략하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K라고 표기돼 있으면 5만 동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베트남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변경 혹은 화폐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오히려 화폐 개혁은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 초 우리의 설 명절과 같은 베트남 최대 명절 떼스를 앞두고 인터넷에 퍼졌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QR코드가 부착된 머리핀을 착용한 여자아이의 뒷모습 사진입니다. 베트남은 설 명절인 떼스에 리씨라는 세뱃돈을 주는데요. QR코드가 찍힌 머리핀이나 열쇠고리, 브로치 같은 걸로 현금 없이 세뱃돈을 주고받는 유행이 생긴 겁니다. 이 QR코드는 은행 계좌와 연결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만 찍으면 손쉽게 세뱃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에서는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한 전자결제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택시나 편의점, 카페에서 현금이나 카드 대신 QR코드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업체들도 여럿입니다.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베트남 업체 VNPay를 볼까요? 베트남 주요 40개 은행의 계좌만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QR코드 기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결제, 이체, 송금, 공과금 납부, 버스표 구입 등을 할수 있고 이미 1,500만 명 이상의 사용 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용카드보다 전자결제가 먼저 발전한 나라가 바로 베트남인 거죠. 유선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곧장 넘어간 것처럼 중간 단계를 건너뛰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화폐의 단위를 줄이는 화폐 개혁 단계를 뛰어넘어 곧장 캐시리스, 즉 현금 없는 사회로 넘어가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거래를 투명화할 뿐 아니라 너무 단위가 큰 화폐로 인한 불편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벌써 변화의 바람은 거셉니다. 실제로 슈퍼마켓이나 쇼핑몰 같은 유통 채널뿐만 아니라 학교 등록금, 병원비를 카드 리더기, QR코드 스캐너, 전자결제 모바일 앱 같은 비현금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는데요. 베트남의 전자지갑 시장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신용결제 기업인 비자가 2023년 베트남 소비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62%가 QR코드와 전자지갑을 통해 결제했습니다.

결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QR코드 결제 횟수는 한 사람당 월 평균 16.2회에 달했고 5명 중 4명은 전자결제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32세 정도로 젊고 통신기반 시설이 발달해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결제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죠. 아직 베트남 외식 매장의 절반 가까이인 길거리 노점상에서는 여전히 현금 거래를 선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교 앞 노점을 제외하면 전자결제를 위한 계좌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죠. 아직까지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현금만 믿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매우 낮고 카드 결제 환경이 미비했던 것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 금고에 현금과 귀금속을 보관하는 문화도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제 사업이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22년 기준 베트남 내 신용카드 보급률이 4%라고 발표했는데요. 주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지금까지 베트남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는 이유죠. 이미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고 베트남 내에선 각종 전자결제 스타트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베트남의 대표적인 이슈를 짚어볼까요?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베트남에서 보는 풍경 중 가장 신기한 것은 물결처럼 흘러가는 오토바이 물이라는 말도 나오죠. 우리가 보통 스쿠터라고 말하는 작은 오토바이에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가족 4명이 함께 이동하는 풍경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사람 몸집의 몇 배나 되는 짐도 오토바이로 쉽게 옮깁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온 가족의 이동수단이자 생계수단, 집 이외에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죠. 베트남 사람 2명 중 1명은 오토바이 소유자인데요.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까지 더하면 실제 숫자가 더 많을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트남의 풍경을 대표하는 오토바이 행렬 역시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토바이 퇴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에서는 수년째 개통이 미뤄지던 지상철이 이미 도시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래전부터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고민해오긴 했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 사람과 오토바이가 모두 몰리면서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이런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오토바이 운행 제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민들의 반대와 항의가 극심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최근에도 오토바이 운행 금지를 다시 한번 예고했습니다. 우선 하노이시 12개 지역과 3개의 주요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2030년부터는 하노이 전 구역에서 오토바이 운행과 진입을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전히 오토바이가 베트남 사람들의 주요 운송수단인 것은 변함없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동차 육성 정책, 전기 오토바이 도입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 제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자동차를 수입해오던 베트남은 2017년 빈페스트라는 베트남 최초의 완성차 업체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도 참석하고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을 했습니다. 5년이 채 안 되는 사이 자동차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바뀐 걸 넘어 미국 증시에 상장까지 완료한 겁니다. 여기에서 또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듯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승용차 생산에 나선 지 5년 만인 2022년 7월에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100%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2023년 7월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발전의 당연한 순서로 여겨지는 단계를 건너뛰고 빠르게 발전하는 건 베트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계단 한 계단씩 밟아 이뤄온 것들을 베트남은 몇 계단씩 뛰어넘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현금과 오토바이, 베트남 정부가 이런 경제사회적 이슈를 어떤 정책으로 풀어갈지, 이런 변화를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대응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수요를 낳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두세 단계씩 뛰어넘는 베트남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아라로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웃는 얼굴을 보면 저절로 따라웃게 되잖아요. 따라웃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만날 친구가 딱 그렇습니다. 아,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미소를 가진 친구인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고등학교 3학년 박건희입니다.
0: 와, 용산고등학교 나오셨어요?
1: 네.
0: 저 선배입니다, 제가.
1: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0: 안녕하세요. 아, 그럼 오늘 용산고등학교 특집은 저 오늘 말 놔도 되는 건가요?
1: 네.
0: 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머님도 나와주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희 엄마 박수진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건희군. 여기가 이 건희군한테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해서 제가 네.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1: 예, 여기는 청각 장애인들 아이들이 모여서 클라리넷 연주를 하는 곳이에요.
0: 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클라리넷 연습을 하는 곳이군요.
1: 네.
0: 그럼 건희는 이 클라리넷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1: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또 불면 불수록 뿌듯함도 느끼고 또 이제 목관 악기로 그 입에 부는데 여기서 그 악기 중에 혀를 제일 많이 쓰는 악기라고 아. 그 발음 대화도 될 겸 그 소리도 좋으니까 클라리넷이 더 가장 좋아요.
3: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말하는 발음들이 다소 어눌할 수밖에 없는데요. 발음을 계속 뿜어내는 그런 연습이나 텅잉이라고 해서 혀를 사용하는 그런 연습들을 반복함으로써 말하는 발음도 조금 더 명확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어머님,
2: 네.
0: 제가 이제 건희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건희한테 지금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2: 네, 건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달팽이관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해서 달팽이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고요. 건희가 착용하고 있는 청각 보조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0: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이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2: 기기를 빼게 되면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0: 그렇구나. 그러면 이 클라리넷을 하고 나서 건희한테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2: 달라진 점은 매우 많아요.
0: 어떤 점이 있어요?
2: 한마디로 하면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건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청각장애인들은 보통 혀를 대부분 안 쓰거든요. 그래서 혀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굳어져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 클라리넷은 혀를 사용해서 악기를 불다 보니까 혀가 굳어지지 않고 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발음 치료 목적에서도 좀 좋고 또 일단 클라리넷 앙상블에서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연주를 많이 다니거든요.
0: 네.
2: 그래서 무대에 오르는 경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무대에 오르면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모두가 네. 다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별로 이렇게 꺼려하지 않고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되게 많았어요.
0: 생각보다 이렇게 자존감이 엄청 높은 스타일이군요.
2: 네, 맞아요.
0: 그럼 건희는 이 클라리넷 처음에 배울 때 네.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1: 어려운 점은 처음에 리코더 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 불어보니까 아무리 계속 세게 불어봐도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누르는 버튼이 많다 보니까 그 어디가 도고 어디가 미인지 살짝 많이 헷갈렸었어요.
0: 이렇게 봐도 뭘 누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온다.
1: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0: 이건 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1: 네.
0: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하는 게 좀 힘들지 않았어요?
1: 도레미 할 때 그 소리가 헷갈려요. 도를 눌렀는데 내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0: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1: 네, 지금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0: 너무 궁금한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실력이 너무 궁금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연습해서 지금 아직 실력을 보진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게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나도 지금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약간 같은 처지로서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0: 건이 멋있다. 아니, 아 근데 소리가요 굉장히 경쾌하고 이 제목이 또 학교 가는 길이라면서요.
1: 네.
0: 나 학교 갈 뻔했어. 제가 우리 건이한테 가장 아끼는 최애 물건을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요. 건이야, 최애 물건을 보여주십시오.
2: 제 최애 물건은 바로 이겁니다. 저의 최애 물건은 바로 제 인공 와우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저를 연결해주는 저의 분신이자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죠.
0: 이 최애 물건이 바로 인공 와우였구나.
2: 네.
0: 어머니, 인공 와우 이 수술 언제 했죠?
1: 건이는

0: 1대1이나 3명이서 대화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소리가 여기저기 막 다 들려오니까 소리 듣기 좀 어렵죠.
1: 와, 그래도 그걸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0: 네.
1: 아,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네. 건이는 좀 어떤 아들인가요?
2: 건이는 제 아들여서가 아니라 진짜 긍정적이고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고 배려심이 참 많은 아이예요. 한 가지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네. 건이가 두 번째 수술을 했을 때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첫 번째 수술보다 더 힘들었고 시간도 더 많이 길어졌었어요. 되게 위험한 상황까지 왔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얼마나 6시간 넘는 수술을 견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회복실에서 나오고 병실에 와서도 한 3일 연속 계속 구토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어했었는데 회복실에서 저랑 이제 아빠를 만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건이가 한 말이
0: 엄마 아빠 밥 먹었어?
2: 힘들 텐데 밥 먹고 기다리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눈물만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본인이 엄청 힘들 텐데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너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렇게까지 배려 안 해도 되는데 아프다고 짜증내도 되고 힘들다고 짜증내도 되는데 왜 엄마 아빠를 챙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건이는 그 상황이 기억이 나?
0: 네.
1: 이건 저도
2: 그랬어요, 똑같이?
1: 저도 제가 이제 전신마비, 이렇게, 그때는 제가 전신마비 된 지도 모르고, 저도 이제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때, 저도 이제 부모님을 이제 뵀는데, 이제 그때, 저도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엄마 아빠 미안해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네, 상상이 돼서 기억이 나서 네.
2: 근데 아마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더 미안했을 거예요.
1: 저도 제가 전신마비 된 것보다 그런 그 상황을 부모님께 이렇게 내가 만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아까 그 수술실에서 상황이 너무 상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나랑 통하는 게 이렇게 많냐? 네, 건이가 뭐 연주도 그렇고 뭔가 이 배려심도 그렇고 이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빠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건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건이처럼 꼭 도전하세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할 수 있다고!
2: 건이야, 너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한데 너를 건강하게 엄마가 낳아줬더라면 너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주고 있어서 엄마는 정말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너의 엄마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 같아. 마지막 남은 10대 너가 후회하지 않게 추억 쌓으면서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어. 건이야 사랑해.
0: 저를 잘 키워주시고 또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제 옆에서 위로해주셔서 정말 기뻤고 감사했고 또 제가 이제 그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0: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0: 안전.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 실무 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심법이라고 이제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부심법 상의 이제 신고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신고제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별 의무자가 이제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있어야 해서 첨부 서류를 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공통적인 신고 사항과,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하든 언제나 들어가는 공통적 신고 사항과, 그리고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신고 들어가는 그 조건부 신고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부심법에 이그 신고하는 법적 근거를 좀 한번 알아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고요. 동법 6조에 2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신고 제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표로 한번 좀 구분을 해 봤는데요. 왼쪽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 있고,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있는데, 적용 지역이 전국이면, 이제 다 똑같이 전국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은 특별시, 그러니까 여기 특시군 자치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이맨 앞에 있는 특이 특별시로 오해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은 특별시가 아니고 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세종시가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겠고요. 두 번째 특은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 뭐 제주도, 뭐 전라북도, 강원도, 뭐 이런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세 번째 나오는 시는 보통시, 그러니까 특별시 아니고 뭐 특별자치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 그런 보통시를 얘기하고요. 군은 광역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군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경기도 양평군 뭐 이런 데가 여기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뭐 이런 데가 이제 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일명 이제 자치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청장을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그런 구를 자치구라고 얘기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자치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줄여서 특특시군 자치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맨 앞에 특이 특별자치시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일단 서울은 여기 안 들어가고, 두 번째 특은 특별자치도인데 여기도 서울시가 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시에는 보통시니까 서울특별시는 보통시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안 들어가고, 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 서울에는 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는데, 자치구 서울특별시 안에 25개의 구가 있는데 전부 다 자치구예요.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역이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개의 적용 지역이 있다라는 거. 이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자, 신고 의무자를 좀 한번 알아보는데요.

일단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이제 거래 당사자가 될 텐데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이때 거래 당사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국가 등, 그러니까 국가 등이라고 하면 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국가 등의 일방 당사자이다 그러면 국가도 심지어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역시 신고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신고 의무자가 여럿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한번 결정을 해보면 거래 당사자가 가장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이고 그 다음에는 국가 등이 우선순위가 좀 높아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장 우선순위에서 높은 가장 이제 빠른 어떤 그 의무자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건이다. 그러면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에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 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꼭 외국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외국인 등 안에는 외국 법인이라든가 뭐 외국 말 그대로 외국 단 정부, 뭐 국제기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세 가지 이제 신고 대상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의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이제 부동산 취득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신고하고 이 신고가 중복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 신고가 먼저 도래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드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안에 해야 되고 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제도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빨리 도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신고, 즉 매매 공급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60일짜리 신고는 제외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60일짜리 신고, 즉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교환 증여만 신고하게 되는 거죠. 교환하고 증여. 요두 가지 계약을 체결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60일 안에 신고. 그다음에 매매 공급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30일짜리 신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요 신고만 하면 되고요. 매매 공급, 교환 증여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기 외국인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매 공급 30일, 교환 증여는 60일 안에 신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계약 외의 원인이라고 하면 뭐 상속, 경매, 뭐 판결, 뭐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건 외국인만 신고하는 겁니다. 요거는 6개월 안에 취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뭐 이런 외국인 뭐 이랬는데 이건 이제 한국 사람이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국적 변경.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최종적인 국적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어떤 입장에서 외국인 지위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계속 보유 신고라고 하는데 6개월 안에 역시 신고를 해줘야 된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인, 임차인 예, 같이 하게 되고요.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고 당연히 이제 국가가 우리 계약의 일방 당사자면 국가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다만 시험에는 이제 꼭 물어보는 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한테 안내는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을 출제를 잘 하는 편이고요. 신고 관청은 동일합니다. 시 군, 구 이건 동일하고요. 대신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 물건 및뭐 대상 계약이 있는데 일단 우리 이제 시험에는 이쪽 파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신고 대상 물건, 신고 대상 계약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이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지위.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분양권, 입주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분양권은 이제 신규로 공급받은 지위, 뭐 이걸 이제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택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입주권인 우리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이 좀 노후 불량화되어지면 그 부시, 우리 종전 부동산을 부시고 새로운 집을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종전에 그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입주권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입주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건 세 가지는 앞자만 한번 좀 따보면 토건지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토건지에 대한 매매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요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본질이다.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외, 그다음에 국적 변경,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물건, 이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물건은 토, 건지 동일한데, 취득의 원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보다는 더 다양한 거죠. 왜냐면 여기는 교환 증여도 들어가고, 계약 외의 원인도 포함되고, 또 국적 변경, 뭐 이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경우에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요, 말 그대로 임대차, 주택임대차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주택임대차가 아무런 어떤 그 조건 없이 신고를 요하는 게 아니고요. 보증금은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거는 이제 오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넘어가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면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자, 우리 35회 본 시험에 우리 세종시 조치원읍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세종시 조치원읍이면 여기 특별자치시에 들어가니까 일단 신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읍으로 끝났기 때문에 신고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제 신고 지역이라서 조치원읍도 신고 지역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본 시험 문제입니다. 6천만 원에 30만 원짜리, 6천에, 보증금 6천에 월 30짜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신고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본 시험에. 근데 이제 당연히 신고하지 않죠. 왜냐면 6천만 원에 30이면 6천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30만 원도 초과하지 않으니까, 하나라도 초과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1000에 50만 원이다. 그럼 신고해야 되겠죠. 왜냐면 30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예,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신고 기한을 한번 좀 알아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안에 하면 되고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는 거는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짜리는 계약 이외의 원인, 그리고 국적 변경은 이제 계속 보유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었다가 외국 사람으로 이제 국적을 변경했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외국인 제도들은 요 60일, 6개월, 6개월이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는 빈출 주제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 방법을 한번 좀 알아보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방문 신고, 그러니까 신고관청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전자신고라고 해서요. 우리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해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좀한 거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란히 있죠.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식이 이제 전자 신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자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즘에 이제 우리 전자 계약의 빈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종이 계약서 말고 전자 계약을 체결하는 뭐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전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전자 계약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이제 홈페이지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전자 계약 홈페이지에서 입력한 내용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그대로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따로 뭐 이렇게 그 신고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고 간주된다라는 것은 개공에 한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한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계약은 당사자들 간에는 체결이 안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공에 한해서 전자계약으로 신고 간주하는 제도가 있고요. 여기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방문, 하나는 이제 거래관리 시스템. 아까 보여드렸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요, 방문신고, 그리고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전자계약 체결도 가능하고요. 이 전자계약은 매매하고 임대차가 이제 전자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여기 이제 임대차이기 때문에 얘도 전자적으로 할수 있구나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청의 처리가 있는데, 신고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신고받은 내용을 이제 뭐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신고 필증은 뭐할때 이제 그 필요한 거냐면 등기할 때 첨부를 해야 되고요. 이 신고 필증이 있으면 매수인은 따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검인 의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출 지문입니다. 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청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는 뭐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우리 2006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 검인이 좀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고 필증이 있으면 검인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 정도 참고하시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고 관련해서. 매매하고 공급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한다 그랬잖아요. 요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기 때문에, 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매 공급이면 요것만 하고, 요거 왼쪽으로 가고, 이쪽 신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 공급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고, 외국인 취득 신고, 그러니까 60일짜리 신고는 제외한다, 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는요, 우리가 임차인의 경우에 전입 신고를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입신고를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이제 대항 요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인 전입신고하고, 해당하는 주택을 점유, 즉, 인도를 받아야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고, 다음날부터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임차인들은 이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면 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좀 어떤 중복,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의제 처리해 주는 거고. 반대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다. 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만약에 내가 어떤 수고를 뭐좀 하면서 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확정일자는 또 뭐하고 관련이 좀 되냐면 우선 변제권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 임차인은 전입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 일자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우리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입 신고 안할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하고 그리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우선 면제권이 생기니까요. 예, 그래서 안전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관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신고 필증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재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을 때, 이제 허위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거래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는데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가를 띄우기 위해서요. 시세 조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거짓 신고는 또 어떤 의미냐면 가령 10억 원의 어떤 뭐 아파트를 거래했다. 그런데 세금을 좀덜 내기 위해서 8억 원으로 다운해서 만약에 이제 신고를 했다든가 뭐 우리 업다운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신고 들어간 거를 거짓 신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허위 신고는 계약 자체가 원인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서 신고 들어가는 거. 그다음 거짓 신고는 원인 계약은 있기는 하였으나 거래 금액을 업 혹은 다운해서 신고 들어가는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허위 신고의 목적이 재물이나 어떤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다 이러면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형벌이 떨어지고요.
단순 허위 신고다. 어떤 뭐 호기심에 의해서 한번 해봤다든가, 이렇게 어떤 재산상의 어떤 그 이득이나 재물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허위 신고를 했다. 이러면 그냥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나게 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거의 99.9%는 허위 신고하는 목적은 어떤 호기심 때문에 한다라기보다는 이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형벌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늦게 했거나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늦게 했다. 이러면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고요. 거짓 신고는 그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따라 좀 다른데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그러니까 우리 퍼센테이지로 하면 10%가 되겠죠. 10% 상당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최대 1억짜리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게 제재가 많이 좀센 편이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 관련해서 60일짜리 신고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가 좀잘 나오는 편이고 빈초율. 6개월짜리 두개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이쪽 파트에서 조금 잘 내는 편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는 뭐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금액을 좀 세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 보셨고 신고 의무자별 첨부 서류를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26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우리 이제 26년 10월 31일 날 이제 우리 37회 본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반영이 되는 그런 항목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굵게 표시된 부분이 여기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고 의무자를 한번 좀 구분을 좀 해드리면, 거래 당사자는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신고 들어가야 돼요. 같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나는 신고 안 할래 라고 거부를 하면, 일반 거부하면, 세 가지를 첨부하도록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2월 10일부터 개정된 사안입니다. 뭐를 첨부해야 되냐면 계약서 사본. 이거는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요. 단독 신고 사유서. 요거 두 개는 원래 있었던 부분인데 요 2번 항목이 요번에 2월 10일부터 신설이 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개정된 사항을 그해 시험에 출제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질문이고 한번 읽어봐 드리면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여기까지는 예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가 이제 본문인데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혼자 지금 단독 신고를 하게 되면 둘이 합의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청에서 정말로 계약이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가져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한번 확인할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수증 사본이나 아니면 통장으로 거래했으면 통장 사본 같은 거를 내서 내 계약금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시켜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국가도 이제 신고 의무자가 되고요. 국가는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국가 단독 신고하고, 국가는 따로 뭐 이렇게 신고할 때 첨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혼자 하는 거예요. 당사자하고, 거래 당사자하고 개공이 같이 하는 게 하시 아니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혼자 하는 겁니다. 이때도, 원래는 개정 전에는 아무것도 첨부 서류가 없었는데 2월 10일부터 계약서 사본을 이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혼자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못 믿겠다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등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을 해라. 근데 만약에 공동중개를 만약에 했다. 공동중개는 이제 두명 이상의 개공이 협력해서 이제 중개를 완성한 그런 부분인데 이때도 원래 이제 두 명이면 두명 개공 모두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신고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할 때에는 단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사유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유서가 제출되는 경우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입니다. 예, 그러면 사유서를 전부해라.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 신고할 때, 계약서 4번과 계약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서류들이 이제 개정되면서 추가됐다, 이제 신설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고 사항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공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신고하든 어떤 경우라도 신고를 다 해야 되는 항목이 9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인적 사항 같은 거, 뭐, 그러니까 누가 매도인이고 누가 매수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신고를 좀 해줘야 되고, 계약 체결일, 언제 계약을 했는지, 체결일과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의 상관성을 좀 말씀드린다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준수했는지를 보려면, 당연히 우리 체결일을 신고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물건을 특정 지을 수 있는 항목, 뭐 예컨대 소재지, 집원, 지목, 면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 그러니까 토지인지, 뭐 건축물인지, 혹은 지위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라, 뭐 이런 얘기고. 5번에 있는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공통 신고 사항에서는 좀 나름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실거래 가격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결론적으로 과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파악을 해서 과세하려고 하는 제도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를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로 우리가 과세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건하고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조건과 기한을 신고해줘야 되고요. 자, 7번 항목은 이제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뭐그 얘기는 이제 외국인일 수도 있는 경우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위탁 관리인의 인적 사항을 신고해라, 이 얘기는 뭐 가령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우리 출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국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를 또뭐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엄청 번거로우니까, 국내에서 연락받을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럼 이제 보통 위탁관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라. 실제 실무에서는 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탁관리인이 될 확률이 많죠. 왜냐면 외국인이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고 출국을 했다, 그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부탁을 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고, 그다음 8번도 요번에 이제 2월 10일 날 신설이 된 항목이 있는데, 왜 매수인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이제 체류 자격, 뭐 영주권인지, 뭐 관광비자인지, 뭐 이런 체류 자격, 그리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그러니까 임시 거처를 이제 거소라고 하는데,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신고해라, 뭐 이런 의미고요. 183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어떤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데, 과세의 의무가 생기는 어떤 그 날짜가 183일입니다. 이게 이제 개월수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뭐그 거소를 뒀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좀 내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83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부여하고 있다. 이거는 가로 처리하고 한번 낼 만하겠죠, 그죠? 이거 신설된 항목이니까.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이제 그 중개했다, 그러면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필요하다, 들어가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 신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택 뭐 우리 뭐 토지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빨간색으로 제가 영역을 좀 표시한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꼭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 뭐이 부분만 좀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계획 같은 거는 6억 원 이상이거나 규제 지역, 네,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에 이용 계획을 추가로 이제 신고를 또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실거래가를 따지지 아니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나눠서, 이 수도권 안에는 이제 말 그대로 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까지 이제 들어가고요. 1억 원 이상의 우리 토지를 만약에 취득했다, 매수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을 써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 광역시까지 빼고 그런 외적인 지역에서 통상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거래했다. 그러면 6억 원 이상의 거래가 되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다는 거,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중 농학개론의 재배학 부분에 강의를 맡게 된 이동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물의 개념 및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에 대한 것에 잠깐 다뤄보고요. 작물의 분류 부분에 있어서는 작물은 사람이 기르는 용도라든가 작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재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작물의 분류 부분도 손해평가사 시험 부분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먼저 작물의 개요에 대해서 보면 지구상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을 모두 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식물 중에서 식량이나 아니면 인간 생활에 필요해서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작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활에 필요해서 또는 어떤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기르는 작물이 작물이다. 그래서 작물 할때 한자로 작자는 만들 작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작물의 재배 목적을 보면 작물 중에서 이용성과 경제성이 일단 높아야지 사람이 기르는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작물 중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서 인간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식물을 식용이나 또는 사료 생산용이나 환금, 저희 재배학에는 한자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농학에 한자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환금이라는 건 작물을 길러서 돈으로 바꾼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위해서 기르는 작물을 정작식물 또는 재배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분류 방법 중에서 작물의 용도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용도에 의한 분류는 이 작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료작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땅을 아주 비옥하게 하는 녹비작물로 사용할 것인지 하는 구분에 따라서 작물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식용작물로 분류되는 작물은 곡류와 두류, 소류로 구분이 되는데, 식용작물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보조식량으로 사용되는 작물을 통틀어서 우리가 식용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물은 작물의 분류법에 따라서 곡류, 두류, 소류로 구분이 되는데, 곡류라는 것은 쌀곡자를 써서 곡류라는 표현을 하는데, 보통 알곡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작물들, 가장 대표적인 벼나 또는 보리나 밀, 그리고 잡곡 등을 곡류로 구분을 하고요. 두류는

콩두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콩과작물에 속하는 그런 작물들로서 콩이나 팥 또는 녹두, 완두 이런 작물들이 두류의 식용작물이 되겠고, 서류는 감자 서자를 사용해서 감자과에 속하는 작물로 주로 뿌리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감자나 고구마, 카사바, 토란 등이 이러한 식용작물에 속하는데,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세계 3대 식용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3대 식용작물은 재배 면적 기준으로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어떤 작물이 재배되느냐에 따라서 3대 식용작물로 구분을 하는데, 밀, 벼, 옥수수가 3대 식용작물입니다. 그런데 재배 면적 순으로는 밀이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다음이 벼, 그리고 옥수수 순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공해작물이라는 건 특용작물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가공해서 어떤 뭐 기름이나 섬유나 아니면 아마 커피나 이런 것들, 즉 필요한 용도의 원료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공해작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작물 하나하나의 분류보다는 섬유작물이 어떤 뜻인지, 유료작물이 어떤 뜻인지, 전분작물이 어떤 뜻인지 하는 의미를 기억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섬유작물은 섬유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즉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실을 얻어야지 그 실로 섬유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목화라든가 아마라든가 황마라든가 당나무라든가 삼 이런 것들은 이 작물을 원료로 해서 실을 생산해서 그걸로 섬유를 만드는 그런 작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물은 섬유 작물이다 하고 분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유료 작물이라는 건이 작물을 길러서 작물 자체로 어떤 기름의 원료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어떤 뭐 참깨로 참기름을 만들고 들깨로 들기름을 만들죠. 자, 유채로 유채기름 만들고 땅콩으로 땅콩기름을 만들고 뭐 홍화유라든가 아주까리 기름이라든가 야자유 이런 기름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얻는 작물이 유료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분 작물은 전분 함량이 높아서 그 작물을 가지고 전분을 얻기 위한 거,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뭐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뭐 고구마 전분, 전분 많이 팔고 있죠. 이런 상품에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작물이 전분 작물입니다. 자, 다음으로 당뇨 작물은 설탕을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탕수수라든가 사탕무라든가 사탕야자라든가 사탕 단풍 등이 여기에 속하는 그런 작물들이 되겠고, 기호작물이란 어떤 사람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한 작물. 사람들은 어떤 맛이나 향이나 또는 어떤 자극에 따라서 그 식물들을, 그 어떤 상품들을 좋아하는 기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호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들.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게, 뭐, 요즘은 커피겠죠. 옛날에는 차였고, 자, 그리고 담배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호작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방향작물인데요. 방향작물은 쉽게 말해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들, 향료를 넣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이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장미라든가 장미향, 아카시아향, 라벤더향, 자스민향, 바닐라향, 뭐 여러 향신료가 있겠죠. 이런 향수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방향 작물이다. 자, 그리고

염료작물이 있는데요. 염료작물은 어떤 그 작물에서 얻어지는 천연색소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 데 사용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샤프란이라든가 인도남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는 게 쪽. 그래서 여러분들 뭐 쪽물 든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작물들이 염료작물로 구분이 되고 마지막으로 약용작물이 있는데 약용작물은 그 작물을 약초가 강해서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들, 뭐 인삼이라든가 감초라든가 작약, 대황, 목단 또는 양깁이 있는데 이 양깁이도 약용으로 사용하는 양깁이는 상당히 약초가 좋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약초가 좋아서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약용 작물이다 하고 구분이 됩니다. 자, 다음에 사료작물로 구분되는 식물들인데, 사료작물은 인간이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료를 만들기 위한 작물이다. 자, 그래서 뭐 화분과 사료작물이니 콩과 사료작물이니 기타과 사료작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용 목적에 따른 사료작물의 분류에 대한 게 시험에서 더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에 따라서는 사일리지 작물이니, 청해 작물이니, 건초 작물이니, 방목 작물이니 하고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사일리지 작물은 늦게 풋배기를 해서 발효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작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장 주변에 가면 이렇게 사일리지 발효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이 사료작물을 발효를 시켜서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는 작물이 사일리지 작물인데 옥수수라든가 호밀, 연맥, 보리, 벼, 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이 여기 속하는데 지금까지 시험에는 사일리지 작물이 어떤 작물이냐 하는 이 의미를 많이 물어봤고. 사일리지 작물의 종류까지는 많이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청해 작물이 있는데, 청해 작물은 말 그대로 곡식이 익기 전에 벤다. 그래서 이 청자는 푸를 청자를 사용하고, 예자는 배례자를 사용해서 곡식이 푸르렀을 때, 즉 익기 전에 베어서 생초 그대로나 또는 생초를 약간 말려서 건초나 또는 사일리지 발효를 시켜서 이용하는 작물이 청해 작물이다. 그 종류는 수단그라스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연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청해 작물이 어떤 뜻이고 사일리지 작물이 어떤 뜻인지 자 마지막으로 건초 작물인데요. 건초 작물은 생초를 배워서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건조를 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한다. 자, 그래서 건초작물은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자, 방목작물은 그냥 방목에 이용하는 작물. 그래서, 소나, 이런 가축들을 방목해서 키울 수 있게끔 그 소의 먹이가 되도록 방목에 이용하는 작물이 방목작물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사일리지 작물의 의미, 청해 작물의 의미, 그리고 건초 작물에서 작물이 몇 프로 이하의 수분으로 건조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피 작물입니다. 녹피 작물은 비료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식물의 줄기나 잎 등을 이용해서 토양의 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꾸는 작물이에요. 즉, 식물의 줄기나 잎 등에서 유기물질이 생성이 되고 질소가 생성이 되어서 비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양을 기름지고 찰진 토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꾸는 작물. 그래서 호밀이라든가, 녹비라든가, 풋배기 길이, 수수 등이 있고, 자,

공과작물들은 대부분 질소를 고정해서 토양의 성분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에는 콩과작물이 많아요. 자, 기타, 뭐 황화초나 유초, 유채, 메밀, 뭐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녹비작물이 무엇이냐 하는 게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녹비작물은 비료작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의 줄기와 잎 등을 이용해서 토양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온해작물로 분류하는 것들은 온해작물은 어떤 사람이 식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취미생활이나 또는 장식용으로 재배하는 작물로서 뭐 채소도 있을 것이고 화훼도 있고 과수작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온해작물을 통해서 농민들이 고소득화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는 게 현재 농촌 현실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작물의 이용 목적에 대한 분류였고 자, 작물의 생태적 특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작물의 생태적 특성이란 이 작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뭐 생존 연한이라든가 뭐 어떤 온도에 잘 자란다든가 또는 어떤 토양에 잘 적응한다든가 또는 작물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따위로 분류하는 것들인데 일단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는 한 해살이 작물, 두 해살이 작물, 열 해살이 작물로 구분이 됩니다. 한 해살이 작물은 그 해에 재배해서 그 해에 끝나버리는 작물들. 두 해살이 작물은 보통 올동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물입니다. 즉, 가을에 파종이나 정식을 해서 이듬해 수확하는 작물. 그래서 두 해살이 작물이다.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봄에 수확이나 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두 해살이 작물이다. 자, 다음에 여러 해살이는 보통 자, 숙근성 작물을 우리가 여러 해살이 작물로 구분하는데 뿌리가 경화되어 있고 뿌리가 깊은 작물들은 여러 해살이 작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1년생 작물, 즉, 한 해살이 작물은 벼나, 콩, 옥수수, 상추 등이 있고 두 해살이 작물은 자, 당근, 10월 달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수확하는 작물, 가을밀, 추파밀이죠. 가을에 파종하는 밀, 가을보리, 추파보리, 그리고 마늘이나 뭐 무, 양파, 배추, 사탕무 같은 것들은 보통 가을에 파종 또는 정식해서 그 다음에 수확하는 2년생 작물, 즉두 해살이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열 해살이 작물은 국화라든가 딸기라든가 일반 목초류들은 열 해살이 작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온도 반응에 따라서 저온성일 때, 즉, 낮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지, 높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지에 따라서 저온성 작물, 고온성 작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저온성 작물은 보리, 상추, 시금치, 배추. 여러분들 보실 때, 보리도 가을에 뿌리는 거, 상추도 겨울을 넘긴 상추가 훨씬 더 달고 맛있죠. 자, 시금치 같은 경우 뭐 1월에 가장 맛있게 재배가 돼서 출하가 되는 상품. 자, 배추도 올동 배추라든가 겨울을 넘기는 올동 배추. 이런 배추 같은 품목들은 저온이 남경에서 낮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고 고온성 작물은 대부분 봄에 파종이나 정식을 해서

긴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들,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오이, 고추 같은 작물들이 고원성 작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어서 생육형, 생육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 작물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형 작물, 포복형 작물로 구분합니다. 주형 작물은 기둥 주자를 사용해 가지고 작물이 반듯하게 서서 자라는 작물, 하나하나의 그루가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로서 벼나 보리같이 직립형 작물들이 주형 작물이 될 것이고, 포복형 작물은 대표적으로 고구마 같은 작물인데 줄기가 땅을 옆으로 기어서 덮는 작물들. 여러분들 고구마 밭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가서 보면 줄기가 땅으로 기어서 자라난 작물들이 포복형 작물인데, 대표적인 작물로는 고구마가 여기에 속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물이 어떠한 저항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작물 재배지, 이 작물을 어디에서 재배할 것인가, 또는 재배 환경, 어떤 환경에서 재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작물 저항성에 대한 분류는 내산성이니, 내건성이니, 내습성이니, 내염성이니, 내풍성이니, 내한성이니 하고 분류를 합니다. 이 내자는 견딜 내자예요. 그래서 산성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을 내산성 작물이다. 자, 내건성은 건조한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이 내건성 작물이다. 내습성은 이 습자는 습할 습자. 자, 습도가 높은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이다. 내염성은, 자, 염분이 많은 토양, 염기성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이다. 내풍성은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 잘 견디는 작물이다. 내한성은 추운 지방에서, 추운 환경에서 잘 견디는 작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저항성에 대한 분류인데, 저항성에 대한 분류는 작물 재배지 결정이나 재배 환경을 결정 지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자, 내산성 식물은 산성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로 감자라든가 귀리, 호밀 등이 있고, 내건성은 그렇게 토양에 물이 많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조나, 수수, 기장, 호밀 등이 내건성 식물의 대표적인 애고요. 내습성은 담수된 논에서 길러지는 작물들, 벼라든가 연이라든가 미나리 전부 담수된 논에서 길러지는 작물들이죠. 자, 내염성은 토양에 염기 성분이 많지만 그래도 잘 크는 게 사탕무와 옥수수, 내풍성 작물은 대표적으로 고구마 등이 있고, 자, 내한성 작물은 추위에 잘 견디는 것들, 그래서 호밀이나 밀이나 보리, 즉 대부분 추파 작물들, 가을에 파종을 해서 이듬해 수확을 하는 그러한 작물들이 내한성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내건성 작물과 내습성 작물을 구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내건성은 건조한 환경, 내습성은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데, 대표적인 내건성 작물은 조, 수수, 기장, 호밀 등이고, 대표적인 내습성 작물은 벼라든가 연이라든가 미나리 등이다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배 이용면에 따른 분류인데요.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 이 작부 방식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순서, 어떠한 체계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 또는 이 농지를 이용할 것인지 하고 결정한 재배 계획을

우리는 작부 방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대파작물, 중경작물, 구황작물, 흡비작물, 동반작물 또는 혼작작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파작물은 재로 주작물이 전혀 수확 가망이 없게 되어버렸어. 제가 봐서 전부 주작물이 폭망이 됐을 때 주작물 대신 파종해서 심는 작물을 대파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밀과 조가 대표적인 작물이고요. 중경작물이란 건 재배 중에 반드시 중경이 필요한 거. 중경이란 사이가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농지에 이랑과 이랑 사이에 표토를 긁어줘서 그걸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바르게 생육할 수 없는 작물이 중경작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옥수수, 수수, 감자, 담배 등이 있고요. 다음에 구황작물이란 건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부족할 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자나 고구마, 메밀, 조, 피, 기장 또는 뭐 옥수수 등도 구황작물에 속하겠죠. 자, 흡비작물이라는 것은 유실될 토양에 유실될 비료분을 잘 포착해줘서 작물이 흡수 이용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해주는 작물. 그래서 열펄파라든가 스위트클로버 등이 있는데 이런 작물들이 있고 또 반대로 토양에 집적된 과잉 양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어떤 이 토양에 질소 성분이 많다 그러면 질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흡비력이 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흡비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반작물이라는 건 서로 같이 혼작으로 키우는 작물. 서로 간에 생육을 촉진해주고 병해충의 침입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줘서 윈윈 작업을 할 수 있는 두 작물을 함께 심는 것. 얘가 혼작 작물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작부 방식에 다른 분류가 아닌 것은 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작부 방식은 대파, 중경, 구황, 흡비, 그리고 동반 작물, 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경영면에 따른 분류인데 자급작물이니 환급작물이니 경제작물로 구분합니다. 자급작물은 길러서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환급작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재배하는 작물, 경제작물은 환급작물 중에서도 특히 수익성이 높은 작물. 그래서 담배나 양파나 마늘, 고추 같이 고소득 작물이 경제 작물에 속하게 됩니다. 자, 토양 보호에 따른 분류인데요. 일단 토양을 보호하는 피복 작물이 있고 다음에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토양 조성 작물이 있고 자, 토양을 수탈만 해가는 토양 수탈 작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 토양 보호 작물이라는 건 피복 작물인데요. 단연생 목초 등과 같이 강우를 차단해서 경지를 우적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강우는 내리는 비가 직접 경지에 닿는 것을 차단해서 우적은 빗방울을 말하는 것, 빗방울로 인한 침식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작물이 피복 작물이고 토양 조성 작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작물. 그래서 콩과목초라든가 녹비 작물들이 토양 조성 작물에 해당이 되고 토양 수탈 작물은 토양의 영양분을 뺏어만 가지 어떤 토양에 유익한 비료분을 공급해 주지는 않는 그런 작물들이 토양 수탈 작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재배학에서 사용되는 그 작물을 어떤 방법, 어떠한 순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실무 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심법이라고 이제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부심법 상의 이제 신고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신고제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별 의무자가 이제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첨부 서류를 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공통적인 신고 사항과,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하든 언제나 들어가는 공통적 신고 사항과, 그리고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신고 들어가는 그 조건부 신고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부심법에 이그 신고하는 법적 근거를 좀 한번 알아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고요. 동법 6조에 2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신고제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표로 한번 좀 구분을 해 봤는데요. 왼쪽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 있고,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있는데, 적용 지역이 전국이면, 이제 다 똑같이 전국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은 특별시, 그러니까 여기 특시군 자치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이맨 앞에 있는 특이 특별시로 오해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은 특별시가 아니고 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세종시가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겠고요. 두 번째 특은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 뭐 제주도, 뭐 전라북도, 강원도, 뭐 이런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세 번째 나오는 시는 보통시, 그러니까 특별시 아니고 뭐 특별자치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 그런 보통시를 얘기하고요. 군은 광역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군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경기도 양평군 뭐 이런 데가 여기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뭐 이런 데가 이제 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일명 이제 자치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청장을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그런 구를 자치구라고 얘기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자치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줄여서 특특시군 자치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맨 앞에 특이 특별자치시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일단 서울은 여기 안 들어가고, 두 번째 특은 특별자치도인데 여기도 서울시가 안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시에는 보통시니까 서울특별시는 보통시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안 들어가고, 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 서울에는 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는데, 자치구 서울특별시 안에 25개의 구가 있는데 전부 다 자치구예요.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역이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개의 적용 지역이 있다라는 거. 이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자, 신고 의무자를 좀 한번 알아보는데요. 일단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이제 거래 당사자가 될 텐데,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이때 거래 당사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국가 등, 그러니까 국가 등이라고 하면 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국가 등의 일방 당사자이다 그러면 국가도 심지어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역시 신고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신고 의무자가 여럿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한번 결정을 해보면, 거래 당사자가 가장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이고, 그 다음에는 국가 등이 우선순위가 좀 높아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장 우선순위에서 높은 가장 이제 빠른 어떤 그 의무자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건이다. 그러면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에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 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꼭 외국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외국인 등 안에는 외국 법인이라든가 뭐 외국 말 그대로 외국 단 정부, 뭐 국제기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세 가지 이제 신고 대상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의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이제 부동산 취득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신고하고 이 신고가 중복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 신고가 먼저 도래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드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안에 해야 되고 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제도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빨리 도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신고, 즉 매매 공급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60일짜리 신고는 제외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60일짜리 신고, 즉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교환 증여만 신고하게 되는 거죠. 교환하고 증여. 요두 가지 계약을 체결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60일 안에 신고. 그다음에 매매 공급을 원인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30일짜리 신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요 신고만 하면 되고요. 매매 공급, 교환 증여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기 외국인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매 공급 30일, 교환 증여는 60일 안에 신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계약 외의 원인이라고 하면 뭐 상속, 경매, 뭐 판결, 뭐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건 외국인만 신고하는 겁니다. 요거는 6개월 안에 취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뭐 이런 외국인 뭐 이랬는데 이건 이제 한국 사람이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국적 변경.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최종적인 국적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어떤 입장에서 외국인 지위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계속 보유 신고라고 하는데 6개월 안에 역시 신고를 해줘야 된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인, 임차인 같이 하게 되고요.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고, 당연히 이제 국가가 우리 계약의 일방 당사자면 국가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다만 시험에는 이제 꼭 물어보는 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한테 안내는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을 출제를 잘 하는 편이고요. 신고관청은 동일합니다. 시 군, 구. 이건 동일하고요. 대신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 물건 및뭐 대상 계약이 있는데 일단 우리 이제 시험에는 요쪽 파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신고 대상 물건, 신고 대상 계약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이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지위.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분양권, 입주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분양권은 이제 신규로 공급받은 지위, 뭐 이걸 이제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택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입주권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이 좀 노후 불량화되어지면 우리 종전 부동산을 부시고 새로운 집을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종전에

그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입주권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입주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물건 세 가지는 앞자만 한번 좀 따보면 토건지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토건지에 대한 매매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요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본질이다.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외, 그다음에 국적 변경,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물건, 이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물건은 토, 건지 동일한데, 취득의 원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보다는 더 다양한 거죠. 왜냐면 여기는 교환 증여도 들어가고, 계약 외의 원인도 포함되고, 또 국적 변경, 뭐 이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경우에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요, 말 그대로 임대차, 주택임대차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주택임대차가 아무런 어떤 그 조건 없이 신고를 요하는 게 아니고요. 보증금은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하거나, 이거는 이제 오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넘어가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면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자, 우리 35회 본 시험에 우리 세종시 조치원읍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세종시 조치원읍이면 여기 특별자치시에 들어가니까 일단 신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읍으로 끝났기 때문에 신고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제 신고 지역이라서 조치원읍도 신고 지역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본 시험 문제입니다. 6천만 원에 30만 원짜리, 6천에, 보증금 6천에 월 30짜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신고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본 시험에. 근데 이제 당연히 신고하지 않죠. 왜냐면 6천만 원에 30이면 6천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30만 원도 초과하지 않으니까, 하나라도 초과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1000에 50만 원이다. 그럼 신고해야 되겠죠. 왜냐면 30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예,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신고 기한을 한번 좀 알아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안에 하면 되고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는 거는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짜리는 계약 이외의 원인, 그리고 국적 변경은 이제 계속 보유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었다가 외국 사람으로 이제 국적을 변경했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외국인 제도들은 요 60일, 6개월, 6개월이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는 빈출 주제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 방법을 한번 좀 알아보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방문 신고, 그러니까 신고관청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전자신고라고 해서요. 우리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해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좀한 거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란히 있죠.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식이 이제 전자 신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자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즘에 이제 우리 전자 계약의 빈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종이 계약서 말고 전자 계약을 체결하는 뭐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전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전자 계약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이제 홈페이지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전자 계약 홈페이지에서 입력한 내용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그대로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따로 뭐 이렇게 그 신고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고 간주된다라는 것은 개공에 한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계약은 당사자들 간에는 체결이 안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공에 한해서 전자계약으로 신고 간주하는 제도가 있고요. 여기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방문, 하나는 이제 거래관리 시스템. 아까 보여드렸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요, 방문신고, 그리고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전자계약 체결도 가능하고요. 이 전자계약은 매매하고 임대차가 이제 전자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얘도 전자적으로 할수 있구나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청에 처리가 있는데, 신고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신고받은 내용을 이제 뭐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신고 필증은 뭐할때 이제 그 필요한 거냐면, 등기할 때 첨부를 해야 되고요. 이 신고 필증이 있으면 매수인은 따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검인의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출 지문입니다. 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청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는 뭐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우리 2006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 검인이 좀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고 필증이 있으면 검인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 정도 참고하시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고 관련해서 매매하고 공급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한다 그랬잖아요. 요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기 때문에 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매 공급이면 요것만 하고 요거 왼쪽으로 가고 이쪽 신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 공급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고 외국인 취득 신고, 그러니까 60일짜리 신고는 제외한다, 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는요, 우리가 임차인의 경우에 전입신고를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입신고를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이제 대항 요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하고, 해당하는 주택을 점유, 즉, 인도를 받아야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고, 다음날부터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임차인들은 이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면 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좀 어떤 중복,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의제 처리해 주는 거고, 반대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했다. 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만약에 내가 어떤 수고를 뭐좀 하면서 했다. 그러면 확정 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확정 일자는 또 뭐하고 관련이 좀 되냐면 우선 변제권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 임차인은 전입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 일자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우리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전입 신고 안할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하고, 그리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우선 면제권이 생기니까요. 예, 그래서 안전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전입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관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신고 필증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재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을 때, 이제 허위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거래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는데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가를 띄우기 위해서요. 시세 조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거짓 신고는 또 어떤 의미냐면, 가령 10억 원의 어떤 뭐 아파트를 거래했다. 그런데 세금을 좀덜 내기 위해서 8억 원으로 다운해서 만약에 이제 신고를 했다든가, 뭐 우리 업다운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신고 들어간 거를 거짓 신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허위 신고는 원인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서 신고 들어가는 거. 그다음 거짓 신고는 원인 계약은 있기는 하였으나 거래 금액을 업 혹은 다운해서 신고 들어가는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허위 신고의 목적이 재물이나 어떤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다 이러면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형벌이 떨어지고요. 단순 허위 신고다, 어떤 뭐 호기심에 의해서 한번 해봤다든가, 이렇게 어떤 재산상의 어떤 그 이득이나 재물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허위 신고를 했다 이러면 그냥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나게 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거의 99.9%는 허위 신고하는 목적은 어떤 호기심 때문에 한다라기보다는 이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형벌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늦게 했거나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늦게 했다. 이러면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고요. 거짓 신고는 그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따라 좀 다른데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그러니까 우리 퍼센테이지로 하면 10%가 되겠죠. 10% 상당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최대 1억짜리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게 제재가 많이 좀센 편이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 관련해서 60일짜리 신고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가 좀잘 나오는 편이고 빈출. 6개월짜리 두개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이쪽 파트에서 조금 잘 내는 편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는 뭐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금액을 좀 세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 보셨고 신고 의무자별 첨부 서류를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26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우리 이제 26년 10월 31일 날 이제 우리 37회 본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반영이 되는 그런 항목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굵게 표시된 부분이 여기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고 의무자를 한번 좀 구분을 좀 해드리면 거래 당사자는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신고 들어가야 돼요. 같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나는 신고 안 할래라고 거부를 하면 일방 거부하면 세 가지를 첨부하도록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2월 10일부터 개정된 사안입니다. 뭐를 첨부해야 되냐면 계약서 사본. 이거는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요. 단독 신고 사유서. 요거 두 개는 원래 있었던 부분인데 요 2번 항목이 요번에 2월 10일부터 신설이 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개정된 사항을 그해 시험에 출제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지문이고 한번 읽어봐 드리면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여기까지는 예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가 이제 본문인데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혼자 지금 단독 신고를 하게 되면 둘이 합의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청에서 정말로 계약이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가져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한번 확인할게.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수증 사본이나 아니면 통장으로 거래했으면 통장 사본 같은 거를 내서 내 계약금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시켜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국가도 이제 신고 의무자가 되고요. 국가는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국가 단독 신고하고, 국가는 따로 뭐 이렇게 신고할 때 첨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혼자 하는 거예요. 당사자하고, 거래 당사자하고 개공이 같이 하는 게 하시 아니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혼자 하는 겁니다. 이때도, 원래는 개정 전에는 아무것도 첨부 서류가 없었는데 2월 10일부터 계약서 사본을 이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혼자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못 믿겠다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등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을 해라. 근데 만약에 공동중개를 만약에 했다. 공동중개는 이제 두명 이상이 개공이 협력해서 이제 중개를 완성한 그런 부분인데 이때도 원래 이제 두 명이면 두명 개공 모두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신고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할 때에는, 단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사유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유서가 제출되는 경우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입니다. 그러면 사유서를 전부해라.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 신고할 때,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서류들이 이제 개정되면서 추가됐다, 이제 신설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고 사항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공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신고하든 어떤 경우라도 신고를

0: 를다 해야 되는 항목이 9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인적 사항 같은 거, 뭐 그러니까 누가 매도인이고 누가 매수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신고를 좀 해줘야 되고, 계약 체결일, 언제 계약을 했는지, 체결일과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의 상관성을 좀 말씀드린다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준수했는지를 보려면, 당연히 우리 체결일을 신고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물건을 특정 지을 수 있는 항목, 뭐 예컨대 소재지, 집원, 지목, 면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 그러니까 토지인지, 뭐 건축물인지, 혹은 지위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라, 뭐 이런 얘기고. 5번에 있는 실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공통 신고 사항에서는 좀 나름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실거래 가격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결론적으로 과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파악을 해서 과세하려고 하는 제도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를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로 우리가 과세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건하고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조건과 기한을 신고해줘야 되고요. 자, 7번 항목은 이제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뭐그 얘기는 이제 외국인일 수도 있는 경우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라, 이 얘기는 뭐 가령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우리 출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국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이제 돌아오고 그러면 이거를 또뭐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엄청 번거로우니까, 국내에서 연락받을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럼 이제 보통 위탁관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라. 실제 실무에서는 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탁관리인이 될 확률이 많죠. 왜냐면 외국인이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고 출국을 했다, 그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부탁을 좀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고, 그 다음 8번도 요번에 이제 2월 10일 날 신설이 된 항목이 있는데, 왜 매수인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이제 체류 자격, 뭐 영주권인지, 뭐 관광비자인지, 뭐 이런 체류 자격, 그리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그러니까 임시 거처를 이제 거소라고 하는데,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신고해라, 뭐 이런 의미고요. 183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어떤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데, 과세의 의무가 생기는 어떤 그 날짜가 183일입니다. 이게 이제 개월수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뭐그 거소를 뒀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좀 내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83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부여하고 있다. 이거는 가로 처리하고 한번 낼 만하겠죠, 그죠? 이거 신설된 항목이니까.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개업 공인 중개사가 이제 그 중개했다, 그러면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필요하다, 들어가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 신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택 뭐 우리 뭐 토지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 빨간색으로 제가 영역을 좀 표시한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꼭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 뭐이 부분만 좀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계획 같은 거는 6억 원 이상이거나 규제 지역, 네, 규제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에 이용 계획을 추가로 이제 신고를 또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실거래가를 따지지 아니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나눠서, 이 수도권 안에는 이제 말 그대로 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까지 이제 들어가고요. 1억 원 이상의 우리 토지를 만약에 취득했다, 매수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을 써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 광역시까지 빼고, 그런 외적인 지역에서, 통상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거래했다, 그러면 6억 원 이상의 거래가 되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다는 거,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알아봤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고수 이게.

0: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중 농학개론의 재배학 부분에 강의를 맡게 된 이동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물의 개념 및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에 대한 것에 잠깐 다뤄보고요. 작물의 분류 부분에 있어서는 작물은 사람이 기르는 용도라든가 작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재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작물의 분류 부분도 손해평가사 시험 부분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먼저 작물의 개요에 대해서 보면 지구상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을 모두 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식물 중에서 식량이나 아니면 인간 생활에 필요해서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작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활에 필요해서 또는 어떤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기르는 작물이 작물이다. 그래서 작물 할때 한자로 작자는 만들 작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작물의 재배 목적을 보면 작물 중에서 이용성과 경계성이 일단 높아야지 사람이 기르는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작물 중 이용성과 경계성이 높아서 인간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식물을 식용이나 또는 사료 생산용이나 환금, 저희 재배학에는 한자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농학에 한자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환금이라는 건 작물을 길러서 돈으로 바꾼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기르는 작물을 정작식물 또는 재배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분류 방법 중에서 작물의 용도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용도에 의한 분류는 이 작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료작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땅을 아주 비옥하게 하는 녹비작물로 사용할 것인지 하는 구분에 따라서 작물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식용작물로 분류되는 작물은 공류와 두류, 소류로 구분이 되는데, 식용작물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보조식량으로 사용되는 작물을 통틀어서 우리가 식용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물은 작물의 분류법에 따라서 공류, 두류, 소류로 구분이 되는데, 공류라는 것은 쌀곡자를 써서 공류라는 표현을 하는데, 보통 알곡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작물들, 가장 대표적인 벼나 또는 보리나 밀, 그리고 잡곡 등을 공류로 구분을 하고요. 두류는 콩두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콩과 작물에 속하는 그런 작물들로서 콩이나 팥 또는 녹두, 완두 이런 작물들이 두류의 식용 작물이 되겠고, 소류는 감자서자를 사용해서 감자과에 속하는 작물로 주로 뿌리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감자나 고구마, 카사바, 토란 등이

이러한 식용작물에 속하는데,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세계 3대 식용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3대 식용작물은 재배 면적 기준으로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어떤 작물이 재배되느냐에 따라서 3대 식용작물로 구분을 하는데, 밀, 벼, 옥수수가 3대 식용작물입니다. 그런데 재배 면적 순으로는 밀이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다음이 벼, 그리고 옥수수 순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공해작물이라는 건 특용작물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가공해서 어떤 뭐 기름이나 섬유나 아니면 아마 커피나 이런 것들, 즉 필요한 용도의 원료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공해작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작물 하나하나의 분류보다는 섬유작물이 어떤 뜻인지, 유료작물이 어떤 뜻인지, 전분작물이 어떤 뜻인지 하는 의미를 기억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섬유작물은 섬유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즉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실을 얻어야지 그 실로 섬유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목화라든가 아마라든가 황마라든가 당나무라든가 삼 이런 것들은 이 작물을 원료로 해서 실을 생산해서 그걸로 섬유를 만드는 그런 작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물은 섬유 작물이다 하고 분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유료 작물이라는 것. 이 작물을 길러서 작물 자체로 어떤 기름의 원료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어떤 뭐 참깨로 참기름을 만들고, 들깨로 들기름을 만들죠. 자, 유채로 유채기름 만들고, 땅콩으로 땅콩기름을 만들고, 뭐 홍화유라든가 아주까리 기름이라든가 야자유, 이런 기름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얻는 작물이 유료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분 작물은 전분 함량이 높아서 그 작물을 가지고 전분을 얻기 위한 거.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뭐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뭐 고구마 전분, 전분 많이 팔고 있죠. 이런 상품에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작물이 전분 작물입니다. 자, 다음으로 당뇨 작물은 설탕을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탕수수라든가 사탕무라든가 사탕야자라든가 사탕 단풍 등이 여기에 속하는 그런 작물들이 되겠고, 기호 작물이란 어떤 사람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한 작물. 사람들은 어떤 맛이나 향이나 또는 어떤 자극에 따라서 그 식물들을, 그 어떤 상품들을 좋아하는 기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호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들.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게뭐 요즘은 커피겠죠. 옛날에는 차였고, 자, 그리고 담배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호 작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방향 작물인데요. 방향 작물은 쉽게 말해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들, 향료를 넣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이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장미라든가 장미향, 아카시아향, 라벤더향, 자스민향, 바닐라향, 뭐 여러 향신료가 있겠죠. 이런 향수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방향 작물이다. 자, 그리고 염료 작물이 있는데요. 염료 작물은 어떤 그 작물에서 얻어지는 천연 색소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 데 사용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샤프란이라든가 인도남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는 게 쪽, 그래서 여러분들 뭐 쪽물 든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작물들이 염료 작물로 구분이 되고, 마지막으로 약용 작물이 있는데,

약용작물은 그 작물을 약초가 강해서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들, 뭐 인삼이라든가 감초라든가 자작, 대황, 목단 또는 양귀비 있는데 이 양귀비도 약용으로 사용하는 양귀비는 상당히 약초가 좋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약초가 좋아서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약용 작물이다 하고 구분이 됩니다. 자, 다음에 사료작물로 구분되는 식물들인데, 사료작물은 인간이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료를 만들기 위한 작물이다. 자, 그래서 화분과 사료작물이니 콩과 사료작물이니 기타과 사료작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용 목적에 따른 사료작물의 분류에 대한 게 시험에서 더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에 따라서는 사일리지 작물이니, 청해 작물이니, 건초 작물이니, 방목 작물이니 하고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사일리지 작물은 늦게 풋배기를 해서 발효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작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장 주변에 가면 이렇게 사일리지 발효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이 사료 작물을 발효를 시켜서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는 작물이 사일리지 작물인데, 옥수수라든가 호밀, 연맥, 보리, 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여기에 속하는데, 지금까지 시험에는 사일리지 작물이 어떤 작물이냐 하는 이 의미를 많이 물어봤고, 사일리지 작물의 종류까지는 많이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청해 작물이 있는데, 청해 작물은 말 그대로 곡식이 익기 전에 벤다. 그래서 이 청자는 푸를 청자를 사용하고, 예자는 배례자를 사용해서 곡식이 푸르렀을 때, 즉 익기 전에 배어서 생초 그대로나 또는 생초를 약간 말려서 건초나 또는 사일리지 발효를 시켜서 이용하는 작물이 청해 작물이다. 그 종류는 수단그라스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연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청해 작물이 어떤 뜻이고 사일리지 작물이 어떤 뜻인지, 자, 마지막으로 건초 작물인데요. 건초 작물은 생초를 배워서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건조를 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한다. 자, 그래서 건초 작물은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자, 방목 작물은 그냥 방목에 이용하는 작물. 그래서 소나 이런 가축들을 방목해서 키울 수 있게끔 그 소의 먹이가 되도록 방목에 이용하는 작물이 방목 작물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사일리지 작물의 의미, 청해 작물의 의미, 그리고 건초 작물에서 작물이 몇 프로 이하의 수분으로 건조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녹비 작물입니다. 녹비 작물은 비료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식물의 줄기나 잎 등을 이용해서 토양의 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꾸는 작물이에요. 즉, 식물의 줄기나 잎 등에서 유기물질이 생성이 되고 질소가 생성이 되어서 비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양을 기름지고 찰진 토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꾸는 작물. 그래서 호밀이라든가 녹비라든가 풋배기 기일이 수수 등이 있고, 자, 이 콩과 작물들은 대부분 질소를 고정해서 토양의 성분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녹비 작물에는 콩과 작물이 많아요. 자, 기타 황화초나 유초, 유채, 메밀,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녹비 작물이 무엇이냐 하는 게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녹비 작물은 비료 작물

식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의 줄기와 잎 등을 이용해서 토양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온해작물로 분류하는 것들은, 온해작물은 어떤 사람이 식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취미생활이나 또는 장식용으로 재배하는 작물로서 뭐 채소도 있을 것이고 화해도 있고 과수작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온해작물을 통해서 농민들이 고소득화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는 게 현재 농촌 현실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작물의 이용 목적에 대한 분류였고, 자, 작물의 생태적 특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작물의 생태적 특성이란 이 작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뭐 생존 연한이라든가 뭐 어떤 온도에 잘 자란다든가 또는 어떤 토양에 잘 적응한다든가 또는 작물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따위로 분류하는 것들인데, 일단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는 한 해 살이 작물, 두 해 살이 작물, 열 해 살이 작물로 구분이 됩니다. 한 해 살이 작물은 그 해에 재배해서 그 해에 끝나버리는 작물들, 두 해 살이 작물은 보통 월동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물입니다. 즉, 가을에 파종이나 정식을 해서 이듬해에 수확하는 작물. 그래서 두 해 살이 작물이다.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봄에 수확이나 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두 해 살이 작물이다. 자, 다음에 여러 해 살이는 보통 자, 숙근성 작물을 우리가 여러 해 살이 작물로 구분하는데, 뿌리가 경화되어 있고 뿌리가 깊은 작물들은 여러 해 살이 작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1년생 작물, 즉 한 해 살이 작물은 변화, 콩, 옥수수, 상추 등이 있고, 두 해 살이 작물은 자, 당근, 10월 달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수확하는 작물, 가을 밀, 추파밀이죠. 가을에 파종하는 밀, 가을보리, 추파보리, 그리고 마늘이나 뭐 무, 양파, 배추, 사탕무 같은 것들은 보통 가을에 파종 또는 정식해서 그 다음에 수확하는 2년생 작물, 즉 두 해 살이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열 해 살이 작물은 국화라든가 딸기라든가 일반 목초류들은 열 해 살이 작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온도 반응에 따라서 저온성일 때, 즉 낮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지 높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지에 따라서 저온성 작물, 고온성 작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저온성 작물은 보리, 상추, 시금치, 배추, 여러분들 보실 때 보리도 가을에 뿌리는 거, 상추도 자, 겨울을 넘긴 상추가 훨씬 더 달고 맛있죠. 자, 시금치 같은 경우 뭐 1월에 가장 맛있게 재배가 돼서 출하가 되는 상품. 자, 배추도 올동 배추라든가 겨울을 넘기는 올동 배추. 이런 배추 같은 품목들은 저온이 남겨서 낮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고, 고온성 작물은 대부분 봄에 파종이나 정식을 해서 긴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들,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오이, 고추 같은 작물들이 고온성 작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어서 생육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 작물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형 작물, 포복

형 작물로 구분합니다. 주형 작물은 기둥둘자를 사용해가지고 작물이 반듯하게 서서 자라는 작물, 하나하나의 그루가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로서 변화, 보리같이 직립형 작물들이 주형 작물이 될 것이고, 포복형 작물은 대표적으로 고구마 같은 작물인데 줄기가 땅을 옆으로 기어서 덮는 작물들. 여러분들 고구마 밭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가서 보면 줄기가 땅으로 기어서 자라는 작물들이 포복형 작물인데, 대표적인 작물로는 고구마가 여기에 속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작물이 어떠한 저항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작물 재배지, 이 작물을 어디에서 재배할 것인가, 또는 재배 환경, 어떤 환경에서 재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작물 저항성에 대한 분류는 내산성이니, 내건성이니, 내습성이니, 내염성이니, 내풍성이니, 내한성이니 하고 분류를 합니다. 이 내자는 견딜 내자예요. 그래서 산성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을 내산성 작물이다. 자, 내건성은 건조한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이 내건성 작물이다. 내습성은 이 습자는 습할 습자. 자, 습도가 높은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이다. 내염성은 자, 염분이 많은 토양, 염기성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이다. 내풍성은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 잘 견디는 작물이다. 내 한성은 추운 지방에서, 추운 환경에서 잘 견디는 작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저항성에 대한 분류인데, 저항성에 대한 분류는 작물 재배지 결정이나 재배 환경을 결정 지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자, 내산성 식물은 산성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로 감자라든가 귀리, 호밀 등이 있고, 내건성은 그렇게 토양에 물이 많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조나, 수수, 기장, 호밀 등이 내건성 식물의 대표적인 애고요. 내습성은 담수된 논에서 길들이는 작물들, 벼라든가 연이라든가 미나리 전부 담수된 논에서 길러지는 작물들이죠. 자, 내염성은 토양에 염기 성분이 많지만 그래도 잘 크는 게 사탕무와 옥수수. 내풍성 작물은 대표적으로 고구마 등이 있고, 자, 내한성 작물은 추위에 잘 견디는 것들. 그래서 호밀이나 밀이나 보리, 즉 대부분 추파 작물들. 가을에 파종을 해서 이듬해 수확을 하는 그런 작물들이 내한성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 내건성 작물과 내습성 작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내건성은 건조한 환경, 내습성은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데, 대표적인 내건성 작물은 조, 수수, 기장, 호밀 등이고, 대표적인 내습성 작물은 벼라든가 뭐 연이라든가 미나리 등이다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배 이용면에 따른 분류인데요.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 이 작부 방식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순서, 어떠한 체계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 또는 이 농지를 이용할 것인지 하고 결정한 재배 계획을 우리는 작부 방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대파 작물, 중경 작물, 구황 작물, 흑비 작물, 동반 작물 또는 혼작 작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파 작물은 재로 주 작물이 전혀 수확 가망이 없게 돼버렸어. 제가 봐서 전부
주작물이 폭망이 됐을 때 주작물 대신 파종해서 심는 작물을 대파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밀과 조가 대표적인 작물이고요. 중경작물이란 건 재배 중에 반드시 중경이 필요한 것. 중경이란 사이가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농지에 이랑과 이랑 사이에 표토를 긁어줘서 흙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바르게 생육할 수 없는 작물이 중경작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옥수수, 수수, 감자, 담배 등이 있고요. 다음에 구황작물이란 건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부족할 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자나 고구마, 메밀, 조, 피, 기장 또는 뭐 옥수수 등도 구황작물에 속하겠죠. 자, 흙비작물이라는 것은 유실될 토양에 유실될 비료분을 잘 포착해줘서 작물이 흡수 이용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해주는 작물. 그래서 열펄파라든가 스위트클로버 등이 있는데 이런 작물들이 있고 또 반대로 토양에 집적된 과잉 양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어떤 이 토양에 질소 성분이 많다 그러면 질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흡비력이 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흡비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반작물이라는 건 서로 같이 혼작으로 키우는 작물. 왜 서로 간에 생육을 촉진해주고 병해충에 침입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줘서 윈윈 작업을 할 수 있는 두 작물을 함께 심는 것. 얘가 혼작 작물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 작부 방식에 다른 분류가 아닌 것은 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작부 방식은 대파, 중경, 구황, 흡비 그리고 동반작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경영면에 따른 분류인데 자급작물이니 환급작물이니 경제작물로 구분합니다. 자급작물은 길러서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황금작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재배하는 작물, 경제작물은 황금작물 중에서도 특히 수익성이 높은 작물, 그래서 담배나 양파나 마늘, 고추 같이 고소득 작물이 경제작물에 속하게 됩니다. 자, 토양 보호에 따른 분류인데요. 일단 토양을 보호하는 피복 작물이 있고 다음에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토양 조성 작물이 있고 자, 토양을 수탈만 해가는 토양 수탈 작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 토양 보호 작물이라는 건 피복 작물인데요. 단연생 목초 등과 같이 강우를 차단해서 경지를 우적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강우는 내리는 비가 직접 경지에 닿는 것을 차단해서 우적은 빗방울을 말하는 것. 빗방울로 인한 침식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작물이 피복 작물이고 토양 조성 작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작물. 그래서 공과목초라든가 녹비 작물들이 토양 조성 작물에 해당이 되고 토양 수탈 작물은 토양에 영양분을 뺏어만 가지 어떤 토양에 유익한 비료분을 공급해 주지는 않는 그런 작물들이 토양 수탈 작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재배학에서 사용되는 그 작물을 어떤 방법, 어떠한 순서로 구분을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일단 구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그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황금작물이 뭐다, 경계작물이 뭐다, 자급작물이 뭐다, 구황작물이 뭐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미를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